0: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그 지렁이가 요즘에 와서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곳들, 특히 극지 생태계 이런 아니면은 아주 북쪽에 그러니까 옛날에 빙하의 영향에 있었던 온대 지역들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1: 거기는 저한테는, 원래 지렁이가 없던 곳이라는
0: 그렇죠.
1: 거죠. 최근 들어 발견됐다.
0: 그렇습니다.
1: 아, 그런 추운 데 있는 것도 신기한데요.
0: 그러니까 제가 사는 이제 미네소타의 경우에는 이제 지렁이를 없는 곳을 찾기가 무지 힘들어요.
1: 아, 이제는 지렁이 없는 곳이 힘들어요. 없어요.
0: 그렇지만 만약에 미네소타에 200년 전에 제가 갔다라면은 지렁이가 없었을 거예요.
1: 아, 그럼 지렁이가 없던 시절에는 지렁이가 이제 낙엽도 분해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숲이 어땠을까요?
0: 아, 지렁이가 없는 숲을 저기서 이제 가봤는데요. 이제 미네소타에서는 몇 군데 없고 지렁이가 없는 숲을 가본 게 이제 미시간, 버먼트, 알래스카 이런 데서 이제 가봤는데요.
1: 네.
0: 정말 달라요. 어떻게 다니냐면은 유기물층이 한 10cm에서 한 30cm 가량 이제 쌓여 있어요. 이제 유기물층이 바로 낙엽층이죠.
1: 낙엽층이.
0: 네, 낙엽층이. 그래서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이 지렁이의 침입 전과 지렁이의 침입 후에 흙을 분별해 내는 것은 전문가가 사실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1: 쉬웠다는 건가요?
0: 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눈을 감고 들어가도 돼요. 눈을 감고 들어가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눈을 이제 딱 만약에 이제 눈을 이렇게 감고서 흙속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도로 쪽에서는 지렁이 침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렁이가 아직 없는 숲속 깊은 곳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걷는데 땅이 딱딱해요. 땅이 딱딱해요. 그리고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발소리도 제 발소리도 들릴 정도로 이제 딱딱해요. 이제 흙이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푹신푹신해져요.
1: 아, 낙엽 같은 게 밟히는구나.
0: 어느 순간 푹신푹신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낙엽층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0: 거기가 이제 지렁이 침입의 최전선인 거예요.
1: 그 마지노선. 그 그렇죠. 경계가 명확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렁이가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마치 무슨 군대가 이렇게 전진해 나가듯이 그 전열이 아주 딱 잘 이렇게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아주 놀랐거든요.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에.
1: 아니 10에서 30cm 낙엽층을 그렇게 통째로 먹어치울 정도라는 거잖아요. 지렁이가 그럼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제가 보니까 지렁이가 1년에 움직여봤자 한 5에서 10m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하는 생물인데 기어서 왔을 것 같진 않고.
0: 그렇죠.
1: 어디서 온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미네소타의 경우에는 한 대략 9000년 만년 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이제 빙하가 이제 전 지역을 덮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지렁이가 이제 살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 빙하가 이제 지역에 원래 있었던 지렁이들을 이제 절멸시켰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러간 지역에 다시 숲이 들어오고 또 초지가 들어오는데 지렁이는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느려서.
1: 느려서.
0: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에서 10m 정도가 가는데요. 그러면 요 방 사이즈죠. 그러면
1: 그렇죠.
0: 거기에다가 지난 만 년을 곱하면은 대충 50에서 100km 정도가 나와요.
1: 아, 만 년 동안 가도 서울에서 대전도 못 가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못 따라가죠.
0: 그렇죠.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 숲이 다시 자라나는데 이제 지렁이 없는 생태계로 이제 지난 만 년 동안 진화를 해온
1: 이해가
0: 거죠.
1: 됩니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물어봐요. 왜 그 토착 지렁이들이 따라가지 못했냐고. 너무 느려서.
1: 느리니까.
0: 근데 이제 지렁이가 지금은 막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서 수십 년 만에 다 채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근데 이 지렁이들이 다 토착 지렁이들이 아니라 유럽 지렁이들이에요.
1: 종이 다르구나.
0: 네. 미네소타에서 발견되는 지렁이 종이 한 16가지 종이 있는데 다 이제 유럽 종입니다. 다 유럽 종이에요.

0: 낚싯배 쓰고 나서 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 그냥 풀어, 그냥 버리고 보겠죠.
0: 그렇죠.
1: 땅에다가.
0: 네, 그냥 그 낚시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1년에 5m, 10m씩.
1: 아, 예.
0: 근데 수많은, 낚시터가 있으니까 예. 또 퍼져나가고, 그리고 또, 정원 하시는 분들, 가드닝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숲에 가도, 조그만 집들 아주 예쁘게 이제 가꾸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조그만 텃밭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택 단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도, 조경을 하고 텃밭을 갖고 그러면서 식물들을 사들여온단 말이에요.
1: 네네.
0: 화분채.
1: 예.
0: 그리고 이제 화분에 있던 이제 지렁이들이 네. 또 이제 퍼져나가는데 이제 걔네들도 이제 유럽 지렁이고. 그 지렁이들이 이제 사람의 문화의 함수인 거죠. 어떤 네. 지렁이가 그 지역에 있는지가.
1: 네. 분포도가 그려지네요.
0: 네. 네.
1: 자, 지렁이가 침입했습니다. 지렁이 인베이전이 이미 뭐 진행이 됐는데. 아까 맨 처음에 지렁이의 이로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낙엽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주는 게 좋은 역할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베이션에서 낙엽층을 먹어주면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낙엽층이 없어지면 흙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0: 아, 이게 진짜 그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정말 먼저 이제 농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렁이가 있는 네. 농지 같은 경우에서는 지렁이가 주는 이로움이 참 많습니다. 일단 농지 같은 경우에는 막 트랙터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흙이 단단해지잖아요. 아, 눌려서.
1: 네. 네.
0: 근데 그런 단단한 토양에 이제 지렁이가 구멍도 뚫어주고 그러니까 공기도 통하고 물 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이제 극지는 극지 생태계는 이 시작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지렁이가 없었던 숲으로 들어가면은 푸신푸신한 낙엽층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낙엽층이 있으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잘 빠지죠.
1: 아, 예. 네.
0: 눈 녹은 다음에 네. 그 녹은 물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빠져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유기물층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1: 네. 낙엽층이 없어지면,
0: 낙엽층이
1: 네.
0: 없어지면 그 푹신푹신했던 층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이제 광물층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토양 환경 전체가 이제 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물을 이제 유지했던 유기물층 그리고 그 물이 광물층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 위에서 유기물층이 그 물이 빨리 증발하지 못하도록 이제 도움을 줬던 건데
1: 네.
0: 이제 그 유기물층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1: 네.
0: 이 흙이 물을 많이 머금지도 못할 뿐더러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빨리 물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지렁이가 이제 침입했던 곳을 가보면은,
1: 네.
0: 나무의 나이테에서 벌써 달라, 차이가 나요.
1: 나이테에서 차이가
0: 네.
1: 나요.
0: 그래서
1: 그게?
0: 저희가 아는 지역에 가서 여기는, 지렁이가 1960년대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무 나이테를 세가지고 1960년대에 가면은,
1: 네.
0: 그때쯤부터 이제, 나무의
1: 성장 속도가
0: 느려져요.
1: 아~
0: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흙의 이제 수분 조건도 바꿔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의 숲도 그렇고 예. 이제 알라스카도 그렇지만은 이런 유기물층들이
1: 네.
0: 생태계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자체가 다른 동물들의 집이거든요.
1: 아 다른 동물들
0: 네, 집이죠.
1: 예. 예.
0: 그러니까 유기물층이 다른 동물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 양서류들, 도룡뇽들.
1: 예.
0: 예. 도룡뇽들 이제 개체수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지렁이가 침입한 숲과 침입하지 않은 숲 사이에 이제 도룡뇽의 개체수가 이제 다르고요. 물론 지렁이가 들어온 곳에 이제 적죠.
1: 적겠죠. 예,
0: 그리고 그 유기물층에서 낙엽으로 이제 집을 짓던 새들, 그런 새들 또한 이제 개체수가 이제 줄어들고요.
1: 네.
0: 그리고 이 낙엽층 때문에 어린 나무들이 이제 살아났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그
1: 네.
0: 유기물층을 통과하는 동안,
1: 네.
0: 가령 이제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 그 유기물층의 보호를 많이 받는데. 그 보호 중에는 사슴들한테 먹히는 걸로부터 이제 보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이 이제 유기물층에 가려진 단풍나무들을 보지 못하게
1: 가려져 있으면
0: 그렇죠.
1: 사슴이
0: 예.
1: 못 뜯어 먹는다.
0: 그렇죠. 예.
1: 그럼 지금 다 뜯어 먹겠네요.
0: 그렇죠.
1: 사슴.
0: 예. 그래서 지렁이 침입하고 또 그 사슴 사이의 관계가 또 있어요.
1: 그렇죠? 사슴은 호황인가요?
0: 그렇죠.
1: 아, 근데 그것도 지속적이진 않겠죠.
0: 지속적이진
1: 네.
0: 않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1: 네.
0: 그런, 뭐,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이제 도미노 효과들이 있죠.

0: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또 미네소타도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런 침입종들 때문에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침입종 식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네소타에 오는 많은 침입종 식물들은 지렁이가 있던 곳에서 온 식물들이에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유기물층보다는 또 광물층을 이제 선호하는
1: 더 적합한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침입종들이 침입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렁이가 들어오면서. 네.
1: 침입자들을 위한 판을 지렁이가 앞장서서
0: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죠.
1: 네. 그럼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겠네요.
0: 네. 네.
1: 아, 그러네. 그러니까 지렁이가 토양에 있으면 무조건 비옥하게 해주고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지렁이가 필요 없는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시작점이 달라요.
1: 시작점이 네. 다르다. 네. 네. 야, 선순환 구조가 깨지는 건데.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지렁이 말고도 동아시아산 지렁이마저 들어와 버렸다고.
0: 네.
1: 첩첩산 중이네요. 예.
0: 예, 예. 이제, 두 번째 이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1: 예.
0: 이제 그 한국에서 사는,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사는, 이제 아민사스, 이제 지렁이가 이제 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7년 전쯤에 네. 제 동료 교수님 중에 리프렐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이제 지렁이를 연구해 오신 이제 산림 생태학자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잠깐 만나자 그랬는데 자기가 보여줄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학교 학생회관 앞에 있는 은행나무한테 갔어요.
1: 그러니까
0: 은행나무가 이제 아시아에서 온 나무죠.
1: 아, 예.
0: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은행나무 이틀이 떨어져 있는데 네. 그분이 거기를 쫙 펼치니까 새로운 지렁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유럽 지렁이들을 공부해 왔지 네. 아시아의 지렁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놀랐죠.
1: 네.
0: 그래서 그 지렁이들을 미국에서는 점핑웜이라고 불러요. 뛰는 지렁이.
1: 아 그래요?
0: 뛰는 지렁이. 네. 왜 우리 한국 속담에
1: 우리는 밟으면 꿈틀하죠.
0: 그렇죠. 지렁이는 네. 밟으면 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얘기죠.
1: 네.
0: 저는 처음에 그 유럽 지렁이들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별로 꿈틀 안 하는 거예요.
1: 점프는커녕 꿈틀도 잘 안 하는.
0: 네. 그래서 예. 너무 꿈틀 안 해가지고
1: 네.
0: 이런 한국 속담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지렁이네. 네. 그러면서 얘들은 왜 이렇게 얌전하지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그 은행나무 잎에 있던 그 지렁이들은 네. 꿈틀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에 놓으면은 정말 뛰어서 나가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네. 근데 와서 아까 한국 지렁이 이제 한국, 일본, 중국에 사는 이 점핑엄들은
1: 네.
0: 정말 이렇게 아주 운동성이 뛰어나요. 네.
1: 우리 한국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거
0: 네, 한국 지렁이는
1: 진짜
0: 팩트네요. 밟으면 꿈틀합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생긴 게 달라요. 유럽 지렁이들하고 우리가 흔히 지렁이 하면은 다 지렁이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세상에는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한 3천 종의 지렁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가 이제 더 있을지는 모르는데 사람에 따라서 네. 뭐 7천 종쯤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3천 종도 정말 3천 종일지 모르는 게 이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1: 네.
0: DNA를 놓고 보면 다른 또 지렁이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니까 아마 그 3천 정도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숫자일 거야. 아마 그보다 이제 더 큰, 지렁이의 이제 다양성이 있겠죠.
1: 네.
0: 그 지렁이들마다 또 하는 역할들이 달라요. 하는 역할들도 다르고,
1: 네.
0: 유기물층을 좋아하는 지렁이가 있고, 광물층을 좋아하는 지렁이가 있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지렁이가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지렁이가 왔는데,
1: 네.
0: 이 아시아 지렁이들은 그 유기물층, 그러니까 낙엽층하고 밑에 광물층의 사이에서 살아요. 그래서 아주 사실 어떤 면에서 과학자로서 보면은 샘플하기가 쉽습니다. 낙엽층만 걷어내면 보이니까요.
1: 그렇겠네요. 네. 예.
0: 근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1: 한국에서 안 하던 어떤 짓을 하고 있나요?
0: 그러니까, 흙을 아주 느슨한 알갱이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1: 흙을 느슨하게.
0: 네, 그래서 흙이 보통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덩어리로 잡히는데
1: 네.
0: 이제 이 점핑엄이 들어온 흙을 보면은 아주 자그마한 이제 그 커피 이제 우리가 커피 필터로 이제 커피 필터링하고 남은 것처럼 네. 그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아주
1: 고운 입자로
0: 고운 입자면서도 고운 입자들이 이제 알갱이들을 지는데 네. 그 알갱이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있질 않아가지고 네. 손을 들면 그냥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1: 그 지렁이가 한 거예요?
0: 네, 지렁이가 이제 한 거죠. 이제 전핑험이 있는 흙을 보면은 네. 아주 느슨한, 네, 느슨한 이제 알갱이로 돼 있어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네. 어떤 심한 경우에는 그 가드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옥자마들 많이 키우실 텐데요.
1: 옥자마.
0: 네, 옥자마요. 예, 예. 옥자마들, 옥자마를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들 키워요.
1: 네.
0: 그럼 옥자마를 이렇게 사실 뽑으면은 이제 잎만 떨어지고서 뿌리는 그대로 보통 남아 있는데 뿌리째 뽑혀요. 흙이 너무 헐거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점핑험이 이제 들어온 흙은 굉장히 헐겁고
1: 뿌리 내리기 쉽지 않고
0: 뿌리 내리기 쉽지 않고 그래서 언덕에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침식에 취약해 보이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이제 점핑험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이제 굉장히 큰데요.
1: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얘네.
0: 그게 참 그 특이한 거죠. 왜 한국에서 안 하던 짓을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안 하던 짓을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지 예. 아마 그 개체수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있던 것보다는 미국에 갔을 때 예. 천적도 없고 그 천적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지금 모르지만 네. 그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경쟁자들도 없고 이런 환경에서 개체수가 확 불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불어난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특이한 토양 구조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아직은 저희도 잘 모르는 분야예요.
1: 네. 네. 어쨌든 기존의 생태계를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네.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침입 지렁이 문제가 뭐 지구 온난화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0: 네, 지금 봐서는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유럽 지렁이가 진입한 곳, 특히 이제 유기물이 많았던 그런 숲 환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양의 이제 그 탄소 함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네. 그만큼은 이제 대기에 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연구로 봤을 때는 토양 유기물에 네.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후 온난화에도 이제 공헌할 수가 있고
1: 네.
0: 또 지렁이 자체가 지렁이의 내장이 이제 흙들이 다 통과하면서 네. 그 지렁이 내장이 이제 산소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질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태우는 미생물들이 살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또 질소 산화물 또한 이제 기후 온난화 갔으니까
1: 네.
0: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이제 공헌을 한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렇지만 이게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문제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렁이 침입의 임팩트는
1: 네.
0: 지렁이가 기껏해야 뭐 50년 동안 침입해 있는 그 지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지나가면은 어떤 일이 나오는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1: 네.
0: 네, 그리고 그것이 생각만큼 단순할 것 같지 않은 이유가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렁이가 도착해서 이제 유기물을 빨리 이제 부식한단 말이에요. 빨리 네, 이제 썩도록 네.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극지 생태계나 아니면은 저희가 있는 이제 미네소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생태계들이 이제 질소 제약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소가 공급이 되면은 식물의 생장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지렁이들이 가서 유기물의 분해를 이제 촉진하면서
1: 네.
0: 그 유기물 속에 이제 묵혀있던 이제 질소들이 튀어나오거든요.
1: 예.
0: 그 질소들이 만약에 그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면 그 식물들이 이제 생장이 촉진될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식물들이 생장이 촉진이 되면 거기에서 또 이제 유기물질이 이제 흙 속으로 또 돌아올 테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1: 네.
0: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지렁이가 유기물의 분해를 빨리 하지만 그 유기물을 광물 입자들 속에 가둔다면
1: 네.
0: 그러면 그 광물 입자들이 유기물의 썩음을 느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광물의 효과가 이제 나타날 수도 있을 테고.
1: 유기물 분해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0: 네, 그렇죠. 예. 이제 광물이 이제 유기물을 감싸면서 다른 미생물들이 이제 접근을 네. 힘들게 만드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지렁 이런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네. 또 지렁이 자신이 지렁이 자신이 유기물을 이제 없애면은 네. 그 유기물층이 굉장히 좋은 절열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1: 절열 효과. 네,
0: 그러니까 예. 열이 잘 통하지 않도록.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흙이 이제 맨 흙이 이제 유기물을 가진 맨 흙이 이제 대기 이제 노출하게 되면서
1: 네네.
0: 기후 변화의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유기물의 이제 썩는 속도가 이제 또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1: 복합적인
0: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일어날 텐데 네. 이거 외에도 뭐 이제 산불의 효과. 그러면 산불이 일어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극지역에 있던 스프루스들, 그러니까 침입수림이 화렵수림으로 점차 대치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기후변화와 이제 산불의 효과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제 화렵수림은 지렁이가 더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1: 아, 네. 그렇구나.
0: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 예단할 수는 없겠네요.
0: 예단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1: 좀 길게 보고.
0: 그렇죠.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렁이가 정말 중요한 와일드 카드 중에 하나라는 그러네요.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1: 지금 예. 뭔가를 판을 예. 바꾸는 예. 녀석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지렁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을 좀 다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토양학과의 유경수 교수님도 방학 중에 잠깐 한국 들른 그 귀한 시간 중에 또 잡지사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우리말 지렁이는 땅 위를 다니는 용이라는 뜻의 지룡이 변형한 낱말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의 호랑이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길을 못 폈는데 아시아의 지렁이는 그야말로 용처럼 북미의 숲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물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본분을 다할 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땅에 있을 때 이로운 우리 지렁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가는 우리 땅에서나 살 곳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겨울에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네, 안녕하세요. 아, 뉴욕은 세 번째인데, 뭐, 한 며칠 있다가 가니까, 뉴욕의 좋은 동네는 뭐죠, 이름이? 아, 야? 어, problem이네요. 아, 여기 동네가 좋은 동네인가요? 아, 그래요? 밖에 보니까 거지 같던데. 오 마이 갓. 아, 그, 한국에도 부촌이 있죠. 한국의 전형적인 부촌은 강남인 줄 알지만 사실은 강북의 대표적인 동네가 있습니다. 아, 뭐, 한남동, 성북동.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동네에서는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죠. 평창동입니다. 매우 잘 산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 잘 산다와 부자를 혼동하는 게 있대요. 잘 산다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계가 좋다라는 뜻이래요. 잘 산다. 그러면은 부자의 뜻은 뭐냐? 부자의 정확한 뜻은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은 많지만 부자이지만 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자이면서 잘 사는 분도 있고 잘 살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 참 거지 같은 우리의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도 없고 사이도 안 좋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뉴욕에서 사시는 분이시니까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했던 분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강의를 맞춤형으로 하고 싶어요. 자,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얼굴로 봐선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제가 여성분들께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결혼하고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남편에게 여성으로서 사랑을 받는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열한 분이 계시네요. 놀라운 건 얼굴로서는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카메라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아니, 저만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냥 팩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뭘로 받을까요? 뭐 있겠죠? 한국에서 저는 기업에 강의를 가서 항상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분들 강의를 전 주로 많이 하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 손 한번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면 보통 몇 프로가 들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한 10%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한 1000명이면 100명의 아줌마들이 자기는 사랑받는다고 손을 들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남편 100명에게 와이프를 사랑하냐고 하면 20명 정도밖에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80%는 사실 착각을 하는 거죠. 안타깝네요. 우리는 좀 더 넓은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만 전 교민들을 만나뵈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넓은 세상을 살려고 여기 왔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더 좁은 세상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영어를 잘 못하면 미국이 더 한국보다 좁은 세상이 되죠. 그리고 모든 간판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럼 미국 사람 만나도 두렵죠. 저는 여기 온 지 3일이 됐지만 제일 많이 한 말은 쏘리, 쏘리, 쏘리, 땡큐, 쏘리, 땡큐,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제가 이 단어 3개를 매우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러면 참 폭이 좁아지는 거죠. 삶의 폭이. 그런데 이 남자, 여자의 언어, 인간의 언어, 미국 사람의 언어, 그러니까 즉 영어 말고 이들의 문화적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는 상당히 넓은 세상을 살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로 뭐 이렇게 너무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공공외교를 할 수 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의 언어가 과연 무엇일까 봤더니요. 우리 여성분들께 소개할게요. 지금 남편들하고 계속 사실 거죠? 아, 물론 체인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새 오빠에게 이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세상은 넓고 오빠는 많잖아요. 네, 뭐 미국 오빠, 러시아 오빠, 예? 뭐 캘리포니아 오빠 많이 있잖아요. 남자는요.
똑같은 말이어도 명령조로 하면 저항한대요. 그리고 말을 명령처럼 하는 와이프하고는 육체적 정신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대요. 그냥 명령. 10시까지 들어와. 10시까지 들어오라고. 차라리 귀신을 속여. 어디서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 항상 그 여자분의 대사에는 귀신이 들어왔다가 또 때가 되면 이 귀신이 나가고 또 때가 되면 또 귀신이 들어오고. 근데 부탁하거나 제안하면 원래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해주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야, 여기까지 들어와. 딱 이러기보다는 살짝 웃으시면서 말하잖아요. 남자는요 상당히 유연한 느낌을 갖습니다. 여성분들 꼭 해보세요. 웃으시면서 여보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들어와요. 그럼 원래 지가 들어와야 돼. 원래 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가 들어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존이 높아져요. 자존이 높은 사람들이 뭘 해도 잘하거든요. 이 남녀의 사이도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얼굴하고 몸매가 매우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랑받는 여성, 이분들의 특징을 봤더니 뭐가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가 아니고요. 말을 되게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뭘 예쁘게 한다고요? 말. 남자는요. 자기가 와이프한테 뭘 제안했어요. 여성한테 뭘 제안했는데 여자가 거절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돼서. 근데 그래도 살짝 웃으면서 말하면 충격을 별로 안 받는데요. 표정이 아주 강력한 언어거든요. 제스처. 지금 손에 제스처나 이런 거. 예. 우리는 이거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PT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건가? 잘라버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보면 뭐 이런 거 되게 잘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제스처, 얼굴 표정을 제가 이 언어를 소개하려고요.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뭐라고 한다고요? 여보 오늘 저녁에 매운탕 먹을까? 그럼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좋아하면 먹지 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자, 나는 내 남편이 무언가를 제안할 때 조금 100%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반응하는 스타일이다. 살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성분 중에. 계시네요. 우리 제가 여성분께 여쭤볼게요. 남편이 여보 매운탕 먹을까?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좀 얘기하세요? 예? 그러자. 근데 저분은 기본적으로 살짝 웃으면서 말씀하시네요. 근데 나머지 분들 표정이 딱 이렇다고요. 여보 오늘 뭐 매운탕 먹을까? 이렇게 해야 자기가 좋아하면 먹지 뭐. 맨날 지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씨 아주 그냥 이기주의자 같은 이라고 저런. 어떻게 맨날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 힘든 이민사회에서 말이야.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렇게 매운탕을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뭐 매운탕 뭐 죽은 귀신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남편들은 아 와이프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구나. 밖에서 다른 자매님들하고 먹고 와야 되겠구나. 진짜. 이러고는 이제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관계는 악화가 되는 거죠. 언어.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인간의 언어를 소개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언어의 되게 핵심적 요소 중에 되게 큰 무기가 뭔지 발견했는데요. 조크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유머 있는 분들은요. 사업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 맞죠? 미국 분들도 좀 그래요? 유머 있는 남자들이 좀 인기가 있나요? 그래서 개그맨 와이프의 특징이 뭘까요? 예쁘죠? 나이는요? 어리죠? 여러분 남편은 유머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죠? 그럼 왜 없는지 알겠죠? 네? 여러분 누구의 죄라고 생각해요, 그게? 남편 탓하지 말고. 그런데 유머가 있으면 분명히 당연하기에도 되게 이게 좋은 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김 선생님은 어떻게 그 유머의 언어를 알게 됐나요? 유머의 언어를 알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큰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노하우를 오늘 소개하려고요. 저는 유머를 따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좀 유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유머를 받고 제가 대한 질문을 받고 알게 된 건데요.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이제 세바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힘들게 사셨어요.
어머니 지금도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어머니의 그 소원은 통일 아니고 이혼이에요. 어머니는 그렇게 통일 원하지 않고요. 그냥 어머니는 이혼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유머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머니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홍삼을 받았어요. 기업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면 드라마에 나오는 서울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엄마 나 홍삼 좀 보냈어. 아버지랑 드셔. 그럼 서울 엄마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하러 그런 걸 보내니? 너나 먹으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전라도 해남 분이신데요. 창우가 보내지 마. 느그랩이 저런 거 많이 묵으면은 죽은 때 얻는 안 되죠. 보내지 마. 저희 엄마 좀 세죠. 그럼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 요즘 아파? 항상 아파. 항상 아프다, 느그랩이는. 개미가 지나가도 아파. 저놈은 개미가 지나가. 항상 아파.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는 다섯 살이 됐어요. 이제 딸이고, 둘째는 아들 쌍둥이에요. 이제 8개월, 9개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돌잔치 끝나고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해병대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딸이 처음에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공주이고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동생이 동시에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첫째 애들이 겪는 심리를 학자들은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마 이민 오신 분이 그런 걸 경험하셨을지도 몰라요. 나 한국에서 잘 나갔어요. 나 한국에서 인텔리였어요. 근데 미국 왔는데 내가 언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되게 상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나 그래도 내 나라에선 왕이었는데 내 나라에선 내 나름 그러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치원을 보내주고 이제 가는데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신발 칠레하러 갈아 신을 때 가지 말고 나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뭔가 마음이 되게 그런 거예요. 그래, 아빠 여기서 보고 있을게. 얼른 신려 갈아 신어. 그럼 애가 천천히 갈아 신으면서 계속 저를 보면서 이렇게 갈아 신어요. 그럼 이제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또 안 가고, 아빠, 나 2층 교실로 올라갈 때 바로 가지 말고 거기서 손 들고 있어. 그때 뭔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아이들을 여기서 낳거나 데려와서 미국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데 엄마가 데려다주고 갈 때 그런 느낌이 훨씬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얼른 가. 그래, 들어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애를 끌고 가요. 보다 못해서 선생님이 이제 다른 집은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얼른 가는데 저희 집만 아침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우 짜증나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아버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러면서 이제 그 주향수로 아버님 들어갑시오. 그럼 이제 저도 무안하니까 그냥 얼른 들어가. 그럼 딸이 이제 되게 애가 숙기가 없거든요. 그럼 선생님한테 이렇게 끌려가면서 저한테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 순간 뭔가 마음에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부모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아주 묘한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애처롭기도 하고 여러분이 미국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 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적응을 못한다는데 내가 과연 데리고 온 걸 잘한 걸까? 뭐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뭔가 그런 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호가 너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이?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봤겠구나. 40년이 넘게.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근데 그런 존재가 생기니까 그 말이 비로소 들리더라고요. 그때 이상하게 남자한테 눈물이 살짝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와 자식의 사이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를 옛 어른들이 소개했던 사자성어가 마음에 콱 박히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좌이체라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엄마에게 계좌를 이체해야 되겠구나. 나를 이렇게 키우신 엄마에게 계좌를 이체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사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그런데 꼭 저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딱 하나가 있다면, 제가 제 딸을 그렇게 보듯 저희 엄마가 저를 그렇게 보셨듯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런 아들이고 그런 딸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에게 공공외교란 현지인들과 원활한 소통이다. 왜냐하면 이분들과 잘 어울려서 사이가 좋은 것이 우리나라 이미지를 가장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뉴욕은 하늘에 둥근 보름달 같은 태양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달같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느껴지던 이 황사 현상 같은 것은 비가 온 후의 날씨라고 하기엔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 쪽 하늘에 비행기가 과연 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만큼 물과 하늘 사이에 뭔가 연한 연기 같은 것으로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 위성 모델 자료로 비로소 확인해본 이 짙은 연기의 띠는 미국의 미네소라, 위스콘신주 그리고 캐나다 중부에서 시작된 산불 때문이라고 확인해줍니다. 캐나다 불길의 연기는 5대호를 가로질러 온타리오, 토론토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을 지나 뉴욕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여 오늘 아침 이 황색 현상의 하늘을 어제 월드컵 축구 준결승 경기에 아르헨티나의 후반 7분 간격으로 터진 두 골을 허용한 그래서 1대2로 패하고만 결승 진출이 꺾인 잉글랜드 팀의 심정으로 산불 소식을 모르는 채 경험하고 있다면 하늘도 우리와 같이 우는구나 했을 겁니다. 지금 올려다본 아침 뉴욕의 하늘 한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새로 만들지는 않는 1센트짜리 동전 반짝반짝한 페니 같은 태양이 보입니다. 보름달 같습니다. 신기한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학생강을 건너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인공지능 AI의 시대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생각을 해서 이걸 소화시킬 시간도 또 의욕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전같이 그냥 적당히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지능이 소화해내는 우리의 경험과 또 식견과 나름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이 적용이 돼서 차례차례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소용돌이 치는 어저께 사크라멘토였나요? 토네이도가 치고 지나간 이 지붕이 다 벗겨져 버린 그런 콘도 건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뭐 저의 심정이기도 하겠지만요.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정확하냐 그렇지 않냐를 따지는 것도 이제 굉장히 복찬 일이 됐지만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그 전에 이 지식이라든가 진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혹시 뭐 지쳐버린 것 같아요. 마라톤 중간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최소한 제가 아침에 세상의 모든 아침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다 정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정보의 양과 이게 또 사실 확인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날씨를 잠깐 봅니다. 하늘은 지금 정말 반짝반짝한 펜이 동전 하나가 태양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데 펜인지 태양인지 한번 지금 올려다 보시면 대단합니다. 오늘 목요일 뉴욕과 그 일대의 최고 기온은 화씨로 90도까지 올라가서 조금 그렇게 더위가 심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섭씨로 하면 32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기온은 섭씨로 22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른 아침에 비가 살짝 내려서 공기 중에 지금 가득한 이 에어 파티클 굉장히 숨 쉬면 안 좋다라는 이 공기에 지금 산불로 인한 입자들을 조금 씻어 내려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어 퀄리티 알러트 대기질 경보가 내일 자정까지 계속 발효 중인 그런 날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 자정까지 공기가 나쁩니다. 뭐 그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숨 한번 쉬어보면 이거 아니구나. 문을 닫고 창문을 열지 않고 실내에서 가능하면 머물라는 그런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특히 장시간 밖에서 산책이나 운동은 또 노노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대기질 경보 Poor Air Quality Alert 내일 밤 자정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최고 온도가 31도 섭씨 화씨로 88도까지 올라가서 오늘보다 조금 오히려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산불로 인한 연기가 걷히는 일은 내일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도가 뚝 떨어지는 79도 화씨 섭씨 26도 최저 기온은 또 23도 섭씨 이렇습니다. 이번 주 선데이의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 뉴저지 맷라이프 경기장에서 있는데 날씨는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가 올 가능성은 뭐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도 있겠지만 10%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월드컵 축구 결승전 그리고 사상 최초로 축구 경기 하프타임에 또 하프타임 쇼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쇼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그런데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듯이 BTS 방탄소년단이 유럽에서 이번 투어 마치고 마지막 피날레를 바로 이곳 맷라이프 경기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 따로 피날레 투어는 8월 초에 있고요. 이번에 월드컵 축구 결승전 하프타임 쇼를 위해서 밤사이에 날아오게 됩니다. 마돈나도 있고 슈키라 그리고 또 저스틴 비버에다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구스타보 두다멜 그리고 PS22 학교 학생들 코러스가 함께하는 아주 짧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더 이 많은 아티스트들을 함께하게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음 주 초는 월드컵 경기 대회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봤던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에 뭔가 확 구멍이 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월요일을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지금 예상되는 다음 주 월요일 기온은 84도 하시로 그러니까 최저 기온 72도까지 하면 뭐 29도 섭씨에서 22도까지 사이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런 낮은 온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또 화요일부터는 천둥, 번개, 소나기 정말 축구에 흠뻑 빠져 있었다면 다음 주 초 뭐 한 사흘 정도는 이거 withdrawal symptom이라고 해야 되죠. 축구가 사라진 구멍이 축구공처럼 뻥 뚫린 그런 며칠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산불 때문에 뭐 한 번씩 이렇게 뉴욕, 미국의 북동부에 또 크게 연기로 가득 찬 공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 있는데 그래서 북쪽 뉴욕의 나이아가라 폭포도 이 시계가 굉장히 흐려져서 가까이 가서 많이 또 볼 수 있는 이런 지금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욕 일대는 오늘 오후에서 저녁 시간까지 그때 공기 퀄리티가 가장 나빠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점점 이게 내려가서 메릴랜드 부근까지도 짙은 연기, dense smoke.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느껴질 만큼 숨을 들이쉴 때 뭔가 연기 같은 게 매캐한 것이 들어오는 그 정도로 지금 짙어지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이 내려오는 것이 오후가 되면서 확실하게 그게 보인다는 거죠. 네. 언제까지 계속될까? 뭐 이번 주에 중서부 미국의 북동부를 덮고 있는 또 힛돔이 연기를 그 돔 뚜껑에다 가둬놓고 있어서 점점 더 이게 확산되면서 연기가 갇혀버리는 더위와 함께 갇혀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0: 사람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지금 기생충 때문에 야단이 나빠. 뭐 다 복통으로 쓰러진다. 이 정도의 뉴스가 나올 만큼 이거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또 보건도 예산을 축소해 놓은 것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사하는 어려움이 또 있다라는 말을 또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전체 지역에서 어제까지 34개 주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감염,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이 되는 그런 이 전염병 같은 것은 아니지만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숫자에 의하면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843명이던 것이 1,64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복통을 앓고 한 5천 건이 넘는 나 이거 진짜 이거 사이클로스포라 아닌가 이거 뭐 여기 어려우면 기생충입니다. 기생충감 이게 뭐가 들어온 게 아닌가 복통에 34개 주의 환자가 141명이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라고 하는데 미시간주가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상추 샐러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시작이 된 게 어디인가가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상추가 우리 여름에 특히 샐러드로 많이 더 먹게 되잖아요. 흔하니까. 뭐 텃밭에서 갖고 온 상추는 물론 아니겠지만 미시간주의 보건 당국에서 이 감염 확산되는 데서 상추 샐러드 채소가 이게 관련이 됐을 거다라고 가능성을 말하기는 했습니다. 타코벨이 자체적으로 또 샐러드를 이렇게 지금 메뉴에서 빼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모르지만 주요 증상이 일단 인간 배설물로 오염된 음식과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아주 미세한 기생충. 기생충은 미세하죠. 기생충이 보일 정도면 지금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음식을 섭취를 하면 이틀에서 빠르면 또 길면 2주 이상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물 같은 설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배가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복통, 배가 아픕니다. 메스껍고 복부가 이렇게 블로팅이라고 말하는 아주 부풀어서 이게 먹은 것도 없는데 이렇다. 이렇습니다. 손을 자주 닦으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물을 요즘 많이 마시라는 말은 우리가 여름철에 특히 듣고 있으니까 많이 마시고 그 물 또 한편으로는 손을 계속 닦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알코올 손 세정제가 우리 생활 속에 그냥 자리했던 우리 팬데믹 동안에 그런 알코올 손 소독제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어쨌거나 그래 내가 기생충 손 닦으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소독한다 해서 하신다면 알코올 손 소독제는 사이클로스포라 이번 기생충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으면 예방을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숫자가 늘어나고 뭐 요즘에는 정보가 이렇게 메가폰을 통해서 막 번지던 이장님 댁에서 그냥 발표하는 정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퍼져버리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상당히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일단 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샐러드 상추 좀 조심을 해야 하겠고 감염 추적이 어차피 어려운 건 이 사이클로스포라가 상추, 베이셀, 실란드로, 고수, 베리 종류, 파 이런 샐러드, 쌀사, 샌드위치 섞여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환자에게 지난 몇 주 동안 먹은 걸 다 기억해서 써내라. 이거 쉽지 않잖아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0: 그레인넷 후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월드컵 축구, 북중미 월드컵 축구. 이제 3, 4위전과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승에 올라가기 위해서 잉글랜드가 그렇게 애를 썼고 그리고 이번만큼 또 큰 기대를 갖게 한 그런 실력의 팀이 구성된 적이 또 있었을까. 월드컵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냥 어제 경험했던 아르헨티나에게 잉글랜드가 이게 두 골을 7분 간격으로 내주고 한 골을 먼저 넣었는데도 이렇게 탈락하고만 3, 4위전으로 밀려나고만 이 가슴 아픈 지금 잉글랜드 사람들과 함께 잉글랜드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영국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걸 잠시 후에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 리오넬 메시가 이래서 역시 메시구나. 어시스트를 두 개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도움 두 개를 기록했다라는 말로는 리오넬 메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고 있으면 집에 안 가고 싶었다. 이겨야만 집에 가겠다. 이 정도의 그 어린 그리고 몸이 약했던 리오넬 메시가 어제도 아르헨티나를 벼랑 끝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이라고 보기에는 잉글랜드가 한 골 넣고 나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수비에 치중을 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됩니다. 메시를 신처럼 생각하고 성장한 아르헨티나의 이 지금 대표팀에 들어와서 함께 뛰는 선수들은 메시의 눈이 번뜩하는 순간 무언가 이렇게 딱 전기에 감전이 된 것 같은 그렇지만 좋은 의미의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또 그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띄워준 공을 다른 선수가 받아서 또 메시가 한번 그리고는 바로 시스트를 하니까 골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 잉글랜드가 또 한 번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이 1966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60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나. 그런데 비로소 올해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잉글랜드 팀이 졌습니다. 선제골을 넣고도 졌다. 지금 영국의 하늘이 오늘 우리 미국 북동부에 산불로 인한 하늘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태양을 반짝반짝한 펜이 막 찍어냈을 때 그렇게 빛나는 동전처럼 보는데 태양이 안 떴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The Athletic 뉴욕타임즈의 스포츠 디비전으로 합류한 아틀레틱에서 표현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2026년 7월 15일 밤 잉글랜드 전역의 펍에서는 월드컵 준결승을 지켜보던 팬들의 그 감정의 추락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글로리, 잉글랜드에게 다시 축구의 글로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영광에서 그 다음엔 공포에서 절망 으로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아르헨티나가 이제 다음 행선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페인과 결승을 하게 되는데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월드컵 결승에서 만난 건 이건 역시 대단한 일인데 지금 월드컵 2연패에 도전을 하게 되는 아르헨티나 이건 64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1962년 브라질이 월드컵 2연속 우승을 이뤄냈고 과연 리오넬 메시가 눈을 번쩍하면 리오넬 메시의 축구를 보면서 자랐던 그 지금 함께 뛰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선수들이 그냥 감전이 된 것처럼 또 움직여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10대, 19살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스페인의 남인 야말 선수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정신없이 달리는데 그 야말 선수가 해낼 수 있을까? 왜 굳이 메시와 야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2007년에 둘이 만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장의 자선 캘린더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메시 선수가 당시 FC 바르셀로나 20대 초반에 떠오르는 스타였을 때 야말 선수가 그때는 선수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태어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는데 스페인의 카탈루나 지역의 자선 행사에서 메시가 이 5개월 된 아기 야말에게 목욕을 시켜주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그것이 그 캘린더에 올려줬는데 그 아기가 나중에 스페인 대표팀의 16살 천재로 성장해서 지금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 올해 월드컵 결승에서 자신을 목욕시켜주던 그때 20대 메시 자신의 축구 우상과 만나게 된다. 19년 동안 이어진 아주 기묘한 이 관계가 재회를 하는 월드컵 결승이다. 이렇습니다. 잉글랜드가 어쨌든 지고 나서 저는 사실 속으로 잉글랜드가 어제 딱 시작이 되고 보니까 잘한다. 그런데 실수만 안 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 대회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기억하기에 아르헨티나한테 막판에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능성이라기보다 꼭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메시가 그 기사회생 하는 그 팀을 이끌었던 그런 경기 지금 많았잖아요. 그리고 카보베르데와 또 연장전까지 가서 3대로 이긴 그 경기만 봐도 와 그때 질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무슨 골을 넣고 어떤 장면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시 보기는 좀 길기도 하고요. 영국 축구가 좀 네거티브한 축구를 어제 했다라고 전체적으로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메시의 천재성. 그러니까 제가 영국이라고 불렀나요? 잉글랜드가 너무 빠르게 후퇴를 해서 수비에 치중했다. 이건 두고두고 한번씩 꺼내서 지금 뭐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지금 비판이 있겠죠. 너무 일찍 수비 쪽으로 갔다. 수비에 치중했다. 이겁니다. 그 어제 경기 후에 또 지금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주드 벨링햄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었을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영국의 벨링햄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서로 에워싸면서 승리를 기뻐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선수에 다가가서 머리통을 탁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그러니까 너무 양측이 붙을 뻔했죠. 다행히 진정은 됐는데 이 마르코 선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들은 이제 racial 인종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다. 비교적 점잖은 베닝햄 선수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땐 또 스페니쉬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 베닝햄 선수의 부모 마크 베닝햄은 백인으로 아일랜드계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리카 자메이카계로 혼혈 선수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다.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흥미있는 이 잉글랜드에 대한 이 전 세계에 잉글랜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또 역사적으로 얽힌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 재밌게 풍자하는 오피니언 기고문을 뉴스위크에서 실었는데 역사에 대한 이해도 또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It's okay to hate England. 잉글랜드를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건 괜찮아. 전 세계가 때때로 잉글랜드를 싫어하는 일에 단결한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2-1로 패배한 월드컵 준결승에서 결승을 놓친 이 아픈 마음에 잉글랜드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일까?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 대한 적대감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1986년 멕시코 시티에서의 경기 그때 디에고 마라도나 선수가 천재면서도 반칙왕이다라는 양면성을 또 동시에 증명한 그때 대회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는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역사 비교적 최근의 역사의 그 아픈 상처를 최소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갖고 있습니다. 마라도나가 그래서 잉글랜드를 이기는 것은 전쟁에서 희생된 아르헨티나 병사들에 대한 복수라고 그때 말을 할 정도. 그리고 또 이 아르헨티나만이 이렇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같은 지금 UK를 이루고 있는 이 내부의 잉글랜드에 대한 반감은 스코틀랜드 도시들에는 이번 주 내내 잉글랜드가 아닌 아르헨티나 국기가 걸렸다고 합니다. 뭐 잉글랜드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번에 물론 본선에 진출해서 잘하기도 했지만 32강 올라갔던가요? 못 올라갔죠. 네, 스코틀랜드. 그래서 이런 잉글랜드에 대한 반감이 전 세계에서 그리고 UK 내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웨일즈 역시도 우리한테 한 짓을 봐라. 우리 것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다. 아일랜드의 상처는 또 잉글랜드에 대해서 몇 세기 걸친 식민 지배, 학대, 폭력 말로 다할 수 없는 인도, 파키스탄도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잉글랜드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고소하다라고 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그립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독자들이 8강 팀 모두 훌륭했다. 그리고 또 이 외국인 혐오에 대한 이런 그런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 하지 마라. 이런 말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Hey.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K라디오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6일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시느라 못 듣게 되신다면 우리 뉴스와 또 그리고 인터뷰는 제가 자주 올려놓는 편입니다. 우리 새로워진 홈페이지 웹사이트 K라디오 오십시오. www.kradio.us kradio.us 그리고 또 라디오가 없어서 방송을 못 듣는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제는 라디오가 있어야만 방송을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 오시면 kradio.us kradio.us 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두 단어 on air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골라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김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딜러스에 위치한 김스 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비뉴와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의 김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김스가 쌉니다. 김스 보석 세일 상품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K라디오 홈페이지 kradio.us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research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 뭘 해 먹나. 아, 축구 경기가 없으면 또 그래서 약간 맥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한 만나방이 있습니다. 성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에 국, 잼, 떡,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언제나 연결이 됩니다. 무료 상담 전화로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기다리는 상담원. 네, 꼭 받습니다. 24시간 365일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또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된 곳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늘 K라디오 스튜디오에 10분 이분들 모두가 죽음의 사선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젊고 아름답고 또 청년의 기백이 있기에 그런 배경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바로 탈북인들의 네, 이제 청년으로서 North Korean
1: Young Leader,
0: yeah, Young Leader Assembly 조직하셔서 지난번에 이현승 대표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앞으로 통일의 미래를 준비해서 고향으로 실향민까지 다 언젠가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워싱턴 DC를 출발로 해서 뉴욕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분만 오늘은 또 말씀을 해주실 장은숙님, 지금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허센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또 한 번의 폴브라이트 장학생.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향입니다.
0: 아, 김지향님.
3: 네. 네. 현재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교육학 네. 석사 과정을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네. 있습니다.
0: 네, 김지향님은 어떻게 해서 교육학이라는 그 분야를 생각을 하셨나요?
3: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진로를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네. 많이 했었고요.
0: 네.
3: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뭐 사회학이나 뭐 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전공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걸 공부하는지 잘 몰라서
0: 네.
3: 대학교에 이제 청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여러 대학교에서 청강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0: 네,
3: 네 공부에 수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네. 이제 수업 시간에 딴청을 많이 피는 공통적으로 보고
0: 그걸 느끼셨어요?
3: 네, 네 제가 이제 청강을 하는 네.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맨 뒤에 앉았는데 네. 이제 학생들이 뭘 하는지 컴퓨터로 뭘 하는지 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정말 죽어라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왜 네. 대학교에 와서 수업에 집중을 안 하지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교육에 네. 관심을 갖게 됐고요.
0: 네.
3: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 시스템에 가장 문제가 크다라는 좀 문제의식을 하면서 교육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쪽으로 네. 이제 공부를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북한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일이 없나요?
3: 저는 개인적으로 딴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개인적으로? 다른 학생들은 가끔씩 그런 데가 있어요?
3: 가끔 이제 뭐 남자 이제 아이들이 좀 네. 딴짓을 해서 선생님한테 뭐 칠판대라고 하죠?
0: 네.
3: 그거로 뭐 손가락 맞기도 했었고, 뭐 가끔 이제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0: 네. 네. 선생님들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김지향님 보니까, 양강도? 해산 출신이다. 네. 양강도가 어디예요?
3: 양강도는 이제 그 한반도 지도에 보시면 조금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0: 네.
3: 백두산이 양강도에 있습니다.
0: 백두산 그러니까 이게 강하고 관계가 된 양강도 이렇게 강이 뭐 거기 투만강도 있고 압록강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3: 네, 맞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면서 남북한이 네. 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쪽은 이제 도가 행정 구역이 8개인 반면에 네. 이제 북한은 7개였다고 해요.
0: 네.
3: 그런데 그걸 이제 김일성이 보고 네. 우리도 이제 행정도시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함경도를 네. 쪼개서 양강도라는 도시 이제 도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해요. 이름도 네.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데요. 양쪽에 이제 아래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고 위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양강의 이름을 따서 양강도라는 네. 이름을 붙였다고
0: 기억하기
3: 그렇습니다.
0: 참 쉬운데요. 양강도 네. 네, 그 해산 출신이고 이제 탈북 청소년뿐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학교에서 공부 좀 재밌게 집중하면 잘할 수 있는 그 교육학을 공부를 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 네, 그렇게 만들어야죠.
0: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지난번에도 함께 하셨지만 조용히 들으셨던 우리 박철미님.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국무부가 후원하는 미국 국무부의 그 글로벌 UGRAD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금 공부를 한 학기 마치신 거예요?
4: 네네, 한 학기 네. 했습니다.
0: 전공이 좀 또 특별하세요?
4: 네네, 저는 이제 그 영어 명칭으로는 비주얼 아트라고 하는데
0: 네.
4: 이제 한국에서는 흔히 이제 영상을 전공한다라고 하고요. 영화 쪽을 저는 영화 쪽 트랙을 타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공으로는 이제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디어 관련된 전체 뭐 요즘 미디어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게임도 있고 유튜브 네. 뭐 영화 이런 게 다 미디어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걸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전공하게 됐던 계기는 제가 북한에서 아마 오신 많은 탈북민들이 아마 공감하실 건데 북한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나 또 네. 중국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면서 이제 탈북을 결심하게 된 분들도 꽤 계신데 그렇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0: 네.
4: 그러다 보니까 그 미디어라는 매체가 가진 힘이 얼마나 센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통일하는데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뭐 통일되고 나서는 좀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통일이 되면 사실 뭐 국가 간에 통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끼리 하나가 이제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이해하고 하려면 서로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때 가장 거부감 없이 이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저는 이제 미디어라고 생각했고요. 특히 네. 영화 쪽으로 서로의 문화나 뭐 10년 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문화가 많이 이제 좀 달라지기도 했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해해가면서 통일이 좀 더 빨리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0: 네, 우리 박철민님 그 질문을 자주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K-POP이나 K-드라마 북한에서 어떻게 접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이요.
4: 네, 제가 일단은 2000년에 태어나고 2013년에 이제 한국을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한국에 와가지고 사실 막 K-POP까지는 제가 가지 못했고요. 제가 탈북하고 나서는 이제 K-POP에 좀 많이 이제 들어가고 그 전에도 이제 K-POP을 들으셨던 분들도 많으셨다 했는데 저는 이제 시골이었고 그랬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한국 영화 드라마 정도만 접했었습니다.
0: 네.
4: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봤던 게 그 드라마는 이제 주몽, 그다음에 대장금, 약간 사극 위주가 좀 있었고요. 다른 것들도 이제 좀 보긴 했는데 기억나는 거 일단은 그 두 개였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그 괴물,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북한 영화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한의 장르가 이제 많지가 않아요, 영화에서. 근데 이제 그런 괴물 같은 경우는 좀 판타지? 뭔가 그런 좀 크리처물이잖아요.
0: 네.
4: 한국에서도 그 당시에 좀 특이한 장르였고 근데 저는 그걸 처음 봤을 때 많이 쇼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괴물 그리고 배경이 이제 한국 서울 이게 너무 쇼크한 그런 조합이었어가지고 충격적이었어서 그런 대표적으로 영화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0: 네. 네. 여기 미국에 오신 이제 탈북인들 중에 북한에서 한국을 처음 접한 게 라면 봉투를 보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물에 떠내려왔던가 뭐 이런 그렇게 정말 접하기가 참 어려운 한국에 특히 대중문화였을 텐데 그 속에서도 드라마와 또 영화를 보셨다는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면서 공부를 또 미국에서 국무부 장학생으로 공부하신다는 게 참 여러 가지 통일까지 생각을 하시면 하나가 되려면 서로의 문화가 달라진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준비 마음에 정말 남습니다. 권민우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권민우입니다.
0: 네, 지금 고려대학에서 법대를 다니고 계시는 거죠?
2: 예, 네, 맞습니다.
0: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얼굴이에요. 법을 공부하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이 북한의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세요? 어떻게 보면 법 자체는 비슷하다라고 느끼세요?
2: 예, 맞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최상의 가치로 삼고 그 아래 당의 어떤 레짐을 기치 아래 네. 그 아래 사법부는 일종의 수단에 해당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네. 뭐랄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죄형법정주의나 어떤 서문주의나 어떤 문서주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부재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북한의 어떤 자행되고 있는 어떤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그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네. 그런 현상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 외에도 당의 어떤 기본적인 레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처벌됐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법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혹은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구강 건강을 위해서 또 탈북자들의 치아 이걸 돌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와서 교육하 히로시마 핫슨 연구소에서 공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마디로 미래를 여는데 통일이라는 그 큰 과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청년 리더로 장원숙님.
5: 네,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저희가 흔히 통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정치적인 통일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0: 네.
5: 그래서 늘 핵 협상이나 그런 김정은 체제나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 같습니다.
0: 네.
5: 하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만나야 되고 문화가 만나야 되고 경제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야 되고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의료 체제도 그렇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예전에는 정치적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정치 외교학을 많이 전공을 했었다면
0: 네.
5: 요즘에는 좀 더 다양하게 뭐 법학, 미디어, 교육학, 의학, 저는 국제개발을 전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를 전공을 해나가고 있고요. 정말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할에 탈북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들이 통일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온 모두가 대부분의 우리가 지쳐서 포기해버린 그런 말이라고도 특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한 번씩 꺼내보면서 마음이 싸한데 이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청년 리더로 앞날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특별합니다. 꼭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리지 못한 것 말씀해 주세요. 김재영님?
6: 네.
0: 네.
6: 저희 온숙 씨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0: 네.
6: 통일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냥 체제와의 통합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만난 이제 그 사회 통합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6: 그래서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이제 저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고 다른 누구는 또 법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의 이제 그 수혜자가 아니라 저희가 기여를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저희가 이제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통일의 주역으로서 저희가 스스로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 통일이 다가왔을 때 저희의 실력을 그때까지 저는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잘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순간이 왔을 때 저희가 정말 그 사회 통합에 있어서 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0: 네, 더 이상 수혜자만이 아닌 탈북의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온 우리 젊은 청년 리더들이 이렇게 총회를 만들어 통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장은숙님, 김지향님, 권민우님, 박철민님 그리고 파운더시면서 대표 이현승님 오늘 모두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자신의 결정이 아닌 대법원의 경우 북한을 탈출할 때 10대 초반의 나이로 함께 와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여러 분야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북한과 한국의 실정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열심히 자유대한의 통일된 그 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물론 월드컵 축구 때문에 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많은 선수들이 어떻게 환영을 받을 것인가 혹은 그 반대의 대우를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야 참 마음이 아픈 결과였지만 노르웨이 대단하잖아요. 그 홀란드 선수, 엘링 홀란드 선수가 이렇게 월드컵 본선에 처음 진출한 그 환영 인파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광장에서부터 시작돼서 끝이 안 보이는 그 길을 가득 메웠는데 너무나 행복한 그런 환영. 그리고 또 노르웨이 자체가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규모의 이런 이번에는 시위대 소식을 제가 사진 한 장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알바니 플라밍고 혁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내일쯤 들을 수 있겠지만 유일한 이 알바니의 섬인 사잔 아일랜드에 리조트를 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자연 환경 정도가 아니라 외부의 돈이 또 오랫동안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알바니라는 나라의 이 정부의 리더들과 이렇게 결탁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한 달 반이 넘어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입니다. 이 땅은 우리 후손들의 땅이다. 누구에게 이렇게 팔 수가 없다. 이런 시위인데 플라밍고 혁명, 플라밍고를 대표로 해서 사진으로 또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잔섬, 나르타 석호는 철새 플라밍고의 서식지라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 규모가 14억 유로 정도인데 여기에 또 제럴드 커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주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으로. 혹시 이 사진을 보신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과 미국의 북동부에 우리는 캐나다의 산불로 내려오는 공기 중에 이 미세한 연기 입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계속 이런 상태인데 하늘에 태양을 올려다 보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 구리 페니의 색깔이 아니라 창월지에 손가락으로 침 묻혀 뚫어놓은 것 같이 또 황금빛으로 조금 보이네요.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인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이제 곧 한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바로 매미 소리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정겨운 여름의 소리이고 또 어떤 분들께는 좀 시끄러운 소음일 수도 있겠는데요. 매미는 참 신비로운 곤충입니다. 땅속에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7년까지 어둠 속에서 버티다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매미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2주에서 한 달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매미는 쉬지 않고 온몸을 다해 울어대죠. 땅속에서의 그 긴 어둠을 견뎌낸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와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견뎌온 그 시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매미의 짧은 여름처럼 유한하고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짧지만 치열하게 후회 없이 우는 매미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는 그런 한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데이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투데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시작을 했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불렀던 프라블럼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어제부터 그랬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왜 이렇게 노랗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지금 대기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정말 좀 매캐한 냄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꼭 하고 외부에 나가실 때는 그렇게 좀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폭염 때문에 우리가 뭐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또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좀 무력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조심할 수 있으니까 오늘 특별히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요. 호흡기 질환 환자들 특별히 조심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이번 주에 그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 어제였죠. 네. 오늘 제가 About Time이라는 영화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만약에 내가 단 하루만 살 수 있다, 단 하루만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이런 그 공상을 가끔 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몇 살로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재미삼아 좀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다들 그 젊었던 20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2013년의 영국 영화입니다. About Time이죠.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영화였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는 이제 처음에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진 그런 한 남자의 로맨스처럼 보입니다. 주인공 팀은요. 2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로부터 우리 집안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비밀을 듣게 됩니다. 그 비밀이 참 아주 대단한 건데요. 뭐냐면 바로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영화니까 가능하지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신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 볼 수가 있다는 것. 처음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되돌리고 또 과거의 나의 어떤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 혹은 더 완벽한 인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주인공 팀은 깨닫게 되죠. 인생은 실수를 모두 없앤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을 돌릴 수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막을 수는 없었고 또 삶에는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요. 뭐 시간 여행이라기보다도 마지막에 전하는 그 메시지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은 결국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리지 않기로 결심을 하거든요. 대신에 오늘 하루를 마치 두 번 사는 것처럼 살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바쁘고 막 짜증나는 하루였는데 두 번째 살아보니까 평범한 이 하루 속에서도 웃음이 계속 있었고요. 햇살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아주 소소한 그런 행복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을 되돌리지 않아도 매일매일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단순한 말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을 그냥 어떨 때는 좀 무의미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은 특별한 여행이나 큰 성공보다 오늘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과 나눈 그런 짧은 대화,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이런 것들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알게 해주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요, 리처드 커티스인데요.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의 거장이잖아요. 러브 액츄얼리, 노팅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다 너무너무 정말 재미있는 그런 로맨스 영화였는데 이 감독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감독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영화는 사실 시간여행 영화가 아니라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말하고 싶었어요.

0: 느껴지신다면 시간 내셔서 이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게 될 그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바로 아무 일도 없었던 오늘 같은 날일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About Time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하루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하루가 더 귀중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영화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께 추천해드린 영화는 About Time이었습니다. 미연님 들어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하늘에 아까 그 해해 같은 동그란 것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산불이 나서 이런 색깔이고요. About Time 영화 세 번 보셨다고 하네요. 와, 그 정도의 그런 감동이 있으셨군요. 세 번을 보셨어요? 그럼 저도 한번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두 번은 본 것 같은데 미연님처럼 세 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추억의 영화들 길지 않습니다. 뭐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사이면 충분하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함께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죠.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이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하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신 분들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사기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0: 건강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이경의 꿈이죠. 일기예보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유,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독립을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시대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최근 미국에서는 조금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캥거루족에 관한 인식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독립하지 못한 모습이다.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좀 바라봤었는데 요즘에 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요즘 그 치솟는 집값 너무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또 높은 렌트비 이런 시대에서 돈을 모으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아주 현명한 경제적인 선택이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성인의 약 절반 가까이가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몇 년 전보다 그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이유가 많이 있죠. 대학을 사실 졸업을 해도요. 대부분의 우리 분들이 학자금 대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월급을 받아도 거기서 많은 부분 지출이 되죠. 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 아파트 렌트비라든지 쉽지 않은 첫집 마련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그런 이유들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20살이 넘으면 무조건 나가 살아야 한다. 이런 뭐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인 부모님들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평생 희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버셔서 좋은 학교도 보내고 더 나은 환경도 만들어주려고 애쓰고요. 때로는 내 생활보다 뭐 자녀의 미래를 더 먼저 생각하신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자녀와 함께 사는 시간이 단순히 그 뭐 독립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족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함께 사는 이유가 또 중요하죠.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또 뭐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집안일도 좀 나누고요.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준비한다면 그것은 정말 건강한 동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또 모든 책임을 이렇게 피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요. 같은 집에 사느냐 따로 사느냐가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삶을 책임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장성한 자녀가 나와 같이 있다면 너무 이렇게 네,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독립이 곧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요즘은 함께 살면서 더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모와 함께 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사실 그렇게 편치 않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그런 자녀가 있으신지 그렇다면 오늘 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좀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겨울에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 팩당 9불99, 파 다섯 번들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름이 지나가면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단풍을 볼 수 있는 여행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의 여행 전문가이십니다. 카일님과 함께 오늘 고국과 아시아 단풍 여행에 관한 정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날이 조금 시원해진 듯 하더니 다시 네. 더위와
0: 그쵸.
1: 이상한 공기.
0: 아, 그러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뭐 이렇게 좀 지나가나 싶으면 또 뭐가 오고 네. 그러네요.
1: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보면은 마스크 네. 끼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근데
0: 맞습니다.
1: 이런 날씨나 이런 공기에는 네. 끼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네. 네.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지금 내 생애 최고의 단풍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매년 이 시기에 단풍 여행 상품을 준비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지금 여름이 한창인데 웬 단풍이냐라고 하실 텐데
0: 네.
1: 여행은 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0: 네.
1: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한국하고
0: 네.
1: 아시아 지역인데
0: 네.
1: 그거 말고도 이제 10월 저희가 중순 말쯤 되면
0: 네.
1: 미국 여긴 뉴욕 인근에서도 볼 수 있는
0: 단풍 그렇죠.
1: 그 명소들이 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것도 이제 나중에
0: 네.
1: 소개를 좀 드릴 텐데 오늘은 왜냐하면 이제 한국 나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0: 네.
1: 한국 단풍이 조금씩 늦어져요. 아무래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0: 맞아요.
1: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한 7월, 뭐 10월 초 중순 뭐 이랬었는데
0: 네.
1: 요즘에는 거의 11월 돼야지. 아,
0: 그렇군요.
1: 단풍이 만개한다라고 오시는 게 맞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풍 투어를 해가지고 소개시켜드릴 게
0: 네.
1: 대표적으로는 그 한국 단풍 관광으로 해서 가시는 분들 대비해가지고
0: 네.
1: 백두산의 전경을 한번 맛보자 해가지고 11월 1일에
0: 네. 네,
1: 출발을 하고요. 3박 4일이면 백두산은 충분히 다 보거든요.
0: 그렇군요.
1: 아쉽게도 우리가 남북이
0: 맞습니다. 네,
1: 갈라져 있는 관계로
0: 네.
1: 중국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0: 그렇죠.
1: 영길까지 항공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0: 네.
1: 거기서는 뭐 최한 시간, 1시간 반이면 백두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3박 4일간
0: 네.
1: 우리가 그 백두산 올라가는 길이 이제 북파, 서파, 남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곳을 이용할 수 있는데
0: 네.
1: 남파는 항상 기후도 안 좋고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좀 피하고요. 그래서 북파하고 서파만 이렇게 두 번 백두산을
0: 네.
1: 등정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11월, 1월이면 조금 춥죠?
0: 그렇죠.
1: 조금 추운데
0: 네.
1: 쌀쌀함이 주는 매력이 있고
0: 맞아요.
1: 다행인 건 이렇게 조금 추운 날씨여야지 천지를 네. 볼 수 있는 찬스가 더 커집니다.
0: 그럼 봐야죠.
1: 왜냐하면 천지가 3대가 더블 쌓여야지 보여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안개가 껴있고 구름이
0: 네.
1: 껴있고 그래가지고 잘 못 보는데
0: 네.
1: 그래서 11월 초에 가면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찬스가 조금 높아져서 이 시기로
0: 네.
1: 정했고요. 물론 두꺼운 옷 준비하면 되고요.
0: 아, 그럼요. 네. 그럼요.
1: 그래서
0: 한겨울도 아닌데.
1: 가시면 이제 중국의 전통 마사지도 조금 받으시고
0: 그래요?
1: 5성급 호텔에서
0: 네.
1: 또 우리 그 편안하게 휴식도 좀 취하실 수도 있고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올 수 있는 코스가 항공 포함으로 1290불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11월 1일 출발이니까 그 전에 한국 가신 분들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한국 가시려고 하는 분들
0: 네.
1: 모두 전화 주셔가지고 문의
0: 네.
1: 주시면 한국 가는 항공권부터 시작해서
0: 네.
1: 백두산 투어까지 예약이 가능하니까 조금만 서둘러 주시고요.
0: 네.
1: 기왕에 간 김에 그러면 한국 관광도 좀 하고 싶다라고
0: 아,
1: 하는 분들은
0: 네.
1: 오사카 교토 날아가는 상품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건
0: 한국까지?
1: 맞다. 11월 1일인데요. 같은 날 출발하고.
0: 네.
1: 이거는 이제 미국 출발 기준이에요.
0: 그렇죠.
1: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백두산은 한국 인천공항 출발 기준 11월 1일이고요.
0: 그렇군요.
1: 한국 투어 4박 6일에 그리고 오사카 3박 4일 이렇게 해가지고 8박 11일 상품은.
0: 네.
1: 미국 출발 기준으로 11월 1일이고요.
0: 네. 그렇죠.
1: 이거는 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모든 팁, 옵션, 뭐, 다 포함해가지고.
0: 다 포함.
1: 예. 물론 한국 가는 항공권까지 다 포함해서 4,750불이니까.
0: 그렇군요.
1: 이것도 조금 지금 미리미리 서둘러서 한국 기본적으로 가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0: 그렇죠.
1: 항공권도 절약할 겸
0: 맞아요.
1: 이 투어를 선택하시면
0: 네.
1: 왜냐하면 미국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은 한국 가도 친척집에 머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0: 거의 안 그러시더라고요.
1: 대부분 호텔에 머무시니까
0: 네.
1: 기왕이 호텔에 머무실 거면 여행도 하고
0: 아유,
1: 호텔도
0: 좋죠.
1: 머물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 친척들 만나는 시간만
0: 네.
1: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 고향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볼일 보다가
0: 그렇죠.
1: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아 너무 좋네요. 네.
1: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싱가포르 관광입니다.
0: 싱가포르, 네,
1: 싱가포르는
0: 네.
1: 사실은 단풍보다는 네. 미식여행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0: 아 그래요? 아시는 게 많아요?
1: 왜냐하면 네. 싱가포르란 나라 자체가 무역 허브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모든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다 있고
0: 네.
1: 모든 그 큰 대기업들의 아시안 헤드쿼터는 아마 대부분 싱가포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0: 맞아요.
1: 작은 도시국가죠.
0: 네.
1: 그래서 오차드 거리라고 하는 진짜 맨하탄은 뉴욕보다도 더 뉴욕스럽다고 하는 그런 도시고요.
0: 네.
1: 한 30분만 떨어지면 뭐 센토사 섬이니 등등 이런 휴양지가 가까이 있고 그래서
0: 네.
1: 이것 또한 1290불에 이건 항공 별도인데요.
0: 네.
1: 그래서 3박 5일
0: 3박 5일.
1: 5일이 된 이유는 도착하는 날부터 마지막 날 밤까지 여행을 하고
0: 꽉 채워서
1: 예, 그래서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인천에 들어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3박 5일입니다. 그래서
0: 네.
1: 물론 이것도 집과
0: 네.
1: 옵션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니까
0: 그렇죠.
1: 예, 한국에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0: 네, 네.
1: 싱가포르 이상하게 우리가 베트남 뭐 다낭이니 뭐니 중국 일본은 가끔 종종 가는데
0: 네.
1: 싱가포르는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0: 같아요.
1: 좀 멀기도 합니다.
0: 아.
1: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1시간 반 정도 비행 시간이 더 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다녀오시면
0: 네.
1: 우리 교민들끼리 어울림이 좀 있으니까
0: 그렇군요.
1: 가끔 우리 아시아 관광하는 걸
0: 네.
1: 한국 가시면 한국 여행사 통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0: 네.
1: 근데 교민들끼리 어울림하고
0: 네.
1: 한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분들하고 어울리는 거하고는
0: 네.
1: 조금 달라요.
0: 조금 다르죠. 네,
1: 좀 불편해들 하십니다. 아무래도 교민들이
0: 네.
1: 뭐 좋게 말하면 너무 순수하시고요.
0: 네.
1: 애기력이 많이 있으니까.
0: 맞아요.
1: 빨리빨리타지 못해요.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0: 순수하시죠.
1: 네. 그래서
0: 네.
1: 교민들끼리 이렇게 어울림이 있으면 훨씬
0: 네.
1: 더 좋습니다. 공감대
0: 같아요.
1: 형성도 되고요.
0: 네. 네. 그래서 편하잖아요.
1: 이렇게 같이 어울림을 갖고 가는 투어에 한번 조인하시면
0: 네.
1: 좋은 볼거리,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어차피 내가 한국을 가길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품 이걸 통해서 간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인생 단풍이라고 할 만큼 가을이 한국 단풍을 보기에 참 좋은 시기인데
1: 맞아요.
0: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한국 단풍?
1: 일단 한국이 산이 많죠.
0: 산이 많죠.
1: 네. 산이 많고
0: 네.
1: 그러니까 주위에서 동네길에서도 단풍나무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0: 맞아요.
1: 미국 산하고 비교해보면
0: 네.
1: 미국은 굉장히 크고 광활하죠.
0: 그렇죠.
1: 뭐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이 있고
0: 네.
1: 동쪽으로는 애팔라치안 산맥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 미국에서도 잘 볼 수는 있지만
0: 네.
1: 나무들을 보면 좀 듬성듬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미국도 꽤 아름다워요.
0: 그렇죠.
1: 한국은
0: 네.
1: 들어가서 봐야지 훨씬 더 아름다운 숲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1: 네. 네. 그리고 그 오솔길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미국 단풍은 보는 거에서 끝나는데 한국
0: 네.
1: 단풍은 낙엽을 밟는
0: 와,
1: 느낌까지 그 같이 갈 수 있죠.
0: 네,
1: 아삭아삭하는 소리를
0: 네.
1: 같이 그래서
0: 네.
1: 눈으로도 보고 냄새도 맡고
0: 맞아요.
1: 귀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풍의 매력이 아마 아시아권의 단풍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진짜 오감 만족이네요.
1: 네네, 맞습니다.
0: 네, 보니까 그 고국 단풍 오사카 교토 나라 여기 8박 11일 코스 보니까 뭐 안동 경주
1: 김포
0: 공항 동해 와
1: 저희가
0: 진짜.
1: 이제 매번 가을쯤에는
0: 네.
1: 고국 투어를 가죠. 이번에도
0: 네.
1: 뭐 꽤 많이들 가십니다. 한 70여 분 이상 이미 예약이 돼 있고요.
0: 네.
1: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불편해 하셨던 게 매일매일 호텔에 좀 이렇게 바뀌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0: 네.
1: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경상도에서 이틀, 강원도에서 이틀 이렇게 같은 호텔, 물론 최고급
0: 네.
1: 호텔이고요.
0: 그렇죠.
1: 머물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0: 네.
1: 조금 릴렉스하면서 단풍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요.
0: 네. 네
1: 그래서 다른 때 갔던 투어보다는
0: 네.
1: 조금 더 여유롭고 한가로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식여행과 함께 할 수 있는 아,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한국에 이렇게 가신 분들 보면 일본을 꼭 한번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1: 네.
0: 일본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일본이 어쨌든 섬나라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남북으로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북쪽에 있는 북해도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하고 기후대가 비슷하죠. 그래서 일본을 전체를 다 돌려면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0: 네.
1: 동경아콘에 해가지고 보통 3박 4일을 돌고요.
0: 네.
1: 지금 우리가 가는 오사카 교토 나라를 보통 한 3박 4일 돌고
0: 네.
1: 그리고 밴프가 있는 후쿠오카
0: 아.
1: 온천 여행을 해가지고 한 3박 네. 4일쯤 가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북해도
0: 네,
1: 북해도를 그 홋카이도라고 그러죠.
0: 네.
1: 거기를 이제 보통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본을 보통 다 봤다.
0: 네.
1: 뭐 이 정도의 느낌을 갖는데
0: 네.
1: 일본이 참 깨끗하죠.
0: 그렇죠.
1: 단정돼 있고.
0: 네, 정리가
1: 근데 이제 동경
0: 있죠.
1: 같은 데는 한국 서울보다도 더 북적거리고.
0: 오, 네. 그렇군요.
1: 신주쿠 같은 데는 뭐 정말 정신 없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오사카 교토 나라는 조금은 한적합니다. 굉장히
0: 그래요?
1: 큰 도시이긴 하지만.
0: 네.
1: 그리고 음식이 꽤 맛있다고.
0: 맛있고.
1: 유명하고요. 그래서
0: 네.
1: 요리 학교들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오사카 가면 우동이 유명하죠.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우동도 이번에 가면 맛볼 수 있고요.
0: 어우, 벌써부터 군침이 네. 도는데.
1: 그리고 일본은 디저트가 참 맛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초콜릿 빵, 이런 게 아유. 굉장히 맛있죠. 조금 서운한 거는 음식이 너무 적다.
0: 아, 양이. 양만 네. 많으면 좀.
1: 네, 네.
0: 그래도.
1: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뭐 양을
0: 아,
1: 많이 드시지는 않으니까.
0: 맞아요.
1: 조금 먹더라도 맛있는 거.
0: 맞아요.
1: 이런 거 드시길 또 원하시니까.
0: 네.
1: 제일 적당한 여행이라고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 아까 미식의 천국 오감 만족 여행 우리가 미식 여행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좀 음식들이 있나요?
1: 대표적인 음식이 싱가포르는 따로 있지는 않아요.
0: 아, 그렇군요.
1: 뭐 예를 들어서 에그타르트 같은 거 싱가포르가 유명한데 아무래도 네. 그 포르투갈의 영향을 좀 받아서.
0: 네.
1: 근데 음식이 유명한 이유는
0: 네.
1: 세계 각지의 대기업들의 헤드쿼터가 있기 때문에 헤드쿼터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요리가
0: 와.
1: 한 도시 안에 이렇게 집합되어 있다. 라고
0: 그렇군요.
1: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0: 네.
1: 뉴욕만 해도 물론 전 세계인들이 다 살죠.
0: 그렇죠.
1: 하지만 이탈리안 거리, 차이나 거리, 한국 거리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한 지역에서
0: 네.
1: 모든 나라의 모든 음식을 그리고
0: 오.
1: 길거리 음식은 길거리 음식대로 고급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대로
0: 네.
1: 한 자리에서 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미식 천국이라고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 진짜 음식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최고네요. 이
1: 네네,
0: 코스가.
1: 맞습니다. 네.
0: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내 평생 백두산에 한번 가본다? 이건
1: 맞아요.
0: 정말 그 자체로도 의미가 너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어쨌든 서두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0: 네.
1: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땅덩어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이 백두산이 사실 우리가 중국 넘어서 가는 거면 우리는
0: 네.
1: 백두산이 익숙하지만 그들은 장백산이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중국에서는
0: 네.
1: 반으로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0: 네.
1: 북한 소유, 중국 소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0: 네.
1: 버킷리스트로 갖고 있는 분들이
0: 맞아요.
1: 많죠.
0: 맞습니다.
1: 백두산을 마치
0: 네.
1: 뭐 만리장성 걸어보기,
0: 그렇죠.
1: 세계 3대 폭포 보기
0: 네.
1: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아프리카의 사파리 여행
0: 네.
1: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버킷리스트로 갖고 있는데 이 백두산도
0: 네.
1: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빠지지 않고 늘 버킷리스트로 있는 곳 중에 하나죠.
0: 맞습니다. 네. 백두산에서도
1: 어쨌든 한반도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고요.
0: 제일 높은
1: 네.
0: 산이죠. 온천욕도 하나 봐요.
1: 네, 온천은
0: 와.
1: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연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0: 네.
1: 중국 그 투석 마사지.
0: 와, 좋네요.
1: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 상품 중에서 나의 어떤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고르면 되니까요. 네,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어쨌든 봄 가을이 한국도 여행하기가 좋은데
0: 네.
1: 봄에는 어쨌든 황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가을에들 이제 우리 교민분들이 많이 한국 방문을 하시는데요.
0: 그렇죠.
1: 기왕에 가실 거면
0: 네.
1: 고국 단풍까지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11월
0: 네.
1: 1일에 오사카까지 가는 8박 11일.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나는 그 일정과는 좀 다르게
0: 네.
1: 한국에서 볼 일도 있고 해가지고 한국
0: 그렇죠.
1: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0: 네.
1: 11월 1일 같은 날 출발하는 싱가포르 여행 그리고 백두산 여행 이렇게 한번 선택하셔서 이번
0: 네.
1: 기회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네.
1: 늘 아시아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1: 한국 방문을 했었을 때 인근을 좀 돌아보고 오자.
0: 맞습니다.
1: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0: 네.
1: 늘 한국 가는 게 급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오고 그러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맞아요.
1: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0: 네.
1: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가시면
0: 네.
1: 조금 더 알찬 한국 방문이 되기 쉽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1: 네네, 저희 동부관광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718-939-1000번입니다.
0: 그렇죠. 동부관광 이번에 고국 아시아 단풍 여행, 정말 인생 단풍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 세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718-939-1000번, 718-939-1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이 참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요. 또 언제나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하고 또 유하고 이래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정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착한 사람하고 강한 사람을 약간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따뜻하지만 중심이 딱 있고요. 친절하지만 자신의 기준이 아주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표현은 분명하다는 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한다고 해서 내 생각을 계속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정한 사람은요. 무조건 네네네, 예스 예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그건 대신 이제 말투가 좀 다른 거예요. 그거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신 저는 이런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훨씬 부드럽고 품격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특징은요. 거절할 줄 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다 들어준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그 경계를 딱 좀 세우고 지키고 존중할 때 만들어지거든요. 내 시간, 뭐 내 마음, 내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도 더 잘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상대가 아주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참 쉬워요. 그렇잖아요. 금방 탁 받아치면서 화를 내고 같이 싸우고 이거는 오히려 쉬운데 진짜 단단한 사람은 그 순간의 감정보다 이 관계의 방향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요. 정말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한때는 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다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존중받는 사람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비결은 강하고 큰 목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분명한 기준입니다. 혹시 나는 너무 참고만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나를 지키려고 너무 날카로워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럽지만 약하지는 않은 사람, 따뜻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기분 나빠할 필요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자신의 기준에 의거해서 거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하는 그런 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말은 쉬워요 사실. 이런 말을 하지만 노력을 하자는 거죠. 네, 이 말처럼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좀 열심히 좀 훈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밝은 모습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들고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저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성 오전 11시 이제 생활의 지혜는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잔치집에 온 듯. 아시겠지만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 자, 분위기 한번 흥을 돋아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아, 저만 너무 흥분한 분위기로. 자, 이 잔치집이 어딘가 하니 KCS입니다.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각 부서별로, 아, 디렉터님, 뭐 매니저님, 우리 회장님까지 다 오셨거든요.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잔치집에 가면 뭐 먹을 게 있을지 그냥 메뉴랄까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KCS 한인봉사센터의 김명미입니다.
0: 김명미 회장님 오셨고요. 옆으로 갑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매니저 주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0: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윤 매니저님이시고요. 그 옆으로 갑니다.
3: 안녕하세요. 예, 건강보험 그리고 소셜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나순일입니다.
0: 나순일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KCS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승민입니다.
0: 김승민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혹시 교장 선생님 출신이세요?
4: 아닌데요.
0: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이민 법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 매니저 클로이 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KCS 에이징 디파트먼트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전신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전신 디렉터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이수일입니다. KCS 정신건강 임상감독 클리니컬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수일 박사님, 성함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KCS에서 이 부서별로 총 출동해서 잔치집 마냥 이렇게 메뉴를 쫙 펼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장님?
1: 네, KCS 한인봉사센터를 들어보신 분이 많다라고 제가 착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가 매일 나와서 부서를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아, 정말 KCS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들어보셔야 정말 잔치집에 제맛 나는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금 설명을 했고요. 저희가 5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꺼달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참석하지 못하신 워크플러스 프로그램과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프로그램 그 두 곳만 제가 2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네. 워크플러스는 인력개발부서입니다. 네.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제는 나는 인생의 끝이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KCS에 노크하십시오. 잡은 열려 있습니다. 트레이닝해서 저희가 잡을 연결해드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라 함은 KCS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또 미션이고 네. 또 그들도 케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센터로 모시는 거, 센터에서 집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거, 그 다음에 워커 끌고 다니시면서 힘드신 분들, 그리고 혼자 집에서 힘드신 분들 모시고 집에서 나와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미 회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한 소절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게 진짜 마음이 담겨있다는 거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고 이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KCS 한인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처음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KCS 한인봉사센터는 다 아는데 뭐 하는지는 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사실 나한테 딱 와닿아야 내가 한번 가봐야 아는 건데 아직 가보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 그런 것도 있었어? 오늘은 놀라운 잔치상을 잠시 후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잠깐만 쉬는 시간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바로 저 카메라입니다. 네. 저 카메라를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수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직접 확인도 해보시고요. 잠시만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실시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시작하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지롱.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0: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석 KCS에 가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CS 만난다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KCS에 요즘 좋은 소식 뭐 있는지 아니? 물었더니 아, 일단은 6월경에 플러싱 경로회관이 이전했다는 소식, 그리고 7월부터는 웨스트체스터에서 첫 여름 프로그램이 개설됐다는 소식, 또 뉴욕주에서 보조금 5만 달러 확보했다는 소식, 그리고 경로회관의 그 셰프 김송영희 셰프가 지난번에 요리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 등등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 좋은 소식이 많은 KCS. 자, 잔치상을 한번 그러면 숟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 이벤트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조윤정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0: 가까운 곳에서 즐기고 싶다. 저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적극적인 요청에 부응하고자 7월부터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선 저희들이 시간적인 제약과 있어서 AI 핸드폰 클래스 그리고 서예반 네. 그리고 키보드 피아노 교실 이 프로그램들을 우선은 저희가 제공하게 됐고요. 이 놀라운 소식은 이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입니다.
1: 짜잔.
0: 네, 네. 그리고 점심도 무료로 저희가 오. 건강 만점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 네.
0: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가을부터는 이틀 뭐 3일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그리고 소셜 프로그램 뭐 스냅이라든지 메디케어 뭐 같은 것들을
1: 네.
0: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기회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1: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웨스트체스터 지역 주민 여러분, 이런 굿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아무나 웨스트체스터 주민이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나이, 연령 관계 없고요. 근데 사실 이제 수요일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리기에는 좀 날짜나 시간에 제약이 있지 않냐 하는데,
1: 네.
0: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니까요. 우선 따뜻한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웨스트체스터에서 7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2시까지 스카스데일 백민교회에서 수업이 열린다는 거, 무료라는 거, 누구나 올 수 있다. 하는 거 꼭 별표 땡땡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옆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다음 공공 보건부 소셜 케어 담당의 나순일 매니저님.
2: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뭐 제가 듣기로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분들 중에서 아주 획기적인 복지 제도가 새로 생겼다. 소셜 케어 네트워크. 이게 뭐지? 비슷한 말들이 너무 연거푸 나와 가지고요.
2: 아, 네. 소셜케어 네트워크에 지금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요. 사실 저희 공공보건부가 하는 네. 일이 좀 많습니다. 일단 당뇨, 치매, 뭐 간암 예방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예, 소개해드리고요.
1: 네.
2: 오늘은 지금 질문해주신 그러니까 소셜케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1: 네.
2: 이 프로그램은 사실 작년 그러니까 뉴욕주 1115 메디케이드 면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시작이 된 건데요.
1: 메디케이드 면제 프로그램 뭘까요? 이게 좀 용어가 뭐지? 궁금하거든요.
2: 예,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자면 좀 오래 걸려요. 네.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시작되었다가 끝난 에세이션 플랜 200에서 250, 그 플랜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갔던 거고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와이드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소셜 케어 네. 네트워크는 이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 네.
2: 예, 사실 이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자면 건강은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안정된 주거 그리고 건강한 식사 같은 생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2: 소셜 케어 네트워크는 이런 사회적 필요를 간단하게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지역사회 의료 및 복지사회를 아까 복지서비스를 연결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딱 이렇게 설문해보고 그게 맞춤으로.
2: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타깝게도 모든 뉴욕 지역에서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퀸즈, 맨하튼, 브루클린, 그리고 스테이튼 아일랜드 거주자.
1: 네. 아,
2: 그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대상이고요.
1: 네.
2: 그리고 작년에 혹시 스크린 하셨던 분들도 다시 참여할 수 있는데 최근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나 또 혹은 뭐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재스크린이 가능합니다.
1: 네.
2: 뭐 살아가면서 뭐 얼마든지 내 신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1: 맞아요. 네. 예. 내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지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문조사 스크리닝을 통해서 내 상황에 맞는 그런 혜택을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예, 맞습니다.
1: 네, 어떤 분들이 신청하면은 이 자격 요건이 될 확률이 높다?
2: 우선 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1: 네.
2: 자격 요건이 될 확률이 높은 분들은요.
1: 네.
2: 일단 지난 12개월 동안 응급실 방문을 조금 자주 하셨거나
1: 그러니까 네.
2: 응급실 방문 혹은 입원이 잦았던 분들
1: 네.
2: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신 분들 아니면

0: 중증 정신 질환이나 지적 발달 장애가 있어서 네. 추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10도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천식 혹은 비만이 있을 경우 역시 자격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메디케이드 카드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일단 이런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0: 예, 사실 뭐 소셜케어 네트워크 하면 조금 이렇게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우리 주변에 흔히 있으신 분들인데 우선 예, 가장 필요한 거죠. 주거 지원으로 곰팡이, 해충 제거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6개월 동안 렌트비나 임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로는 영양 지원으로서 만성 질환자 예, 이런 분들을 위한 의료 맞춤형 식사 배달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음식을 보관할 냉장고 그리고 조리 도구 역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복지기관 등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교통 그 수단이 마땅히 네.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비 역시 지원을 해드리고요. 단 병원 진료를 위한 그런 교통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1: 네. 지금 시간이 거의 초과하기 직전인데 하나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소셜케어 네트워크 이거를 이제 지원을 받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거 꼭 괜히 내 정보 다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전혀 그런 염려는 아직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뉴욕주 그 데이터베이스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한 그 아주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마워하세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러니까 39세 자메이카 지역에 거주하시는 한 분은 만성질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 소셜케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사비용하고 조리도구 네. 그리고 심지어 미니 냉장고까지 지원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뉴욕 거주자신데 이분 역시 만성질환하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역시 의료 맞춤형 식사하고 냉장고를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거 렌트 지원 절차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코멘트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대부분 망설이지 마시고 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저희 캐시스로 연락 주셔서 예 상담 받기를 보내드립니다.
1: 네. 사실 5분이 넘어서 제가 마이크를 내릴까 땡을 할까 고민했는데 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부로 갑니다. 김승민 교장쌤 아니실 김승민 매니저님?
2: 네. 네, 교장쌤 아니고요. 저는 네.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1: 네. 아마 지금 애들이 집에서 뭐라 그럴까? 뒹굴뒹굴 하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KCS 교육부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이요?
2: 네. 저희 KCS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뉴욕과 뉴질지에 성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여름에 뉴저지 테너플라이 저희 뉴저지 로케이션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와 고등학생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썸머 프로그램은 8월 21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되며 가을 학기 기준 킨더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원하는 주만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주별 등록이 가능해서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너무 좋네요. 우리가 뭐 여행을 2주 가기 때문에 고주 빼고 네. 나머지 주 네, 보내고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1: 네. 자, KCS 썸머 캠프만의 특별한 장점이랄까요?
2: 네, 저희 KCS 썸머 캠프의 장점은 첫째로 대부분의 강사진이 현직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미술, 태권도, 케이팝, 수영, 코러스 등 다양한 창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습 효과도 좋습니다. 둘째로는 이번 주에 이틀 동안에 한국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해외봉사단 SIWA 학생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요.
1: 네.
2: 한국 역사와 한글, 케이팝 댄스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봉사단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 만큼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숙명여대에서 학생들이 오면 그 온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지만 여기 네네. 있는 친구들에게는 진짜 생생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2: 네, 시간이
1: 되겠네요.
2: 또한 저희 그 차별화된 장점 중에 가장 큰 거는 마지막으로 저희 주방에서 직접 준비한 영양 만점 한식 점심이 매일 제공되고요.
1: 네.
2: 금요일에는 수영장 활동도 있으니까 아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1: 네.
2: 저희 썸머 캠프의 정규 시간은 9시부터 3시이며 수업 전 얼리 케어와 수업 후 애프터 케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일찍 보낼 수도 있고
2: 네,
1: 조금
2: 그렇습니다.
1: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와
2: 네,
1: 완벽한
2: 8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1: 네. 그리고 고등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10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모집해서 캠프 동안에 그 강사들을 돕는 교사 보조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수업 시간 동안에 네. 출석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1: 네.
2: 영어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많이 도와주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뉴욕에서는 대학생과 대학 고등학생을 위한 YASP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1: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2: 네, 맞습니다.
1: 요거 솔깃하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알차고.
2: 네, 네, 네. 맞습니다.
1: 자, 이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만 시간은 종료. 네. 더 많은 교육부에 관한 이야기들은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민 법률 서비스의 변혜원 매니저님이신데요. 이 우리 변 매니저님은 제가 따로 시간 제한 없어도 광고로 자동으로 끊기게 되니까 5분 시간 주어집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시민권 신청 요즘에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3: 네, 시민권 신청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3: 미국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오는 8월 24일부터 기존 $760에서 $1,330로 크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1: 네, 수수료는 매번 올라요.
3: 네, 근데 이번에는 특히 비용 부담이 두 배 가깝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인상 전에 지금 바로 서둘러서 KCS 이민 법률 서비스로 연락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민 관련해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시민권 괜히 했다가 무슨 일 생길까 망설이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뭐 딱히 걸릴 게 없으면 별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수수료 오르기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가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저희 KCS 이민법률부서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미국 여권 신청, 그 외에 기타 이민국 관련 서류들 그리고 인터뷰 준비 등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원스톱 기관이라서 그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 즉 메디케이드, 스냅 등 수혜자분들이 있으시면 그 확인을 통해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자격을 받게 도와드리고요.
1: 네.
3: 증빙 서류 구비까지 여러 부서들과 연계해서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1: 네. 뭐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여권 신청, 뭐 인터뷰 준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주시는데 이걸 또 무료로 해 주신단 말이죠. 이러면 변호사님들이 전화 안 와요?
3: 네, 그래서 이제 저희 KCS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1: 네.
3: 관심 있으신 변호사분들께서 이제 연락도 많이 주시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네. 변호사님들과 법률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하고 프로보노 클리닉이라고 해서
1: 네.
3: 그 무료로 변호사님들이 한 30분 단위로 그 일상생활의 법률 문제들을 좀 상담해 주시는
1: 네.
3: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워낙 이민 관련해서 요즘 좀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KCS로 문의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받았던 전화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주로 이제 뭐 시민권 신청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란에 뭐 yes or no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뭐 한국에서 거의 중년 남성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네. 분들을 이제 뭐 무기 트레이닝 이런 거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yes, no 이런 거를 잘 체크해야 되고 네. 또 증빙 서류도 잘 붙여드려야 되고 또 여기서 영주권자가 대신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한국에서 결혼 증빙 서류나 그런 것들을 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런 것도 저희가 영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야,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재촉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까요?
3: 네, 그 이민 서류 요즘은 또 절차가 특별히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한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e-request라고 해가지고 조금 프로세싱이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고 네. 저희 직원들이 이민국의 고객분과 직접 트루웨이커를 해가지고 네, 좀 답답함을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 이민국에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신청하다 보면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네. 네, 의지하셨던 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급해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믿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가 있다고요?
3: 네, 저희 유산 상속이나 자산 계획, 에스테이트 플래닝 그리고 세입자 권리, 형사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로 전문 변호사님들과 협력해서 무료 법률 세미나 및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역사회 봉사에 뜻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참여 연락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CS 한인봉사센터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뭘 하는 곳인지 한인봉사센터에서 다 한대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하셨던 분들 뉴욕 베이사이드 번호입니다. 718-939-6137 뉴저지에 돼 있어요. 페너플라이 201-541-120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라이센스 건축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자, 라디오 생활 백서 캐시스 한인봉사센터의 모든 것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니어 복지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존신 디렉터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자, 일단은, 우리 캐시스의 뿌리, 라고 할 수 있는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 역사가 꽤나 깊다고 들었거든요.
1: 예, 아무래도 가장 오래되었죠. 한 40년 전에 우드사이드인 한 작은 교회에서 네. 어르신들을 이제 몇 분 모시면서 저희 시니어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0: 오, 몇 분 이렇게 모시고 식사 나누고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이미 최초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네. 그분들에게 이제 따뜻한 식사를 드리고 같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네. 제2의 집 같은 곳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0: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노인정 같은 그런 분위기로 오순도순 모여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1: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작게 시작하였는데 그 40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보면은 그건 같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지금도 저희가 시니어센터를 플러싱, 코로나, 그리고 맨하탄의 이틀,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작은 팝업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0: 네.
1: 신기하게도 40년이 지나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같습니다. 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네.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클래스를 배우면서 또 본인들의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시니어 센터를 이용할까요?
1: 네, 그게 참 좋은 질문 같은데요.
0: 네.
1: 세월이 지나서 한 10분 정도로 시작했던 저희 프로그램은 네. 지금 하루에 한 평균 600여 분들에게 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이 정도면 학교잖아요.
1: 엄청 많으시죠?
0: 예. 네. 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인원이 지금 같이 일한 직원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나요?
1: 직원들이요?
0: 네.
1: 그렇진 않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데디케이트 하시고 정말 어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아까 아침, 점심 식사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프로그램은 이제 다양한 네. 프로그램들이 있죠. 영어를 배우시고 또 요즘에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것은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AI 클래스가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0: 네.
1: 그럼 어르신들이 오셔서 챗GPT로 가장 가까운 약국은 어디 있어?
0: 네.
1: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될까라는 그런 아주 퍼스널한 질문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삶에 이제 어떤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 참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K-Radio로도 사실 내가 여기 사는데 우리 집 근처에 한인약국 어디예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런 업무를 이제 우리 GPT가 가져갔네요.
1: 그럼요. 이제는 네. 사진 하나 갖고, 그러니까 편지를 갖고 오셔서 그걸 찍으시면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그걸 통역해줘야 됐는데 이제 GPT가 그거를 다 설명해주는데 이제 저희는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0: 이렇게 네. 찍어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여기까지.
1: 그쵸. 이 편지 네. 내용은 뭐야 이렇게.
0: 네. 아까 그 웨체스터의 그 수업 프로그램에도 AI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1: 네. 네.
0: 자, 그러면은 가서 먹고 여러 가지 배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이게 최근에는 뉴저지 지역까지 확장했다는 소식이 네.
1: 예, 이제 작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뉴저지에 이제 활동을 오피셜리 시작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네. 그중에 이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벌겐 카운티의 가정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 벌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국 밥을 이제 배달하기 시작한 거죠.
0: 배달 집으로 직접 갖다 준.
1: 네.
0: 야, 그럼 배달 인원 한 2,000명 되나요?
1: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로 시작한 것이고요.
0: 네. 네
1: 50여 명 분들에게 월수금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실 음식만 집 앞에 딱 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네.
1: 저희가 이걸 퀸즈에서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퀸즈에서는 지금 한 450여 분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배달하고 있고요.
0: 네.
1: 배달하면서 이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같이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0: 네. 어르신들 혼자 계실 때 뭐 괜찮으신지 무난 인사도 좀 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되게 오면 반가워하실 것 같다는
1: 그런 그럼요. 네. 저희가 항상 우리 아까 학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생분들에게 봉사하는 그 가정급식을 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에게는 그 어르신들을 만나는 30초가 하루에 그냥 짧은 그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어르신들에게는 유일한 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좋은 스마일을 드리라고 그렇게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0: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한마디 학생들에게 하겠지만 그게 사실은 연륜이 묻어나는 이야기여서 학생들에게 어느 순간에는 찡하게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윈윈이네요.
1: 그렇죠.
0: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도시락 배달 또 안부 인사 이런 게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비드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었죠. 그래서.
0: 네. 아, 코비드 때 그러면은 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1: 제가 시간이 계속 있나요?
0: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1: 잠깐 더 드리면은 코비드 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직원분들도 이제 많이 못 나오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비드 때도 저희는 배달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0: 와. 네. 사실은 다들 막 걱정하고 막 나 걸리면 어떻게 이런 걱정 때문에 외출도 안 했던 그 시기에도 네. 이웃들을 돌봤네요.
1: 그렇죠. 마스크를 두 개 끼고 네. 우비를 입고 그때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가 하루도 배달을 끊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맨 처음 이제 KCS 김영미 회장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부서별로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CS 한인봉사센터 네. 우리 시니어 복지 담당의 존신 디렉터였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사님.
2: 예. 많이 기다린 훈련이 되어서요.
0: 아, 네. 기다림의 훈련이 된 우리 박사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S 정신건강클리닉의 이수일 박사님과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 KCS 정신건강클리닉이 뉴욕주 인증을 받은 전문 치료기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2: 예.
0: 소개를, 네.
2: 인증을 2015년부터
0: 네?
2: 저희들이 뉴욕주 정신보건의 영어를 앞에서 멘탈 헬스라고 그러고 OMH 약자로 하는데요.
0: 네.
2: 전문 정신건강 클리닉으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불안, 우울증, 또 이민생활, 스트레스, 가족 및 대인관계 어려움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얘기는 여기서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이 와야 될까, 왜 안 올까, 이런 걸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0: 네네, 그럼요.
2: 그러면
0: 네.
2: 우리 저기 진행자님께서는 야구공이 만약에 눈앞으로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0: 지금, 야구공보다 먼저 날아오는 게요, 우리 이술 박사님의 얼굴인데. 왜냐하면 마이크,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마이크하고 거의 진짜 가까이 계셔야 되는데 자꾸 네. 저를 보셔가지고 소리가 예. 약간 멀어지는 데 예, 말씀드리고요. 예. 눈앞에 오면요, 피해야죠.
2: 그럼 피한다는 거는 네.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건데, 그죠?
0: 네.
2: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한번 야구공을 보면 그다음부터는 피하게 되겠죠?
0: 그쵸. 또는
2: 그런. 예, 그런 트라우마들이 옛날에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 정보로 있어가지고 몸 신경에
0: 네.
2: 야구공만 하더라도 눈에서 보고 브레인에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신경에서 반응하면서 이걸 화학물을 이제 저기 정기화시켜서 근육을 자극하잖아요.
0: 네.
2: 근육이 이제 뼈를 잡아당기면서 그래서 피하게 되고 이런 동작의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0: 네.
2: 그러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인간관계나 트라우마들이 몸에 다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0: 네.
2: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참으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꾸 맞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0: 그러니까 네네 제가 그쪽
2: 예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팔이 부러졌는데 주변에서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서 하는 말인데 푸시업 50개 하면 좋아질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0: 진짜.
2: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교회나 해서 좀 사랑의 이야기로 하긴 하지만 근데 그 자체가 먼저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0: 그쵸.
2: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힘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될 거예요. 이런 조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요. 그래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외로움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더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고립증 심하게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데 이제 저희 정신건강 이게 전문팀들은 신뢰를 먼저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암을 치료하려면 의사를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2: 사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정신과 전문의 또 전문 간호사 그리고 상담팀들 그렇게 친절한 서비스가 여러분들 신뢰할 준비를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어서 미국 병원 못지 않게끔 단단하게 저희들이 준비가 돼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저 얼굴도 보시고 당장 달려오세요.
0: 네.
2: 그리고 약물 치료도 좋은데요. 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좀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면 이제 반응이 들어온다 그러면 황물이 머리 속에 생길 거 아니에요.
0: 네.
2: 그게 이제 불안증이나 여러 황물인데 그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게 이제 정신건강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항우울증, 항불안증이 약이 이제 처방이 되고 좀 안정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이 빠져나가면 생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톡을 통해서 미국에서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기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사람, 그 오신 분들이 많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의 정신건강 상담으로 치료법으로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되어서 저희 기관도 거기에 함께 가는 그런 영예를 이제 안게 된 것이죠.
0: 네. 정신건강 클리닉의 이수일 박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면은 약물 처방도 해주신다는.
2: 그렇죠.
0: 네. 예. 그리고 또 약에 또 의지해서 약을 먹으니까 조금 낫더라 해서 계속 먹으면 그거보다는 실제로 얘기를 나누고 어떤 위안을 받고 그렇게 풀어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네. 미국 정신건강협회는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도록 하는데
0: 네.
2: 너무 급하게 빨리 변화를 원하시면 약물만이라는데
0: 네.
2: 근데 약물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 그런 사이드 이펙트나 여러 가지 이슈를 걱정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약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네. 딱 이제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실 경우에 이제 약도 처방받으실
2: 그렇죠.
0: 수 있고 상담도
2: 예.
0: 나누실 수 있고 궁금한 게요.
2: 예.
0: 이게 나는 지금 행복한데 무슨 정신건강 클리닉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2: 네.
0: 너무 우울하고 힘드신 분만 가는 곳인가요?
2: 현재는 우리가 자기 성장 상담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치료 기능적으로 정신건강 우울증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증상을 경험한다게 되면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잖아요. 집중도 잘 안 되고 학교 공부도 잘 안 되고
0: 네.
2: 그런데 이것이 치료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성장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분들은 7년, 8년, 10년도 상담을 받고 그래요.
0: 네.
2: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코만화 시키는 것이 실제로 뭐 신문에 칼럼 하나 쓰더라도 자기가 주관해서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남들한테 어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0: 네.
2: 그걸 더 공감을 얻어내고 공감을 나누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 와서 자기 개발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이걸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한다면 데이트를 하는데도 어디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 맞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파트너가 상담받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변호사 있다, PCP 있다 이런 개념으로 오히려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0: 네.
2: 충돌이 있으면 많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푸는 객관적인 제3자가 있어서 문제를 풀어주는 때문에 객관화시키면서 아 나도 의지할 수 있다, 문제를 풀려고 한다. 둘이서 풀면 충돌이 심하니까
0: 네.
2: 그런 관점에서도 점수를 많이 가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자기 개발, 자기 성숙, 자기 성화 이런 자아실현의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2: 상담을 그런 분들도 받으러 옵니다.
0: 오, 네. 사실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결혼 전에 건강 진단서 이따와 막 이래가지고 뭐 정신 건강을 뭐 정신병원 다녀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시절은 이제 다 끝났고 차라리 나를 케어하고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까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2: 하나는 조심스러운 게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모든 분이 또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분 같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최선의 방법도 인정을 하시고요. 그러나
0: 네.
2: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다. 또 어떤 이슈가 있다.
0: 네.
2: 또 관계 문제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문장을 해봅니다.
0: 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참고 넘어가라. 어머니 그렇게 사셨고 그래 나도 참고 넘어가자.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아서 사실 속병이 많을 것 같아요. 일명 화병. 네.
2: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 한 분이었죠.
0: 우리 집에도. 네네. 자 이게 이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시간이나 거리상의 제약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2: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서포트 그룹이라고 이제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굳이 와서 우리가 진단으로 치료 관점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와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기 성장을 해내고 자기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보게 되고 또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일종의 소개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는 자기 오픈 마인드를 많이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슈로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극복하더라. 그리고 또 나중에는 주변에 내가 이렇게 좋아지면 우리 아이도 이렇게 좋아지겠구나라는 이런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기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고 또 개인 상담을 받아서 좋아지는 것도 그룹에 가서 소셜 앵자이티가 참 많거든요. 사회 네. 불안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 불안 요소도 많이 줄여가는 이런 소통 기술이든지 자신감을 키우는 이런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줌으로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0: 네.
2: KCS에 연락하시면 그런 정보를 보내드리고 거기 오시면 또 저를 보시게 됩니다.
0: 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방송을 들으시고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온라인으로 그걸 뭘 하실 수 있는데 KCS로 문의하시면 아마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에요 자기 예. 아픈 거를 AI한테 막 물어보고 진료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예. 오진도 많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2: 정말 훌륭한 도구 맞죠.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쪽으로 가는 걸 저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의 일자리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지식을 빠르게 제공해주고
0: 네.
2: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환자나 이런 이슈들 그걸 확인하면서 여러 군데를 AR 통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타당을 이렇게 타당성을 검증하거든요.
0: 네.
2: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변화하는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교회를 가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변화하려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에게 도전이 네. 오는 거는 이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언행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소통이거든요.
0: 네.
2: 근데 AI가 거기까지 가지는 아직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감해주는 것. AI도 공감하는 척은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근데 여기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어디서 내가 며느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면 막혔다. 그거를 이제 제 3자가 보고 이렇게 대화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기술이 계속 성장하면서 그리고 기술이 메스터로 갈 때 태도가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0: 네.
2: 그기 전까지는 근데 AI는 거기까지 아직 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요약을 해보면 기술이 반복해야 이제 생활 습관이 되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정신건강 극복이 되는데 AI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아직 상담으로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직 기술과 그리고 건강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는 아직 많이 차이가 갭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상담 조합이 아직은 유지될 만하다.
0: 예. 사실 AI 하면은 참 불안한 직종 중에 하나가 방송 진행자들이거든요.
2: 예.
0: 아주 그냥 기똥차게 우리가 연습했던 발음법을 자기는 그냥 뚝딱 해내니까. 근데 한 가지 걔네들이 못하는 게 공감인 것 같아요. 그죠? 방송 이렇게 진행하면서 눈으로 보고 사실 아무 말 필요 없이 한번 토닥토닥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데.
2: 그리고 상담에서도 네. 가끔 며느리나 아니면 주변 관계에서 이제 롤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럼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AI한테 한 검증을 받아보자 그럼 굉장히 네. 공격적이시군요. 나와요.
0: 오, 네.
2: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롤플레이를 해가지고 AI를 통해가지고 조금 더 며느리하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다듬어서
0: 재밌다. 네.
2: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고 이 점을 네. 고쳐라고 저는 그래서 AI 피드백이 저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니까요.
0: 네.
2: 근데 잘 효용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지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술로 익혀지려면 단지 한 번만의 사례가 아니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 다 적용이 되고 그래야만 이제 태도가 형성되니까
0: 네.
2: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상담을 통해서 더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KCS 정신건강클리닉의 이수일 박사님까지 자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잔치집에 맛있는 것들을 한 번 다 맛을 봤는데 우리 김명미 회장님 앞서 처음에만 이제 살짝 말씀을 해주시고 쭉 우리 KCS가 해나가는 얘기들 하고 있는 얘기들 얘기를 들으셨는데 끝으로 이제 한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사람이 일하는 곳이 KCS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0: 야, AI 아니에요. 네.
3: AI가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실력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KCS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정성으로 커뮤니티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0: 네.
3: 느꼈고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사람이 사람의 손을 한번 다듬어줄 때 만져줄 때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도 잊혀지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6개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에이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기보다는 어느 하나하나가 알아지면 알게 되는 거니까요.
0: 네.
3: 지역에 관계없이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이제 웨체스터까지 소셜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에요.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KCS가 되겠습니다.
0: 시간이 지나면 딴 데는 다 AI가 할지라도 한인봉사센터는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진짜로 내가 여기서 어디다 의지하지 마시고 KCS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베이사이드는 718-939-6137 놓치셨죠? 718-939-6137번이고요. 뉴저지 테너플라이 201-541-1200번입니다. 201-541-120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KCS 한인봉사센터의 김명미 회장님, 그리고 이벤트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조윤정 매니저님, 공공보건부 소셜케어 담당의 나순일 매니저님, 교육부의 김승민 매니저님, 인민 법률 서비스의 변혜원 매니저님, 시니어 복지 담당의 존신 디렉터, KCS 정신건강클리닉의 이수일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네. 힐링하는데 힐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공감이거든요. 바로 그런 곳 KCS 한인봉사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5: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마키아벨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필연적 실패 길로 가고 있다고 방송한 이후 현 정부를 저주한 것이라면서 민주 진영 내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진인 권영세 의원도 장동혁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 리더십 혼란은 더 커지고 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오찬을 앞두고 다음 총선 전 합당론을 띄우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CBS 박지용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들 네 분을 오늘도 만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1: 국민의힘 유인석 전 대변인.
4: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영원의 단짝 서정욱 변호사님과 강소영 변호사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영원의 단짝은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5: 좋죠.
1: 예, 아우, 서 변호사 요즘 어때요?
5: 아, 요즘 폼 좋습니다.
1: 아, 폼 좋아요?
5: 아, 예. 이제 방송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한판 승부가 원래 메인 시그니처였는데.
5: 그렇죠.
1: 막 정면으로 막 승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5: 정면으로 승부.
1: 아닙니다. 아니. 한판만 하세요. 네. 네 분 사랑하고요. 자, 일단 유시민 작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이제 저격해서 파장이 큰 상황인데, 친명계에서 또 오늘 몇몇 의원들 직접적으로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3자적 시각에서 유인석 대변인.
4: 근데 유시민 작가가 말씀을 너무 세게 하셔서, 네. 지난번에 김어준 방송이 녹화였잖아요.
1: 예.
4: 뭐 이 방송도 녹화였나요? 매불쇼도?
1: 네. 네. 네.
4: 어쨌든 그 처음 녹화했을 때 뭐 편집을 많이 했다고
1: 맞아요.
4: 했는데
1: 편집했어요.
4: 아마 그때 편집된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1: 아.
4: 너무 세서,
1: 네.
4: 특히 이제 민주진보진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는데.
1: 예.
4: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는
1: 예.
4: 끝났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너무 길고 예민한 듯 보여서 아, 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이에요.
1: 예.
4: 여당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당이 분열하고 하는 게 상대당 입장에서 좋아한다. 저는 그 정도로 수준이 낮진 않아요. 국가 전체로 볼 때 이거 너무너무 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당대 이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는 분이 여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기를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1: 네. 예, 우리 강성필 대변인.
3: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의 그 엊그제 방송에 대해서
1: 예.
3: 각 프로그램당
1: 예.
3: 딱 한 번씩만 아이템으로 다루고 그만하자.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
1: 예.
3: 저희 민주당 패널들한테
1: 예.
3: 유시민 씨 이야기 그만합시다.
1: 아.
3: 비생산적이다.
1: 아하.
3: 계속 하면 할수록
1: 아하.
3: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다.
1: 아하.
3: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1: 예.
3: 그러면 이제 유시민 전 의원이 하셨던 말을 좀 요약을 해보면
1: 예.
3: 결국에 하고 싶었던 말은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가 되어야 되고
1: 예.
3: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되고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를 찍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1: 예.
3: 바로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착시효과를 주기 위해서
1: 예.
3: 검찰개혁도 얘기하고 대통령의 인사도 얘기하고
1: 예.
3: 심지어 당무 개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1: 예.
3: 네. 결국에는 역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도 보안사건 완전 폐지도 저는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 얘기 그리고 당무 개입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 아, 낙선할 가능성이 오히려.
3: 네. 네. 역풍이 불 것이다. 그래 봅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게 펠레의 저주 같은 느낌으로. 네. 근데 뭐. 유시민 작가 언급을 하면.
3: 유시민 전 의원이 여태껏 주장하던 바가. 네. 그대로 된 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아.
3: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강성편 대변인이 네. 한 번씩만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댓글에 럭키앤유님이 성필아 그렇게 되겠니?
5: 안 되지.
1: 오늘만 몇 번째. 어, 성필아 그게 되겠니? 라고. 예. 방송사들은 그 화제성을 할 텐데 되겠니? 그렇죠. 라고. 예.
3: 바래봉이에요.
1: 한 두 번만 더 할게요. 자, 우리 네. 강성 변호사.
5: 저는 일단은 정계 개편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꽂혔는데요.
1: 아, 어제 그 방송 중에.
5: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든 정치 행위가 결국 목표가 정계 개편이라고 의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정계 개편이 요지가 결국에는 기존의 민주당의 정치인 중에 일부를 드러내고 보수 인사들을 갖다가 더 영입을 해가지고 채우는 방식의 정계 개편인지
1: 예.
5: 아니면 조국 혁신당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걸 의미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하간 대통령의 모든 정치 행위의 목표를 정계 개편으로 전제를 해놓고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든 인사든 모든 걸 원인을 여기다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유감스러웠어요.
1: 예.
5: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나.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사회적 영향력은 많이 감소됐더라도 어쨌든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기에 낚여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안 한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1: 수사 기소 분리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5: 안 한다고. 예. 네. 아니 근데 보완 수사권을 남긴다고 해서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 해외 선진국의 어디에도 네. 수사 기소를 분리해 놓고 검사가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서류만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름만 다르지 보완 수사권이라는 기능을 하는 권한은 어느 나라에나 검사에게 다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1: 예.
5: 그런데 이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개념을 왜곡해가지고 검사는 무자르듯이 딱 잘려져 있으니까 수사에 예. 입도 떼면 안 되고 관심도 가져서도 안 되고 물어봐서도 안 되고 그런 제도인 것처럼 왜곡을 해놓으니 전제를 그렇게 해놓으니 보안수사권을 왜 줘? 그것도 수사권인데 검찰개혁 안 하자는 얘기구나. 이런 허황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1: 예.
5: 제가 두려운 것은 그 소위 말하는 딴지 게시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걸 철석같이 믿어요. 수사기소의 개념, 보안사건의 개념을 왜곡하는 것에 이렇게 앞장서버리시면 이게 대통령의 진위. 이때까지 검찰개혁, 검찰 때문에 엄청난 모진 고통을 당했던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을 초인적으로 참으면서
1: 예.
5: 국민들 입장에서 도움되는 검찰개혁을 고민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이런 사기를 치면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진짜 공부를 하시든가 잘 모르시면 해외 사례들을 좀 봐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1: 우리 강성필 대변인과 강성 변호사가 딱 발언을 시작하니까 용역들 또 시작했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닌 우리 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6: 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한다면요.
1: 네.
6: 참 옳은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했다.
1: 누가요? 유시민 작가.
6: 진작에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했다.
1: 너무 옳은 말.
6: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1: 싸가지 없는 진보.
6: 지금요. 이재명 정권이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1: 뭐가 더 맞아요?
6: 이게 옳은 말이야.
1: 아, 오늘 방송도
6: 어렵겠어. 지금 보세요. 보수층이 다 돌아섰잖아요. 이미 보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미 기대를 접었단 말이에요.
1: 서 변호사님은 접으신 것 같은데.
6: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이. 예,
1: 어쨌건
6: 한동훈 의원도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인 진보층은 그러면 있냐?
1: 예.
6: 전통적인 진보층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국이나 유시민이나 김호준이나 이런 게 전통적인 이념으로 뭉친 예. A그룹 소위 예. 다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느냐? 권력 따라서 움직이는 불나방처럼 뉴 이재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새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재명이 어려워지면 또 떠납니다. 권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1: 필연적 실패보다 떠날 사람들이다.
6: 그렇죠. 이러면 남은 어떻게 정치해요?
1: 예.
6: 그럼 이게 이재명 정권은 필망하는데
1: 예.
6: 좀 그 말하는 게 같은 진영에서 싸가지 없이 하니까 지금 요거 좀 얻어먹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7: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1: 강성 변호사 얼굴 표정이 지금
3: 우리 차정 변호사님 말로 따지면 강수영 변호사는 대구 불나방이고 저는 뭐 광주 불나방입니까?
1: 용역 불나방이죠.
6: 조리는 아니고.
3: 저 용역은 아닌데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5: 보시면서 모욕을 하세요.
1: 원주민.
5: 아 진짜.
1: 예. 자 우리 강성 대표님도 굉장히 자조적으로 붙고 계셨는데.
3: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우리 윤석 대변인 아침부터 제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1: 그래서 한 번만 하자. 예.
3: 그러니까 벌써 서정욱 변호사님 예. 사실 오늘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예. 기분이 상당히 언짢으셨거든요.
1: 왜요? 왜?
3: 구독자 1000명 빠졌다고.
7: 저녁 TV.
3: 네, 아. 그 같은 지점에서 막 비난받아가지고 구독자 1000명, 2000명 빠졌다고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네. 지금 유시민 전 의원 얘기하니까 신났잖아요. 얼굴 아. 지금 모든 것이 빠졌잖아요.
7: 예.
3: 그런데 저희가 아니 국민의힘하고 막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방어하기 벅찰 때가 있는데 예.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 주장이 아니라
7: 유시민 작가 얘기나
3: 그렇게 지식인이라고 추앙하던 예. 유시민 전 작가의 이야기야 예. 라고 해버리면 예.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이 멀리서 쏜 화살보다 옆에서 쏜 그렇지. 화살이 너무 아프다고
7: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니까 예. 참 기분이 저도 언짢네요
7: 강생 변호사
5: 아니 어떻게 뭐 예. 이야기 나온 김에 유시민 네. 작가께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딱 보면 보인다고.
7: 아, 맞아. 딱, 그니까 대통령 실장한테 전화 한번 받아가지고 하면 막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네. 업대에서는 난 딱 보입니다.
5: 표정과 눈빛을 보면은.
7: 전화 받았어요?
5: 머릿속에 도파민이 막. 어. 아니, 진짜. 어떻게 저 한번 관상 한번 봐주시고. 아. 어떻게 뭐 제 머릿속에 도파민이 터지는지 감지가 아. 되십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후배들을 그렇게 모욕하면 돼요? 아니, 정말 저는. 너무 짜증스러운 게 예, 예. 건전한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도와주셔야죠. 원로시라면 아. 70대가 다 돼가시잖아요 지금. 예, 예. 근데 한쪽의 플레이어로 지금 나서실 것 같으면 아예 정치판에 뛰어드시든지 책임지는 포지션은 또 병적으로 싫어하세요.
7: 아.
5: 가령 좀 더 그 진짜 나라 걱정에 대통령 걱정에 잠을 설칠 정도면 이렇게 그 사회적 파열음을 일으키는 방식 말고 예.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다른 길로 하는 길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안 한다.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 아니다 나는 그냥 국민들 보고 대통령이 옳은 길로 유도하도록 하는 게 내 길이다 그건 선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7: 아, 그러니까 그 최욱 씨가 아, 이런 얘기를 직접 만나서 하세요 라고 네. 중재자로 나섰더니 네. 아, 대통령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시민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5: 그러니까요
3: 아, 근데 그 말 전에도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이슈가 있을 때 네. 본인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의견을 줬다
7: 아, 의견 줬다
3: 네, 근데 이제
7: 아,
3: 이재명 정부는
7: 안 물어본다
3: 안 물어본다 근데 이 말도 그러면 앞단에 거짓말 하신 거예요. 왜?

0: 하죠. 그런 거는 민주당에서 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실 걸로 봐요. 국회의장 관련해서 국회의장 하다 총대를 가져놨나 10년 전에 그랬죠. 나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마치시고 당대표 하시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는 아셔야 할 거고
1: 예?
0: 대신에 유시민 씨가 좀 과하게 말씀하신 거는 언뜻 들으면 국민 저항권이 연상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이 바로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비절차적 방법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본인들이 당선시킨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이제 1년 지났는데
1: 네.
0: 이렇게까지 과격한 생각을 하게 된 연유를 제가 몰라서
1: 네.
0: 혹시나 아시나 저는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은.
2: 지금 이제 탐구의 영역인데요.
0: 아, 그렇군요. 연구.
2: 예, 감정의 문제인가 정치적인 문제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2: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일치된 견해는 감정은 있는 것 같다. 원인에.
1: 네.
2: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공로에 대해서
1: 인정 안 한다.
2: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겠다. 뭘 안다고 당신들이.
1: 제크나이프.
2: 네, 역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너네들이 민주화 시절에 대해서 뭘 안다고. 글과 책으로만 본 사람들이 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거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욕구. 근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를 갖다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타인에 대한 비판을 도무지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자의식이 너무 클 경우.
2: 아, 예. 그렇게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 못 드렸고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1: 예, 아예 또 제가.
2: 그래서
1: 제가
2: 네. 조국 전 의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면이.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그냥, 근데 말씀을 되게 쿨하게 하시거든요.
1: 예.
2: 비판하면 받아들여야지. 비판가는 비판하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당연한 거다. 말씀은 하시는데, 그 결과값과 행동을 보면 굉장히
1: 감정적이에요. 아마 찾아보실 거예요. 아, 분명히 썸네일 유시민 작가 얼굴 나올 거기 때문에 눌러서 확인하실 텐데. 아무튼 유시민 작가 분명히 긍정적 영향 끼친 부분도 있곤 한데.
2: 네.
1: 이제 이분이 필연적 실패로 갈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배를 민주당이 계속 받을 경우에 해체기로 갈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참혹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실패의 끝은 뭐고 이를테면 참혹한 결과로 나오는 상황은 어떤 거예요?
3: 지금 제가 볼 때 참혹한 결과라는 거는요.
1: 무슨 말이시죠?
3: 이렇게 가면 네. 보세요.
1: 네.
3: 이렇게 하면 이게 검찰 수사권을 남겨둔다.
1: 네.
3: 이러면 이게 전통적인 진보층이
1: 네.
3: 총선에 투표를 안 한다. 총선 참패한다.
1: 아, 총선 참패다.
3: 예. 그러면 이게 대선도 어렵다.
1: 아하.
3: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이게 코어 지지층.
1: 예.
3: 이탈하고 있다.
1: 예.
3: 뭐 이런 게 경고로 보이고요.
1: 예.
3: 그럼 저는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은 38년 운동권의 그 우울의식.
1: 예.
3: 이재명 대통령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1: 예.
3: 너 대모나 한번 해봤나.
1: 하얀
3: 배우면 던져봤냐. 이런 얘기 좀 무시하는 깔보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청래 전당대회 미는데 이재명 대통령 노골적으로 김민석 밀고 있으니까 내가 정청래 밀어야 되겠다. 다시 이게 문조털 내유가 다시 이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1: 아, 방송 한 3주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단어인데.
3: 그게 지금 최후까지 하면 거의 살아나고 있잖아요. 문 대통령은 침묵하지만.
1: 예.
3: 그러게 그.
1: 어뢰유 정도는 하시죠.
3: 그렇죠.
1: 어뢰유.
3: 예. 그렇게 예. 지금 그게 가동돼서 아마 전당대회 정청래 밀어야 되겠다.
1: 예.
3: 이런 인식이 있고요.
1: 예.
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3: 본인이 뭐 총리 후보고 있는데 한 자리도 못했지만.
1: 예.
3: 대통령도 한 번도 보자고도 안 한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조갑제 정규제도 밥 한번 주고 홍준표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보자고 안 해? 이런 섭섭함과 민정수석부터 쭉 우리 인사처장 계속 이해원 기획예산처까지 계속 보수진영이 끌어왔잖아요. 그런 섭섭함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강한 발언이 놓다 봐요.
4: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필연적 실패라는 거는요.
1: 예.
4: 뭐 어렵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1: 네,
4: 쉽게 말해서 본인 말 안 들으면 실패한다 이거예요.
1: 그렇죠.
4: 근데 이제 그 예를 그럴듯하게 네.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제 사례를 들었거든요.
1: 네, 네.
4: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시민 전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 외연 확장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쭉 그야말로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거예요.
1: 네.
4: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 네.
4: 대선을 치러보니까 49대 41이었어요. 상대 후보 김문수였습니다.
1: 예.
4: 뭐 국민의힘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후보예요. 근데 이런 후보를 상대로 우리가 41이나 줬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구조적으로 다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1: 예, 예.
4: 근데 이제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 예.
4: 이제 조국 혁신당까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다수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1: 끌고 갈 수 있다. 한 개가 딱 거기까지다.
4: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편끼리만 더
1: 해도 이길 수 있고
4: 확장을 하자는 거지. 이제 우파까지 가지

0: 알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1: 근데 저는요, 유시민 작가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신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유시민 작가 얘기를 잘 들어보면
0: 예?
1: 8.16 운동권 세력이 없이는 민주당 집권을 못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기 위해서 왼쪽부터 중간에 오른쪽까지 다 점령을 해서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겠다고 할 때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죠. 이 스펙트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당이 있을 수가 없고 뭐 옛날 삼당합도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 게 맞다면 어디를 버려야 돼요? 왼쪽을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학생운동권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구조적 다수라는 거는 저는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상적 다수를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유지하는 당이 집권을 하는 거지 구조적 다수라는 말 자체를 계속 끌고 나가면 그거는 정말 유시민 작가 말대로 이재명 정권의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근데 저는 그게 해외 사례가 있다는 게
1: 누구요?
0: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꼭 굳이 구조적 다수 우파까지 우리가 이제 포괄한다는 게 일본 자민당이 쉽게 말해서 정치용어로 포괄 정당인 거예요. 자민당이. 그리고 제가 뭐 독일의 뭐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도 완전히 보수주의자잖아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계속 그 진보의 아젠다를 끌어들여가지고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상대 진영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때 왕정이었고요.
0: 아니 뭐 왕정.
1: 자민당 일본 얘기는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니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보수의 얘기인 거고
0: 예?
1: 보수 대연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본의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과 연계된 거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유 작가님이 그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하는 말씀에 이제 이런 뭐 개념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에
0: 예?
2: 뭐 민주당 쪽 계열 정당이 뭐 언제 지금처럼 이렇게 다수를 뭐 차지했어요. 솔직히 우리 현대사를 돌아봤을 때 많아야 20% 정도 될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집권할 수가 있을까? 그럼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DJP 연합 아니었으면 집권하기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구조적 지지자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뭐 이렇게 좀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사실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네. 국민의힘 계열이 거의 자멸하다시피 하면서 본의 아니게 구조적 다수가 됐어요. 메저리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럼 과거에 한 20% 선에 불과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적어도 한 40% 정도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은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면
0: 예.
2: 그 20에서 40의 증가는 구조적 다수의 증가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성찰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민주당은 그래도 좋아해. 저 사람들은 정의로운 것 같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도록 해야 되는 과제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0: 예.
2: 유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은 거의 고정값처럼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딱 이미 모여 있고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안 돼. 우리 정치 구조상.
3: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예.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DJ도 5년을 괴롭혔다. DJ 5년 괴롭혔으면 유 작가 그거 충분하다. 이 대통령은 이제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약간 이제 DJP 연합을 추구했던
2: 네.
3: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마 당시에 유시민 작가는 되게 싫어하고 공격했던 것 같아요.
2: 오, 2년 만에 물러나라 그랬었어요.
0: 그렇죠.
2: 하야라
1: 있죠. 오늘 장관으로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비난을 했잖아요.
0: 뭐
1: 대연정부.
3: 대연정 할 때.
1: 그러니까 예. 박지원 의원께서 DJ 때 말씀하시긴 좀 그래요. 아무것도 안 시켜줬잖아요. 그때는.
3: 자,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는 그러면 언제 또 등판, 계속 등판할 것 같죠?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4: 제가 볼 때 김어준 씨는 이게 안 줄 것 같아, 마이크를.
3: 아, 이제 더 이상?
4: 오. 예.
3: 아.
4: 김어준 씨는 이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꾼이라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 자기한테 도움되는지 경제적으로 보는데, 유시민 넣어봤자,
3: 아.
4: 계속 구독자만 줄고.
3: 아,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죠.
4: 조회수가 반토막 났던데요, 제가 보니까.
3: 아유, 그거 뭐 이렇게 항상 다른 유튜버 이렇게 조회수 많이
4: 받아요.
3: 많이
4: 과학적으로 평론을 해야 되니까.
3: 아,
4: 객관적으로.
3: 예.
4: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유시민 작가 더 이상 마이크 안 주고, 아니, 당신이 유튜브 만들어 하든지 딴 데 나가라.
3: 맞아, 그 얘기 했어요.
4: 예, 예. 그래서 저는 안 줄 거고. 근데 최욱 씨는 또 다를 것 같아요.
3: 아.
4: 최욱 씨는 그게 자기 유튜브는 아니거든요.
3: 아.
4: 자기는 진행자죠.
3: 팟빵.
4: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는 이게, 한두 번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최욱 씨가 더 아마 김어준 씨보다 더 개발 것 같아요.
3: 어, 타방송 안 나오고.
4: 예?
3: 타방송 안 나오고.
4: 그 두 개가 이제 독보적이니까 구독자는 채욱 씨고. 그다음 김원준 씨 독보적인데 김원준 씨는 안 주고 채욱 씨는 한 두세 번 더 줄 수 있겠다. 이런
5: 요즘엔 전원이 예. 다른 방송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런 기준을 예.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 아, 그게 자기를 존중해 주는 방송만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한판승부도 존중을 좀 해주세요.
3: 아, 존중해요.
5: 네, 그러면 나오실 겁니다.
3: 존중해요. 네. 존중하고 제작진도 굉장히.
1: 아, 저기 안 나오셨어요?
3: 아,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1: 아, 그래요?
5: 네. 본인은 또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데만
3: 끝나고 했습니다. 네. 뉴스쇼에 이제 김현정 앵커가 진행하실 때, 몇 년 전에 간신히 한번 나오신 적 있고, 예, 아무튼 유시민 작가님, 오.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구나.
3: 예, 예, 예. MBC는 좀 나오시고, MBC. 그러니까 공중파 중에 MBC 정도 나가시고. 네.
1: 본인 진행하던 프로에는 출연자로 가시죠. 예. 저도 같이 한 적이 있으니까.
3: 아, 100분 토론. 예, 예. 예.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아서 검찰 개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 최근 불거진 이슈를 보면서 이제 네. 안 되고 있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많이 됐지만 어떻게 100% 하루아침 딱 돼요? 지금 100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5: 아니, 그것도, 네. 뭐, 법률적으로는, 뭐, 강수영 변호사 얘기하겠지만, 네. 저는 이것도 사실 유시민 전 의원은 검찰개혁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본인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을 한다면, 전 지난번 방송에서도 네.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래서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근거라고 하기는 지난 3월 달에 여론에 밀려가지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서명해서 끝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조차도 우리 강수영 변호사도 보안수사권 전치 일부 예외적 허용 이거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사례를 말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은 결국 정청래 후보 선거운동 하는데 그냥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바라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다음과 지지자를 자극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3: 검찰 개혁이 검찰의 제로, 검찰 제로화 혹은 검찰의 무력화는 아니잖아요. 목표는 그래도 어떤 국민들의 어떤 검찰 서비스를 좋게 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네. 어떤 검찰수의 잘못된 폐해를 없애자는 목표가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름이 검찰 개혁이지 네. 검찰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3: 폐지가 아니고 검찰 무력과 검찰 제로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5: 그래서 검찰청 폐지.
3: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
2: 개념을 그러니까 김원진의 뉴스공장이냐 이런 데에서 네. 검찰 개혁의 아젠다와 그 개념 설정을 갖다가 굉장히 왜곡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격리가 아니에요. 그게
3: 격리.
2: 예, 어느 나라에서도 분리 기관을 분리시켜놓고 끊임없이 협조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연락을 하게 만드는데 예. 보안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면 평소에 개입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검사가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을 때 예. 평소에 소통하고 활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안은 그것도 다 닫아놓고 어디 경찰 수사하는데 검사가 껴들어 손도 대지 마. 당신들은 수사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야. 입대지 마. 그러고 나중에 손해만 봐. 예. 이런 나라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안수사권 예, 예. 제가 뭐 여러 차례 사례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문제 핵심 뭔지 자꾸 놓치는데 왜 보안이라는 글자 붙었을까 수사권 앞에. 예, 예. 보안은 경찰이 먼저 수사한 것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3: 아.
2: 그래서 보안자가 붙은 겁니다.
3: 아.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길 가다가 취객한테 뺨을 한 대 맞아도 아. 검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너 내일 검사실로 쳐나와.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검사도 일일이 신고를 해야 된다.
3: 경찰에.
2: 검사도 경찰에 고소장을 넣어야 돼요.
3: 예.
2: 그래야 수사 시작되는데 경찰 수사해가지고 이건 뭐 목격자도 있고 해서 폭행죄로 사건을 올려요. 검사한테.
3: 예.
2: 근데 검사가 서류를 딱 받아보고 나 이 자식 너무 괘씸하다 이거예요. 검사를 어디 때려. 그래가지고 나 보안수사에서 핸드폰 싹 다 털어서 이 사람 평소에 행실 다 찾아가지고 여죄를 막 물어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 된다 이 사람. 이게 예.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3: 예.
2: 보안수사라는 건 예. 경찰이 그날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혹시 부실한 게 있으면
3: 예.
2: 그 폭행사건에 대해서 채우는 게 보안수사지
3: 예.
2: 폭행사건 아니고 다른 사건 막 찾아가지고
3: 별건 안 된다.
2: 이걸 보안으로 한다는 개념이 아닌데 자꾸 이게 된다는 듯이 왜곡하고 선동을 해요. 아니 솔직히 법 가지고 방송을 할 것 같으면 형사소송법 조항은 띄워놓고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 예.
2: 김호준 뉴스공장이 조항 절대 안 띄워요 잘. 이게 보안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안 하고 그래도 보안수사권도 수사권이니까 검사 이때까지 한 행시로 봤을 때는 다 할 수 있어 정치검사 짓을. 이건 왜곡이고 선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폐해가 큽니다.
1: 유시민 씨가 지식인이 아니네요.
2: 저도 그렇게 안 봐요 이제는.
4: 네. 그래서 이 부분에게 강 변호사 말이 맞는 게
3: 예.
4: 보안 수사라는 게 기본적인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하거든요.
3: 예.
4: 별건 수사도 안 돼요. 독자적인 수사권 당연히 없고 이거는 수사 기소가 분리된 겁니다. 수사 기소가 분리된 게 보안 수사만 되는 거예요. 그 분리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독자적으로 옛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3: 예.
4: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 원하지 않았다. 이거는 개념 잘못된 거예요.
3: 아하. 참고로 우리 서종 변호사님도
4: 약간 이게 법률관 아니니까
3: 신림동에서 일타 강사를 활약했던 유명한 사법고시 강사하셨기 때문에
4: 그럼요. 예. 보안 수사만 인정한다는 뜻은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
3: 그럼요. 예.
4: 이 뜻이고.
3: 아, 일타 강사 맞다.
4: 그럼요. 네.
1: 그때 이게 나오잖아. 누가 교수냐.
4: 그럼요.
3: 예, 자,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 K 라디오.
7: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 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0: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일타강사를 얘기했다가 각종 그 댓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솔직히 일타는 아니었다. 아니다. 행정법 원탑이었다. 또 다른 분은 무슨 소리? 신림동의 현우진이었다. 야, 현우진은 그 수학 그 일타 강사거든요. 그 이제 챕. 야, 근데 서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줍은 얼굴로
1: 고개 좀 들어보세요.
0: 그럼요. 그럼요. 자, 치킨 이벤트. 자, 강 변호사님.
2: 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치킨 증정 이벤트를 이번 주 진행합니다. CBS 박지영의 한판 승부 방송 청취 인증샷이나 5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신 분 10분을 추첨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판 승부 만세 박지영 짱! 이걸로 충분합니다. 샵 1212입니다.
0: 강병 변호사님은 방송 안 할 때 저 에너지를 어떻게 했나 몰라.
3: 대단한 분이에요.
4: 회사 투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0: 고마해. 자, 민주당 전당대회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그리고 고민정 의원 이렇게 이제 당권자 네 분이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후보가 요즘 발언 굉장히 세게 하시면서 네. 그 페이스메이커는 무슨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라고 하셨나? 아무튼 네. 나는 지금 진심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거든요. 네. 분석해 주세요.
4: 일단 최근에 이제 뭐 발언이 거치시더라고요.
0: 거치세요?
4: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친 언어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앞으로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근데 이분이 모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3등이에요. 예. 어떤 3등? 강한 3등. 압도적 3등.
0: 압도적 3등이에요. 네.
4: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2위로 올라설까?
0: 올라갈까?
4: 고민하면은 결국에는 뉴스 그리고 언론 SNS의 회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조금 강한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이런 강한 단어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또 취재를 해보면 제 고향 광주에서는 또 뭐 모든 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냐.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0: 예, 예.
4: 그러니까 이런 정서를 조금 깨뚫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이제 눈덩이처럼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니까 좀 더 발음만 고운 말.
0: 발음만 고운 말.
4: 좋겠습니다.
0: 자, 송영길 전 대표 행보.
2: 네,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이건 뭐 짰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네. 네. 김민석 후보는 약간 이제 나는 정책 이야기할 거예요.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0: 예, 예.
2: 짐짓 이렇게 점잖은 포지션이고
0: 예, 예.
2: 정영규 후보는 굉장히 공격수처럼 선봉장처럼 이렇게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마치 팀플처럼 보인다. 본의 아니게.
0: 굿컵, 배드컵.
2: 예, 그래서 정청래 후보 쪽의 입지와 설자리를 갈수록 좁히는
0: 아하.
2: 양쪽에서 이제 완전 굿컵과 배드컵이 예. 동시에 막
0: 예.
2: 예, 전략적으로 오는 거 아닌가.
0: 예.
2: 그래서 정청래 그래서 후보가 결국에는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으로 가더라고요.
0: 많이 아픕니다.
2: 몇 대 3대1로 맞으니까 아프다.
0: 아니, 몰매.
2: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동정표 이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0: 네?
2: 그래도 민주당 사람인데 무슨 국민의힘 사람 대하듯이 하느냐. 적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전략을 쓰시는 것 같던데.
0: 한달 남았는데.
2: 근데 여당 대표를 뽑는 자리에
0: 예.
2: 겨우 동정표 얻는 그런 전략으로 지도자를 한다. 적절치 않죠.
3: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가고 정청래 후보가 고립돼서 가서 세 분이 경쟁하는 양상을 띌 때 이게 구별이 안 가게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 필승메이커다 하면서 이렇게 가면 그냥 본인 진영 내에는 표를 잠식하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김민석 후보표를 가져오는 거가 되지 정청래 후보표를 가져가서 송영길 후보가 2등이 되기는 어렵고
0: 예.
3: 지금 3등이라면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정청래 후보 2등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1등과 3등 간에 서로 간에 별로 플러스 될 거 없는 공방만 될 것 같아요. 표
0: 예.
3: 양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선호 투표하잖아요. 1위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2위 표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낙선하는 뭐 그런 웃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2: 송영길 후보가 2위가 돼서 선호 투표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역전을 해버리는.
3: 정청래 후보가 1위 표는 1위인데 과반이 안 돼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2위 투표. 까지 셈을 하는데
4: 1위를 했을 경우
3: 1위 표로 1위.
0: 네.
3: 그러니까 40이 그러니까 네네. 50이 안 되면 그거 네. 2위 표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4: 3위 표를 계산하는 거죠.
3: 그러니까 네. 3위 표를
4: 네. 3위의,
3: 3위의 2위 표를. 2위 표를. 네.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2위인데 1위 표로는 2위지만 네. 3위 표의 2위 표를 많이 3등 후보의 2위 표를 많이 가져가서
2: 그렇죠.
3: 다 당선이 되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아니 그러니까 웃긴 경우가 전에 되는 거죠. 그런 웃기는 경우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든 선거 투표제든 불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장단이 있다는 예.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생각은 저는 해봐요. 그 송영길 후보의 그 좀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0: 시원하다.
4: 정청래 후보의 예. 호남표에서도 많이 좀 득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3: 사이다는 아니고 홍어 같아. 홍어 너무
4: 아, 또
3: 하니까 아그 너무 좀
0: 강하시다.
4: 사이다. 네,
3: 강해요.
0: 강하시다.
3: 그런 사이다는 없어요.
1: 저는 오히려 이게 이거 송영길 등장이
0: 송영길
1: 등장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하지 않다.
0: 오.
1: 아마 둘이에게 뭐 둘이가 협공하면 네. 더 좋겠지 생각하지만
0: 예.
1: 둘이 펴 가지고 서로 이게 땅 따먹게 하는 거거든요.
0: 아 김민석
1: 정청래 표는 따로 있고
0: 예.
1: 둘이 펴가 서로 이게 나눈 때. 그런 식으로 둘이가 계속 정청래 대표 공개하다 보면
0: 예.
1: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언더도 효과가 좀 있어요. 아 이제 너무 많이 맞네. 좀 불쌍하다.
0: 정청래 불쌍하다.
1: 예. 한표 찍어주게 돼 뛰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0: 예.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공격할수록 정청래 대표가 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김문수하고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 할 때
0: 예.
1: 다 중도나 언론들은 김문수가 이길 거다. 대선에 41% 떠난 사람이 몇 달 되는데 이거 못하느냐.
0: 맞아요.
1: 그런데 장동혁이 됐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강성 유튜브들 있죠.
0: 예.
1: 유튜브 연합에 뭐 고성국, 전한길,
0: 서정욱 그러니까 TV.
1: 저는 거기 참여 안 했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0: 정도를 걸으셨구나.
1: 밀어줬거든요.
0: 예.
1: 지금 저쪽이 그래요. 그 고성국, 전한길이가 제가 보기 김어준, 최욱, 유시민 이런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강성이잖아. 항상 당원들이 뽑는 거예요. 저는 일반 여론조사도 당원들이 좌우될 겁니다.
4: 근데 그 논리로 따지면
1: 정청래 대표가 예. 저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지금. 잡고 있다 봐요.
4: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정청래 대표가 언더독으로 딱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유시민 전 의원이 딱 등장해가지고 한 방씩에 싸져버리면
0: 예.
4: 그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3: 그럴 수 있네. 예.
5: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저 후보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은
0: 예.
5: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예.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청래 근데 후보는 내가 친명이다. 난 원보이스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0: 예.
5: 안 맞아요. 지금 두 분이. 예.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0: 근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이제 뉴스 공장에 나가가지고 저는 원내대표 스타일은 아닌데 김민석 전 총리는 원내대표 잘하실 것 같다. 요 말.
3: 결정적이에요.
0: 결정이.
3: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0: 영님.
3: 송영길 후보가 내가 세게 해서 김민석 표를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청래 표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친명 후보로 누구를 선호해서 밀 거냐.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만 송영길 의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진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4: 근데 최고위원 관련해가지고도 예. 사실 이제 친명 후보들이 더 많잖아요. 최고위원 후보가.
3: 예. 물론 그렇죠.
4: 교통정리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0: 예, 예.
4: 근데 교통정리 안 됩니다. 선거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가 안 되고.
0: 맞아요.
4: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수영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결국 대통령에게 반기 드는 후보에게 전체 파이에서 얼마나 갈까? 저는 정말 많으면 25%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75%를 둘이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상관없다.
0: 그래 왜 고민정 후보 빼세요?
4: 아니, 3위로 올라가죠.
0: 3위로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3: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0: 예, 민주당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3: 더 해도 되는데.
0: 아주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죠. 자,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3: 네.
0: 요즘 많이 활동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안철수 의원 등장하고 있고, 이준석 의원 등장하면서 지금 한동훈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당권 파원도 결의다른 안철수 의원과 각을 세운 것도 이건 또 좀 패착일 수 있다,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우리 이준석 대변인.
3: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 출석하셔서
0: 맞아요.
3: 4시간 3분 네. 동안 재판에서 증언하시는 과정에 발언이 보도가 되면서 어떤 경험 관련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해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0: 예.
3: 그 차원이지 안철수 의원이 뭐 일부러 어떤 사실관계를 혼돈시키기 위해서 얘기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0: 예.
3: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뭔가 불편하게 느끼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커졌고 거기에 편승한 뭐 주변 분들이 더한 용어를 쓰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막 했고 결국 관뒀죠 직을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응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4: 예.
3: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뭔지는 다 아실 테고.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의원까지도 이제 한동훈 의원이 또 뭐 사이를 나쁘게 해서 좋게 모이냐 하는데 좀 관점을 안철수 의원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분이 이랬느냐. 저는 안철수 의원이 분명히 장동혁 이후에 차기 당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반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4: 안철수의 생각, 선배님.
1: 아마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분노한 거는요.
4: 예.
1: 뭐 여의도 레카라고 자기는 이야기하는데.
4: 예.
1: 실제 이거
4: 친한 게 여의도 레카들.
1: 예.
4: 뭐 여기서 누구지?
1: 근데 이거 제가 봐도 안철수 의원이 증언하고 나서
4: 예.
1: 안철수 의원에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도와주려고 증언한 거예요.
4: 예.
1: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4: 예.
1: 한동훈계 뭐 유튜버들 있잖아요.
4: 예.
1: 패널도 있고.
4: 어허.
1: 근데 그때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 뒤에서 사주했냐? 주현철계의 안철수다. 이 말이 막 거의 쫙 퍼져버렸어요.
4: 아하.
1: 오히려 안철수가 하나의 개보원이라 이거야. 그게 보스가 외신 대변인 주현철이다. 이렇게 제가 발언한 사람 몇 명을 아는데 제가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4: 아하.
1: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놓는데
4: 예, 예.
1: 저는 안철수 의원도 탄핵을 같이 찬성했고 계엄도
4: 예.
1: 반대한 분 아닙니까?
4: 맞아요.
1: 특히 탄핵을 찬성하고 특검도 찬성한 분이에요.
4: 예.
1: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분에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미라도 우군을 자꾸 확보해야 되잖아요.
4: 예,
1: 보수 재건하려면.
4: 예.
1: 그런데 자꾸 이 적군이 생기니까 저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안철수 정언에 대해서 그냥 너무 비판할 필요 없이 한동훈 의원이 그날 개업 막은 거 천하가 다 알아요. 그 과정을 다 알아요. 안철수 공개해도 우리 같은 사람도 시간 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반격을 많이 한 거예요.
4: 자,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은?
6: 아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법정에서 증언 그렇게 한 거는 본인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뭐 당대표든 뭐든 뭐 역할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4: 예.
6: 새가 없으니까
4: 아하.
6: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과 언덧진윤 뭐 그런 기득권들의 표를 가져오고 싶어서 하는 정치적인 행위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4: 예.
6: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부분은 좀 비판을 해야 돼요.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 특검에서 소환해가지고 법정 나와서 증언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저는 그때 증언을 법정에 나와서 했으면은 훨씬 이런 상황에서 명분이 섰을 거예요.
3: 법정이 아니라 수사받으러
6: 수사
3: 참고원으로 나가라는 거였죠.
6: 법정에서도 나와서 증언을 저는 하면은 훨씬 전 당일성이 쓴다고 봐요.
4: 증거 능력이 더 인정이
6: 되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3: 아니, 오라고 해야 가죠.
6: 아니 특검에서 10번이나 소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3: 아니 그게 법정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6: 아니 근데 소환도 그러면 응했으면 되죠.
3: 아니
6: 근데
3: 그러니까, 아니, 그건,
6: 그러니까 그거는
3: 예.
6: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있었으면 훨씬 이런 거에서 명쾌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과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다 알죠.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4: 예.
6: 근데 이게 막 싸움이 되고 논쟁이 되고 여러 사람이 말을 섞게 되면 사실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4: 예.
6: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논쟁은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의원을 조금 싫어하는 그런 어떤 당내 분위기 좀 편승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메카라는 표현 쓰시는데 저 안철수 의원을 좀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안 어울려요 본인하고 네, 사람이 정치를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로 정치를 해야지
4: 선한 분이 네,
6: 막 안 맞는 옷 입고 그러면 저는 그리고 또 더 걱정되는 거는
4: 예.
6: 그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이용만 하고
4: 예.
6: 또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 안 도와줄 것 같아서
4: 아,
6: 기득권들이
4: 그 뒤에 있는 그 누군가가
6: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좀 그런 생각도 좀 예. 들어요.
4: 한재훈이 이제 여의도 레카 발언,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적이냐? 또 질문을 했더니, 아, 전혀 모욕적이지 않다. 안철수 의원이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말 한 것에 대해 저희도 반성할 건 반성한다. 감정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면서, 뭐 또 새정치 말한 분이니까 저희 가르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한재훈 의원은 이게 또 품으면서 가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분이 행보가 커지고 있고 다음 주 21일인가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점심 오찬을 하고 또 오는 총선 전에 합당하면 좋겠다. 합당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니 강 변호사님?
7: 좀 무슨 지방선거 전부터 사실 예견제시된 예. 수순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흡수되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합당이 되면 항상 조건이 있단 말이죠.
4: 예.
7: 조건 없으면 그냥 개혁신당 없애고 입당하면 돼요.
0: 예.
7: 근데 그게 아니라 합당 논의를 할 때는 항상 뭔가 이제 물밑에서 조건이 있는데 결국 이준석이 챙길 수 있는 것 공천 총선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
0: 예.
7: 그게 어디일 것이냐 뭐 천안함 뭔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뭐 얘기가 좀 돼야 돼야 뭔지 뭐 이제 시너지가 날 텐데
0: 예.
7: 다만 이제 변수는. 조국 혁신당 못지않게 개혁신당이 급격히 정치적 입지가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정의한 사태도 그렇고요.
0: 예.
7: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 소구력이 많이 떨어졌고 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것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이미 한번 크게 이미지 훼손이 됐지만
0: 예.
7: 그 이후에 그다지 이렇게 눈에 띄는 반전이 전혀 없어요. 눈에 띄는 어떤 뭐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0: 예.
7: 지금 여야의 어떤 그 거대 정당끼리의 어떤 다툼 속에서 의미 있는 3등으로서의 존재감 뽐내느냐 그런 것도 안 보이고요.
0: 예.
7: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합당하면 좋은데 원론적으로는 좋은데 예. 근데 뭔가 과도한 걸 요구하면 그건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삿발 싸움이 저는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3: 이준석 의원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새에 비해서는 그 이외에 갖고 있는 게 좀 있다고 봐요. 저희 당 당대표를 한번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3: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합류를 한다. 뭐 합당이든 뭐 입당이든 간에 합류를 네. 했을 때 이준석 의원을 더하는 어떤 세력은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 서로 이제 장도혁 이후에 당권을 잡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0: 예.
3: 그 몇몇 뭐 다선 의원들 빼고 언더친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뭔가 당권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권력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공천을 유지받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래서 뭐 과거의 관계가 어떠니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 저희 당 대표를 했었으니까 꽤 많은 의원하고 교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당직도 줬었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21년 체제, 즉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당에 입당하기 전 체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사람들을 다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0: 예.
1: 제가 볼 때 아마 장동익 대표는요
0: 예.
1: 전혀 합당 안 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합당 안 될 거예요.
0: 개혁신당과?
1: 왜냐하면 이번에 192명 공천에서
0: 예.
1: 시흥 4등 화성에 딱 한 명 됐거든요.
0: 개혁신당이?
1: 예. 서울시향도 0.82 얻었어요. 합당해봤자 얻을 건 없고 총선은 특히 안 돼요. 대선 때는 그것도 필요해. 1%도. 총선에 0.8%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공천 20개 주세요. 현역들이 찬성할까요? 자기 목소리 띄워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전혀 의원들도 그렇고 장도대표 합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0: 자, 한 3분 남았는데 사관학교 통합사관학교 이거 맨날 하는 얘기였어요. 통합사관학교 요거는 한번 해보죠. 오늘 이제 6회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민간 교수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50% 이상을 채우겠다. 정부의 국군 사관학교 계획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6: 저는 사관학교 이 통합하는 거는 사실 한 알아보니까 70년 전부터 논의가 4.19 혁명 이후부터 해야 된다라고 추진을 했었대요.
0: 예.
6: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 현대전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작전이 수행되기 때문에
0: 예.
6: 이게 따로따로 장교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는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는 매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장교 숫자도 10%씩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교 그 지금 6회 공군 사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게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한 학교의 출신 한 기관 단체의 출신을 점점 없애고 통폐합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0: 잘했다.
6: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1: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미군 걸 하고 미국이 가장 통합 작전을 많이 하는데 왜 미국은 6회 공이 분리돼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뭐 캐나다 같은 나라 통합된 나라 군인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 계엄을 육사 추진했다고
0: 예.
1: 육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2년 만에 어떻게 전문 교육을 합니까? 또 학교 하나를 또 세운다? 그런데 커트라인이 올라갈까요? 커트라인이? 제 말도 안 된다고.
3: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직 사령관 말씀인데
0: 예.
3: 합동성은 중령 이상 계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이하 부대에서는 합동이 아니라 협동을 하는 것이다. 각 군에서 키워진 전문성을 토대로 합동성을 만들어야 하는 장소는 합동참모본부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통폐합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직 사령관이 하시니까
0: 예.
3: 이런 분을 설득을 하는 작업이 잘 돼야 이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을까요?
4: 그러면 과거 역사부터 말하면 그 국민의힘에서 배출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예. 64년도, 예. 68년도 계속해서 예. 추진돼가지고 예. 아주 통합 추진위까지 만들었어요.
0: 그 당시에도? 네,
4: 그 당시에도.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미국은 지원하는 장교 숫자가 많은가 보죠. 용병제니까. 근데 우리는 10% 줄고 있다니까.
3: 제 말은 반발하는 분들을 네. 좀 이렇게 설득하는
0: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육사, 뭐 공사, 네. 회사, 총 동원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제 그렇지. 데모 이제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또 그 나라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또 장교 출신들이고 또 별 달았던 분들이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7: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기득권이나 어떤 뭐 카르텔을 해체하는 네.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 예, 예. 이제 설명하시는 안기백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제전의 특성이라든지 뭐 전시작전권을 다시 가져오는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체계를 좀 한번 바꿔가지고 위상도 좀 올리고 예. 뭐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예. 모든 조직은 후배가 끊기는 순간 아. 낙동강 오리알이 되거든요. 우리 법대도 마찬가지예요.
0: 맞아요. 네.
7: 법대가 없어져버렸잖아요. 로스쿨
0: 고대 법대.
7: 만들면서.
0: 네, 고대부터 네. 없어졌어.
7: 없어요, 저 후배가. 네. 그럼 이제 약간 나의 그 어떤 뿌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네. 조직력이 막 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원래 들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섭섭함이거든요. 그런데 네. 꼭 필요하다. 어떤 아. 측면에서 이걸 이제 설득하는 게 과제로 남겠죠. 네.
4: 또 예산도 중복되고요. 네. 제가 구청에서 때 느낀 건데 네. 한 학교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네. 남녀 공학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동문들이 난리 납니다. 네. 오래된 학교일수록.
0: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 논쟁은 계속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승부사들 네 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 승부 본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8: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목요일을 사랑하는 여자 옆에서 방송하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랑하는 여자 성령화입니다.
0: 아니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 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도저히 좀 이해하기 힘든 소식들을 가끔 접할 때가 있어요.
1: 많습니다.
0: 오늘 캐나다에서 들려온 뉴스도 그런데 산불로 현재 탄 면적만 190만 헥타르. 얼마 정도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1: 그렇죠.
0: 서울 면적의 30배.
1: 정말 넓은 거 아니에요? 서울 면적의 30배면
0: 이 정도가 이미 탔대요.
1: 네. 아이고.
0: 네, 기사를 보면 산불의 네. 크기에도 놀랐지만
1: 네.
0: 캐나다 전국 800여 곳에서 동시에 산불이 났다? 이게 언뜻 생각해도 누가 불을 지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게 800여 곳에서 산불이 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 숫자를 듣고 정말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어떻게 아무리 날씨가 좀 건조하다고 해도 이렇게 막 사방 팔방에서 이렇게 수백 군데에서 동시에 불이 날 수 있는가. 아니 누가 일부러 불을 내려고 해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0: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나요? 아무튼 그 과학적인 팩트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1: 네네.
0: 이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자연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1: 자연이 그 범인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0: 그렇죠.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1: 네.
0: 할 수가 없는
1: 네.
0: 일단은 동시라는 말의 오해부터 정말 풀어야겠는데요.
1: 네.
0: 하루아침에 800곳에서 불이 터진 게 아니고 워낙 넓고 사람 손이 안 닿는 이 원실이 이미 많다 보니까 캐나다에
1: 네.
0: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꺼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대요.
1: 아.
0: 네,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이거를 끌려고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1: 네.
0: 그런다고 효과적으로 꺼지지도 않고
1: 그리고 또 워낙 또 깊은 산 속에 있으면 소방대원들이 갈 수도 없잖아요.
0: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 그걸 하려다 보면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다 보니까
1: 네.
0: 800개가 됐다는 거예요.
1: 그렇다면 누군가 이 불을 처음에 그 불씨를 만든 그 누군가 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주먹을 너무 이렇게 꽉 쥐지 말고요.
1: 아니 설마 누가 막 또 담배 피다가 거기 던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0: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1: 네.
0: 이게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마른 번개래요. 대기가 극도로 이렇게 건조할 때
1: 네?
0: 비가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릴 정도로 이렇게 건조하면
1: 네네.
0: 왜 나뭇잎이 쓱거리다가도 불이 난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1: 맞아요.
0: 야 이게 정말로 이런데 이 마른 벼락이 내리면
1: 네.
0: 이 순식간에 이 딱 준비되어 있는 이 자연에 불이 붙으면서 그게 불이 난다고 하네요.
1: 아 그러니까 비도 오지 않는 그런
0: 네.
1: 마른 번개
0: 네.
1: 거기다가 이 또 속에 이렇게 숨어있다가 불씨가
0: 네.
1: 좀비처럼 이렇게 막 되살아나가지고 불이
0: 네.
1: 나고
0: 그걸 좀비 산불이라고 한다네요.
1: 아이고.
0: 전문용어로.
1: 근데 정말 이런 여기에다 비교하자면 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렇게 숨어있는 불씨 하나씩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0: 있죠.
1: 또 싶어요.
0: 있죠. 그러다가 네. 어느 날 마른 네. 번개 같은 뭔가 스트레스가 탁 꽂히면
1: 네.
0: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폭발한다 그러죠.
1: 빵 네. 터져가지고.
0: 폭발한다고 하는데.
1: 네. 아유 여러분 그런 이렇게 안 좋게 빡
0: 네.
1: 터지지 않기를 바래요.
0: 네. 이렇게 이런 열기들 혹시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1: 네네네.
0: 저희 한식의 먹다방에서 단비처럼 뭔가 이렇게 적셔드려야 되는데.
1: 아 이성호 씨 가슴 속에 있는 그 불씨부터 그냥 확 꺼드려야 되는데.
0: 아 그래요?
1: 네.
0: 보이나요?
1: 지글지글지글.
0: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1: 네.
0: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1: 아, 열정.
0: 네, 방송에 대한 열정. 우리 청취자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1: 그 불씨가 만약 열정이라면 그거는 제대로 한번 또 빵 터지는 게 좋겠네요.
0: 언제 터지나요? 지금?
1: 방송을, 지금 터트려 보세요.
0: 방송을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지나요 도대체? 자, 우리 티아트너의 첫 곡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0: 아,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굉장히 뉴욕 이런까지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왔을까 싶을 정도로 날아왔는데.
1: 그러니까요.
0: 중국 내륙에서 있었던 황사가 한국에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뭔가 이게 낙엽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 네. 원흉이 이런 산불의 원인이었습니다.
1: 맞아요. 하늘 빛깔도 벌써 확 다르더라고요.
0: 네. 네. 오늘 웬만하면은 마스크 쓰시고요.
1: 네, 대기질소 경보 발령이 네. 돼 있으니까
0: 밖에
1: 네.
0: 외출을 가급적이면
1: 네, 네 야외 활동을 네. 되도록이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좋을 같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웃음과 음악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 시대의 실버 문화 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하고요.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문의 전화는 917-803-7080번입니다. 쉼터 콜라텍. 이상 공동 제공으로 라디오
1: 음악다방 한시의 음악다방
0: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 오늘 드디어 목요일이네요.
1: 그렇습니다. 목요일은 무슨 날이죠?
0: 금요일 하루 전이죠.
1: 목요일은요, 네. 주간 베스트 마감 날입니다.
0: 벌써요?
1: 네, 벌써
0: 한 주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사연 네. 완성시켜 주십시오.
0: 네, 오늘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네. 보내주시는 걸 마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1: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우리들의 아름다웠던, 재미있었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여름방학의 기억.
0: 여름방학의 추억. 여름방학의 기억. 네. 네. 뭐, 흑역사. 이런 거 대환영입니다. 아주 좋아요.
1: 네. 네.
0: 익명으로 해드립니다.
1: 냇가에서 네. 가재 잡고, 또 뭐, 수박 서리 하다가 될 정도 골반 좀 맞고, 네. 네.
0: 곤충 채집 하다가, 뱀한테 물렸던 거. 이런 거. 대환영입니다.
1: 맞아요. 네. 또 매미 잡다가 네. 매미 날개 또 이렇게 떨어뜨린 그런 사연들 네 여러 가지 많죠.
0: 그건 무슨 사연이에요? 그게 뭐가 재밌어요? 아니 매미 잡다가 매미 날개가 떨어지다니?
1: 재미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아주 너무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0: 매미가 날개가 떨어진 게?
1: 날개를 사실 떨어진 게 아니라요. 그 말썽꾸러기 친구들 남자애들 있잖아요. 좀 말썽쟁이들.
0: 개구쟁이라 그러죠.
1: 개구쟁이들. 아니 왜 멀쩡한 매미를 잡아갖고 매미가 그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내잖아요.
0: 그렇죠.
1: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러면서 그 날개를 뚝뚝 떨어뜨리고
0: 아...
1: 네, 그런 슬픈 기억 네 그런 기억들 나눠주세요. 네
0: 재밌을까 모르겠네.
1: 슬픈 기억도 괜찮고요. 재밌는 네. 기억도 괜찮습니다.
0: 네, 오늘 목요일 오늘 마감이니까요. 오늘 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보내주시고 오늘 또 퀴즈쇼가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나는 목욕 퀴즈 풀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네. 오늘 선물이
1: 오늘 선물은 뭔가요?
0: 오늘
1: 네.
0: 올게닉에서 제공하는 올게닉. 양배추즙입니다.
1: 네, 양배추. 올게닉원에서 네. 드리는 양배추즙 31분 네, 한 달분 양배추즙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자, 오늘 거리에는 먼지가 카나다발 먼지가 엄청나서 오늘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요. 꼭 밖에 나가실 일이 있으면 마스크를 오늘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은요. 네, 안전하게 저희 방송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6: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0: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자, 신나는 목요 퀴즈쇼. 오랜만에 또 돌아온 목요일.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퀴즈쇼가 아니에요.
1: 아닙니다. 목요일만 돌아오는 네. 날이에요.
0: 한 주에 한 번씩 돌아와요.
1: 맞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퀴즈 세 가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퀴즈의 정답을 아는 분들은요. 저희 K-Radio US 카톡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0: 네, 쓱 정답을 올려주시면 돼요.
1: 네. 네.
0: 많이 맞추시면 당연히 유리하고요. 네. 기발한 오답 같은 거 많이 보내주셔서 눈에 띄시면 눈에 띄네 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런데 나는 카톡 어디로 보내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저희와 카톡 연결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전화 카톡창을 여시고요. 제일 밑에 그 카톡창 딱 여시면은요. 제일 밑에 왼쪽에 보시면
0: 네.
1: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0: 네.
1: 네.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딱 눌러주시면은요. 이 카톡의 제일 앞창으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오른쪽 위에, 오른쪽 상단 위에 보면은 돋보기가 있고요. 사람 모양하고 플러스 사인이 있고요.
0: 네, 그러네요.
1: 그다음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사람 모양의 플러스 사인을 눌러주십시오.
0: 네, 톡 치시면 돼요.
1: 톡 누르면은 가운데 커다란 이 스캔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나오고요. 또 위에 보면은 네 가지 그 이모티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카카오톡 아이디라고 써있는
0: 네.
1: 요거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 하고 이렇게 컬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거기에다가 K-Radio US라고 치시면 됩니다. K-R-A-D-I-O US 이렇게 딱 해서 눌러주시면 저희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뭐 안녕 하이 이런 거
0: 네,
1: 뭐
0: 아니면 이모티콘 하나
1: 네, 네. 그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장을 드릴게요.
0: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퀴즈를 들으시고 정답을 순서 없이 뭐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바로바로
1: 대로.
0: 네, 올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수습해서 알아서 정리해서 선물을 드릴게요. 자 드디어 돌아온 목요 퀴즈쇼.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이민사 퀴즈입니다.
1: 네.
0: 우리 이민의 역사, 우리 이민의 역사.
1: 네, 퀴즈도 풀어보고 네. 또 저희 이민의 역사도 알아보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0: 미국에 온 지 저희가 벌써 120년이 넘었어요. 예, 네, 우리 조상들이
1: 네.
0: 미국에 오신 지.
1: 맞습니다.
0: 자, 나의 때는 1903년이었습니다.
1: 네.
0: 단 122명의 한인 선조분들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과 희망을 안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1: 네.
0: 이 미국에 처음에 메이플라워가 왔을 때 몇 명인 줄 아세요?
1: 글쎄요. 몇 명이었을까요?
0: 104명이에요.
1: 아, 저희도 그래,
0: 그래서
1: 많았네요.
0: 에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4층이거든요.
1: 거기에 맞춘 건가요?
0: 네. 거기에 맞춰서 104개로 했는데
1: 야, 또 신사 상식 하나 알았네요.
0: 우리는 100 이렇게 유익합니다. 우리 방송이 정말 겁나게 유익해요. 122명의 한인 선조분들께서
1: 네.
0: American Dream이라는 꿈과 희망을 안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냥 일단 건너면 거기는 괜찮다는 게 막 이러면서 이제 오신 거예요.
1: 네. 여기 지금 문제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0: 네. 그때 제물포항에서 탑승을 했던 배가 있는데
1: 네.
0: 이 배에 이름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거의 뭐 최초의 이민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이게 네. 메이플라워처럼 이 배에 이름이 있었다니까요.
1: 네.
0: 네.
1: 이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0: 네. 시카고 이민 100주년 사진전에서도 이 배에 이 웅장한 사진이 걸려갖고 큰 화제가 됐었는데
1: 네.
0: 세 글자로 된 이 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1: 배 이름이다 보니까 마지막은 뭐 호로 끝나겠네요. 땡땡호 뭐 이렇겠네요. 그렇죠?
0: 그럴 수 있죠.
1: 네.
0: 그럴 수 있습니다.
1: 아니면 땡땡선 그렇죠?
0: 네. 선호. 네. 그냥 호라고 하지 왜 또 선을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해요. 호로 끝나는 건 맞습니다.
1: 네. 네. 그 이 배의 이름을 맞춰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목요 퀴즈쇼의 문제입니다.
0: 우리 전리님 어서 오세요. 딱 연결되셨어요.
1: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0: 네, 격하게 환영합니다. 오, 바로 하셨네요.
1: 네. 아니
0: 혹시 이 배를 타고 오셨나요?
1: 정답까지
0: 1903년도에
1: 맞춰주셨어요.
0: 와, 그냥 한 번에 맞추셨어요.
1: 네.
0: 와.
1: 야,
0: 이런 분들과 함께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쫄리네요. 쫄려요.
1: 쫄. 네.
0: 자.
1: 여러분 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문제 내드릴 테니까요.
0: 네.
1: 네. 계속 맞춰주시고요.
0: 자, 두 번째
1: 문제.
0: 퀴즈. 네, 정답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정말 찾았다고 보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건 정답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1: 막 손가락이 엄청 네. 빠르시네요.
0: 이
1: 네.
0: 배를 좀 타고 오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봐요. 1903년도에 그 배에 타셨던 분 엄지 손가락 좀 얹어주세요.
1: 네, 두 번째는 어떤 퀴즈인가요? 이번에는
0: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네, 소리를 듣고
1: 맞춰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오늘은요 음악 퀴즈가 아니에요.
0: 오늘 음악 퀴즈가 아니고
1: 네, 오늘은 소리 퀴즈입니다.
0: 매주마다 퀴즈가 바뀌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자 평상시에 전혀 카톡이 없으시던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퀴즈만 시작했다 그러면
1: 아주 좋아요.
0: 자, 지금부터 나가는 소리를 들으시고
1: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0: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0: 애국가가 나오고
1: 정답 애국가.
0: 애국가가 나오고 나서 이 또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게 이번 퀴즈예요.
1: 그렇죠.
0: 이게 도대체
1: 둘 중에 하나만 뭐,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0: 반드시 앞에 애국가가 나오고요.
1: 맞죠.
0: 애국가 4절 끝나고 길이 보전하세. 그다음에
1: 삐.
0: 삐 이렇게
1: 네,
0: 돼요.
1: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0: 자, 이게 뭘까요?
1: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야
0: 잠깐만요.
1: 돼요.
0: 잠깐만요. 네. 자, 이게 어떤 시간대에 이게 항상 나왔던 소리인데.
1: 그렇죠.
0: 자,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뭘까요?
1: 이거를 무슨 시간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0: 그렇죠.
1: 땡땡, 땡땡, 시간.
0: 네. 네. 땡땡, 땡땡, 시간. 총 6자로 네.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1: 네.
0: 우리 류 고랭이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정규 방송 마무리하고 방송 끝남 소리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1: 맞아요
0: 어느 정도 맞아요
1: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이거를 잘 정리해서
0: 네.
1: 땡땡땡땡 소리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0: 아 그랬더니
1: 네.
0: 방송 끝난 소리 이렇게 아. 해주셨는데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1: 야, 기발하다 기발하다
0: 이건 근데 정답이
1: 재밌었어요.
0: 아니에요
1: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네 근데 조금만 더 네.
0: 요게 뭔가 한자어예요.
1: 네.
0: 사실은. 네. 뭐뭐, 뭐뭐, 소리.
1: 소리.
0: 예, 그 소리인데. 네. 예, 그걸 맞춰주시면.
1: 아, 방송 되겠습니다. 끝난 소리 너무 재밌는데요? 네.
0: 그래요?
1: 네.
0: 자, 일단 두 문제 내드렸고요.
1: 네.
0: 아,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 듣고, You Got It, 알았어! 이런 뜻이잖아요. 네, You Got It 듣고, 제가.
1: 세 번째.
0: 세 번째 퀴즈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시아 박다방은 목요 퀴즈 쇼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아, 평상시에 전혀 연락도 없으시던 분들이.
2: 어찌나 반가운지요. 네.
1: 깜짝 놀래요. 이렇게 어찌... 많이 듣고 계시는구나 네. 싶어서 또 한편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2: 아주 반갑습니다.
1: 네. 자, 이제 세 번째 퀴즈. 아, 우리 트레이드마크, 시그니처 퀴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데 오늘은 할아버지가 안 나오고 네. 오늘은 할아버지 대신
2: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1: 네, 호랑이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호랑이. 자, 우리 전래동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한번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의 선택의 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셔야 돼요.
2: 거예요.
1: 네,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전래동화면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이 하나 있죠?
2: 어, 뭐니 뭐니 해도 토끼죠.
1: 아, 진짜, 이, 정말, 아니, 그게 아니잖아, 지금. 충분히 몰아가는데. 자, 바로, 이 동물입니다.
2: 어우, 무셔.
1: 무슨 맨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보고 막, 호랑이가 맨날 막 담배나 피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호랑이를 굉장히 우습게 하시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동물이에요.
2: 맞아요. 생각보다 네. 크기도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1: 네. 100m 3초. 예, 보통 이제 사람들 이렇게 앞발로 후려치면은 네. 보통 한 5, 6m 정도는 날아가고요. 아. 예,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2: 네, 앞발을 들고 딱 쓰면은요.
1: 얼굴의 반쪽은 키가. 없어져요. 얼굴의 반쪽 정도는 없어져요.
2: 맞습니다. 예,
1: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동물이거든요. 네. 이 호랑이가 등장하는 오늘의 퀴즈. 퀴즈를 들으시다 보면 이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우리 옛날 전래동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 산을 넘는 할머니가 그만 산 중에서 조금 전에 소리 들으셨죠? 이 호랑이를 만납니다. 자, 퀴즈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할머니.
3: 아이고, 어머니나, 아이고, 세상에나, 맞춰서 내가 호랑이를 만났네. 아이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우리 당상관을 지내신 고조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보자.
1: 그랬더니 호랑이가 어, 할머니, 이, 아, 얘 너무 빼빼해서 살이 하나도 없는 할머니, 이 다이어트를 왜 이렇게 심하게 했어? 오마이갓.
3: 아이고, 이 호랑이가 요요요 미국 교포랭인지 한국어 발음이 왜 이렇게 버터 맛이야 그래?
1: 할머니 그러지 말고 아, 그거 하나 주면 내가 그거 안 잡아 먹지. Hey, hey, hey, give me that. 네? 할머니 give me that.
3: 아유, 무슨 말이지. 아이고, 그려, 이거 그려, 그려, 그려. 여기 있다. 먹어라.
1: 자, 호랑이가 이걸 주면은 안 잡아먹겠다고 한 요거는 무엇일까요?
2: 네.
1: 근데!
2: 네.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는.
1: 이게, 어렵잖아요. 퀴즈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는데 요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지선다로 문제를 냈어요.
2: 냈죠.
1: 야, 그런데!
2: 그런데!
1: 보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2: 네.
1: 이게 정답 몇 번인지 두 개를 다 맞춰주셔야 돼요.
2: 반전 있는 사지선다.
1: 선다예요.
2: 문제입니다.
1: 정답은 사지선다니까 네. 1번, 2번, 3번, 4번의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2: 네. 근데 그 사지선다에 뭐가 있는지는 저희가 안 알려드려요. 그냥 1번부터 4번까지 있다.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1: 정답 보내주실 때 네. 1번 요거, 2번 요거,
2: 그렇죠.
1: 3번 요거 이런 식으로 보내주셔야 정답이 됩니다. 번호도 맞아야 되고 네. 정답도 맞아야 돼요.
2: 만약에 이게 빵이라면요. 네. 1번 빵, 2번 빵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네. 지은님 3번 정답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그란 얘기예요.
2: 그렇죠. 찌그란 얘기죠.
1: 찌그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2: 여러분 지금 번호 없이 네. 그냥 그 답만 보내주고 계신데요. 안 돼요. 앞에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1: 네.
2: 몇 번 이거 이렇게요.
1: 이렇게 보내주세요.
2: 네.
1: 자, 오늘 한시의 음악다방 목요 퀴즈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원으로, 퀴즈의 장원으로 선정되신 분은 한 달치를 무려 드실 수 있는 30봉짜리 건강 올게닉 양배추 즙 선물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해드리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합니다.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1: 아, 여러분들께서 불평 없이 정말 네. 번호하고 정답을 올려주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웃음이 좀 나왔어요.
2: 아, 네, 너무 정말 터지셨어요?
1: 우리 귀여우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 자리에 모여있죠.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에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양배추즙을 후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올가닉 원입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번입니다.
1: 자, 한 시간 먹대만 목욕 퀴즈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번 더 힌트와 함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5: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6: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려달라.
7: 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정답은 우리 천재 청취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8: 네.
7: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8: 네.
7: 1번 정답 쓰시고 2번 정답 쓰고 3번 정답 쓰고
8: 예를 들면요 네. 답이 빵이라고 하면요 1번 빵, 2번 빵, 3번 빵, 4번 빵
7: 빵빵빵빵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하나라만 네. 정해주셔야 저희가 정답을 도전하신 걸로 인정해드릴 수가
8: 그렇죠.
7: 있으니까 빨리 수정해주세요.
8: 네. 네,
7: 수정해주세요.
8: 저 중에 하나만 골라서 몇 번인지 네.
7: 아, 그 보기는 저희가 이미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8: 네.
7: 어제 이미 다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8: 네.
7: 절대 바뀌지 않아요. 네.
8: 네 가지 중에 한 번호 딱 선택해서 네, 하시면 됩니다.
7: 그리고 이따가 그게 1번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저희가 보기를 다 알려드려요.
8: 네.
7: 아, 그리고 2번 퀴즈 나갈 때, 자동차 세차 들어가는 바람에 못 들으셨대요. 그래서 다시 들려야 될 것 같아요.
8: 네.
7: 요게 6자인데.
8: 아, 근데 저희 1번부터 다시 그래도 내드려야죠.
7: 내드려야죠.
8: 네, 1번 문제도 못 들으신 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총 문제는 3문제고요.
7: 자, 1번은 오늘은 신조 퀴즈가 아니고 이민사 퀴즈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민 역사가 벌써 네. 120년이 지금 넘었는데요.
8: 네.
7: 자, 1903년. 네, 문제 주세요.
8: 네, 1903년도에 122명의 한인 선조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슴에 품고 태평양을 건넜는데요. 이때 제물포항에서 탑승을 했던 최초의 이 이민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배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배의 이름은요, 땡땡호예요. 이 땡땡, 요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7: 아, 일단 힌트를 드리면, 승리호는 아닙니다. 승리호는 독수리 형제. 승리호는 아니에요. 아, 우리 미자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8: 어서오세요.
7: 정미자님 어서오세요. 네, 퀴즈 참여하고, 아, 아픈 마음에 바쁘셨어요. 네. 아, 잘 오셨어요. 네. 자, 두 번째 퀴즈는 힌트는 테레비입니다. 테레비. 네. 예, 힌트는 테레비인데 요걸 여섯 자로 맞춰 주셔야 돼요.
8: 저희가 소리를 듣고 맞추는 네. 퀴즈입니다.
7: 자, 일단 비즈를 내리고 질러 드릴게요.

0: 자, 애국가가 나왔고요.
1: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요. 요 소리가 나오면서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화면에 무지개색, 그러니까는 그 색동무늬 같이 이렇게 여러 컬러풀한 색깔들이 쭉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0: 와, 이건 뭐 거의 다 들인 거나 다름없네.
1: 네.
0: 그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1: 있어요.
0: 무슨 무슨 시간.
1: 네,
0: 그렇죠. 그게 여섯 잔데요.
1: 땡땡땡땡 시간.
0: 시간.
1: 네. 네.
0: 네. 제 기억이 맞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서울 기준으로는
1: 네.
0: 자정 12시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1: 그랬죠.
0: 그때는
1: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뭐 더 이상 프로그램이 없어요. 자야 돼요.
0: 네. 왜냐면 네. 5시까지 통화 금지라고 해 가지고 다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시절에
1: 네,
0: 있었기
1: 맞습니다.
0: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네. 5시까지 진행이 됐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1: 네, 이 화면에 무지개색의 네. 패턴이 이렇게 뜨는 뭐 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0: 네.
1: 뜨는 그 시간입니다.
0: 맞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전래동으로 호랑이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무서운 호랑이. 어우.
1: 아이고.
0: 이렇게 산 중에서 할머니가 산을 엄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가 딱 등장했네.
1: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0: 이 호랑이가 근데 교포, 이 미국 호랑이인지 말을 안 해? 아메리칸 타이거인가요? 할머니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1: 네, 아이고 너무 무서워. 아이고 호랑이를 만났네. 이럴 때일수록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우리 당상관을 지내신 고조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정신을 똑바로 단디 똑바로 차려보자.
0: 그랬더니 호랑이가 아이 할머니 이 어우 빼빼에서 살이 하나도 없나 할머니 아니 다이어트를 왜 이렇게 심하게 했어 아이 오마이갓 할머니
1: 아이고, 이 호랭이가 그냥 미국 교포 호랭인지 한국어 발음이 왜 이렇게 버트맛이야 그래
0: 할머니 그러지 말고 에이, 그거 하나 주면 내가 왜 안주밥 먹지 헤이 기미대 할머니 기미대
1: 그래 알겠다 나 잡아먹지 말고 이거나 먹어라 여기 있다 먹어라
0: 약간 욕 같아 할머니 그거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정중하게 줘야지 나 호랑이 잊어버렸어? 자, 이 호랑이가 이걸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0: 사지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맞습니다.
0: 정답과 함께 번호도 맞추셔야
1: 네.
0: 정답이 돼요.
1: 번호를 꼭 맞추셔야지
0: 네.
1: 정답이 됩니다.
0: 근데
1: 이것만 맞춰주시면 안 돼요.
0: 이 어려운 거를 다 정답은 다 알고 계신데
1: 네.
0: 지금 끙끙 앓고 계세요. 지금 이게 도대체 몇 번에 있느냐.
1: 도대체가.
0: 바로 그 복불복이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저희 이제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정답을 네.
0: 올려주세요.
1: 네,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노래 듣고 돌아와서 정답 발표해드리고요. 여러분께 이 사지선다 어떤 것들이 숨어 있었는지
0: 네.
1: 알려드릴게요.
0: 정답 알려드릴게요. 노래 나갈 때까지 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꾸실 분들은 얼른 바꾸세요. 자, 준비된 노래는 다비치의
1: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0: 어우 할머니.

0: 자, 뭔가 퀴즈쇼 좀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참여에 의해서 저희가 잠시도 쉬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아, 정말.
1: 너무 좋아요. 아주 네. 행복한 목요 퀴즈쇼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자,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제부터는요.
1: 네.
0: 세 번째 퀴즈가 제일 어렵네요. 아, 모르고 찍을 때는 1번, 1번 아니면 3번인데. 아,
1: 연필을 잘 굴리셔야 되는데.
0: 아, 네. 진짜 하셨는데.
1: 오늘 같은 날 찍기 실력이 나옵니다. 거죠.
0: 평상시 네.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0: 자,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 텐데요.
1: 네.
0: 자, 1번 정답. 이민사 퀴즈였고요.
1: 네. 네,
0: 정답 알려주세요.
1: 1번 답은 바로 겟리코였습니다.
0: 겟리코. 많은 네.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네, 겟리코.
1: 네.
0: 정말 여러분들의 이 손가락의 이 검색 실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맞춰주셔서 정확하게 막 영어로 가로치시고 막 다 맞추셨어요.
1: 네, 최초의 겟리코. 이민선이 바로 하와이 호놀룰루로 갔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곳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 네, 선조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뿌리를 내리시고 나중에는
0: 맞아요.
1: 또 독립운동 후원까지 하시는
0: 하셨던 네.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 정답이 화면 조정 시간이 정답인데
1: 네, 네. 정말 많은 답들이 올라왔어요. 방송 종료 시간, TV 종료 시간, 마감 시간,
0: 마감
1: 네.
0: 시간
1: 아주 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보내주셨는데
0: 일단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걸로
1: 예,
0: 저희가
1: 네. 어떤 대충은 맞아요.
0: 네, 맞는 네. 걸로.
1: 의미상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원했던 정답은 네. 화면 조정 시간이었습니다.
0: 화면 조정 시간이 정확한 답이에요.
1: 네.
0: 이렇게 되고 5시까지는 또 소리가 계속 났었던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아유 참 추억이 돋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가장 고민이 많으셨던 사지선다. 예, 드디어 알려드릴게요.
1: 답을 아는데 왠지 모르는. 네.
0: 네.
1: 그런 시간.
0: 네.
1: 그러면 보기 1번. 네, 1번이 답인가요?
0: 네. 어디 있었죠? 제가 적어놨는데.
1: 네. 1번.
0: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적어놨는데.
1: 네.
0: 안 보이나요?
1: 1번. 1번 어딨어?
0: 1번.
1: 1번. 소떡소떡이었는데.
0: 아, 네. 여기 있네요. 1번은
1: 네.
0: 소떡소떡이었습니다. 1번은 네. 소떡소떡. 자, 2번.
1: 네.
0: 2번 정답 주신 분은 오늘 많았는데.
1: 네.
0: 2번. 2번은 떡 벌어진 어깨. 2번은 떡 벌어진 어깨.
2: K라디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턴 아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네,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아, 여름엔 한 번쯤 배탈 나야 속이 깨끗해진다. 여름에 회충약을 한번 꼭 먹어야 한다. 그만큼 예전에는 이 기생충이 우리 생활에 꽤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위생환경이 좋아진 지금은 그런 걱정을 거의 잊고 살고 있죠. 근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 기생충 때문에 배탈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미시간주를 시작으로 30개가 넘는 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깨끗해 보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잎채소는요, 한 장씩 떼서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씻고, 또 블루베리 같은 과일도 충분히 세척해서 드시는 것. 이렇게 귀찮아 보여도 그 잠깐의 수고가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쉬운 건강 습관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람 기분이 별거 있나요? 장이 편안해야 하루가 편하고 하루가 편해야 얼굴에도 웃음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도 비타민이 여러분의 속은 든든하게 마음은 가볍게 만들어드릴 기분 좋은 이야기와 음악으로 함께할게요.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에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하실 분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 보실게요. 자,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자,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클릭. 자, 그랬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껌뻑껌뻑하는 커서 옆에다가 저희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치시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K-Radio US. K-R-A-D-I-O U.S. 케이레디오 카카오톡 채널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생충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아, 기생충 이름도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쵸? 갑자기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5060 세대들 이 이야기만 나오면 학창시절 바로 떠오르던 그때 그 있잖아요. 그거 그 검사 전날부터 내일 꼭 가져와야 된다 난리가 나고 또 아침에 온 가족이 괜히 분주했던 그때 그 시절 그 시절엔 수세식 화장실도 흔치 않았고 또 꼭 이 체병 검사하기 전날 이 신문지를 챙겼었던 집도 많았잖아요. 학교 가는 길 내내 봉투 하나를 얼마나 조심조심 들고 갔는지 모릅니다. 자, 학교에 도착하면 또 한바탕 소독이 벌어지죠. 야, 너 갖고 왔냐? 그거 갖고 왔냐? 큰일 났다. 나 깜빡했다. 야, 좀 나눠주라. 이런 친구 꼭 있었어요. 정말 기부천사? 그래서 친구끼리 조금만 나눠줘 하면서 서로 도와주던 그런 친구 웃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또 급한 친구가 집에서 키우던 뭐 개라든지 고양이 것을 가져왔다더라 하는 소문도 있었고 또 검사하다가 동물 기생충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더라 하는 이야기들도 학교마다 꼭 전설처럼 떠돌아다녔었죠. 그만큼 체변 검사 날은 학교 전체가 들썩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땐 너무 싫고 귀찮기만 했는데 또 그 덕분에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률이 크게 낮아졌고 또 위생 수준도 눈에 띄게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에서 채소를 잘 씻어 먹으라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새삼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아이들에게 옛날엔 학교 갈 때 그랬다? 체변 봉투라는 거 있었다? 그거 해서 우리가 들고 갔어? 라고 하면 아마 에이, 거짓말 말도 안 돼. 진짜요? 하면서 기절 초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조금은 민망했던 추억 덕분에 우리나라 위생 수준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다만 최근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설마 체변 검사를 해야 하나 하는 우픈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채소 한 번 더 씻는 습관만큼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추억은 추억으로 꼭 건강은 올부터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신나는 노래 듣고 올게요.

에스터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 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 실버 문화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문의전화번호 917-803-7080, 917-803-7080,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비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하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올랄라 세션 아름다운 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그 사이클로스 포라라는 기생충의 한 종류인데요. 사람한테 옮긴다기보다는 오염된 물에 닿았거나 또 제대로 씻지 않은 상추, 또 샐러드 채소, 블루베리 같은 신선식품을 먹었을 때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감자님도 체변봉투 기억하신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이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손 잘 씻으세요. 손 잘 씻으셔야 합니다. 네, 그때는 정말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고도 손 세정제부터 찾았었고 또 차에도 하나 있었고 또 가방에도 하나씩 다 이렇게 넣어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긴장감도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생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다시 이 기본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손을 깨끗이 씻는 것, 그리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한 번 더 깨끗하게 씻는 것. 사실 보건 전문가들도 개인 위생의 가장 기본으로 꼽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잖아요. 뭐 예전에는 국가가 체변 검사도 했었고 또 구충제도 보급하면서 기생충을 줄였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손 한 번 더 씻고 또 채소 한 번 더 헹구는 습관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 시대인 거죠. 손 한 번 더 씻고 채소 한 번 더 깨끗하게 씻고 또 알고 보면 늘 듣던 이야기인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도 또 그런 기본이더라고요. 건강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람 사이도 그렇고 결국 모든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브리즈님, 안 그래도 캐나다 산불로 흐린 날씨에 아침부터 이 노래가 듣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해주셨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맞아요. 어제 정말 하늘이 누리끼리 하고 그 타는 냄새, 비 맞으신 분들 안 계시죠? 건강과 위생 수준을 크게 높인 대표적인 생활 발명품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One, two.
1: Mm. 유창호의 노래죠. 또다시 마주친 그대.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발명품이 뭘까요?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항생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의학자와 역사학자들이 빠지지 않고 꼽는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누입니다. 비누 하나가 사람을 살렸다고? 조금 의외죠. 근데 비누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무려 400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도 동물성 기름과 식물의 재를 이용해서 세정제를 만들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고요. 또 지금처럼 향도 좋고 거품도 풍성한 비누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깨끗하게 씻는 것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저도 비누 참 좋아해요. 하지만 그 시절 비누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잖아요. 원료가 귀하다 보니 또 왕족이나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생활용품이었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1791년 프랑스의 화학자 니콜라 르블랑, 비누 이름 같죠? 요 니콜라 르블랑이 비누의 중요한 원료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누를 훨씬 싸고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손을 씻고 몸을 씻는 일이 일상이 됐고요. 또 여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지고 또 위생 환경까지 함께 좋아지면서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도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비누를 인류의 건강과 평균 수명 향상을 가장 크게 기여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엄청난 첨단 기술은 아니잖아요. 손을 씻는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가 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온 셈이잖아요. 자, 오늘 미국의 기생충 이야기부터 비누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결국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은 깨끗이 씻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채소와 과일도 한 번도 꼼꼼하게 씻는 것. 가장 오래된 건강 습관이 지금도 가장 든든한 건강 습관이라는 사실. 자, 오늘은 비누 하나를 보더라도 조금 다르게 보일 것만 같죠?

아, 맞아요. 하늘이 뿌예요. 마스크를 써야지요. 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마스크 이렇게 끼신 분들도 손목에 이렇게 차고 실내에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기관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매캐하죠.

0: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동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털버섯 150g 한팩 $3.99, 아삭이 고추 $3.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aw.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네, 인류의 건강과 위생 수준을 크게 높인 대표적인 생활 발명품 다섯 가지가 있었으니 네, 역사학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인류의 건강을 가장 크게 바꾼 생활 속의 발명품을 꼽아봤는데요. 의외로 최첨단 기술보다요 늘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비누, 칫솔, 수세식, 화장실, 손 세정제, 그리고 화장지. 아, 너무 다행이죠. 우리가 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도 안 쓰는 게 없습니다. 비누는 손을 깨끗하게 씻게 만들고 또 칫솔은 치아 건강을 지켜줬고 또 수세식 화장실과 상하수도는 또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을 크게 줄어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손 세정제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죠. 화장지 역시 위생 수준을 높이는데 빼놓을 수 없는 생활용품 중에 하나가 됐고요. 이런 물건들 너무 익숙해서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생충 이야기부터 체변 검사, 뭐 비누 이야기 쭉 이어오다 보니까 결국 공통점 하나잖아요. 건강을 지켜주는 거 의외로 거창한 기술보다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습관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건강은 특별한 날 만드는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만든다. 오늘 집에 가셔서 손 한번 씻고 또 과일 한번 더 헹구실 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또 사람을 오래 건강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탈나지 않게 입에 들어가는 채소, 과일류, 또 늘 무언가를 접촉하게 되는 우리들의 손 조금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속 편하고 장 편한 오후 되세요. 주식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0: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잉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한국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난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런가 요즘 계속 건강이 좋지가 않네. 그래서 후코이단을 먹고 있는데 잘 못 느끼겠어. 자네가 먹고 있는 후코이단은 어디 거라고 했지?
2: 요즘 가짜가 많아 잘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고. 조금 싸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오리지널 구원구원 후코이단으로 바꿔봐. 의사가 권해서 먹는데 아주 좋더라고. 전화하면 샘플도 주니까 먹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걸세. 866-566-9원9원 바로 알아보고 바꿔봐야겠네. 고맙네.
3: 866-566-9원9원 우미노 시식후 후코이단.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마키아벨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방송한 이후 현 정부를 저주한 것이라면서 민주 진영 내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진인 권영세 의원도 장동혁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 리더십 혼란은 더 커지고 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오찬을 앞두고 다음 총선 전 합당론을 띄우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들 네 분을 오늘도 만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1: 국민의힘 유인석 전 대변인.
4: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영원의 단짝 서정욱 변호사님과 강소영 변호사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영원의 단짝에는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5: 좋죠.
1: 예, 아우, 서 변호사 요즘 어때요?
5: 아, 요즘 폼 좋습니다.
1: 아, 폼 좋아요?
5: 아, 예. 이제 방송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좀 한판 승부가 원래 메인 시그니처였는데.
5: 그렇죠.
1: 막 정면으로 막 승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6: 정면으로 승부.
1: 아니. 네, 한판만 하세요. 네. 네 번 사랑하고요. 자, 일단, 유시민 작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이제 저격해서 파장이 큰 상황인데, 친명에서 또 오늘 몇몇 의원 직접적으로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삼자적 시각에서, 이인석 대변인?
4: 근데. 유시민 작가가 말씀을 너무 세게 하셔서, 네. 지난번에 김어준 방송이 녹화였잖아요.
1: 예.
4: 뭐 이 방송도 녹화였나요? 매불쇼도?
5: 네. 네.
4: 어쨌든 그 처음 녹화했을 때 뭐 편집을 많이 했다고
1: 맞아요.
4: 했는데 아마 그때 편집된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세서, 네. 특히 이제 민주진보진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는데,
1: 예.
4: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는 예. 끝났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너무 길고 예민한 듯 보여서 아, 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이에요.
1: 예.
4: 여당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당이 분열하고 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좋아한다. 저는 그 정도로 수준이 낮진 않아요. 국가 전체로 볼 때 이거 너무너무 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전당대 이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는 분이 여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기를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1: 네. 예, 우리 강성필 대변인.
3: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의 그의 방송에 대해서
1: 예.
3: 각 프로그램당
1: 예.
3: 딱 한 번씩만 아이템으로 다루고 그만하자.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
1: 예.
3: 제 민주당 패널들한테
1: 예.
3: 유시민 씨 이야기 그만합시다. 비생산적이다.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다. 예,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1: 예.
3: 그러면 이제 유시민 전 의원이 하셨던 말을 좀 요약을 해보면
1: 예.
3: 결국에 하고 싶었던 말은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가 되어야 되고
1: 예.
3: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되고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를 찍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1: 예.
3: 바로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착시효과를 주기 위해서
1: 예.
3: 검찰개혁도 얘기하고 대통령의 인사도 얘기하고
1: 예.
3: 심지어 당무 개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1: 예.
3: 예. 결국에는 역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도 보안사건 완전 폐지도 저는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 얘기 그리고 당무 개입의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 아, 낙선할 가능성이 오히려?
3: 네. 네. 역풍이 불 것이다. 그래 봅니다.
1: 아, 그게 펠레의 저주 같은 느낌으로.
3: 네.
1: 근데 뭐. 유시민 작가 언급을 하면.
3: 유시민 전 의원이 여태껏 주장하던 바가.
1: 네.
3: 그대로 된 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아.
3: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네, 우리 강성필 대변인이 한 번씩만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댓글에 럭키 앤유님이 성필아 그게 되겠니?
5: 안 되지.
4: 오늘만 몇 번째. 성필아 그게 되겠니? 라고, 예. 방송사들은 그, 화제성은 할 텐데 되겠니? 그렇죠. 라고, 예.
7: 죄송해요.
4: 예. 한 두 번만 더 할게요. 자, 우리, 평생 변호사.
5: 저는, 일단은 정계 개편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꽂혔는데요.
4: 아, 어제 그 방송 중에.
5: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든 정치 행위가 결국 목표가 정계 개편이라고 의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정계 개편이 요지가 결국에는 기존의 민주당의 정치인 중에 일부를 드러내고 보수 인사들을 갖다가 더 영입을 해가지고 채우는 방식이 정계 개편인지 예. 아니면 조국 혁신당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걸 의미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하간 대통령의 모든 정치 행위의 목표를 정계 개편으로 전제를 해놓고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든 인사든 모든 걸 원인을 여기다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유감스러웠어요.
4: 예.
5: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나.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사회적 영향력은 많이 감소됐더라도 어쨌든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기에 낚여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안 한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4: 수사기소분리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5: 안 한다고. 예. 네. 아니 근데 보안수사권을 남긴다고 해서 수사기소분리가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해외 우리 해외 선진국이 어디에도 네. 수사기소를 분리해놓고 검사가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서류만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름만 다르지 보안수사권이라는 기능을 하는 권한은 어느 나라에나 검사에게 다 있습니다. 수사기소 예. 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4: 예.
5: 그런데 이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개념을 왜곡해가지고 검사는 무자르듯이 딱 잘려져 있으니까 수사에 예. 입도 떼면 안 되고 관심도 가져서도 안 되고 물어봐서도 안 되고 그런 제도인 것처럼 왜곡을 해놓으니 전제를 그렇게 해놓으니 보안수사권을 왜 줘? 그것도 수사권인데 검찰개혁 안 하자는 얘기구나. 이런 허황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4: 예.
5: 제가 두려운 것은 그 소위 말하는 딴지 게시판에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걸 철석같이 믿어요. 수사기소의 개념, 보안사건의 개념을 왜곡하는 것에 이렇게 앞장서 버리시면 이게 대통령의 진위. 이때까지 검찰개혁, 검찰 때문에 엄청난 모진 고통을 당했던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을 초인적으로 참으면서
4: 예.
5: 국민들 입장에서 도움되는 검찰개혁을 고민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이런 사기를 치면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진짜 공부를 하시든가 잘 모르시면 해외 사례들을 좀 봐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4: 우리 강성별 대변인과 강성 변호사가 딱 발언을 시작하니까 용역들 또 시작했네. 이렇게 이제 발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닌 우리 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8: 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딱 강조하면요.
4: 네.
8: 참 옳은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했다.
4: 누가요? 유시민 작가죠?
8: 진짜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했다.
4: 너무 옳은 말을?
8: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4: 싸가지 없는 진보.
8: 지금요. 이재명 정권이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4: 뭐가든 맞아요.
8: 이게 옳은 말이야.
4: 근데 오늘 방송도 어렵겠어요.
8: 지금 보세요. 보수층이 다 돌아섰잖아요. 이미 보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미 기대를 접었단 말이에요.
4: 서 변호사님은 접으신 것 같은데.
8: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이.
4: 예, 어쨌건
8: 한동훈 의원도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인 진보층은 그러면 있냐.
4: 예.
8: 전통적인 진보층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조국이나 유시민이나 김원순이나 이런 게 전통적인 이념으로 뭉친 예. A그룹 소위 이게 예. 다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느냐? 권력 따라서 움직이는 불나방처럼 뉴 이재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철새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재명이 어려워지면 또 떠납니다. 권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4: 필요적 실패하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8: 그렇죠. 이러면 남은 거 어떻게 정치해요?
4: 예.
8: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필망하는데
4: 예.
8: 좀 그 말하는 게 같은 진영에서 싸가지 없이 하니까 지금 요건 좀 얻어먹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7: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4: 강성근 선수 얼굴 표정이 지금
7: 표정이 많이 됐어.
4: 우리 사정 변호사님 말로 따지면 강수영 변호사는 대구 불나방이고 저는 뭐 광주 불나방입니까? 용역 불나방이죠.
8: 우리는 아니고.
4: 저 용역은 아닌가 확실히 얘기하지.
5: 보시면서 모욕을 원주민, 하세요.
4: 원주민.
5: 아 진짜.
4: 예. 자, 우리 강성빈 대표님도 굉장히 자조적으로 붙고 계셨어요.
7: 그래서 제가
4: 예.
7: 오늘 우리 유민석 대변인 아침부터 제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4: 그래서 한 번만 하자.
7: 예. 그러니까 벌써 서정욱 변호사님
4: 예.
7: 사실 오늘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예. 기분이 상당히 언짢으셨거든요.
4: 아, 왜요? 왜?
7: 구독자 1,000명 빠졌다고.
4: 서정욱 TV.
7: 네. 그 같은 시점에서 막 비난받아가지고 구독자 1,000명, 2,000명 빠졌다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셨는데
4: 예.
7: 지금 유시민 전 의원 얘기하니까 신났잖아요. 얼굴이 지금 모든 것이
4: 빠졌잖아요.
7: 예. 그런데 저희가 아니 국민의힘하고 막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방어하기 벅찰 때가 있는데
4: 예.
7: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 주장이 아니라
9: 유시민 작가입니다.
7: 그렇게 지식인이라고 추앙하던 네. 유시민 전 작가의 이야기야. 예. 라고 해버리면 네.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이 멀리서 쏜 화살보다 옆에서 쏜 그렇지. 화살이 너무 아프다고.
9: 맞아요, 맞아요.
7: 그러니까 네. 참 기분이 저도 언짢네요.
9: 강생 변호사.
5: 아니 어떻게 뭐.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유시민 작가께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딱 보면 보인다고.
9: 아, 맞아. 딱,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한테 전화만 받아가지고 하면 막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네. 업된 사람, 난 딱 보입니다.
5: 표정과 눈빛을 보면은.
9: 전화 받았어요?
5: 머릿속에 도파민이 막. 아니, 진짜. 어떻게 저 한번 관상 한번 봐주시고. 아. 어떻게 뭐 제 머릿속에 도파민이 터지는지 감기가 아. 되십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후배들을 그렇게 모욕하면 돼요? 아니, 정말 저는. 너무 짜증나스러운 게 예, 예. 건전한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도와주셔야죠. 원로시라면 아. 70대가 다 돼가시잖아요 지금. 예, 예. 근데 한쪽의 플레이어로 지금 나서실 것 같으면 아예 정치판에 뛰어드시든지 책임지는 포지션은 또 병적으로 싫어하세요. 아. 가령 좀 더 그 진짜 나라 걱정에 대통령 걱정에 잠을 설칠 정도면 이렇게 그 사회적 파열음을 일으키는 방식 말고 예.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다른 길로 하는 길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나는 안 한다.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 아니다 나는. 그냥 국민들 보고 대통령 옳은 길로 유도하도록 하는 게 내 길이다. 그건 선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9: 그러니까 그 최욱 씨가 이런 얘기를 직접 만나서 하세요 라고 네. 중재자로 나섰더니 네. 대통령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시민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5: 그러니까요.
7: 근데 그 말 전에도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이슈가 있을 때 네. 본인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의견을 줬다.
9: 의견 줬다. 네.
7: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근데 이 말도 그러면 앞단에 거짓말 하신 거예요. 왜? 과거에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까 그렇지. 말까 고민할 때.
9: 딱 한 번 전화 왔다.
7: 딱 한 번 전화 왔다고 했었거든요.
9: 맞아, 맞아.
7: 근데 이슈 때마다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9: 앞뒤가
7: 거예요.
9: 앞뒤가 안 맞네.
4: 그때만 딱 한 번 했다는 거죠. 그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야죠.
7: 짧네요.
9: 딱 한 번 전화 받았다.
7: 목이 짧으니 생각보다.
4: 저는. 네. 뭐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뭐 맞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정식 국회의장 관련해서
9: 명픽
4: 그분 이력을 보면 5월까지 대통령의 특보를 하시다가 그리고 국회의장을 해요. 네이버에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 좀 어색하죠. 그런 거는 민주당에서 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실 걸로 봐요. 국회의장 관련해서 국회의장하다 총대를 가져갔나 10년 전에 그랬죠. 나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마치시고 당대표 하시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는 아셔야 할 거고, 예. 대신에 유시민 씨가 좀 과하게 말씀하신 거는 언뜻 들으면 국민 저항권이 연상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비절차적 방법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본인들이 당선시킨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이제 1년 지났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과격한 생각을 하게 된 연유를 제가 몰라서 네. 혹시나 아시나 저는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은.
5: 지금 이제 탐구의 영역인데요.
9: 그렇군요. 연유.
5: 예, 감정의 문제인가 정치적인 문제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일치된 견해는 감정은 있는 것 같다. 원인에.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공로에 대해서
9: 인정 안 한다.
5: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겠다. 뭘 안다고 당신들이.
9: 제크나이프.
5: 네, 역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너네들이 민주화 시절에 대해서 뭘 안다고 글과 책으로만 본 사람들이 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거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욕구. 근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를 갖다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타인에 대한 비판을 도무지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9: 자의식이 너무 클 경우.
5: 예, 그렇지. 노골적으로 말씀 못 드렸고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9: 예, 아예 또 제가.
5: 그래서
9: 예.
5: 조국 전 의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금연이. 전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그냥, 근데 말씀을 되게 쿨하게 하시거든요. 예. 비판하면 받아들여야지. 비평가는 비판하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당연한 거다. 말씀은 하시는데, 그 결과과 행동을 보면 굉장히
9: 감정적이에요. 아마 찾아보실 거예요. 분명히 썸네일 유시민 작가 얼굴 나올 거기 때문에 눌러서 확인하실 텐데. 아무튼 유시민 작가 분명히 긍정적 영향 끼친 부분도 있긴 한데. 예. 이제 이분이 필연적 실패로 갈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배를 민주당이 계속 받을 경우에

0: 거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은 38년 운동권의 그 우울한 우울의식. 예. 이재명 대통령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예. 너 대모를 한번 해봤나? 사회병 한번 던져봤냐? 이런 얘기 좀 무시하는 깔보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청래 전당대 미는데 이재명 대통령 노골적으로 김민석 밀고 있으니까 내가 정청래 밀어야 되겠다. 다시 이게 문조털 내유가 다시 이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1: 아, 방송 한 3주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인데.
0: 그게 지금 최후까지 하면 그게 살아나고 있잖아요. 문 대통령은 침묵하지만. 예. 그러게 그.
1: 어뢰유 정도는 하시죠.
0: 그렇죠. 어뢰유. 예, 그렇게 예, 예. 지금 그게 가동돼서 아마 전당대에 정청래를 밀어야 되겠다. 예. 이런 인식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뭐 총리 후보고 이제 한 자리도 못했지만. 예. 대통령도 한 번도 보자고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갑제, 정규제도 밥 한번 주고 홍준표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보자고 안 해? 이런 섭섭함과 민정수석부터 쭉 우리 인사처장 예. 계속 이해원 기획예산처까지 계속 보수진행에 끌어왔잖아요. 예, 예. 그런 섭섭함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강한 발언이 놓다 봐요.
2: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필연적 실패라는 거는요. 예. 뭐 어렵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예, 쉽게 말해서 본인 말 안 들으면 실패한다 이거예요.
0: 그렇죠.
2: 근데 이제 그 예를 그럴듯하게 예.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제 사례를 들었거든요.
1: 예.
2: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시민 전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 외연 확장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쭉 그야말로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거예요.
1: 예.
2: 왜냐면 우리가 탄핵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선을 치러보니까 49대 41이었어요. 상대 후보 김문수였습니다.
1: 예.
2: 뭐 국민의힘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후보예요. 근데 이런 후보를 상대로 우리가 41이나 줬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구조적으로 다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1: 예, 예.
2: 근데 이제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조국 혁신당까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다수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1: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개인가 딱 거기까지다.
2: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편끼리만 더
1: 해도 이길 수 있고
2: 확장을 하자는 거지 이제 우파까지 가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3: 근데 저는요 유시민 작가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신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유시민 작가 얘기를 잘 들어보면
1: 예?
3: 86 운동권 세력이 없이는 민주당 집권을 못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기 위해서 왼쪽부터 중간에 오른쪽까지 다 점령을 해서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겠다고 할 때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죠. 이 스펙트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당이 있을 수가 없고 뭐 옛날 삼당합당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 게 맞다면 어디를 버려야 돼요? 왼쪽을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학생운동권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구조적 다수라는 거는 저는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상적 다수를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유지하는 당이 집권을 하는 거지 구조적 다수라는 말 자체를 계속 끌고 나가면 그거는 정말 유시민 작가 말대로 이재명 정권의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근데 저는 그게 해외 사례가 있다는 게
3: 누구요?
2: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꼭 굳이 구조적 다수 우파까지 우리가 이제 포괄한다는 게 일본 자민당이 쉽게 말해서 정치 용어로 포괄 정당인 거예요. 자민당이. 그리고 제가 뭐 독일의 뭐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도 완전히 보수주의자잖아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계속 그 진보의 아젠다를 끌어들여가지고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상대 진영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 그때 왕정이었고요.
2: 아니 뭐 왕정.
3: 자민당 일본 얘기는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보수의 얘기인 거고
1: 예?
3: 보수 대연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본의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과 연계된 거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4: 저는 개인적으로 유 작가님이 그 구조적 다수를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하는 말씀에 이제 이런 뭐 개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에
1: 예.
4: 뭐 민주당 쪽 계열 정당이 뭐 언제 지금처럼 이렇게 다수를 뭐 차지했어요. 솔직히 우리 현대사를 돌아봤을 때 많아야 20% 정도 될까?
1: 예.
4: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집권할 수가 있을까? 그럼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DJP 연합 아니었으면 집권하기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구조적 지지자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뭐 이렇게 좀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사실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네. 국민의힘 계열이 거의 자멸하다시피 하면서 본의 아니게 구조적 다수가 됐어요. 메이저리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럼 과거에 한 20% 선에 불과

0: 사람들이 지금은 적어도 한 40% 정도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은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면
1: 예?
0: 그 20에서 40의 증가는 구조적 다수의 증가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성찰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민주당은 그래도 좋아해. 저 사람들은 정의로운 것 같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도록 해야 되는 과제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1: 예.
0: 유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은 거의 고정값처럼
1: 아.
0: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딱 이미 모여있고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안 돼. 우리 정치 구조상.
2: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예.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DJ도 5년을 괴롭혔다. DJ 5년 괴롭혔으면 유 작가 그거 충분하다. 이 대통령은 이제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약간 DJP 연합을 추구했던
0: 네.
2: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마 당시에 유시민 작가는 되게 싫어하고 공격했던 것 같아요.
0: 오, 2년 만에 물러나라 그랬어요.
1: 그렇죠.
0: 하야라
3: 그랬죠. 오늘 장관으로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비난을 했잖아요.
1: 그렇죠. 뭐
3: 대연정부.
2: 대연정할 때.
3: 그러니까
2: 예.
3: 박지원 의원께서 DJ 때 말씀하신 게 좀 그래요. 아무것도 안 시켜줬잖아요. 그때는.
2: 자,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는 그러면 언제 또 등판, 계속 등판할 것 같죠?
4: 아유.
2: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4: 제가 볼 때 김어준 씨는 이게 안 줄 것 같아, 마이크를.
2: 아, 이제 더 이상?
4: 오. 예.
2: 아.
4: 김어준 씨는 이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꾼이라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 자기한테 도움되는지 경제적으로 보는데, 유시민 넣어봤자,
2: 아.
4: 계속 구독자만 줄고.
2: 아,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4: 조회수가 반토막 났던데요, 제가 보니까.
2: 아유, 그거 뭐 이렇게 항상 다른 유튜버 이렇게 조회수 많이
4: 받아요.
2: 많이
4: 공격적으로 평론을 해야 되니까.
2: 아,
4: 객관적으로.
2: 예.
4: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유시민 작가 더 이상 마이크 안 주고, 아니, 당신이 유튜브 만들어 하든지 딴 데 나가라.
2: 맞아, 그 얘기 했어요.
4: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안 줄 거고. 근데 최욱 씨는 또 다를 것 같아요.
2: 아.
4: 최욱 씨는 그게 자기 유튜브는 아니거든요.
2: 아.
4: 자기는 진행자죠.
2: 팝빵.
4: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는 이게, 한두 번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최욱 씨가 더 아마 김어준 씨보다 더 개발 것 같아요.
2: 아, 타방송은 안 나오고?
4: 예?
2: 타방송은 안 나오고
4: 이제 내부 이제 독보적이니까 아. 구독자는 최욱 씨고 그다음 김어준 씨 독보적인데 김어준 씨는 안 주고 최욱 씨는 한 두세 번 더 줄 수 있겠다. 이런
1: 요즘엔 전 의원이 예. 다른 방송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런 기준을 예.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2: 예. 아,
1: 그게 자기를 존중해주는 방송만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한판 승부도 존중을 좀 해주세요.
2: 아, 존중해요.
1: 네, 그러면 나오실 겁니다.
2: 존중해요. 네. 존중하고 제작진도 굉장히
3: 아, 안 나오셨어요?
2: 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네. 또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데만
2: 나오셨습니다. 네. 뉴스쇼에 이제 김현정 앵커가 진행하실 때 몇 년 전에 간신히 한번 나오신 적 있고 예 아무튼 유시민 작가님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MBC는 좀 나오시고 MBC 그러니까 공중파 중에 MBC 정도 나오시고
3: 네, 본인 진행하던 프로에는 출연자로 가시죠.
2: 예
3: 저도 같이 한 적이 있으니까
2: 100분 토론
3: 예예 예, 예.
2: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아서 검찰 개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최근 불거 이슈를 보면서 이제
0: 네.
2: 안 되고 있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많이 됐지만 어떻게 100% 하루아침에 딱 돼요. 지금 100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거잖아요.
1: 아니 그것도
2: 네.
1: 뭐 법률적으로는 뭐 강수영 변호사 얘기하겠지만
2: 네.
1: 저는 이것도 사실 유시민 전 의원은 검찰개혁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본인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2: 네.
1: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을 한다면 전 지난번 방송에서도 네.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래서 이래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근거라고 하기는 지난 3월 달에 여론에 밀려가지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서명해서 끝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차도 우리 황수영 변호사도 보안수사권 전치 일부 예외적 허용 이거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사례를 말하잖아요.
2: 네.
1: 그랬더니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은 결국 정청래 후보 선거운동 하는데 그냥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바라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를 자극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2: 검찰 개혁이 검찰의 제로, 검찰 제로화 혹은 검찰의 무력화는 아니잖아요. 목표는 그래도 어떤 국민들의 어떤 검찰 서비스를 좋게 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0: 네.
2: 어떤 검찰서의 잘못된 폐해를 없애자는 목표가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이름이 검찰 개혁이지
2: 네.
3: 검찰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2: 폐지가 아니고 검찰 무력과 검찰 제로가 아니잖아요.
3: 그렇죠.
1: 그래서 검찰청 폐지.
2: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
0: 개념을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2: 예.
0: 검찰 개혁의 아젠다와 그 개념 설정을 갖다가 굉장히 왜곡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 예.
0: 수사와 기소 분리를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격리가 아니에요. 그게
2: 격리.
0: 예, 어느 나라에서도 분리 기관을 분리시켜 놓고 끊임없이 협조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연락을 하게 만드는데 예. 보안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면 평소에 개입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검사가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을 때 예. 평소에 소통하고 활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것도 다 닫아놓고 어디 경찰 수사하는데 검사가 껴들어 손도 대지 마 당신들은 수사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야 입대지 마 그러고 나중에 서류만 봐. 예. 이런 나라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 보안사건 예. 제가 뭐 여러 차례 사례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문제 핵심 뭔지 자꾸 놓치는데 왜 보안이라는 글자가 붙었을까 수사권 앞에. 예, 예. 보안은 경찰이 먼저 수사한 것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 그래서 보안자가 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길 가다가 취객한테 뺨을 한 대 맞아도 아. 검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너 내일 검사실로 쳐나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검사도 일일이 신고를 해야 된다.
1: 아, 경찰에.
0: 검사도 경찰에 고소장 넣어야 돼요. 예. 그래야 수사 시작되는데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이건 뭐 목격자도 있고 해서 폭행죄로 사건을 올려요 검사한테. 예. 근데 검사가 서류를 딱 받아보고 나 이 자식 너무 괘씸하다 이거예요. 검사를 어디 때려? 그래가지고 나 보안수사에서 핸드폰 싹 다 털어서 이 사람 평소에 행실 다 찾아가지고 여죄를 막 물어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 된다 이 사람. 이게 예.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예. 보안수사라는 건 예. 경찰이 그날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혹시 부실한 게 있으면 예. 그 폭행사건에 대해서 채우는 게 보안수사지 예. 폭행사건 아니고 다른 사건 막 찾아가지고
1: 될건 안 된다.
0: 이걸 보안으로 한다는 개념이 아닌데 자꾸 이게 된다는 듯이 왜곡하고 선동을 해요. 아니 솔직히 법 가지고 방송을 할것 같으면 형사소송법 조항은 띄워놓고 방송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김호준 뉴스공장이 조항 절대 안 띄워요 잘. 이게 보안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안 하고 그래도 보안수사권도 수사권이니까 검사 이때까지 한 행시로 봤을 때는 다할수 있어 정치검사 짓을. 이건 왜곡이고 선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폐해가 큽니다.
3: 유시민 씨가 지식인이 아니네요.
0: 저도 그렇게 안 봐요 이제는.
4: 네. 그래서 이 부분에게 강 변호사 말이 맞는 게 예. 보안수사라는 게 기본적인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하거든요. 예. 별건 수사도 안 돼요. 독자적인 수사권 당연히 없고 이거는 수사기소가 분리된 겁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게 보안수사만 되는 거예요. 그 분리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독자적으로 옛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 원하지 않았다. 이거는 개념을 잘못된 거예요.
1: 참고로 우리 서종 변호사님도
4: 작가는 법률관 아니니까
1: 신림동에서 일상강사를 하셨던 유명한 사법고시 강사하셨기 때문에
4: 그럼요. 예. 보안수사만 인정한다는 뜻은 수사기소가 분리됐다. 그럼요. 예. 이 뜻이고
1: 아 일상강사 맞다.
4: 그럼요.
3: 그때 이게 나오잖아. 누가 교수냐.
4: 그럼요.
1: 예, 자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 K라디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번들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게.

0: 네, 시민사회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제가 1타 강사를 얘기했다가 각종 그 댓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솔직히 1타는 아니었다. 아니다. 행정법 원탑이었다. 또 다른 분은 무슨 소리? 신림동의 현우진이었다. 야, 현우진은 그 수학 그 1타 강사거든요. 그 이제 챕. 야, 근데 서정호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줍은 얼굴로 네,
1: 고개 좀 들어보세요.
0: 그럼요. 그럼요. 자, 치킨 이벤트. 자, 강 변호사님.
2: 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치킨 증정 이벤트를 이번 주 진행합니다. CBS 박시영의 한판 승부 방송 청취 인증샷이나 5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신 분 10분을 추첨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판 승부 만세 박시영 짱 이걸로 충분합니다. 샵 1212입니다.
0: 강 변호사님은 방송 안 할 때 저 에너지를 어떻게 했나 몰라. 아,
1: 대단한 분이에요.
3: 사투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0: 고마해, 고마해. 자, 민주당 전당대회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그리고 고민정 의원 이렇게 이제 당권자 네 분이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후보가 요즘 발언 굉장히 세게 하시면서 네. 그 페이스메이커는 무슨 페이스메이커, 필승메이커라고 하셨나? 아무튼 네. 나는 지금 진심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거든요. 네. 분석해 주세요.
3: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발언이 거치시더라고요.
0: 거치세요?
3: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친 언어 사용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앞으로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근데 이분이 모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3등이에요. 예. 어떤 3등? 강한 3등. 압도적 3등.
0: 압도적 3등이. 네.
3: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2위로 올라설까?
0: 올라갈까?
3: 고민하면은 결국에는 뉴스, 그리고 언론, SNS의 회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조금 강한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이런 강한 단어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또 취재를 해보면, 제 고향 광주에서는 또 뭐 모든 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야, 속 시원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0: 예, 예.
3: 그러니까 이런 정서를 조금 깨뚫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이제 눈덩이처럼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니까 좀 더 바른말 고운 말.
0: 바른말 고운 말.
3: 좋겠습니다.
0: 자, 손흥길 전 대표 행보.
2: 네,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그 이건 뭐 짰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네. 네. 김민석 후보는 약간 이제 나는 정책 이야기할 거예요.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네. 네. 짐짓 이렇게 점잖은 포지션이고 네. 네. 정영규 후보는 굉장히 공격수처럼 선봉장처럼 이렇게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마치 팀플처럼 보인다. 보기 아니게.
0: 굿컵, 배드컵?
2: 네. 그래서 정청래 후보 쪽의 입지와 설자리를 갈수록 좁히는
0: 아하.
2: 양쪽에서 이제 완전 굿컵과 배드컵이 네. 동시에 막 예. 예, 전략적으로 오는 거 아닌가.
0: 예. 예,
2: 그래서 조선의 그래서 후보가 결국에는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으로 가더라고요.
0: 많이 아픕니다.
2: 몇 대 3대 1로 맞으니까 아프다.
0: 아니, 몰매.
2: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동정표 이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0: 예?
2: 그래도 민주당 사람인데 무슨 국민의힘 사람 돼야 되지 않느냐. 적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전략을 쓰시는 것 같던데.
0: 한 달 남았는데.
2: 근데 여당 대표를 뽑는 자리에 예. 겨우 동정표 얻는 그런 전략으로 지도자를 한다. 적절치 않죠.
1: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가고 정청래 후보가 고립돼서 가서 세 분이 경쟁하는 양상을 띌 때 이게 구별이 안 가게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 필승메이커다 하면서 이렇게 가면 그냥 본인 진영 내에는 표를 잠식하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김민석 후보 표를 가져오는 거가 되지 정청래 후보 표를 가져가서 송영길 후보가 2등이 되기는 어렵고
0: 예.
1: 지금 3등이라면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정청래 후보 2등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등과 3등 간에 서로 간에 별로 플러스 될 거 없는 공방만 될 것 같아요. 표 예. 양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선호 투표하잖아요. 1위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2위 표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낙선하는 뭐 그런 웃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2: 송영길 후보가 2위가 돼서 선호 투표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역전을 해버리는.
1: 정청래 후보가 1위 표는 1위인데 과반이 안 돼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2위 투표까지
3: 셈을 하는데 1위를 했을 경우
1: 1위 표로 1위. 네. 그러니까 40이 그러니까 네네. 50이 안 되면 그거 네. 2위 표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3: 3위 표를 계산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네. 3위 표를.
3: 네.
1: 3위의 2위 네. 표를. 네.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2위인데 1위 표로는 2위지만 네. 3위 표의 2위 표를 많이 3등 후보의 2위 표를 많이 그렇죠, 가져가서.
2: 그렇죠, 그렇죠.
1: 당선이 되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니 그러니까 웃긴 경우가 전에 그런 웃기는 경우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든 선거 투표제든 불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장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뭐 이런 생각은 저는 해봐요. 그 송영길 후보의 그 좀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0: 시원하다.
3: 충청내 후보의 예. 호남표에서도 많이 좀 득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1: 사이다는 아니고 홍어 같아. 홍어 너무
3: 아, 또
1: 하니까 아그 너무 좀
0: 강하시다.
1: 사이다. 강해요.
0: 강하시다.
1: 그런 사이다는 없어요.
4: 예, 제가 원래 이게 이거 송영길 네. 등장이
0: 송영길 등장.
4: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하지 않다.
0: 오.
4: 아마 둘이는 이게 뭐 둘이가 협공하면 네. 더 좋겠지 생각하지만
0: 예.
4: 둘이 펴 가지고 서로 이게 땅 따먹기 하는 거거든요.
0: 아, 김민성
4: 정청래 표는 따로 있고
0: 예.
4: 둘이 펴가 서로 이게 나눈 때. 그런 식으로 둘이가 계속 정청래 대표 공개하다 보면
0: 예.
4: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언더도 효과가 좀 있어요. 아 이제 너무 많이 맞네. 좀 불쌍하다.
0: 정청래 불쌍하다.
4: 예. 한편 찍어주되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0: 예.
4: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할수록 정청래 대표가 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김문수하고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 할 때
0: 예.
4: 다 중도나 언론들은 김문수가 이길 거다. 대선에 41% 떤 사람이 몇 달 되는데 이거 못하느냐.
0: 맞아요.
4: 그런데 장동혁이 됐잖아요.
0: 어허.
4: 그걸 왜 그러냐면 이게 강성 유튜브들 있죠.
0: 예.
4: 유튜브 연합이 뭐 고성국, 전환길,
0: 서정욱 TV.
4: 저는 그게 참여 안 했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0: 정도를 걸으셨구나.
4: 밀어줬거든요.
0: 예.
4: 지금 저쪽이 그래요. 그 고성국, 전환길이가 제가 보기 김어준, 최욱, 유시민 이런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강성이잖아. 항상 당원들이 뽑는 거예요. 저는 일반 여론조사도 당원들이 좌우될 겁니다.
3: 근데 그 논리로 따지면
4: 정청래 대표가 예. 저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지금. 잡고 있다 봐요.
3: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정청래 대표가 연도도구로 또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유시민 전 의원이 딱 등장해가지고 한 방씩 싸져버리면
0: 예.
3: 그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1: 그럴 수 있네. 예.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저 후보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은
0: 예.
2: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예.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근데 후보는 내가 친명이다. 나 원보이스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0: 예.
2: 안 맞아요. 지금 두 분이. 예.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0: 근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이제 뉴스 공장에 나와가지고 저는 원내대표 스타일은 아닌데 김민석 전 총리는 원내대표 잘하실 것 같다. 요 말.
1: 결정적이에요.
0: 결정이.
1: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0: 영님.
1: 송영길 후보가 내가 세게 해서 김민석 표를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청래 표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친명 후보로 누구를 선호해서 밀 거냐.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만 송영길 의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진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3: 근데 최고위원 관련해가지고도
0: 네.
3: 사실 이제 친명 후보들이 또 많잖아요. 최고위원 후보가.
0: 예. 물론 그렇죠.
3: 교통정리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0: 예, 예.
3: 근데 교통정리 안 됩니다. 선거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가 안 되고
0: 맞아요.
3: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수영 의원 말씀하셨지만 결국 대통령에게 반기 드는 후보에게 전체 파지에서 얼마나 갈까? 저는 정말 많으면 25%라고 보거든요. 그럼 나머지 75%를 둘이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상관없다.
0: 그래. 왜 고민정 후보 빼세요?
3: 아니, 3위로 올라가죠.
0: 3위로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1: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0: 예, 민영 얘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
1: 더 해도 되는데.
0: 아주 이제 균형 맞춰야 되죠. 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 네.
0: 요즘 많이 활동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안철수 의원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 등장하면서 지금 한동훈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당권 파원 때 결의단을 안철수 의원과 각을 세운 것도 이건 또 좀 패착일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우리 윤석 대변인
1: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 출석하셔서
0: 맞아요.
1: 4시간 3분 네. 동안 재판에서 증언하시는 과정에 발언이 보도가 되면서 어떤 경험 관련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해 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0: 예.
1: 그 차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일부러 어떤 사실관계를 혼돈시키기 위해서 얘기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0: 예.
1: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뭔가 불편하게 느끼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커졌고 거기에 편승한 뭐 주변 분들이 더한 용어를 쓰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막 했고 결국 관뒀죠. 직을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응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3: 예.
1: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뭔지는 다 아실 테고.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의원까지도 이제 한동훈 의원이 또 뭐 사이를 나쁘게 해서 좋게 보이냐 하는데 좀 관점을 안철수 의원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분이 이랬느냐. 저는 안철수 의원이 분명히 장동혁 이후에 차기 당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반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3: 안철수의 생각, 선배님.
4: 아마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분노한 거는요.
3: 예.
4: 뭐 여의도 레카라고 자기는 이야기하는데.
3: 예.
4: 실제 이거
3: 친한 게 여의도 레카들.
4: 예.
3: 뭐 얘기죠.
4: 근데 이거 제가 봐도 안철수 의원이 정언하고 나서
3: 예.
4: 안철수 의원에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도와주려고 정언한 거예요.
3: 예.
4: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3: 예.
4: 한동훈계 뭐 유튜버들 있잖아요.
3: 예.
4: 패널도 있고. 근데 그때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 뒤에서 사주했냐. 주현철 계의 안철수다. 이 말이 거의 쫙 퍼져버렸어요. 오히려 안철수가 하나의 개보원이라 이거야. 그게 보스가 외신 대비 주연철이다. 이렇게 제가 발언한 사람 몇 명을 아는데 제가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넣었는데
3: 예, 예.
4: 저는 안철수 의원도 탄핵을 같이 찬성했고 경험도
3: 예.
4: 반대한 분 아닙니까?
3: 맞아요.
4: 특히 탄핵을 찬성하고 특검도 찬성한 분이에요.
3: 예.
4: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분에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미라도게 우군을 자꾸 확보해야 되잖아요.
3: 예,
4: 보수 재건하려면.
3: 예.
4: 그런데 자꾸 이 적군이 생기니까 저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안철수 정언에 대해서 그냥 너무 비판할 필요 없이 한동훈 의원이 그날 개업 막은 건 천하가 다 알아요. 그 과정을 다 알아요. 안철수 공개해도 우리 같은 사람도 시간 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반격을 많이 한 거예요.
3: 자,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은?
5: 아,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법정에서 지금 그렇게 한 거는 본인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뭐 당대표든 뭐든 역할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예. 새가 없으니까
3: 아하.
5: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과 언더찐윤 뭐 그런 기득권들의 표를 가져오고 싶어서 하는 정치적인 행위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3: 예.
5: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부분은 좀 비판을 해야 돼요.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 특검에서 소환해가지고 법정 나와서 증언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저는 그때 증언을 법정에 나와서 했으면은 훨씬 이런 상황에서 명분이 섰을 거예요.
1: 법정이 아니라 수사받으러
5: 수사
1: 참고인으로 나가라는 거죠.
5: 법정에서도 나와서 증언을 저는 하면은 훨씬 전 당해성이 쓴다고 봐요.
3: 증거 능력이 더 인정해.
5: 그럼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1: 아니, 뭐라고 해야 가죠.
5: 아니, 특검에서 10번이나 소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1: 아니, 그게 법정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5: 아니, 근데 소환도 그러면 응했으면 되죠.
1: 아니,
5: 근데,
1: 그러니까
5: 그거는
1: 안 돼.
5: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있었으면 훨씬 이런 거에서 명쾌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과거에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물론 우리는 다 알죠.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3: 예.
5: 근데 이게 막 싸움이 되고 논쟁이 되고 여러 사람의 말을 섞게 되면 사실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3: 예.
5: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논쟁은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의원을 조금 싫어하는 그런 어떤 당내 분위기 좀 편승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레카라는 표현 쓰시는데 저 안철수 의원을 좀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안 어울려요 본인하고 네, 사람이 정치를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로 정치를 해야지
3: 선한 분이에요.
5: 네, 막 안 맞는 옷 입고 그러면 저는 그리고 또 더 걱정되는 거는
3: 네.
5: 그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이용만 하고.
3: 네.
5: 또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 안 도와줄 것 같아서
3: 아,
5: 기득권들이
3: 그 뒤에 있는 그 누군가가.
5: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그런 생각도 좀 네. 들어요.
3: 한재훈이 이제 여의도 레카 발언,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적이냐 또 질문을 했더니 아, 전혀 모욕적이지 않다. 안철수 의원이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말 한 것에 대해 저희도 반성할 건 반성한다. 감정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면서 뭐 또 세정시 말하는 분이니까 저희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한재훈 의원은 이게 또 품으면서 가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분이 행보가 커지고 있고 다음 주 21일인가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점심 오찬을 하고 또 오는 총선 전에 합당하면 좋겠다. 합당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니요? 강 변호사님.
6: 좀 무슨 지방선거 전부터 사실 예견되는 예. 수순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흡수되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합당이 되면 항상 조건이 있단 말이죠.
3: 예.
6: 조건 없으면 그냥 개혁신당 없애고 입당하면 돼요.
3: 예.
6: 근데 그게 아니라 합당 논의를 할 때는 항상 뭔가 이제 물밑에서 조건이 있는데 결국 이준석이 챙길 수 있는 것 공천 총선 당 총선에서의 공천
3: 예.
6: 그게 어디일 것이냐 뭐 천안은 뭔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뭐 얘기가 좀 돼야 돼야 뭐 이제 시너지가 날 텐데
3: 예.
6: 다만 이제 변수는. 조국혁신당 못지않게 개혁신당이 급격히 정치적 입지가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정의한 사태도 그렇고요.
3: 예.
6: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 소구력이 많이 떨어졌고 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것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이미 한번 크게 이미지 훼손이 됐지만
3: 예.
6: 그 이후에 그다지 이렇게 눈에 띄는 반전이 전혀 없어요. 눈에 띄는 어떤 뭐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3: 예.
6: 지금 여야의 어떤 그 거대 정당끼리의 어떤 다툼 속에서 의미 있는 3등으로서의 존재감 뽐내느냐 그런 것도 안 보이고요.
3: 예.
6: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합당하면 좋은데 원론적으로는 좋은데 예. 근데 뭔가 과도한 걸 요구하면 그건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삿발 싸움이 저는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1: 이준석 의원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새에 비해서는 그 이외에 갖고 있는 게 좀 있다고 봐요. 저희 당 당대표를 한번 했기 때문에
3: 그렇죠.
1: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합류를 한다. 뭐 합당이든 뭐 입당이든 간에 합류를 예. 했을 때 이준석 의원을 더하는 어떤 세력은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 서로 이제 장동혁 이후에 당권을 잡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3: 예.
1: 그 몇몇 뭐 다선 의원들 빼고 언더친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뭔가 당권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권력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공천을 유지받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래서 뭐 과거의 관계가 어떠니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 저희 당 대표를 했었으니까 꽤 많은 의원하고 교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당직도 줬었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21년 체제 즉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당에 입당하기 전 체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사람들을 다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3: 예.
4: 제가 볼 때 예. 아마 장동익 대표는요
3: 예.
4: 전혀 합당 안 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합당 안 될 거예요.
3: 개혁신당과?
4: 왜냐하면 이번에 192명 공천에서
3: 예.
4: 시의원 4등 화성이 딱 한 명 됐거든요.
3: 개혁신당이?
4: 예. 서울시장도 0.82 얻었어요. 합당해봤자 얻을 건 없고 총선은 특히 안 돼요. 대선 때는 그것도 필요해. 1%도. 총선에 0.8%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공천 20개 주세요. 현역들이 찬성할까요? 자기 목소리 띄워야 되는데 저는 전혀 의원들도 그렇고 장대대표 합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3: 자, 한 3분 남았는데 사관학교. 통합사관학교. 이거 맨날 하는 얘기였어요. 통합사관학교. 이거는 한번 해보죠. 오늘 이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민간 교수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50% 이상을 채용했다.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계획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5: 저는 사관학교 통합하는 거는 사실 한 알아보니까 70년 전부터 논의가 4.19 혁명 이후부터 해야 된다라고 추진을 했었대요.
3: 예.
5: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 현대전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작전이 수행되기 때문에
3: 예.
5: 이게 따로따로 그 장교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는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는 매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장교 숫자도 10%씩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를 그 지금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게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한 학교의 출신, 한 기관, 단체의 출신을 점점 없애고 통폐합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 잘했다.
5: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4: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미군 걸 하고 미국이 가장 통합 작전을 많이 하는데 왜 미국은 육해공이 분리돼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뭐 캐나다 같은 나라 통합된 나라 인구 군인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 계엄을 육사 추진했다고
3: 예.
4: 육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2년 만에 어떻게 전문 교육을 합니까? 또 학교 하나를 또 세운다? 그런데 커트라인이 올라갈까요? 커트라인이? 지금 말도 안 된다고.
1: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직 사령관 말씀인데
3: 예.
1: 합동성은 중령 이상 계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이하 부대에서는 합동이 아니라 협동을 하는 것이다. 각 군에서 키워진 전문성을 토대로 합동성을 만들어야 하는 장소는 합동참모본부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통폐합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직 사령관이 하시니까
3: 예.
1: 이런 분을 설득을 하는 작업이 잘 돼야 이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을까요?
3: 그러면 과거 역사부터 말하면 그 국민의힘에서 배출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0: 예.
3: 64년도,
0: 예.
3: 68년도 계속해서 예. 추진돼가지고
0: 예.
3: 아주 통합추진위까지 만들었어요.
0: 그 당시에도?
3: 예, 그 당시에도.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지원하는 장교 숫자가 많은가 보죠. 용병제니까. 근데 우리는 10% 줄고 있다니까.
1: 제 말은 반발하는 분들을 예. 좀 이렇게 설득하니까
0: 지금 뭐 육사, 뭐 공사, 네. 해사, 총동원회가 지금 난리가 나서 이제 대모이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또 장교 출신들이고 또 별 달았던 분들인데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6: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기득권이나 어떤 뭐 카르텔을 해체하는 네.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0: 예, 예, 예.
6: 이제 설명하시는 안기백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제전의 특성이라든지 뭐 전시작전권을 다시 가져오는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체계를 좀 한번 바꿔가지고 위상도 좀 올리고
0: 예.
6: 뭐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0: 예.
6: 모든 조직은 후배가 끊기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이 되거든요. 우리 법대도 마찬가지예요.
0: 맞아요. 네.
6: 법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로스쿨
0: 고대 법대. 네, 고대 법대 없어졌어요.
6: 없어요, 저 후배가.
0: 네.
6: 그럼 이제 약간 나의 그 어떤 뿌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0: 네.
6: 조직력이 막 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원래 들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섭섭함이거든요. 그런데 네. 꼭 필요하다. 어떤 측면에서 이걸 이제 설득하는 게 과제로 남겠죠. 네.
3: 또 예산도 중복되고요.
0: 네.
3: 제가 구청에서 느낀 건데
0: 네.
3: 한 학교의 수자가 줄어드니까
0: 네.
3: 남녀 공학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동문 난리 납니다. 네. 오래된 학교일수록.
0: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 논쟁은 계속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승부사들 네 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 승부 본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7: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1: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그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이름이 사라져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CBS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누가 주를 따라 459장 찬송을 박예매호 중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친히 달려와 손을 내미셨습니다.

거느리시니 수원 시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399장 찬송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이고요.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연성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경동교회 성가대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이콥 박의 찬양이고요. 예수 이름 믿으면 윤학원 코럴의 찬양 함께합니다.

전야곱님, 선하신 내 주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오즈공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 림프종 수술 위해 입원에 들어갑니다. 수술을 오늘 받으시는군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임하시어 깨끗이 떼어내져서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치유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 드릴게요.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메마른 입술로 나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비천한 자의 탄식에도 귀 기울이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임하신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딸기님께서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군요. 유아 유치부에서 하게 되는데 맑고 시원한 날씨, 아이들과 교사들, 학부모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 만나는 기쁨을 더 깊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1290번 80세 할머니입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요? 액수가 적지가 않은데요. 열심히 기도드리지만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해결의 방법, 해결의 길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주품쌤님께서는 새벽기도 가기 전에 출첵하시면서 딸의 단백뇨 정밀검사 기다리는 중에 기도 부탁하셨고요. 7203번께서는 출근하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사연들마다 주님 은혜가 강같이 넘침을 늘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곡은 보내드린 지가 오래지 않아서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그레이스님, 극한의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하시면서 시편 8편 또 그리스도의 계절 비바람이 칠 때와 잘 들어요 하고 보내셨는데요. 이 가운데 시편 8편 함께 들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강중현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스태핑님, 예수 피를 힘입어 청해 주셨는데 신청하신 버전으로는 저희에게 음원이 없고요.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이정호님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청해 주셨습니다. 백현준, 김미경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친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 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0: 알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5년 동안 매년 200만 불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서, 그러니까 5년 지산이니까 1000만 불이죠. 1000만 불을 투자해서 영생과 젊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첨단 의료시설을 가지고 자기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그 기사를 안 보셨구나. 한국말로 된 기사인데 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자가 면역 위염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이거 뭐 아신 분은 좀 아시는, 이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난치병이래요. 이게 어떤 증상이면 위가 스스로 갉아먹는 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5년 동안 최첨단 의료시설하고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난치병에 이제 그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140년까지 그 자기 나이 163세까지 자기는 정면 돌파해서 영생과 질명을 유지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결국 돈 쓰고 애썼는데 결과는 난치병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존슨이라는 사람의 말대로 2140년까지 163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 다음 주나 내년에 다 고쳐가지고 앞으로 뭐 50년, 60년, 80년, 반 행복하게 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돈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이 두 가지 어리석음을 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돈 쓰고 애썼는데 난치병 걸린 거. 두 번째는 또 이런 난치병 걸린 거 또 고치려고 해도 또 그렇게 고친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은 계속해서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결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참 이런 종류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기는 똑똑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은 다 자기 파괴의 길로 망치는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오늘 욥기 28장은요. 욥기 전체를 통하여서 굉장히 욥이 선포하는, 욥이 증거하는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욥기 28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서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지혜. 자, 이제 여기서 욥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보석으로도 살 수 없고 값을 매길 수조차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면은 보석의 종류가 한 10종류가 나옵니다. 뭐, 우리 이 구약 용어로 뭐 청옥수, 남보석 이러니까 이게 무슨 보석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을 말하면요. 이게 사파이어 뭐 이런 겁니다. 사파이어 뭐 그리고 수정, 산호, 진주, 그리고 여기 구스의 항옥. 이건 이디오피아의 토파체라는 또 보석이거든요. 그래 한 10가지 보석의 종류를 쭉 나열하면서 이런 보석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는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요. 솔로몬의 전성기 때를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시바의 여왕. 마태복음 보면 남방 여왕이라 그러죠.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와서 이 솔로몬에게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안으죠. 엄청난 금과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가지고 온 금이요 120달란트입니다. 이게 영어로 지금 우리 미국 달러로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6억 달러입니다. 아, 5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금 120달러가 5억 5천만 달러. 안 놀라요? 아니, 전 이거 보면서 몇 번 확인했어요. 이게 5천만 달러, 5억?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5천만 달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한국 돈으로 8천억이에요. 8천억. 안 놀라는구나. 한국 돈 관심 없으니까. 자, 그것만 가져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향품하고 보석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하고 역대기를 보면요, 이 향품은 이전에 없었던 향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향품이에요. 게다가 보석을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 금 120달란트하고 이전에 없었던 향품하고 보석하고 합치면요, 이건 최소 얼마입니까? 6억 달러를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1조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자, 게다가 거리, 여행한 거리를 보면요, 이게 학자들이 대략 이제 추정하는데 시바 여왕에 있었던 곳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까지 거리 여행하는 이게 1800마일 정도 된대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가 하면 미국에 현재 우리 미국 동부에 살지 않습니까? 동부 북쪽 메인주에서 플로리다 끝까지 거리가 약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동쪽의 종단 거리. 뭐 요즘 같으면 일도 아니죠. 비행기 타면 뭐 두세 시간 아마 다 가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차 타고 걷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국가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말로 최소한 6억 달러 이상, 약 1조 원 정도, 최소 1조 원 정도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서. 왜? 솔로몬의 지혜가 온 명성에 퍼지니까 하도 소문이 너무 많고 유명하니까 그 지혜를 얻으려고 온 겁니다. 아, 내가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혜,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은 뭐 하러 온 거예요? 튜터링 받으러 온 거예요. 개인 수업 받으러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수업료가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1조. 미국 달러로 6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뭐 제가 알아봤지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아는 한, 인류 역사의 모든 기록을 뒤져봐도, 개인 레슨비로 6억 달러 이상 낸 사람은 전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봐서 챗GPT 아무리 찾아보세요. 이거보다 더 액수를 준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또 희귀한 책 한 권이 발견돼가 더 나올 수 있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지불한 이 수업비가 최고 액수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비싼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42절이죠. 제가 그대로 봉독해 드릴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여기에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맞죠, 그죠? 이게 열왕기상 1장에 있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솔로몬은 누구냐? 그 옛날에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6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지혜를 배우려고 왔던 사람인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수업료를 얼마나 지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대략 추정을 해서 그렇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암송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럼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다 쓰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지혜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가격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100% 다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하고 가격 치면 또이또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은 안 주고 갖게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다 쓰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고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늘 인간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뭐 공자, 맹자 읽는 거 좋아하고 뭐 고전 그러니까 서양 고전 읽는 거 좋아하고 이거 다 좋은 게 다 인문학적 지식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봤자 인간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 가장 비싼 수업료가 어떤 케이스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아는 한에 있었습니다. 제가 뭐 많이 알지 않으면 이게 바로 워렌 버핏하고 점심값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제가 한두 번 또 얘기했는데 이 올해 2026년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워렌 버핏하고 농구 유명한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 부부하고 같이 한 그러니까 한 세트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점심을 했는데 얼마 지불한 줄 아십니까? 900만 달러 플러스 100불. 왜 이거는 놀라요? 아니 900만 달러 하니까 놀라고 5억 5천만 달러 하니까 안 놀래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맞아요. 그게 되고 900만 달러 하니까 좀 감각이 와요. 그죠? 근데 5억 5천만 달러는 그게 돈인지 아닌지 감각이 안 오니까 안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 게 좀 부족하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인간적인 가장 짧은 시간에 인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수업료는 지금까지 이게 제일 많아요. 점심 한번 먹는데 900만 달러예요. 또 100달러 더 주고 900만 달러를 주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하면은 이제 그 워렌 버핏의 뭐 워렌 버핏 하면 투자의 귀인 아닙니까? 그 직접적인 투자 기술을 배우고 경영 기술을 배우고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했냐? 그 익명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인간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 900만 달러인데 솔로몬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비교가 되죠. 자, 제일 값싼 게 뭡니까? 워렌 버핏 수업료. 이게 900만 달러입니다. 두 번째 비싼 게 뭡니까? 솔로몬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지구상에 있는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자체인 예수님이라는 것.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지혜, 그거 가장 지혜의 서열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지혜, 솔로몬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지혜의 서열로 따지면 가장 낮은 지혜를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수업료를 지불하고 시간을 냅니까? 인류대학을 가기도 하고 엄청난 수업료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첫 번째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인간의 지혜의 최고 비싼 수업, 이제 워렌 버핏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900만 달러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비싼 예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를 폐해야 됩니까? 누가 그러다니까 교회 가서 헌금만 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인간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돈을 내야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1달러를 안 내도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포도나무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셨을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지혜를 1달러도 안 내고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1달러도 안 내고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지혜를 빼고 거저 수업료 내고 사람 지혜를 배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 마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 존슨은 이 사람처럼 영생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200만 달러를 냈는데 5년 냈는데 천만 불렀는데 결국은 난치병에 걸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 계속 일어난다. 여러분, 욥이 진짜 세 친구들에게 원했던 지혜가 뭐겠습니까? 바로 워렌 버핏이나 이런 존슨이라는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지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세 명의 친구들은 이런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인과응보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욥이 바라는 것은 그런 지혜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지혜로 너희들이 나를 좀 권면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욥이 28장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했고 그 지혜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 지혜로서 나를 좀 권면해달라. 그게 내게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가만히 보면 이 패턴을 보면요.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권면하는 것이요. 교회가 세상을 권면하는 패턴하고 비슷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해도 전부 다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이치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 삶의 패턴을 보면요.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인과응보가 하는 세상의 이치하고 하나 다르지 않아요. 맥락이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 지혜는 워렌 버핏이나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왜 세상이 교회의 말을 안 듣냐? 세상이 왜 교회의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던 지혜가 세상의 지혜야.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야 되는데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의 지혜를 말해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 지혜를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들어도 우리 매일 듣는 소리야.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그건 우리가 들어본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 방식과 이 정신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방식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 속에 있으면서 그 지혜로 세상을 권면해야 되고 그 지혜로 세상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욥은 이렇게 비싼 이제 지혜를 말하면서요.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귀한 진리가 있는 귀한 지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자, 이 지혜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이건 인정했다면. 그런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자, 20절에도 똑같이 반복하죠.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말하라. 자, 28절. 사실 오늘 본문도 2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28장 앞부분을 보면요. 욥 시대에 욥이 그 사람이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지식이 뭔가 하면 28장부터 보면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광산에서 철을 캐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캐내어낸 철 속에서 잘 재련해서 보석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28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음식에 모든 기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 다 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뭐 광산에서 그 광산에서 은 내고 또 뭐 그 금 찾아내고 그 석탄 캐고 그리고 철 찾아내서 뭐 그 보석 재련한 그게 뭐 똑똑한 거냐고 말하지만 욥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4천 년 전 사람이에요. 욥 그러니까요. 뭐 3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4000년 전은 무슨 시대였죠? 고조선 시대였어요. 그 고전주 시대는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였단 말이죠. 자, 이제 감 잡힙니까? 한반도에는 청동기를 사용했던 시대인데 욥이 말할 때는 욥은 뭐를 말합니까? 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욥이 살던 그 당시에는 철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한반도는 청동기 시대인데 이미 욥 때는 철기 시대고 그 4천년 전에 이미 광산 같은 데에서 철을 가지고 보석을 따로 재련해서 마련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욥의 시대로 우리가 쭉 들어보면은 욥이 감탄할 만하죠.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욥이 말했던 걸 보면 하나도 안 똑똑해요. 그러나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4천년 전 욥이 말하는 시대 가면은 오늘날 우리가 AI에 감복하는 만큼 이 인공지능에 와 인류의 지식이 정말 엄청나다라고 말할 만큼 매일매일 감탄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AI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만큼 감탄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 감탄만큼 4천년 전에 철을 재련하고 재련한 철에서 보석을 내는 그 지식은 오늘날 AI만큼 감탄이 나오는 그런 감탄입니다. 그래 욥이 사람이 그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 그걸 모른다는 거. 오늘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AI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진짜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적으로 이런 혁명적인 지식의 혁명은 지혜의 혁명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실 두려워요. 두려워. 두려울 정도 아닙니까? 다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혜는 모른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4천년 전에 욥이 한탄했는가 오늘 우리가 한탄하는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지식과 이런 건 인간은 똑똑해졌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그러나 뭡니까? 인간은 이렇게 똑똑한데도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인가요? 우리 한국에 지금 언어들이 막 이상한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들이 막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제일 웃었던 단어가 뭐냐면 낄끼빠빠 아시죠? 그죠? 이제 뭔지는 그게 너무, 야, 이게 외계인 언어냐고 말하는 게 아니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겁니다. 그 어른들이 좀 주제 넘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인데 아무 데나 막 끼는 거예요. 그거 안 좋다면 빠질 때는 또 빠져야 되는데. 그 가만히 들어보면 야, 난 진짜 외계인 언어인 줄 알아요. 젊은이들이 만든 우주 외계인 언어인 줄 아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명철이야. 요게 명철이에요. 분별을 하잖아요. 얘 내가 끼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자리가 아니구나. 빠지라는 겁니다. 이건 내 자리 아니네. 악의 자리네. 빠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이라고 말을 하니까 범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는 당연히 악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다 악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일상적인 악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도의 일상적인 악이 뭡니까? 험담부터 시작해서 불평, 원망, 나태한 거, 게으름하는 거, 사람을 속이는 거. 이거 전부 다 이 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악을 떠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살인한 적이 있어, 뭐 도둑질한 적이 있어, 나 그런 거 없어. 이거는 내 악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나 험담, 불평, 게으름 딱 말하면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부터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이게 게으름의 자리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불평의 자리네? 험담의 자리네? 거짓말의 자리네? 떠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자연을 통제하시는 깊은 바다에도 없고 높은 하늘에도 없고 이 땅에도 없고 죽어서 저 세상에 가봐도 없는 발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결국 돈 쓰고 애써봤자요 부메랑으로 인해서 자기 모순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런 지혜를 얻는데 우리 삶 속에 그 지혜가 바로 뭐냐? 여호와를 계속해서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데 이것이 분별이 없다 그러면은 악의 무리에 끼어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악한 무리에 끼어 있는데 예배 드리자.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것을 지혜를 말하기 전에 명치를 먼저 말하는 게 순서는 맞아요. 먼저 명치부터, 먼저 분별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자리에 떠나고 선한 자리에 가서 그 지혜를 활용할 때, 그게 오늘 욥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바로 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좀 좋게 말했는데 이게 얘기가 계속 분쟁이 되다 보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이제 공격합니다. 대적합니다. 욥이 볼 때는 너희들이 악인이구나. 욥이 이제 그 분별을 생깁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부터 세 친구들에 있는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하고 논쟁해서 더 이상 안 돼요.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 자리는 악의 자리구나. 이제 욥이 명철을 생기면서 분별해서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래서 나중 보면 이제 욥이 이제 이제 후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뭐 악이라고 말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언제나 기뻐서 즉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명철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악의 자리인지 선의 자리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잘 활용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매일매일이 여호와를 닮아가는 성도의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니 친구교회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대선 관련 기존 주장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 주요 방송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생중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면허 박탈까지 거론하며 언론계를 비판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 작전에서 5만만을 항해하던 유조선의 승선에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에 대한 대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주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최근 물가 둔화에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유지하며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구매 금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 의존이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국과 공동 대응도 요구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 시험 비행이 발사 직전 엔진 이상으로 연기됐습니다. 기업 공개 이후 첫 시험 발사에 관심이 쏠렸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기술적인 문제로 제시도가 미뤄졌습니다. 석유 기업 쉐브론이 이라크와 손잡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송로 구축을 추진합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해협 봉쇄 위험에 대비해 대체 송유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CEO와 직원들이 AI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정치활동위원회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업계 내부에서도 규제 필요성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군은 1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행 중인 대이란 해상 봉쇄와 관련해 유조선 한 척의 승선에 검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7월 16일 제11 해병원정대 소속 미 해병대원들이 오만만에서 유조선 MT 웬 야오호의 승선에 검문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까지 미군은 봉쇄선을 뚫으려던 상선 세 척을 회항시켰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한 척을 무력화했으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한 척에 승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해당 유조선을 납포할지 회항시킬지 등 후속 조처를 설명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해역은 미국의 철벽 봉쇄를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선박을 제외하곤 여전히 자유롭고 개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6월 물가지표 둔화에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거두지 않으며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16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물가 상승률이 스스로 2%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정책적 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금리를 다소 높이는 것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와 관련한 전망 및 위험의 균형을 더 잘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지표 둔화에 대해 한 달간의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물가 안정 회복이라는 임무를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완화할 경우 물가가 추가로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단기적으로 추가 에너지 충격이 없고 중기적으로 수요 압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의존한다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이날 네브래스카주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나의 주요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라며 너무 뜨겁고 목표치를 너무 오랫동안 웃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미드 총재는 6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이를 추세의 시작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물가 압력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품을 포함한 상품, 서비스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식품 가격은 COVID-19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우리는 아직 원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슈미드 총재는 팬데믹이 남긴 교훈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결코 공급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라며 강력한 수요 또한 거의 항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미 경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성장세도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인수를 추진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우버는 16일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딜리버리 히어로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41.5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지분 100%를 기준으로 한 거래 가치는 148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번 인수 대상에는 한국의 배달의 민족을 비롯해 중동의 탈라바토와 헝거스테이션, 중남미의 페디도스야 유럽 아프리카의 글로버 등 50개 시장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는 배달의 민족과 새로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배달의 민족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브랜드이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달의 민족이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과 가치를 깊이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우버의 핵심 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의지는 변함없다며 배달의 민족의 우수한 인재와 브랜드 가치, 기술 역량에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버에 인수된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우버는 지난 5월 DH 이사회에 주당 33유로의 인상안을 전달한 뒤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우버는 그동안 DH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현재 의결권 지분 24.99%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거래로 DH는 분할될 예정인데 우버와의 지리적 중복을 줄이고 경쟁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터키의 예멕세페티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사업부를 미국 투자회사에 매각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FT는 이번 거래로 우버가 탈라바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헝거스테이션을 통해 중동에서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의 배달의 민족도 자연스럽게 인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수 합병은 음식 배달 시장의 통합 추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해 도어데시가 영국 기반의 딜리버루를 29억 파운드에 인수했고 프로수스는 저스트이트 테이크어웨이를 41억 유로에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DH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니클라스 웨스트버그가 몇 년간에 걸친 주주 압박을 받은 끝에 내년 3월까지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 나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시가 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는 9월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4세 대상 프리케이 과정까지 확대 운영되며 시는 이를 위해 6,7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장애 아동을 위한 취약전 특수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를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은 오는 9월 새학기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장애 학생을 위한 주요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프리케이 과정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2026-2027 회계연도 예산 6,75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뉴욕시 5개 보로의 14개 학군, 26개 학교에 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확대되는 프로그램은 현재 K-12 과정에 운영 중인 NEST, HORIZON, AIMS, PASS, ACES 등 5개 특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퀸즈에서는 30학군의 PS-152와 PS-171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뉴욕시는 장애 아동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먼 학교까지 이동하는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도 확충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언어평가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등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아 지역평가센터 10곳에 전문 인력 35명을 추가 배치해 장애 평가와 개별화 교육 계획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이중언어 평가 서비스와 부모 대상 교육 지원도 확대됩니다. 일반 프리케이 교실에서 특수교사와 전문가를 배치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도 늘릴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기존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네스트와 호라이즌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약 97%에 달하며 에임즈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교 참여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이란의 공항과 철도 등 민간 시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매체는 17일 이란 샤르공항과 반다르 아바스 철도,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교량 두 곳이 밤사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텔레그램을 통해 공항 주변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미군 발사체 최소 한 발이 이란 샤르공항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도 텔레그램을 통해 몇 분 전 반다르 아바스의 철도역이 미군의 공격 대상이 됐으며 이로 인해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에 따르면 호르무즈 간주의 교량 두 곳도 공격을 받아 두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외교 해법으로 다가섰지만 최근 일주일 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물리적인 충돌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자국이 지정한 경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공격하자 그 책임을 물으며 8일부터 이틀간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 내 미군기지 시설에 보복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선적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며 11일부터 일주일째 공습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안쪽으로 공습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열리는 상하이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 기술 공유를 제안하는 등 AI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16일 오후 상하이 시자오 호텔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AI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중국은 디지털 경제와 AI 등 기술을 공유해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전환 실현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구조 최적화와 국경 간 전자 상거래 및 서비스 무역 육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국 간의 직항 항공편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에너지, 광물, 교육, 과학기술, 의료와 보건, 스포츠, 미디어 부분도 협력이 필요한 주요 분야로 꼽았습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무역 투자, 교통, 에너지, 농업, 디지털 경제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계기로 다른 우호국들과 AI와 디지털 경제를 주요 의제로 한 정상급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드론 중심의 군 전력 개편을 주도한 미하일로 페드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해임했습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우헨 흐바라 국가보안국 국장 권한대행을 국방장관 권한대행에 임명하고 의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사임의 뜻을 밝힌 페드로우 장관의 해임을 공식화한 겁니다. 35세인 페드로우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을 앞세워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 임명돼 중국산 전투 드론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드론을 개발하는 등 드론 전력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드로 장관이 군 개혁 과정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 등 군 기득권 세력과 갈등하면서 개각 대상이 된 사실이 알려지며 반대 시위가 잇따르는 등 반대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주문이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0: 그럼 빔 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 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5: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4: 703-354-1950. 703-354-1950.
6: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없이는 미국의 위대함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 시스템이 해킹과 외국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Because no country can be great without fair and honest elections. You have to trust your country because if there can be no trust, no greatness. Tonight I'm announcing the immediate declassification and release of critical intelligence revealing shocking vulnerabilities in our election infrastructure.
0: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될 정보가 미국 선거 시스템이 해킹과 외국의 개입에 예상보다 훨씬 취약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도 외국의 개입 시도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권자 신원 확인

0: 강화와 시민권 증명 의무 확대, 우편투표 규제 강화 등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회 계류 중인 선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20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기존에 제기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며 당시 선거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과거 선거 관련 의혹과 정보 은폐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연설 말미에는 미국의 대일한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군사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선거 개입 및 2018년 중간선거, 2020년 대선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는 이번 연설에서 별도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연설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보안과 선거 신뢰 회복 문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 주요 방송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생중계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됐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상파 3사 가운데 ABC와 NBC,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은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후 9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TV로는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ABC와 NBC는 각각 퀴즈쇼와 동물 프로그램 등 기존 편성을 유지하면서 연설 장면을 중도에 부분적으로 내보냈습니다. CNN은 앵커 케이틀런 콜린스가 진행하는 정규 프로그램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이들 방송사는 대중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모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연설을 생중계했습니다. 지상파 3사 가운데 한 곳인 CBS는 연설 시작 후 몇 분이 지난 시점부터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정책이나 대국민 메시지가 담긴 대통령의 프라임타임 연설은 주요 방송사들이 동시 생중계하는 것이 미국 방송과의 관례입니다. 폭스뉴스 등 친트럼프 방송사는 이날 연설을 생중계했습니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송사들이 생중계해야 하고 미국 국민도 시청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연설 도중 생중계하지 않고 있는 방송사들을 겨냥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공공전파를 공짜로 사용하면서도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며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방송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무엇을 방송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사태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사들의 투쟁과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BC의 모회사인 디즈니는 최근 낮시간제 토크쇼 더 뷰의 방영규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해 연방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디즈니가 소유한 ABC 방송국 8곳의 방송면허 취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NBC와 그 모회사인 컴캐스트의 다양성 정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송사들에게 생중계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허드슨 야즈와 제비츠 센터, 인트레피드 박물관 일대에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이 확산되면서 뉴욕시와 뉴욕주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캐티 오컬 뉴욕주지사는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을 거리에서 방치하는 건 결코 자비로운 일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에 형성된 대규모 노숙자 야영지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노숙자 텐트촌은 허슨 야드와 제비츠 컨벤션 센터, 인트레피트 해양우주박물관 인근의 맨해튼 11 에비뉴를 따라 34스트리트부터 46스트리트까지 약 12개 블록에 걸쳐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숙자 야영촌 현장에는 텐트와 가구, 사용된 주사기와 도난품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방치돼 있으며 공개적인 마약 사용과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주민과 있는 근로자, 관광버스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 노숙인이 전력시설에 불법으로 연결해 임시 거처에서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기 연장선을 제거하고 전력 공급을 차단했지만 노숙자 야영지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 인근에서 피파 월드컵 결승전과 대규모 팬 행사인 페너틱스 페스트 등 국제적인 대형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라 노숙자 야영지 문제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관광객과 방문객이 집중 방문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캐티 우컬 뉴욕주지사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거리에서 그대로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결코 자비로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가 지금까지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주택과 정신건강 치료시설 확충에 투자해왔다며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거리에서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도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란맘단이 뉴욕시장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뉴욕 주정부도 물밑에서 시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란맘단이 뉴욕시장은 현재 해당 노숙자 야영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시의 노숙자 야영지 정리 절차는 단순한 강제 철거가 아니라 지원과 신뢰 형성이 우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맘단이 시장은 시 규정에 따라 노숙자 서비스국이 철거를 통보한 이후 최소 7일 동안 매일 현장을 방문해 상담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노숙인의 경우 병원에서 정신건강평가와 치료를 받고 회복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단기 보호를 마치고 다시 거리로 복귀하는 패턴을 끊어내고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치료와 회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외출하실 경우 우산을 준비하시고 갑작스러운 돌풍과 천둥 번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체감 온도가 높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가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적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9: 당신이 왜 운전을 해?
10: 지금 프론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8: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10: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8: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10: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1: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공영방송 BBC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에 미 정부가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를 상대로 낸 소송에 미국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은 16의회 폭동에 대한 BBC 다큐멘터리가 왜곡 편집돼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BBC를 상대로 총 10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인용해 미 정부가 법원에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BBC가 미 공공기관을 포함한 여러 곳에 문서 제출을 48차례 요청했다면서 이를 정부 개입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BBC는 이에 관한 답변서에서 이에 상충이 명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능력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나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미 정보기관은 그의 지시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다큐멘터리 편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했으나 소송에는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방영되지 않은 만큼 미국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BC는 법원에 제출한 별도 서면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브랜드와 자산, 사업에 이 다큐멘터리가 미친 부정적 영향을 소송의 근거로 주장하면서도 BBC의 재정정보 제공 요청은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현재 공부 중인 국제 학생들에게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학업이 계속되는 한 별도의 종료 시점 없이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년 이후 추가 체류를 원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 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토안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서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F, J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DHS는 학생 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연장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DHS는 전공 변경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을 바꿔서 체류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DHS는 1978년 이후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면서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종 규정으로 이런 악용을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며 최종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HS는 최종 규정이 며칠 내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새 규정은 게재 후 60일 후에 발효됩니다. 60일 뒤면 9월 중순쯤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규정 변경으로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 유학을 계획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유학을 온 이후에 적성이 맞지 않아서 전공을 바꿔야 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체류기한 제한에 발목이 잡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도 체류기간이 240일로 단축됩니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이보다 더 짧은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로이터통신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학생비자 소지자가 180만 명을 넘었으며 그 전해에 비해서 11%가 늘어난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1,861명이며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입니다.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며 이들 가족은 3,180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미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쉽 시험비행이 발사 직전 연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16일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 13차 시험비행을 시도하던 발사 예정 시간을 불과 몇 초 남겨놓고 이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쉽의 주 엔진 33개 중 일부가 점화되지 않아 발사가 자동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X를 통해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 엔진 두 개를 교체할 예정이라며 가장 유력한 발사 시점은 4주 초라고 밝혔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한 124m 높이의 초대형 발사체로 기존 팰컨9보다 더 많은 화물과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어 향후 스페이스X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개발에만 150억 달러를 투자했고 달 탐사에 스타쉽을 띄우겠다며 미 항공우주국과의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12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를 진행할 때마다 크고 작은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5월 22일에도 스타쉽 차세대 모델 V3의 본체 엔진 6개 가운데 한 개가 점화하지 않았고 부스터 엔진이 충분히 점화하지 않아 제어 착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 지난달 스페이스X의 초대형 기업 공개가 이뤄진 뒤 처음으로 스타쉽의 시험 발사를 시도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이목도 집중됐습니다. 발사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이스X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소식과 일상에서 바로 쓰는 생생한 영어를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 How to protect yourself from wildfire smoke 산불 연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오는 미세한 산불 연기로 인해 우리의 호흡기뿐만 아니라 건강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산불 연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When air quality readings exceed safe limits, individuals with pre-existing health conditions must take extra precautions to avoid inhaling fine particles. 대기질 수치가 안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흡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ir quality readings, 대기질 측정 수치. 여기서 reading은 읽다가 아니라 측정하다는 의미로 쓰였고요. Individuals with pre-existing health condition, 바로 기저질환, 기존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평소에 앓던 병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평소 앓고 있던 당뇨나 천식 같은 병이 있다면 바로 pre-existing condition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산불 연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To keep your home safe, keep all entryways tightly sealed and set your cooling system to recirculate indoor air instead of pulling it from outside. 집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출입구를 단단히 닫고 냉방 시스템이 외부 공기를 끌어오는 대신 내부 공기를 순환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Entryways, 직역하면 출입구인데요. 실제 생활에서는 문이나 창문, 현관, 그리고 외부와 연결된 모든 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eal all entryways라고 하면 문과 창문을 모두 밀폐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circulate, 다시라는 의미의 re와 순환시키다라는 의미의 circulate가 합쳐져 다시 순환시키다는 의미인데요. 운전하다가 터널에 들어가면 매연을 막으려고 차량 에어컨 버튼 중에 U자형 화살표가 그려진 버튼을 누르시죠. 그게 바로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안에서만 돌리는 recirculate, 내기 순환 모드입니다. 집 에어컨이나 환기 시스템도 연기가 심할 땐 이렇게 설정하셔야 안전합니다. If you must go outdoors, wearing a tight-fitting high-quality mask like an N95 is essential because standard paper masks cannot filter out microscopic hazardous particles. 만약 반드시 외출해야 한다면 일반 종이 마스크는 미세한 유해 입자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N95처럼 얼굴에 밀착되는 고품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Tight fitting, tight, 꽉 맞는, fitting, 착용되는, 그러니까 코와 뺨, 턱 주변에 빈틈 없이 얼굴에 꽉 밀착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마스크를 써도 옆으로 바람이 숭숭 새어 들어오면 소용이 없겠죠. 틈새 없이 얼굴에 착 달라붙는 마스크를 영어로 tight fitting mask라고 부릅니다. 산불 연기를 막으려면 필터 성능만큼이나 이 밀착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filter out, 걸러내다, 차단하다 또는 제거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microscopic, micro는 매우 작다는 의미이고 scopic은 보인다는 의미로 둘이 합쳐져서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극미세한이란 의미가 됩니다. When excessive heat and heavy smoke overlap, it is critical to stay hydrated and cool down your body by applying water to your wrists or neck. 극심한 폭염과 심한 연기가 동시에 겹칠 때는 수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손목이나 목덜미에 물을 적셔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cessive heat, 폭염이라는 의미인데요. Excessive, 과도한, 지나친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열기라는 의미의 heat이 합쳐져서 극심한 더위, 폭염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extreme heat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overlap, 겹치다 또는 동시에 발생하다 라는 의미고요. stay hydrated, 직역하면 수분이 공급된 상태를 유지하다, 즉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다 라는 의미인데요. 실제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물 자주 드세요 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단순히 drink water 라고 하기보다 please stay hydrated 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Medical experts warn that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can surface days after exposure, making it crucial to watch for warning signs even after the skies clear up. 의료 전문가들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된 뒤 며칠이 지나서 심장이나 혈관 관련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좋아진 뒤에도 몸의 이상 신호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Cardiovascular, 심장과 혈관에 라는 의미인데요. Cardiovascular disease라고 하면 심혈관 질환이고 Cardiovascular complications이라고 하면 심혈관계 합병증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surface, 표면이 아니라 동사로 쓰여져서 겉으로 드러나다, 증상이 나타나다, 문제가 발생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평소엔 괜찮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갑자기 피부 트러블이 확 올라오거나 두통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problems began to surface,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산불 연기의 나쁜 영향도 노출 즉시가 아니라 며칠 뒤에 surface, 서서히 발현할 수 있으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뉴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clear skies do not always mean safe lungs. 하늘이 맑아 보인다고 해서 폐까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눈에 보이는 연기가 사라졌거나 하늘이 다시 파랗게 변했더라도 공기 중에 남아있는 미세한 입자들은 우리 몸속에 며칠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연기에 노출된 후 일주일 정도는 가슴 통증이나 두통이 없는지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약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대선 관련 기존 주장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 주요 방송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생중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면허 박탈까지 거론하며 언론계를 비판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 작전에서 오만만을 항해하던 유조선의 승선에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에 대한 대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주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최근 물가 둔화에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유지하며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구매 금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 의존이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국과 공동 대응도 요구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 시험 비행이 발사 직전 엔진 이상으로 연기됐습니다. 기업 공개 이후 첫 시험 발사에 관심이 쏠렸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기술적인 문제로 제시도가 미뤄졌습니다. 석유기업 쉐브론이 이라크와 손잡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송로 구축을 추진합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해협 봉쇄 위험에 대비해 대체 송유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CEO와 직원들이 AI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정치활동위원회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업계 내부에서도 규제 필요성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지지 열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비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응답이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8일에서 13일 미 성인 2,648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7%로 지난 2월 조사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은 15%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초 27%였는데 지난 2월 19%를 거쳐서 점점 줄어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강력 지지를 택했던 첫 임기 때와 비교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스스로를 무당파로 규정하는 응답자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6%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으며 71%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인종과 상관없이 30에서 40% 정도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농촌 지역 성인으로 한정할 때는 50%,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남성 중에는 53%, 백인 가톨릭 신자 사이에서는 57%,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 사이에서는 7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응답자 43%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보다 개인적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의 13%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자체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크지 않고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30%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 의회 의원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핵심 부품에 대중국 의존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제품 구매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 위원장과 조지 화이트사이즈 하원의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기업의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 제품 구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서한에서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공급망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물레나 위원장은 글로벌 DRAM 공급 부족 속에서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모두 중국군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미국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구매는 군과 민간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개발을 직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애플이 중국 창신 메모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승인을 요청하며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뒤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창신 메모리를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렸지만 이 명단 지정 자체가 미국 기업의 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행정부에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이나 상무부의 수출 통제 대상인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미국 기업이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창신 메모리를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하고 이미 명단에 올라있는 양쯔 메모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국과 협력해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가 글로벌 메모리 부족 사태를 이용해 동맹국 공급망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는 각각 DRAM과 NAND 플래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국 업체로 현재는 주로 중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첨단 생산 능력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경쟁사에 미치진 못하지만 빠른 성장과 대규모 투자로 향후 수년 내 글로벌 메모리 가격과 공급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이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제조 총기, 이른바 고스트건 부품을 뉴저지 주민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펜실베니아의 총기 판매업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정부는 피고가 기존 소송 이후 회사를 파산시킨 뒤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왔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3: 버틀러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조던 빈로를 상대로 고스트건 판매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빈로는 자신이 운영한 JSD 서플라이와 이글 쇼즈를 통해 뉴저지 주민들에게 고스트건 제작 키트와 부품을 고의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스트건은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우며 구매 시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뉴저지 내에서 제조와 판매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저지주가 2023년 제기했던 기존 소송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주정부는 빈로의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필라델피아시도 같은 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빈로는 두 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를 밟았는데요. 하지만 뉴저지주 검찰은 이를 진짜 파산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븐포트 법무장관은 총기 폭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고스트건은 총기 규제를 피하고 신원조회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공공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3년 소송으로 그의 두 회사는 문을 닫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뉴저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빈로가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접경 지역에서 총기 박람회를 개최하며 뉴저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뉴저지 턴파이크에 광고판까지 설치해 뉴저지 주민들이 강을 건너 펜실베니아에서 고스트건 부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총기법 집행국의 제러미 어슈 국장대행은 기업의 파산이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며 뉴저지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해 불법 고스트건 제품을 판매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고스트건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 현장에서 회수된 고스트건은 2019년 55정에서 2022년 433정으로 약 8배 증가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2022년 고스트건 키트를 총기로 분류하도록 법을 개정한 이후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251정이 범죄 현장에서 회수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평화 단체들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촉구하는 제3회 타임스퀘어 평화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미주 한인 평화재단과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회견을 열고 올해 캠페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No War Everywhere, 어디에도 전쟁은 없다로 한국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무력 충돌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캠페인 영상은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더피 스퀘어 전광판을 통해서 15초 광고 형태로 사흘간 총 4,320회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 미 연방 상하원 의원과 대한민국 국회의원실에도 캠페인 내용을 전달해 평화와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스더 재단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제1회 청소년 청년 정신건강 에세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성장의 경험을 돌아보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는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에세이를 작성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된 순간, 두 번째 주제는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입니다. 응모 대상은 14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이며 작품 분량은 800단어 이내 12포인트 기준 A4 2페이지입니다. 접수는 이메일 estherhafoundation1@gmail.com을 통해 가능하며 이메일 제목은 정신건강 에세이 응모 그리고 이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0, 2등 2명에게는 각각 $500, 3등 3명에게는 각각 $300의 상금이 주어지며 장려상 5명도 선정됩니다. 수상자는 오는 9월 24일 열리는 에스더재단 갈라 행사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공모전 마감일은 8월 18일, 심사 결과 발표일은 9월 8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이 없어서 또는 병원비가 부담돼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릴랜드에서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메릴랜드 주민이라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번호입니다. 바로 211 메릴랜드입니다. 전화로 프리 헬스 클리닉이라고 말씀하시면 가까운 무료 진료소와 건강검진 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복지서비스국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와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저소득층은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연방정부자격보건센터, 즉 커뮤니티 헬스 센터에서는 보험이 없더라도 소득에 따라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슬라이딩 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2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카운티 보건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 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K-Radio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0: 마련에 투자를 쏟아붓는 가운데 이라크도 쉐브론과 육상 송유관을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쉐브론이 이라크의 유전 두 곳에 투자하기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17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과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가 참석하는 미국 이라크 비즈니스 회의에서 체결될 예정입니다. 쉐브론이 투자할 유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유전 중 하나인 웨스트 쿠르나투와 나시리아 등 두 곳입니다. 쉐브론은 이란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라크 정부와 이들 유전에 대한 투자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쉐브론은 이와 함께 이라크의 유전지대를 시리아 해안과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 가능성을 검토하는 투자 컨소시엄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쉐브론 고위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통해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리아 바니아스 항구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을 재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송유관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파손돼 20여 년간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쉐브론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송유관을 건설할지 아니면 기존의 인프라를 보수해 튀르키예를 경유하는 송유관과 연결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라크가 쉐브론과 함께 호르무즈 대체로 모색에 나선 건 전쟁 이후 해협 통항이 막히면서 원유 수출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는 중동 2위 산유국으로 하루 평균 4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에 있는 대규모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거의 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에 의존해 왔는데 전쟁 발발로 타격을 받은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라크 외에도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송유관과 철도 노선, 에너지 저장고 건설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에 미국산 엔진을 도입하는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튀르키예 일간 사바흐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방위산업체 제너럴 일렉트릭이 생산하는 F-110 엔진을 칸 전투기용으로 수출하는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이후 설정된 15일의 의회 검토 기한이 이의 제기 없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F-110 엔진의 튀르키예 판매를 위한 핵심 절차가 완료됐다고 이 매체는 평가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 의원 9명이 튀르키예에 대한 특정 군사 장비와 용역 등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공동 결의안을 냈지만 이 결의안은 하원이나 상원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무부의 수출 계획에는 이 엔진의 여러 세부 모델 중 F-110, G-129E/F에 대한 통합, 조립, 외부 개조, 인증, 시험, 용역 및 기술 데이터 이전 등이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F-110 엔진은 1980년대에 처음 개발돼 현재까지도 F-15, F-16 등 여러 주력 전투기에 쓰입니다. 이는 이달 초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방산 협력에 뜻을 함께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가 미국에서 도입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자국 방산 기업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을 통해 2010년 개발에 착수한 5세대 전투기입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은 2024년 2월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쌍발 엔진을 장착한 칸 전투기가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칸 전투기 양산은 2028년 시작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CEO와 직원들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AI 규제를 지지하는 슈퍼팩에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는 지난 5월 4일 슈퍼팩 퍼블릭 퍼스트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는 아모데이 CEO의 올해 첫 선거 기부금입니다. 아모데이 CEO 외에 엔트로픽 직원 5명도 이 기간 도합 215만 4,900달러를 같은 슈퍼팩에 기부했습니다. 퍼블릭 퍼스트는 AI 모델 투명성 강화와 연방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슈퍼팩입니다. 앞서 엔트로픽 법인도 지난 2월 이 슈퍼팩과 형제관계에 해당하는 퍼블릭 퍼스트 액션에 2천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엔트로픽과 아모데이스 EU는 그간 AI 기술에 대해 강력한 정부 규제성의 필요성을 역설

하고 관련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엔트로픽의 이와 같은 활동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원하는 오픈 AI의 행보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 AI 사장과 그 부인은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비츠의 지원으로 설립된 슈퍼팩 리딩 더 퓨처에 지난해 부부 각 1,250만 달러씩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리딩 더 퓨처는 상대적으로 AI 발전을 우선시하는 슈퍼팩으로 규제를 연방 차원으로 단일화하고 주정부가 각기 AI 규제 법안을 제정하는 규제 파편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테슬라 CEO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됐던 비벡 라와스와미 오하이오 주지사 후보를 지원하는 슈퍼팩 V팩에 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중국인 인권 변호사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되면서 강제 송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인권 변호사 우샤오핑은 지난 16일 펜실베니아주 컴벌랜드 카운티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아이스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우 변호사는 2019년 말 중국 내 인권 변호사 단속이 강화되자 미국으로 피신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2020년 망명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체포 당시 아이스 요원들은 우 변호사에게 시민권 증명 서류를 요구했고 우 변호사는 진행 중인 망명 신청 자료와 합법적인 입국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민 당국은 그를 펜실베니아 내 구금시설로 이송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해당 구금시설 측은 관련 문의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우 변호사가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 변호사의 지인인 스밍레이는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며 수감 위험을 제기했습니다. 우 변호사는 당초 상업 분야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의 법률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종교 소수자와 정치적 반체제 인사 관련 민감한 사건을 맡으며 중국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샤만에서 열린 인권활동가 모임에 참석한 이후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졌고 당시 함께했던 일부 인권 변호사들은 체포돼 국가 전복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 변호사는 이후 중국을 떠났습니다. 미국 내 중국 인권활동가들도 우 변호사의 체포가 중국을 피해 미국으로 온 이들에게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89년 태냔먼 민주화운동 지도자 출신인 저우펑선은 이번 체포가 중국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 보호를 찾은 많은 사람에게 큰 두려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우 변호사의 이민 심리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변호사는 이달 초 중국 인권변호사 대규모 단속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인권변호사의 활동은 낭만적이거나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과 책임이라며 중국에 남아있는 동료 변호사들을 위한 발언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외출하실 경우 우산을 준비하시고 갑작스러운 돌풍과 천둥 번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체감 온도가 높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가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100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100당 1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은 1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행 중인 대이란 해상 봉쇄와 관련해 유조선 한 척의 승선에 검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7월 16일 제11 해병원정대 소속 미 해병대원들이 오만만에서 유조선 MT 웬 야오호의 승선에 검문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까지 미군은 봉쇄선을 뚫으려던 상선 세 척을 회항시켰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한 척을 무력화했으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한 척에 승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해당 유조선을 납포할지 회항시킬지 등 후속 조처를 설명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해역은 미국의 철벽 봉쇄를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선박을 제외하곤 여전히 자유롭고 개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6월 물가지표 둔화에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거두지 않으며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16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물가 상승률이 스스로 2%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정책적 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금리를 다소 높이는 것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와 관련한 전망 및 위험의 균형을 더 잘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지표 둔화에 대해 한 달간의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물가 안정 회복이라는 임무를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완화할 경우 물가가 추가로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단기적으로 추가 에너지 충격이 없고 중기적으로 수요 압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의존한다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이날 네브래스카주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나의 주요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라며 너무 뜨겁고 목표치를 너무 오랫동안 웃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미드 총재는 6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이를 추세의 시작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물가 압력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품을 포함한 상품, 서비스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식품 가격은 COVID-19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우리는 아직 원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슈미드 총재는 팬데믹이 남긴 교훈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결코 공급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라며 강력한 수요 또한 거의 항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미 경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성장세도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상급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ABT의 수석 무용수에 한국인 박선미 씨가 올랐습니다. ABT 한국인 수석 무용수로는 서희, 안주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박 씨는 백조의 호수 공연 직후 승급 발표를 받으며 입단 4년여 만에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세계 정상급 발레단인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 한국인 수석 무용수가 또 한 명 탄생했습니다. 16일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ABT에 따르면 ABT 예술감독 수전 제피는 전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공연 직후에 솔로이스트 박선미를 수석 무용수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임명일은 9월 1일입니다. 박선미는 이날 공연에서 주역인 에데트 오딜 역을 맡았습니다. 제피 감독은 박선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무대를 장악한다며 모든 춤에 조용한 힘을 불어넣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가 제시한 모든 도전을 훌륭하게 극복해왔고 성장 속도는 놀라운 정도였다며 이번 승급을 통해 이를 인정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선미는 ABT 입단 이후 이례적인 속도로 최고 등급까지 승급했습니다. 10살에 발레를 시작해 선화예중고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서 이어서 201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한혜종 졸업과 함께 ABT 스튜디오 컴퍼니에 입단했습니다. 2021년 ABT 견습단원으로 합류한 이후에 2022년 2월 정단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7개월 만에 솔로이스트가 됐고 다시 약 4년 만에 최고 등급인 수석 무용수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또 2017년 한국인 최초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ABT는 1940년에 창단돼서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세계 정상급 클래식 발레단입니다. 2006년 미 의회로부터 미 국립 발레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승급으로 ABT의 한국 수석 무용수는 서희, 안주원에 이어 박선미까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구글로부터 46억 유로의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올해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2%에 달하는 금액으로 회원국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각국의 빠듯한 재정 수요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17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구글은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수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이달 초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최근 EU에 460억 유로를 완납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깔도록 해 경쟁 업체를 배제했다며 2018년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글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EU를 상대로 8년간 소송을 벌었지만 처분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구글이 낸 과징금은 EU 공동재정으로 편입돼 당장 올해 회원국들의 재정 수요 충당에 기여하게 됐다고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폴리티코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 후반 발표될 EU 예산 수정안에 구글이 납부한 46억 유로의 추가 세입이 반영될 것이라며 이는 회원국들이 부담해야 할 국민 총소득 기준 부담금을 그만큼 줄이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EU 중앙예산은 대부분 회원국 정부의 분담금으로 조성되며 농업보조금 지급이나 저소득 지역 지원 등 EU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글의 EU 예산 기여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저조한 경제성장으로 국제재정이 빠듯한 EU 회원국들의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짚었습니다. EU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구글의 과징금 덕분에 약 1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EU는 이달 초부터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액 해외 소포에 3유로의 통관 수수료도 매기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세입 증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관 수수료 수입 가운데 75%는 EU 예산으로 귀속되고 나머지 25%는 각 회원국 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 박스까지 12불99, 화 다섯 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4: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5: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6: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5: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6: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미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정신건강 치료제 개발사 아타이베클리를 최대 3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아타이베클리는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인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이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잘 알려진 환각성 약물 기반 신약 개발사입니다. 아타이베클리는 환각물질 기반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우울증 치료제를 임상시험 중이며 시험 성과에 따라 최종 인수 대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 마운자로 등으로 유명한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 열풍 속에 시장을 선도하며 막대한 순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만 치료제 외에도 신약 개발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 동북부 지역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뉴욕시는 폭염과 대기오염이 동시에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대응을 확대하며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 촉구와 함께 무료로 KN95 마스크를 배포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7: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100건 이상의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가 미 북동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과 뉴저지 일부 지역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당국은 미 중부의 고기압과 캐나다 동부의 저기압이 만나면서 산불 연기가 오데오를 거쳐 뉴욕과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으로 밀려 올라오며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6일 목요일 오전부터 산불 연기 농도가 점차 짙어진 뒤 대기 오염은 최소 17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는 연무가 끼고 하늘이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기 중에 미세 입자 농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4일 화요일 오후 1시 기준 맨해튼 미타운 대기질 지수는 150을 넘기며 이미 건강에 해로운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눈이 따갑다, 공기에서 연기 냄새가 난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연기에 포함된 초미세먼지가 어린이와 노인,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외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미세입자는 호흡곤란과 기침, 어지럼증,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천식과 심혈관 질환 등 기존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뉴욕 뉴저지 지역의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기온이 90도를 웃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습도로 인해 최고 체감온도는 100도 안팎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국립기상청의 폭염주의보는 종료됐지만 뉴욕시는 폭염 비상대응 체계를 목요일까지 연장기로 했습니다. 소란맘단이 뉴욕시장은 시민들에게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 머물고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이웃들의 건강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산불 연기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폭염과 대기오염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수백 곳의 쿨링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를 위한 코드 레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야외 냉방 차량 21대를 추가 배치하고 공공 수영장의 운영 시간도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호흡기 보호를 위해 무료로 KN95 마스크 배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공공도서관 200여 곳, 뉴욕시 모든 경찰서와 소방서 9곳, 주요 대중교통 거점과 뉴욕시 교통국, 경제개발공사, 뉴욕시 에이징국 등을 통해 무료로 KN95 마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7일 금요일부터는 뉴욕 공공도서관 전 지점과 야외 여름 행사장으로 마스크 배포 장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N95 또는 K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은 채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공기를 맑게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뉴욕 시민들은 지난 2023년 7월 7일 캐나다 산불 연기로 도시 전체가 짙은 주황색 연무로 뒤덮여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대기오염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뉴욕시의 대기질지수는 416까지 치솟아 뉴욕시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질지수가 300을 넘으면 재난 수준의 대기오염으로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피해야 합니다. 이번 대기오염은 2023년 당시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당국은 대기질 악화가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8: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위협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전직 해병대원이자 공화당 예비선거에 기입식 후보로 출마한 윌리엄 어펨은 17일 플로리다주 잭슨빌 연방법원에 출석한 뒤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어펨은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연방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펨은 플로리다 제5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 김영 후보로 등록한 상태이며 과거 해병대 복무와 주검찰 업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위협성 발언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어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어펨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영상 2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고소장에 따르면 어펨은 영상에서 군복을 입은 채 트럼프 행정부 전복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펨은 해당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겨냥해 군사 행동을 언급하고 무장 행동 방법을 설명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으로 지칭하며 살해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고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어펨의 발언에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펨은 성경 속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짓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어펨이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해당 영상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쟁 선포를 위해 제작했다고 밝히고 신이 정한 시점에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어팸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법 집행기관에 우려되는 발언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헝 차오 미 해군 장관 대행은 SNS를 통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윌리엄 어팸은 더 이상 해병대원이 아니며 우리의 가치와 정신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없이는 미국의 위대함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 시스템이 해킹과 외국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Because no country can be great without fair and honest elections. You have to trust your country because if there can be no trust, no greatness. Tonight I'm announcing the immediate declassification and release of critical intelligence, revealing shocking vulnerabilities in our election infrastructure.
8: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될 정보가 미국 선거 시스템이 해킹과 외국의 개입에 예상보다 훨씬 취약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도 외국의 개입 시도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권자 신원 확인 강화와 시민권 증명 의무 확대, 우편투표 규제 강화 등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회 계류 중인 선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20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기존에 제기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며 당시 선거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과거 선거 관련 의혹과 정보 은폐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연설 말미에는 미국의 대일한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군사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선거 개입 및 2018년 중간선거, 2020년 대선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는 이번 연설에서 별도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연설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보안과 선거 신뢰 회복 문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저같이 매 맞는 년은 맨날 울 것 같죠. 근데요 사모님 저는 매일 매 맞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어요. 저는 매일 빨간 립스틱 바를 거고요. 모르는 거리를 힘차게 운전해서 달릴 거예요. 가죽 잠바 입을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웃어요. 어려서부터 형성된 비합리적인 사고가 내 인생을 복없다 끝났다 이번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해남 씨처럼 살 수 있어요.
5: 그러네요.
4: 명망하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세바시의 마스코트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저의 마음 코치이자 우리 세바시 팬들의 마음 선생님, 박상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인사를.
4: 반갑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네, 항상 마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5: 사실은 뭐, 네. 세바시에 자주 네. 얼굴을 비친다고는 하지만, 네. 저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텀이 네.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4: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제 친정 같은 곳이라 네. 또 우리 세바시 우리 가족들처럼 이렇게 정말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5: 그러니까 우리 세바시 대학에서 그렇죠. 계속 어떤 그 과정, 전공 과정을 네. 유일하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네. 배우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바시 대학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마음 전공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진짜 우리가 습관하면은 진짜 우리 좀 삶을 좀 내 인생을 좀 나아지게 하는 아, 이런 내용들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네. 그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라니까 이때는 좀 약간 부정적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4: 아 제가 진짜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는 게 우울한 사람들은 계속 그 우울한 감정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불안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힘들었는데 제가 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이 감정은 습관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빠져나오는 게 쉬워졌어요.
5: 이게 중요하군요. 이 네. 감정은 습관이다.
4: 습관입니다. 아. 습관입니다. 네.
5: 어째서 습관인 겁니까?
4: 우리 뇌가요. 굉장히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잘 발견하고 그렇게 행동 명령을 내릴 것 같지만 우리 뇌는 익숙한 걸 유지하려고 해요.
5: 아, 보수적이군요.
4: 네. 그래서 우리 뇌가 실제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5: 아, 그렇군요.
4: 네. 어려서 많이 느꼈던 감정. 그리고 내가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전수받은 습관들, 우리 가족의 문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평생 그걸 되풀이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5: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4: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나의 편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 편이 아니에요. 익숙한 대로 살아라고 우리 뇌는 나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5: 우리 자기개발 네. 세계에서는 아주 나쁜
4: 네,
5: 존재예요.
4: 맞아요. 뇌가. 너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 그냥 어려서부터 우울하게 살았으니까 그냥 이 감정 속에 살아. 그래서 어릴 때 우리의 양육자들이 우리의 감정이 형성되는데 참 많은 역할을 하셨거든요.
5: 그게 그 이야기군요.
4: 맞아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도 불안한 감정도 무기력한 감정도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감정들은 아마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느꼈던 감정일 거예요. 근데 이 감정에 익숙해진 우리의 뇌는 어른이 된 나에게도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습관이라는 걸 모르면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내 성격이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리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 뇌는 나이 들수록 좀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성향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감정은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상담실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도 보면 지금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걱정할 게 없으면 불안하대요.
5: 네. 습관대로 못하니까. 그 습관이니까 그렇구나.
4: 네. 계속 긍정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해드려도 처음엔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5: 그래도 이게 습관이라는 게 놀라운 사실인데 또 반가운 사실인 게 네. 습관은 우리 고칠 수 있잖아요.
4: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습관을 그냥 우리가 의지력으로 좋은 강의 한번 듣고 아 내가 변해야겠다 마음 먹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헬스클럽 가서 우리가 PT 받듯이 처음에는 누군가가 좀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5: 그렇죠. 습관은 훈련과 반복이죠.
4: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책을 읽고 내가 이 책이 시키는 대로 변화되기로 했다. 그러면 매일 이 책으로 21일 동안 계속 책에서 써봐라 그러면 쓰고 소리내어 읽고 21일 동안 행동하면 우리 뇌는 변화하기 시작해요. 아,
5: 그렇군요. 이게 진짜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4: 네, 네.
5: 우리 감정, 뭐 우울, 무기력 이런 것도 우리가 훈련하고 반복하면 습관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
4: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연습과 훈련 이 두 가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들어도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세바시 대학에 제 강의 듣는 분들도 보면 사실 저는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업하고 또 들어오고 졸업하고 또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남편이 또 들어오고 그다음 자식이 또 들어오고 그게 왜냐면 제가 강의를 잘해서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혼자 하면 이게 어려워요. 혼자 하면 어렵고 이 끈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한 상태로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던 뇌는
5: 뇌 때문에 네. 이게 어려운 겁니다.
4: 나의 뇌는 계속 야 그냥 하던 대로 살아. 느끼던 대로 느껴. 생각하던 대로 생각해.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말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냥 기분대로 행동해. 우리 뇌는 실제로 우리한테
5: 아,
4: 이래요. 그럼요. 내 편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하이에나 같은 존재예요. 예, 그래서 이게 혼자 끈기 있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독서 클럽을 하는 것도
5: 그렇군요.
4: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바시 대학이든 뭐 요즘은 이런 소그룹들이 많아요. 같이 책 읽고 같이 강의 듣고 매일 숙제 같이 하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단 0.1%도 바뀌지 않는다는
5: 그렇군요.
4: 거죠.
5: 학습 모임의 핵심은 훈련과 연습, 반복이네요.
4: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세바시 대학 계속 제가 개강을 했던 이유가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연습과 훈련을 하니까 진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뇌는 60대에도 70대에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최소 21일 동안 매일 반복 훈련, 연습,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5: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최대 방해는 내 뇌다.
4: 나의 뇌예요. 나의 뇌는 야 웃기지 마. 그냥 느끼던 대로 느껴. 말하던 대로 해. 그냥 이렇게 살아. 너 어릴 때 불행했지? 너 어릴 때 외로웠잖아. 너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았잖아. 사람 믿지 마. 그냥 이대로 살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5: 동료가 필요한 거고 함께하는 게 필요한 거.
4: 긍정적이고 성장하려고 네. 애쓰는 동료들.
5: 진짜 오늘 처음부터 아주 흥미로워. 네. 우리가 완전 필요한 게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하던 걸 훈련하면 된다.
4: 맞아요.
5: 반복하면 된다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면은 나의 감정을 알면 삶이 선명해진다는
4: 맞아요.
5: 문장이 있더라고요.
4: 네.
5: 그리고 그 자동적 사고에 의한 부정적 감정들.
4: 네.
5: 내 감정을 알고 그 부정적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리는 법만 알면.
4: 맞습니다.
5: 그리고 그걸 습관으로만 만들면. 끝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4: 역시 세발씨 대표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어떻게 몇 문장으로 요약을
5: 감사합니다.
4: 훌륭하십니다.
5: 저도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들은 그 먼저 우리 뇌가 맨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그 부정적 감정들
4: 맞아요.
5: 내 정체를 좀 먼저 알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4: 맞아요. 아,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5: 핵심 감정.
4: 이 핵심 감정은 무의식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느꼈던 감정, 내 양육자로 인해서 우리가 학습된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정되고 사랑을 듬뿍 받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적어요.
5: 적겠죠.
4: 그런데 내가 안정된 가정에서 사랑과 지지를 듬뿍 받으면서 자라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떤 억울함, 열등감, 외로움, 질투, 두려움, 분노, 무기력, 허무함, 슬픔, 불안, 공포, 소외심, 적개심
5: 엄청 많네요. 부정감정들이
4: 네. 이런 부정감정들이 무의식 속에 오랫동안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 뇌는 무의식 속에 잘 저장하고 있다가 내가 성인이 된 뒤에 이렇게 인간관계를 할 때 이 감정은 굉장히 예민한 감정이에요. 내가 아플수록 예민해요. 상처가 많을수록 예민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별거 아닌 상황에서도 나의 핵심 감정이 만약에 분노라면
5: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4: 그렇죠. 이 분노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자꾸 인간관계에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5: 뇌가.
4: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은 굉장히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5: 그러니까 정체를 먼저 아는 거죠.
4: 맞아요.
5: 적을 알고 나를 알면.
4: 100번 싸워서 감정과의 싸움에서 100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감정 단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도 몰라요.
5: 그러겠죠.
4: 네.
5: 정체를 모르는.
4: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감정 단어라고 검색만 하시면 굉장히 상세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부정 감정도 많고 긍정 감정도 많아요. 긍정적인 감정 단어는 우리가 소리 내면서 학습을 자꾸 해야 돼요.
5: 그렇군요.
4: 우리 뇌는 나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하고 발음해서 소리로 내는 건 행동이거든요. 뇌는 행동한 걸 오래 기억하고 반복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긍정 감정들은 자주 소리내어 발음하면서 그 감정을 상상하고 느껴보시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감정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분이 안 좋아.
5: 그냥 막연히 안 좋아, 네. 안 좋아, 아, 짜증만 내는 건데.
4: 맞아요. 나 기분 안 좋아, 화났어, 짜증나, 건들지 마. 그냥 기분이 구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소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금방 불러들었던 이 부정 감정들 중에서 내 감정이 뭔지를 골라낼 수 있다면 이 감정이 왜 생겼고 이 감정이 그러네. 최초에 생긴 어릴 때의 경험도 떠올려보고 해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5: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감정들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자는 건데.
4: 좋습니다.
5: 첫 번째는 네. 가장 많이 언급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있다. 우울. 이 우울이라는 감정의 정체는 뭡니까?
4: 아, 이 우울하다. 우리가 사실 우울하다 이러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우울하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5: 많이들
4: 해요.
5: 많이들 퉁쳐서 얘기하죠.
4: 맞아요. 그런데 우울하다 속에 사실은 불안과 무기력, 네, 그리고 외로움,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5: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부정감정이군요.
4: 네, 그런데 이 우울이라는 감정은 비합리적인 사고가 만들어내는 감정이에요.
5: 아, 비합리적 사고?
4: 맞습니다.
5: 그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4: 이것도 어릴 때부터 우리를 양육했던 양육자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네가 하는 일이다 그렇지 뭐. 야 그럼 네가 잘할 줄 알았냐? 네. 너 원래 게으르잖아. 아유 너 또 실수했다. 이런 식의
5: 그럴 줄 알았다.
4: 맞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나는 못해. 나는 거의 실패해. 그리고
5: 그게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4: 맞습니다.
5: 거구나.
4: 늘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의 경험, 두 번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시험도 한두 번 떨어졌지 인생의 모든 시험에 실패해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시험 운이 없는 사람. 한두 번 연애에 실패했는데 나는 남자 복이 없는 여자. 예, 결혼에 한 번 실패했을 뿐인데 나는 결혼 운이 없는 사람. 네. 요즘은 3혼, 4혼, 4혼, 요즘은 5혼도 많아요. 근데 드디어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 너무 행복하게 그렇지. 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좌절의 경험을 이게 나다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준 것을 내가 그걸 신념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울증은 평생 나를 괴롭히는 네, 하이에나가 되어서 내 양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안 되는 사람, 너 운 없는 사람, 너는 복 없는 사람, 너는 인복 없는 사람. 이렇게 자꾸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5: 저는 우울을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4: 비합리적인 사고가 나의 우울을 창조해 냅니다. 네네.
5: 그냥 저는 우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네. 뭔가 안 좋은 불행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막연함만 있었는데.
4: 근데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늘 명랑한 사람들이 있어요.
5: 그러니까요.
4: 우리가 볼 땐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우울이 평생의 고질병이고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좌우받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5: 그렇군요.
4: 네네. 환경을 바꾸면 도움은 되지만 나의 비합리적인 사고가 나의 뇌를 그렇게 병들게 한 거죠. 예.
5: 비합리적인 사고.
4: 네,
5: 이게
4: 맞습니다.
5: 사실은 우리 무의식 혹은 먼 어떤 그 기억 속에
4: 맞아요.
5: 있는 것이었다라는 건 지금 저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우울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4: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 보면
5: 글로리 그죠.
4: 예. 저는 가정부 아줌마 예, 가장 주목을 해서 봤어요.
5: 그 동료.
4: 맞아요.
5: 우리 주인공을 도와줬던.
4: 맞습니다. 매일 매맞잖아요.
5: 그죠. 그 가정폭력에
4: 매일
5: 시달리고.
4: 매일 매맞고 그리고 남의 집 일하러 다니고.
5: 자존감도 낮고.
4: 그 극 중에서 제일 많이 웃는 사람이 해남이에요.
5: 그렇죠. 명랑한
4: 그러니까
5: 성격.
4: 거기에 송혜교 씨가 그걸 좀 이해를 못해요. 왜 당신은 매일 웃냐. 그리고 자기가 제일 가난한데 매일 삶은 계란 들고 다니다가 먹으라고 주고. 사람들을 주죠.
5: 그러니까 그분은 우울하고 먼 거지.
4: 그러니까 환경은 제일 나쁘거든요.
5: 나쁜데.
4: 근데 그 해남이 그래요. 사모님. 저같이 매 맞는 년은 맨날 울 것 같죠. 근데요 사모님 저는 매일 매 맞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말해요. 사모님 저는 매 맞지만 저는 매일 빨간 립스틱 바를 거고요. 모르는 거리를 힘차게 운전해서 달릴 거예요. 가죽 잠바 입을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또 웃어요.
5: 저는 일부러 그걸 좀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
4: 아,
5: 이런 생각이었는데
4: 저는 너무 감동해서 울었어요.
5: 그렇군요.
4: 사실 그 사람의 환경이랑 우리 모두 죽고 싶다고 생각할
5: 그렇죠.
4: 거고요. 비합리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거봐 나는 남편복도 없고 부모복도 없고 그럼 어르신들 많이 하는 얘기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뭐 내가 이렇게
5: 맞아요.
4: 사는 거 당연하지 이게 어려서부터 형성된 비합리적인 사고가 내 인생을 복 없다 끝났다 이번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근데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해남 씨처럼 살 수 있어요.
5: 그러네요.
4: 명랑하게.
5: 명랑하게.
4: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5: 명랑한 분이셨군요.
4: 네.
5: 난 우울을 감추려고 명랑한 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4: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이 들수록 그런 친구를 사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근데 우리 뇌는 어떻게 하냐면요. 살던 데

0: 해보기에 가장 도움이 돼요. 안 만나던 사람을 만나야죠. 근데 겁이 나잖아요. 안전한 사람을 만나려면
1: 늘 만나던 사람.
0: 안 되고 공부하는 모임에 가서 만나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이상한 사람이 가장 없고요. 나를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한테 칭찬도 잘해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모임에서 칭찬도 받아보고, 되게 장점도 많으세요. 박수도 받아보고,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감정을 학습하고 전염받게 된다는 거죠. 네.
1: 진짜 이게 우리 세바시댁으로 오라고 하는 이유고, 더 공감 캠퍼스로 오라고 하는 진짜 확실한 어떤 뭐랄까요? 이게 광고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0: 아니요.
1: 이런 건데.
0: 저는 사실 저녁에 저도 쉬고 싶어요. 세바시 대학 수업하는 시간이 딱밤 시간이라 저도 그만하면 좋겠다 이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귀면서 서로 공부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데 놀랍게도 칭찬을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는 사람이 많았고요. 별거 아닌 칭찬인데 칭찬을
1: 되게
0: 듣고
1: 감동하고.
0: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런 고백들을 해요. 칭찬을 받는 게 평생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내가 왜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불편한가? 밝은 사람들 만나면 불편했다. 왜 이렇게
1: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많아.
0: 불편한가? 그게
1: 바로.
0: 뭐냐면 우리 뇌가 야, 부정적으로 살아. 그리고 너는 못해. 저 칭찬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운 감정을 이식받고 이것도 훈련이에요.
1: 그러네요.
0: 칭찬받고 기뻐하는 것도 훈련을 해보고요.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나는 환경이 불행해도 명랑한 년이야. 이런 것도 따라해 보는 거예요.
1: 유행이 되겠어요? 명랑한
0: 저는 수업에서 막 같이 따라하자 그랬어요. 내 환경은 힘들어도 나는 명랑한 년이야. 해보자 그랬더니 막 그걸 따라하면서 또 우세요.
1: 그래요?
0: 예. 네.
1: 야,
0: 이렇게도 살수 있다는
1: 이걸
0: 걸
1: 알게
0: 생각해
1: 되니까.
0: 보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명랑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2: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에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택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703-539-8377. 703-539-8377.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한 입만. 그럼 딱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시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래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진짜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크게 깨닫네요. 크게 깨닫고 또 하나 작게 깨달은 건 우리 박상민 대표님 연기력도 대단하시다.
0: 저는 제가 되게 조용하고 네, 우울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습하고 변한 게 이제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개그를 해도
1: 그러니까
0: 잘하겠죠?
1: 잘할 것 같아요. 잘할
0: 잘할
1: 것
0: 것
1: 같아요.
0: 같습니다.
1: 아니, 그리고 뭐 개그를 굳이 안 하셔도
0: 예.
1: 밝은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0: 네.
1: 말씀하는 게 기분 좋은 시냇물 흐르는 소리 같다. 그냥 틀어놓고 싶다 계속.
0: 근데요, 진짜 제가, 저는 항상 저의 실험 대상이 저희 엄마였는데요. 이 감정이 전염되고 유전되는 이유가 저희는 진짜 외할머니부터 이모들, 엄마 전부 우울이 너무 심각했어요. 불안도도 너무 높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약을 많이 드시고 계셨고, 그런데 저희 가족 내에서도 이 운동을 한 지 이제 5년째

0: 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들도 엄마도 약다
1: 아,
0: 끊었어요.
1: 다 좋아지셨군요.
0: 제가 훌륭하게 잘 안내를 해서가 아니라 자꾸 연습하자, 훈련하자, 반복, 반복. 그리고 우리는 이 감정이요, 평생 안 찾아오면 좋겠지만, 나의 이 핵심 감정, 우울, 불안, 무기력, 뭐 이런 소외감, 외로움, 이런 감정들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1: 따라다니는군요.
0: 자주 나를 따라다녀요. 자주 따라다닐 거고요. 자주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자, 또 비합리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거봐, 나는 안
1: 또
0: 되잖아.
1: 나오잖아.
0: 또 봐, 나는 약 먹어도 안 되고, 치료받아도 안 되잖아. 이렇게 우리 뇌는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라고 시켜요. 그런데 자주 찾아오지만 금방 빠져나오면 된다를 연습하고 훈련하자는 거죠.
1: 이게 중요한 문장이네.
0: 네.
1: 자주 나올 것이지만 금방
0: 네.
1: 빠져나오자.
0: 네. 제가 김혜자 선생님 인터뷰할 때 김혜자 선생님이 평생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맑은 미소를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울이 자주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빠져나오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행동한다. 또 이런다. 또 이런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인지행동 치료예요. 예, 평생 찾아올 거예요. 저도 저에게 그냥 인정시켰어요. 너 평생 불안할 거고 평생 우울이 자주 찾아올 거야. 저희 엄마한테도 엄마 평생 우울할 거고 평생 불안과 걱정 자주 찾아올 거야. 근데 그때마다 빨리 빠져나오면 돼.
1: 빠져나온다.
0: 네. 그래서 제가 김혜자 선생님한테도 하나 더 알려드렸잖아요. 또 이런다, 또 이런다. 습관이야. 우리가
1: 아, 또
0: 이런,
1: 이런다, 또 이런다,
0: 그러다
1: 습관이야.
0: 습관이야. 네. 또 이런다, 또 찾아왔구나. 근데 습관이야. 그러니까 나 이제 너랑 안놀 거야. 난 빨리 빠져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빨간 립스틱 바를 거고, 가죽잠바 입고 밖에 나갈 거고, 운동화 신고 나가서 걸을 거고, 나보다 명랑한 사람 만나서 통화할 거고. 네. 이렇게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만 익히면, 우리는 행복하게 밝게 살수 있어요.
1: 오늘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가져가야 할 귀한
0: 또
1: 것들은 이미 다.
0: 이런다, 또 이런다.
1: 그렇죠.
0: 습관이야.
1: 습관이야.
0: 네.
1: 네. 그리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0: 네.
1: 이게 이제 우리 그 핵심 감정 중에 부정적인 첫 번째 우울이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력감에 관한 것도 있는 것
0: 아,
1: 같아요.
0: 네.
1: 무력감. 아, 진짜. 저도
0: 이게,
1: 무력감이 들 때가 많아요.
0: 아, 체크 좀 해볼까요? 요즘 늘 하는 일이 좀 지겹다
1: 아,
0: 느껴보신
1: 맞아요.
0: 적, 아.
1: 월요일이 저는 일요일 밤에
0: 아.
1: 드디어 월요일이구나 하면서
0: 아.
1: 잠들었는데 요즘은
0: 네.
1: 좀 그게 안 돼요.
0: 아. 좀 불안할 때가 좀 있으세요.
1: 불안도 많죠.
0: 무기력도
1: 그래서
0: 느끼시고.
1: 이제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적이 좀
0: 그러다가 자책을 좀할 때도
1: 그렇죠.
0: 있나요? 아, 어떡해. 우리 대표님 지금 너무 힘드신 거예요. 번아웃이에요.
1: 번아웃인가요?
0: 네. 너무 그동안 열심히 에너지를 많이 쓰셔서 이때는 정말 나를 위로해줘야 돼요. 나 진짜 힘들었구나. 나는 쉴 자격이 있구나. 예. 우리가 보통 무기력하면 이게 자책으로 가면 이제 한없는 수렁 속으로
1: 계속 빠지는 거군요.
0: 빠져들거든요. 무기력하다가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라 우울 다음이 무기력이에요.
1: 아, 순서가 있군요.
0: 우울을 방치하면 무기력이 돼요.
1: 무기력이고.
0: 근데 우리는 극심한 무기력에 빠졌을 때 내가 힘들구나를 겨우 조금 깨달아요. 한국인들은 마음 관리도 극기 훈련하듯이 해요.
1: 참아내는 거죠.
0: 버텨.
1: 버티고.
0: 버텨, 버텨. 더 달려, 더 달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심각해졌을 때, 아,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를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유럽에서도요, 한국 여행객들이 렌트 해달라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렌트 해주는 거 굉장히 꺼려요. 이 짧은 여행 기간에 이렇게 많이 주행을 했다는 거에
1: 새벽 4시에 일어나서
0: 기절하는
1: 막
0: 거죠.
1: 돌리는 거죠.
0: 네. 근데 한국인들의 심리도 똑같아요. 마음을 정말 매일 달려, 달려, 달려, 버텨, 더 달려. 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력은 우울 다음에 오는 것이고, 진짜 내가 쉬어야 된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쉴수 있어야 되고, 한국인들은 이 무기력이 오면 자책부터
1: 그런 것
0: 해요.
1: 같아요.
0: 네. 내가 더 달려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더 슬퍼지는 거죠. 내가 더 낙오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무능력한 것 같고.
1: 맞아요. 그 감정이 제일 먼저 오는 것
0: 이게 정말 나에 대한 오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기력이 왔을 때는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우울 다음에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가끔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1: 무책임한 행동. 그냥 확 사라진다든가.
0: 지각, 결근. 그리고 잠수타기.
1: 잠수타기.
0: 근데 그것을 우울과 무기력 뒤에 숨어요.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무기력이 너무 심해서 제가 결근한 거예요. 제가 잠수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때는 건강하게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빨리 터득해야지 자꾸 그 무기력 속에 숨다 보면 무책임이 나를 덮치게 돼요.
1: 그러니까 뇌가 시키는 대로 하다간
0: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인간관계도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사람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다고 무기력하다고 모두가 무책임해지는 건 아니에요.
1: 아니군요.
0: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내가 나를 빨리 살릴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주 작은 걸 하는 거예요.
1: 아주 작은 걸.
0: 아주 너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작은 거 해야 돼요. 우리는 크게 무기력에 빠지면 큰 계획을 세워요. 사실 우울과 무기력을 많이 앓는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들이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싶고 잘하는 사람들이 우울과 무기력에도 빠져요.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해야 됐고 더 열심히 해야 됐고 더 많은 걸 창조해야 됐고 그러니까 마음의 엔진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 내가 우울하구나 무기력하구나를 느끼면 또 빨리 좋아지려고 나에게 더 큰 목표를 줘요. 빨리 좋아져야 돼. 그래서 막 무리하게 날 운동시키고 무리하게 뭔가 나에게 자꾸 미션을
1: 뭔가
0: 줘요.
1: 내 얘기라고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0: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세바시 가족 네. 여러분들도 내가 힘들다라는 것조차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맞아요.
0: 그럼 내 마음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싶다면 바로 내 책상을 한번 보세요. 잘 정돈돼 있는지 책상이 내가 원치 않는 좀 어지러운 상태인지 그리고 오늘 내 침실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내 침실이라 할지라도 내 침실이 잘 정돈돼 있는지 우리 집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 집에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도 아무런 부끄럼 없이 우리 집이 잘 정돈돼 있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나의 책상, 나의 침실 이런 건 내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1: 좀 정돈되어 있는 게.
0: 네, 내 마음도 정돈되어 있다는
1: 뜻이군요.
0: 거죠. 근데 우리 완벽주의자들은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오면 대청소하려고 그래요. 대청소해야 되고 가구 배치도 막 다 바꿔서 막 환경을 바꿔서 기분을 좋게 해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막 이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무기력할 때 대청소 시작하면 하다가 멈추고 더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행동,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미션을 나에게 계속 줘야 됩니다. 오늘은 책상 정리 중에서도 첫 번째 책보지만 오늘은 필통 정리만 오늘은 이 빨간색 가방 정리만 오늘은 신발장 척한 정리만 너무 우스워 보일지라도 당연하게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하면서 나에게 성취감을
1: 좀 주세요.
0: 아, 그래도 오늘은 침실 내 침대 위에 이불 새로 이 세탁기에 넣고 새 이불 꺼내자. 이거 성공했다. 잘했어. 내가 나에게 칭찬하고. 예. 이불도.
1: 그래서 제가 무력감을 좀 많이 느낀다고 했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작한 일은 사실 이번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냐 안 했냐를 체크하기 시작했거든요.
0: 너무 잘하죠.
1: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0: 체크해야 됩니다.
1: 체크를 하거든요.
0: 네. 오, 제가 오늘 그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체크리스트였어요. 메모. 그래서 감정도 메모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스트레칭 했나? 했다!
1: 그러니까.
0: 체크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오늘 감정이 어떻지? 처음 느껴지는 감정도 한번 체크해서 써보시는 거예요.
1: 그걸 하고 하니까 그런 조그만 성취가 물론 못했을 때는 또 무기력해지긴 한데
0: 너무 좋아요.
1: 대부분은 하니까
0: 너무
1: 그게
0: 좋아요.
1: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 강연자들이 책 많이 쓰잖아요.
0: 네.
1: 책이 항상 쌓여 있어요.
0: 네.
1: 이게 쌓일 때마다 약간 죄책감이 드는 거야.
0: 아, 완벽주의자들은 책상에 책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안 읽은 책이 많이 보이면 가슴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또.
1: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강연자들이 이렇게 썼잖아, 책을. 그래서 이거 읽어주고 또 어떻게 초대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뭐 못 읽는 거야. 시간이 없고.
0: 어떻게 그러니까, 다 읽어요.
1: 그러니까 이거를 딱 5페이지씩만 보자. 체크.
0: 정말 훌륭하세요.
1: 두 가지를 꼭 하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훌륭합니다. 네.
1: 책도요. 무기력 속에서도 오늘 이걸 이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와. 힘이 거기서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딱 아,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0: 하루에 두 장, 하루에 한 장 이렇게만 줘도 돼요. 100% 성공할 수 있게. 그러면 다섯 장 읽으면 500%의 기쁨을 느끼는 거죠.
1: 점점 늘려갈수록 맞습니다. 성취감이 더 커지는 거죠.
0: 그래서 의외로 집이 쓰레기장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원래 더러워서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목표를 크게 잡고 한때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1: 무력감에 빠져서.
0: 근데 자꾸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너무 큰 계획을 세우니까 실패의 경험이 타인들보다 10배, 20배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확률도 높다는 거죠. 네.
1: 진짜 우리가 무력감이라는 것이 정체가 뭔지. 네. 또 그걸 빠져나오는 거는 조그만 성취를 설계해서 매일매일.
0: 맞습니다.
1: 네, 꾸준하게 한다.
0: 네.
1: 이것까지 알았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전 잘하고 있었네요. 근데 사실.
0: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단톡방 이런데도 나보다 긍정적인 친구 몇 명과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그 인증하기. 이런 거 좋아요. 하루에 몇 걸음 그럼요. 걸었나 인증하자.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농구 자주 하시죠?
1: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아, 그게 진짜 그.
0: 도움 되시죠?
1: 유일한 즐거움.
0: 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취미 생활 하나 하기가 진짜 좋고요. 우리 뇌는요, 행동할 때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행동밖에 없어요.
1: 행동밖에 없군요.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행동.
0: 예.
1: 그래서. 책, 독서가 아니라 행동.
0: 아니요. 이거 좋아요. 소리내 얼른 건 행동이에요. 아,
1: 소리내 얼른 예. 거.
0: 불안할 때, 우울할 때, 무기력할 때 무조건 행동을 하자. 그래서 책을 한 페이지 소리내 얼른다.
1: 아, 이렇게.
0: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간다. 좋죠. 또는 노래를 부른다. 네, 무조건 행동하라.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뇌는 변합니다. 네.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다섯 감각 중에서 감정을 치유하는데 가장 효과 있는 감각은 뭘까요?
1: 오감 중에서?
0: 오감 중에 감정과 가장 밀접한. 뭐가 채워지겠어요?
1: 미각?
0: 아, 맛!
1: 그래서 먹는 거 아니야? 아, 미각은 좀 제외하고.
0: 아, 촉각이 제일 촉각. 이제 무디고요.
1: 무디고.
0: 예, 우리가 나쁜 기억도 가장 압도적으로 냄새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후각은 다른 감각을 거치지 않고 가장 기억을 관장하는 대뇌로 바로 가는 바로 게 후각이에요.
1: 직통하는 거군요.
0: 그래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냄새가 개입돼 있다면 그럼 평생 고통을 뇌가 많이 느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가장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후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 바로 직통하니까.
0: 네. 어떤 냄새 좋아하세요?
1: 저는요. 네. 약간 숲 냄새.
0: 아, 좋아요.
1: 숲 속에 나는 그 피톤치드 같은 냄새.
0: 좋아요. 근데 숲으로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향이 나는 아로마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바로 흡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기분이 정말 안 좋을 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힘들 때 있어요. 그때 빨리 화장실 가셔서 손을 향기 좋은 비누로 씻고 탈탈 터는 것만으로도 아 씻어냈다. 행동하면서 우리 뇌는 정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세수. 세수하는 거고요. 더 좋은 건 머리 감으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1: 향으로.
0: 네.
1: 저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0: 너무 별거 아니죠. 근데 이 별거 아닌 걸 우리가 몰라서 못했으니까 네. 이제 하나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너무 오늘 뭐 반갑습니다.
0: 아주 작은 행동 하나. 네.
1: 여러분,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의 저자 박상민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소리내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우리 부정 감정은 불안입니다.
0: 아,
1: 이 불안. 불안 네.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우리 세바시 강연의 주제들 중에서도 불안을 다룬 게 조회수가 너무 높아요.
0: 맞아요.
1: 그 말은
0: 맞아요.
1: 다 불안한 거야.
0: 네,
1: 지금.
0: 맞아요.
1: 저도 불안해요.
0: 네.
1: 저도, 불안은 뭔가요? 불안.
0: 아, 이 불안은요. 사실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요. 아, 실체가 없어요. 이 불안은 현재에서 이 불안이 발생된 게 아니라 다 그 주체는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어요.
1: 아, 현재에 없구나.
0: 현재에 없어요.
1: 그러네요. 과거에나
0: 이미
1: 미래.
0: 끝난 과거의 일을 후회할수록 불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할 때 이 불안이 커져요.
1: 그러네요.
0: 현재의 일 때문에 불안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일 때문에 끊임없이 후회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미 그렇죠. 끝났고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2: 그렇죠.
0: 근데 이것 때문에 70년, 80년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범준 대표님 종이에다가 체크리스트를 쓴다. 여러분 이 감정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분들은 오늘부터 반드시 노트를 만드시고 자꾸 써야 합니다. 자, 불안 글씨로 쓰세요. 불안. 그리고 이 불안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있나 체크. 대부분 과거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미래일 거예요.
2: 저는 미래.
0: 미래. 아, 이렇게 큰 또 이 많은 식구들을 책임지고 또 우리 세바시 식구들이 강연 보고 도움 됐나 또 매일 또 체크하셔야 되고.
2: 아무래도 사업하는 분들은 그렇죠. 좀 미래의 맞아요. 불안이 심하겠죠.
0: 맞아요. 그런데요. 심리학이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일,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몇 퍼센트였을까요? 100년 동안 검증했어요.
2: 퍼센티지로 표현이
0: 네.
2: 되면?
0: 네.
2: 일단 절반도 안 되는 거니까 질문이 나왔겠죠? 어. 그렇게 낮습니까?
0: 4%만.
2: 아, 4%?
0: 4%.
2: 100% 네. 중에 400개 안 돼요?
0: 4%만 우리가 딱 앉아서 자, 이거 걱정하자. 이건 불안한 일 맞다. 해결해 보자. 어떻게 할까? 4%만.
2: 해당되는 일이
0: 맞습니다. 96%는 이미 과거에 끝났거나 미래에 오지 않아서 잘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당겨서 걱정하고 있다는
2: 우리는 4%만
0: 거죠.
2: 할 것을 막 90% 넘게 막 걱정하고 그렇죠. 불안에 떨고 그러는 거네.
0: 그래서 불안이 걱정을 불러오니까요. 뭔가가 걱정될 때 보면 내가 엄청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집에 의자를 하나 따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세요. 불안 의자, 걱정 의자 이렇게. 그리고 내가 불안과 걱정이 밀려왔을 때 과거, 현재, 미래에 써놓고 체크해봤더니 아 이게 미래다. 과거라면 또 이런다, 또 이런다 습관이야 하고 빠져나오세요. 빨리.
2: 또 이런다, 또
0: 네,
2: 이런다
0: 습관이야.
2: 습관이야.
0: 빨리 빠져나오고. 그게 미래에 있다면 이게 4%에 속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엄청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2: 할 만한 것일 수도 있다.
0: 그렇죠. 그렇다면 아, 이 걱정은 정해놓은 그 의자에 앉아서만 하는 거예요. 장소도 중요해요.
2: 아, 그래요?
0: 네네. 그래서 집에 저도 제가 이제 걱정하고 걱정하고 뭔가를 결정 내려야 돼. 우리가 계속 불안하면 제일 문제가 좋은 결정을 못 내려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사귀고 인생에 사고가 터지기도 해요. 예. 아무나 만나서 내 비밀 얘기하고 고민 얘기하고 그래서 더 큰 상처 받고 그래서 누굴 만나서 얘기하기 전에 내가 정해놓은 걱정 의자, 걱정 책상에 가서 그 불안에 대해서 써보는 거죠. 해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게 내가 고민해서 도움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고민해야 될 일이라면 열심히 고민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만나서 상의하고. 근데 96%에 속하는 게 확실하다면 빨리 머리 감든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가든 네 나보다 명랑한 사람과 통화하든 우리가 딴 방법을 행동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2: 그렇군요. 재밌네요. 불안 의자 하나.
0: 아, 정말.
2: 거기서 생각해보는 거.
0: 네.
2: 미래라면.
0: 근데요. 대표님이 느끼는 핵심 감정을 혹시 우리 아이들도 느끼고 있나 이런 거 체크는 혹시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들은 그 우울과 불안이 3배, 4배, 심지어 10배까지 높아요.
2: 더 증폭돼서 나타나요.
0: 네, 학습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10달 동안 영양분과 감정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그 감정에 익숙해져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2: 그럼 혹시 불안하면 그 불안함을 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비치지 말아야 되는 거
0: 나부터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고 최대한 많이 불안하고 내가 많이 우울하고 이럴 때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걸 좀 줄이시면 좋아요. 그 불안을 아이들한테 다 말로 특히 엄마들이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럴 때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걷거나 배드민턴 치거나 다른 행동을 좀 같이 하거나 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그렇군요.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사명감을 느끼고 그 부정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정말 대물림 돼요.
2: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거는 진짜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0: 그래서 어린 아이들 중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제가 봐서는 정말 괜찮은 아이들인데 초등학생, 중학생들 우울증, 범불안장애 이런 아이들 너무 많거든요.
2: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0: 강박 때문에 손톱에서 피와 고름이 줄줄 나는데 계속 물러 뜯으면서 와요. 근데 왜 그러니? 그럼 공부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전교 1등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어떠냐면 부모님의 그 아픈 감정을 이 아이가 10배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아이들도 만나보면 그 부모님의 열등감이 훨씬 네,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2: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등감입니다.
0: 우리 이렇게 착착 맞죠?
2: 네. 열등감이라는 이 부정감정의 정체 한번 네. 밝혀주시죠.
0: 네, 이 열등감은요. 진짜 아픈 감정이죠.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걸 못 보게 내 눈을 가려요.
2: 내가 잘하는 걸 못 보게 네. 내 눈을 가리는 감정. 네.
0: 그리고 내가 나의 목표를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도 내 다리를, 내 무릎을 꺾어버려요. 너는 못해. 출발선에 서지 마. 끊임없이 옆 사람을 보게 해요.
2: 열등감은 거짓이네요. 그러니까.
0: 열등감은 가짜 감정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은 끊임없이 나에게 가짜 안경을 씌워요. 내가 너무 못생겨 보이고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누가 나를 칭찬을 해줘도 기쁜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닌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좋게 볼까 불편해서 그 사람을 피하게 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나를 출발선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출발선에 섰을 때 자꾸 자포자기하고 기권하라고 말해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누가 이겼죠?
2: 거북이가 이겼죠.
0: 네. 거북이가 이긴 비결이 뭘까요?
2: 열심히 안 자고 안 쉬고 뛰어서.
0: 네. 근데 진짜 심리학의 답은요. 열등감이 없어서 이겼어요.
2: 아, 거북이는?
0: 네. 거북이는요.
2: 거북이는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겼다.
0: 거북이처럼 정말 이 뭐라고 해야 자존감이 강한 예,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자, 거북이한테 토끼랑 같은 선에 서서 경주하라라고 했을 때 수많은 거북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뭐 나 엿 먹이는 거야?
2: 미친 거 아니야? 네. 이게 경주가 돼?
0: 그렇죠. 토끼가 이길 게 뻔한데 주최 측에 항의하거나 내가 더 앞서서 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안 되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굉장히 좌절하고 이래요. 근데 거북이는요. 그래, 뛰자. 나의 목표만 봐요. 토끼가 빠르건 말건. 네.
2: 그냥, 나는 간다?
0: 나는 간다? 언젠가 도착하겠지? 네, 가요. 그리고 중간에 토끼가 자요. 그러면 나도 좀 쉴까가 아니라 토끼는 자네? 끝이에요. 상대가 어떻게 하건 말건 제가 어떤 평가를 받건 말건 그냥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내가 가야 되니까 난 저기 갈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상대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 봐요.
2: 그러네요.
0: 난 갈 수 있을 것 같고 언젠간 갈 것 같고 늦게 가도 괜찮고 늦게 도착해도 나는 멋지고.
2: 열등감은 남만 바라보는 데서 생기는 착각이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형 중독. 저희 상담센터에는요, 뭐 초등학생들도 성형 수술해야 된다. 내가 너무 못생겼다.
2: 외모 열등감. 때문에.
0: 요즘 너무 심한 게요. 그 마스크 못 벗는 아이들이 상담실에 되게 많이 와요.
2: 마스크를 쓰고 2년을 살았다가
0: 못 벗어요.
2: 이제 못 벗는다고요?
0: 내 얼굴을 보여줄 수가 싫어서. 없어요. 왜 하니까 너무 못생겨서.
2: 아이들이.
0: 아이들이요.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급식 안 먹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2: 그 마스크 벗어야 마스크를 되니까?
0: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요.
2: 진짜요?
0: 예. 신학기가 되었는데도 친구들을 사귀지 않는 이유가 친구 사귀면 마스크 벗고 밥 먹어야 하니까. 또 친해지면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의 외모 열등감, 이 자존감 없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나 보면 부모 상담을 해보면 부모가 열등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애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주변 동네 아이들이랑 얘를 비교해요. 쟤처럼 해봐. 야, 너 쟤보다 뒤지면 어떡해. 얘, 쟤는 그 학원 다닌데 너도 그 학원 가. 야, 쟤가 저 옷 입으니까 예쁘다. 너도 이거 한번 바꿔보자. 이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남의 집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얘는 부족한 아이. 끊임없이 남에게 맞춰야 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가장 자기의 열등감이 많이 표출되는 게 외모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마스크를 그렇구나. 못 벗는 아이들. 심지어 마스크 못 벗어서 자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2: 그렇게까지.
0: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도 회복할 수 있어요.
2: 그렇군요. 이 네.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0: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부모 원망할 수 있는 나이는 이 방송 보면서 지금 또 내 부모님을 엄청 원망하고 계시죠. 근데 부모 원망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은 만 18세 끝. 네.
2: 아, 그 뒤로는 원망할 필요 자격도 없다.
0: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의 이제 양육자, 나의 보호자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결혼하면 배우자가 내 보호자라고 자꾸 착각들 하세요. 남의 편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네. 내가 죽는 날까지 나의 보호자, 나의 양육자는 나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나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는요, 50세, 60세 돼서도 부모 원망,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친 분들이 끝도 없이 지옥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 18세 넘으신 분들은 내가 열등감이 많다. 그러면 오늘부터 또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 대표님처럼 이제 무조건 써야 돼요. 쓰면서 매일 뭐 하냐면 이것도 너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루에 칭찬 일기 세 문장.
2: 나를.
0: 내가 나를.
2: 나를 칭찬하는.
0: 네. 그게 좀 뻔뻔해지세요. 자뻑도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제가 10kg이 쪘다가 여러분 4kg 빼고 왔습니다. 지난 여름보다 조금 줄지 않았나요?
2: 아주 가벼워 보이고 지금 아주 예쁘세요.
0: 그런데 예 저는요 자뻑을 엄청 해요. 예 자뻑을 하면서 어머
2: 자뻑일기.
0: 네 자뻑일기. 오늘 100g이나 줄었어. 우리는요 다이어트 할 때도 한 달에 5kg 감량하기. 이런 목표를 세우니까 실패해요. 그리고 또 좌절하고 막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돼, 이러고. 하루에 그냥 물 두 잔만 덜 마셔도 100g은 줄거든요. 아, 저는 막 역시 나는 돼. 나는 잘해. 네, 그런 자뻑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네, 오늘 내가 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부터 나를 좀 칭찬하자. 그리고 정말 안전한 모임이 필요해요. 그런 안전한 모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하고 이러면서 또 역시 그래서 하루에 칭찬일기 세 문장 이건 꼭 하자. 그리고 감사일기 세 문장도 정말 감사일기. 좋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나온 모든 감정, 부정감정을 치유하는데 베스트원은 감사일기예요. 저는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랑 1월 1일부터 오늘이 103일 차입니다. 매일 유튜브 공지사항에 감사일기를 제가 먼저 올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감사일기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전부 자기 전에 와서 감사일기 세 문장을
2: 댓글로.
0: 그럼 제가 전부 좋아요를 눌러요. 그럼 자 보세요.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속으로 끼어드세요. 이 감사가 얼마나 놀랍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사하다 보면 내 인생이 굉장히 괜찮게 느껴져요. 내가 굉장히 운 좋은 사람 같고요. 내가 참 잘 살고 있다는
2: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감사할 일에 쌓여 사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이 매일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인생에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2: 완전히 다르죠.
0: 사람은 두 종류 같아요. 근데 이 감사일기를 억지로라도 매일 쓰다 보면 내 인생이 기적 같다고 느끼게 돼요. 뇌도 포기하는 거야. 아, 인간 이제 긍정적으로 산대. 아무리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해도 안 되네. 그래, 따라가자. 이렇게 바뀌는.
2: 이제 긍정적으로 사는 게 디폴트가 돼버리는 거지.
0: 그럼요.
2: 그럼 뇌는 또 도와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2: 그게 습관.
0: 그렇죠.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가 힘들 뿐이지 처음에 21일이 힘들어요. 21일 동안 매일이 중요해요. 그러고 나면 한 달 유지하고 석 달 유지하고 6개월 유지하고 1년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확실해요. 죽는 날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불행이 닥쳐오고 진짜 고통스러운 환경이 와도 뇌가 하던 대로 긍정적으로 그치. 작동해요.
2: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그죠?
0: 네.
2: 바로 빠져나오죠. 그 상황.
0: 누가 나에게 모멸감을 줘도 우리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누가 모멸감 주면 그게 살인의 이유거든요. 제가 이제 강력범죄자들 담당 그렇죠. 교육을 지금 10년째 하고
2: 교도소에서
0: 있는데요.
2: 교도소에서 꾸준히 강의하시잖아요.
0: 네. 근데 저는 강력범죄자들을 만나서 보면 살인하는데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을 것 같죠. 저는 상담하기 전에는 살인하는 데는 평생에 걸친 원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인한 분들의 대부분이요. 그냥 우발적이었어요.
2: 우발적 감정 때문에.
0: 네.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6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2: 찰나.
0: 예. 찰나예요. 근데 왜 죽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2: 몰라.
0: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해서요가 압도적이래요.
2: 아, 살인의 그러니까 모멸감이.
0: 맞습니다. 자, 우리가 긍정감정을 자꾸 학습하고 21일, 3개월, 6개월, 1년에서 우리 뇌의 패턴이 바뀌면 똑같은 모멸감을 누가 줘도 그건 웃을 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저 인간 웃기네. 알고 보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데.
2: 내가 이제
0: 내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데 사람 볼 줄 모르네. 아니, 난 매 맞아도 명랑한데. 예, 네, 이렇게 작동을 해주면 우리가 살다가 배신을 당해도 폭상 망해도 무릎팍에 힘이 팍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하면 되지.
2: 그러면.
0: 나 사람 부자인데 나 평생 사람들한테 해 안 끼치고 많이 퍼졌는데. 이제 뭐 도움 좀 달라고 나 한 번만 도와주라 해보지 뭐 내가 그렇게 시키는 야, 거죠.
2: 그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좋은
0: 맞습니다.
2: 습관을.
0: 네.
2: 그건 곧 뇌를 바꾸는 거네요.
0: 네.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손으로 짚어주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2: 여기 있죠 사실.
0: 정답입니다. 마음은 여기 왼쪽 이마 위 전두엽에 있습니다.
2: 전두엽에.
0: 네.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두엽이 그 감정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픈 감정들, 이 아픈 감정들을 치유하고 긍정 감정으로 바꾸는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곳이 전두엽이에요. 습관과 훈련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버드대 노교수가 이거 나이 든 뇌도 가능한가? 74세 노교수가 자기의 뇌세포를 분리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교수의 해마세포는 증식되고 있다. 증명되었어요. 4년 전 논문에서. 예. 그래서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습관이라는 거죠. 타고난 천성보다 습관이 몇 배 정도 힘이 셀까요?
2: 한 배. 두 배, 세 배.
0: 무려 10배 힘이 10배. 세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내가 타고난 천성이 타고난 유전자가 어떻건 상관없어요. 어릴 때 부모 사랑 못 받은 거 상관없어요. 칭찬 많이 못 받은 거 상관없어요.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제 내 양육자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습관으로 훈육하면 됩니다.
2: 이제 오늘 뭐 결론도 명확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배웠던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 저는 처음 생각해보는 관점의 것들이 많아서.
0: 아, 다행이에요.
2: 저는 뇌가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계속. 우리가 우리 삶을 기록하고 우리 감정을 기록하고 또 습관을 들이고 빠져나온다라는 밝은 긍정의 감정들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오늘 박상미 대표님으로부터 너무 잘 배운 것 같습니다.
0: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2: 저도 이 책을 뭐 다는 못 읽고 읽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좋은 건 글자가 커서 좋아.
0: 아, 네.
2: 글자가 크고 자간 간격이 뭐 줄간 간격이 넓어서 좋은데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네. 잘 훈련할 수 있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게 촘촘하게 잘 네. 쓰여져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내 감정을 발견하고 또 오늘 네. 제가 말한 연습을 스스로 해보실 수 있도록
2: 거.
0: 안내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하시기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뭐 네. 좋은 책이든 강의든 그냥 읽고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 뇌는 바뀌지 않는다. 행동이 우리 뇌를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 박상미 대표님께 배운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박상미 대표님과 함께 마음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음의 보약을 한 항아리 정도 이렇게 들이켜 마신 것 같은 느낌.
0: 다행입니다.
2: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긍정적 감정들, 여러분의 뇌 속에 들이부으시는 거,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였고요.
0: 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박상미였습니다.
2: 네, 우리 저금강 캠퍼스 박상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맥가넛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seoul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6: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힘차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선물 같은 오늘 잘 누리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오늘 화두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은 사람을 억누르고 통제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또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막으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미 연방 대법원 건물 정면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Equal justice under law. 네, 법 아래에서의 평등한 정의라는 뜻이죠. 누구는 힘이 있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 위에 서고 누구는 약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법치라고 할 수 없겠지요. 제가 오늘 왜 이 법 이야기를 시작했냐면요. 오늘은 이러한 법과 정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세계 국제 형사 재판의 날입니다. 1998년 7월 17일 세계 120개국이 이탈리아 로마에 모여서 국제 형사 재판소 ICC죠. 이 ICC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 규정을 채택하게 됩니다.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 반인도적 범죄처럼 인류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가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라 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이었지요. 국경이 다르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범죄만큼은 외면하지 말자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22개국이 모여서 만든 이런 의미 있는 날의 제정이 현실 속에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네, 현실 속의 국제정의는 여전히 완전하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정의가 너무 늦게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법의 적용이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제사회가 힘이 곧 정의는 아니다라는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법과 재판을 통해서 전쟁과 폭력의 책임을 묻겠다는 인류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이죠.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담은 제헌헌법이 공포된 날이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정했습니다. 제헌절은 오래된 법률 문서라고만 여겨져서는 안 되겠죠. 대한민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나라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밝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주인이 대통령도 국회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지요. 국가기관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아서 국민을 섬기는 존재라는 이 헌법에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오늘 좀 기억을 좀 머릿속에 하시고 실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헌 헌법을 공포한 날짜가 왜 하필이면 7월 17일일까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역사에도 연속성을 생각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조선 왕조의 건국일이 음력 7월 17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민국이 과거의 역사와 단절된 나라가 아니라 오랜 민족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나라라는 점을 나타나기 위해서 7월 17일을 헌법 공포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시대에 아무래도 왕이 굉장히 좀 주인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조금 느낌도 들죠. 하지만 이 나라가 주인이 정말 이제는 국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적 뿌리와 정체성을 이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선택이었던 것 같지요. 네, 오늘은 세계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정의를 되새기는 날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법은 권력자를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자유,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법과 정의를 법원이나 국회, 국제형사재판소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법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법을 국민의 주권이기도 하면서 또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일, 나보다 약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 어쩌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헌법을 지키는 정신을 지키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네, 원칙은 바르게 지키되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책임도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더욱 드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법이 지향해야 할 가장 큰 가치가 결국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일 테니까요. 네, 이런 의미를 좀 담아서 오늘 첫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사악장 환희의 송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베토벤은 이 곡을 통해서 국적과 신분, 계층을 넘어서 모든 인간이 형제와 자매가 되는 세상을 노래하는 것 같죠. 특히 모든 사람은 형제가 된다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본 정의와 평등의 가치와도 깊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제헌절이자 세계국제형사재판의 날인 7월 17일 아침 네, 자유와 평등, 화합을 노래하는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네, 이어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어느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이면 좋을까 하는 것들 함께 저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논란이 컸던 또 2020년 대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지요, 16일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유권자 2억 2천만 명의 정보를 확보를 했으며 이를 활용해서 자신이 낙선하도록 여러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데이터 침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이 포함된 유권자 파일이 중국 측에 넘어갔고 중국이 이를 위해서 전담 조직까지 운영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이 미국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보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일부 정보가 은폐되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악관은 관련 기밀 문서를 해제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공개된 문서가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며 중국이 실제로 투표 결과를 바꿨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죠. 뉴욕타임즈, CNN, AP통신 등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만 반면에 팍스뉴스에서는 또 이 트럼프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1년 미 정부 공동체의 평가 역시 외국 세력이 투표 집계나 결과를 변경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봐야 할까요?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요, 이 미국 선거 시스템이 완벽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실제로 미국이 주마다 선거 방식이 다르고 우편 투표와 전자 투표기,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지요. 정보 기관들도 수년 전부터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선거 관련 웹사이트가 외국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를 실제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중국이 정말 2억 2천만 건의 유권자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면 설령 투표 결과를 직접 바꾸지는 않았더라도 특정 유권자를 겨냥한 여론전이나 허위 정보 유포, 소셜미디어 공작에 활용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좀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또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10여년 동안 미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소셜미디어 영향 공작,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 이란의 사이버 작전 등을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려 했는가라는 질문, 그냥 단순히 음모론만으로만 여겨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좀 구분은 해야 할 것이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과 2020년 대선 결과가 실제로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같다는 말은 아니겠죠. 충분히 조사할 가치가 있는 국가 안보 문제이지만 또 결정적인 증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투표를 하는 것만으로 유지가 되는 걸까요? 선거 결과를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받침이 되어야 하지요. 한국도 미국도 참 선거를 치르고 투표를 하는 과정도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지만
또 이 결과에도 모두가 또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끝난 일이니까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하느냐라고 생각하시죠.

누구나 질문과 의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에 답은 증거가도 받침이 되어야 하겠지요. 네, 앞으로 공개될 추가 문서와 의회의 조사 그리고 정보기관의 평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사실로 단정하는 것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또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가오는 소식이 전해졌죠. 유학의 꿈을 꾸고 미국에 와 있는 우리 많은 한인 동포 젊은 분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그리고 외신 기자들의 미국 체류 규정을 대폭 좀 정정해서 말을 했죠. 미 국토안보부 DHS는 오는 9월 15일부터 F비자, J비자, I비자 소지자들에게 기존의 체류 자격 유지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유학생 비자, F비자인데요. 지금까지는 학생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한 졸업할 때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허용이 된다는 거죠. 4년 이후에도 학업이 계속이 된다면 연장 신청을 하거나 미국 밖으로 나가 다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년 안에 학업이 끝나는 걸까요? 석박사 과정이나 의대 연구 프로그램처럼 4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또 한국 남학생들의 경우는 군복무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많지요. 연장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까라는 염려가 우선 오고요.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J비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 의료 연수생, 교환 교수 등도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 눈길을 끄는 것은 I비자, 즉 외신 기자 비자인데요. 기존에는 미국에서 취재 활동이 계속되는 한 사실상 장기 체류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240일, 그러니까 8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 국적자는 무려 90일로 훨씬 짧게 제한이 되었지요. 이는 미국 내 외국 언론 활동에 대한 관리와 견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학업이나 프로그램이 끝난 뒤 출국 준비를 위해서 주어지는 유예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이나 신분 변경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정말 촉박하지요.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의 이유로 비자 발급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학생 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은 180만 건을 넘었고 일부 외국인들은 학생이나 교환 방문 자격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머무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을 했지요. 하지만 이 미국 대학들과 유학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 인재를 끌어모으려 혁신을 이끌어왔고 그런데 이 비자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수한 학생들이 캐나다나 영국, 호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미국 유수 대학들의 유학생들의 숫자가 급감을 하면서 운영에도 상당한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유학 컨설팅 업체들에 따르면은 미국과 캐나다의 그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캐나다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도 합니다. 캐나다는 졸업 후에 취업과 영주권 연계가 상대적으로 또 수월하기도 하고 영국과 호주 역시 외국인 인재 유치에 좀 더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다는 게 이번 조치가 4년이 지나면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연장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전에는 사실상 자동으로 유지되는 이 체류 자격이 이제는 정부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네, 이번 이 규정이 연방 관보 게재 후에 60일 뒤인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 검토와도 향후 소송 가능성에 따라서 일부는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미국 전 세계에서 정말로 최고의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유학은 단순히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 이후 어떤 비자 전략을 세울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네, D&B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메릴랜드 주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이른바 유틸리티 릴리프 액트, 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계속 오르고 있는 전기 요금과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는데요. 메릴랜드 주정부는 이 법을 통해서 가구당 연간 최소 $150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 데이터 센터와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 인프라 비용을 일반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력 회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가 됩니다. 저소득층과 시니어 가구는 전기료와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연체된 공과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메릴랜드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OHEP, 네, 이 OHEP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전화는 1855-583-8976, 1855-583-8976으로 문의를 하시면 네, 가까운 지원센터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한인 동포 여러분께서는 최근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신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도움을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요. 네, 올여름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또 이 전기요금을 받아보면은 또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노약자 어린이들 분들에게는 또 너무나도 이 더운 환경에 있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꼭 이용을 하시길 바라고. 이런 가운데 메릴랜드의 웨스모어 주지사 행정부가 약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냉방비와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특히 저소득층과 시니어, 장애인 가구,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의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OHEP,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지원은 물론이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서 급증한 여름철 냉난방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되고요. 지원금은 또 가구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일부 가정 수백 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연체된 공과금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체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 중단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가구의 경우 폭염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지요. 메릴랜드 정부는 어느 누구도 비용 때문에 에어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지원 확대의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1855-583-8976. 네, 가까운 커뮤니티 액션 에이전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인 동포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지원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특히 또 예년보다 더 덥다고 하니까요. 건강은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도 덜어주는 메릴랜드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놓치지 마십시오.

네, 이 시간 보수 진영 대한민국의 차기 주자들을 둘러싼 이 신경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러 이제 여당에서는 지금 차후에 대권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말을 두고 좀 후보자가 마땅한 후보자가 없지 않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야당 보수 진영에서는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6.3 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은 이른바 원톱이라 불릴 만한 절대 강자라고 딱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몇몇 분들이 떠오르고 있지요. 정치에서는 이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공간을 채우려 하지요. 지금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에서 벌어지는 일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 안철수 의원, 한동훈 의원, 오세훈 현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이름이 나오고 있지요. 근데 이 다섯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합니다. 우선 안철수 의원, 정말 이분 대통령 몇 번 도전하셨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지지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지지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 요즘 최근에 적극적으로 또 목소리를 내고 계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발언을 제지한 것을 두고 오 시장이 병풍이냐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발언을 하려고 했을 때 막았던 것이 굉장히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분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의원에게는 굉장히 또 강경하죠. 비상겸 당시 상황을 둘러싼 즐거운 문제로 시작된 이 갈등은 이제 우리 당의 얼씬도 말라, 또 창당을 응원하겠다라는 수준까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공개적인 결별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한동훈 의원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창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받아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고 장동혁 대표와의 연일 설전을 지금 벌이고 있지요. 특히 한 의원은 개혁신당과의 공방까지 이어가며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지금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당내에서도 굉장히 이 분을 두고 갈리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벌써 한동훈 의원에게 벌써 줄을 선 분도 꽤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행보. 이 오세훈 시장은 거의 모든 인물과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과는 오찬을 했고 이준석 대표에게도 식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의 공개 충돌도 자제하고 있고요. 이 정치권에서는 이를 전략적 불가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권 경쟁과 거리가 있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싸움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중재자이자 통합 이미지로 남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대권 주자 오세훈 씨가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죠. 그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 역시 변수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의원에게는 계엄을 정치적 분칠에 이용한다라고 직격을 했고 장동혁 대표에게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같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유의 직설합법으로 이게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죠. 결국 이 현재 여러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과 대립하며 당내 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은 통합 이미지를 쌓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보수 재편의 촉매제 역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죠. 장동혁 대표 요즘 좀 여러 가지로 당권 경쟁을 놓고 어려움이 있죠.
당권을 지키려고 하고 또 정치적 생존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선은 뭐 아직 한참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경쟁자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 정치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도 한때는 최측근이었고 안철수 의원은 여러 차례 보수와 연대와 또 결별을 반복해왔죠. 네, 이제 정말 보수 진영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지가 또 주목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 정치인들의 말싸움이 아니라 경제, 안보, 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해답이 분명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1, 2년 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방선거 그리고 각종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이 다섯 사람의 관계가 계속 바뀔 가능성도 클 것 같죠. 누가 살아남고 누가 중심에 설 것인지는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 가운데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보수 진영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단 두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축구의 본고장 유럽과 남미의 자존심이 맞붙는 순간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게 되겠지요. 네, 이제 7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 뉴저지 이스트 러퍼포드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FIFA가 부르는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8만 2천 명의 관중이 들어설 수 있는 이 경기장, 슈퍼볼과 코파 아메리카 결승을 개최했던 미국의 상징적인 장소지요. 이번 결승전 단순한 축구 경기만이 아닌 것 같죠. 유럽 챔피언 스페인과 남미 챔피언 아르헨티나의 대결입니다. 젊음과 패기의 스페인, 그리고 경험과 노련함의 아르헨티나가 맞붙게 되는 거죠. 특히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이 한 남자, 마지막 월드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죠. 네,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10번의 라리가 우승과 또 4번의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통산 8차례 발롱도르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이번 대회가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요.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다면 메시는 월드컵의 2연패라는 전설적인 기록과 함께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평가를 더욱 굳히게 될 것 같지요. 예, 또 결승전만큼이나 하프타임 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슈퍼볼 방식의 하프타임 쇼를 도입한 거죠. 이번 공연 15분 이내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크리스 마틴이 총괄을 맡았습니다. 출연진 정말 화려하죠. 저스틴 비버, 마돈나, 샤키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BTS, 버나보이, 네, 또 구스타프 두나멜 지휘자가 함께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출연진이 함께합니다. 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볼 것 같지요. 이번 공연 축구와 음악이 만나는 가장 거대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승전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지요. 네, 3, 4위전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7월 18일 내일이죠. 오후 5시 마이애미에서 마지막 자존심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말 전 세계의 시선이 월드컵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팀이 우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리는 아름다운 한국의 가곡을 듣고 저는 2부에서 또 MC 크리찬 오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노래를 가지고 계신가요? 반드시 멜로디가 있어야 노래는 아니죠.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시간,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작은 용기.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노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아름다운 가곡입니다. 바로 시인 오장환의 시에 작곡가 강한매가 곡을 붙인 나의 노래입니다. 오장환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살았던 시인입니다. 그의 시에는 개인의 감정뿐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고민과 삶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는데요. 그에게 노래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였습니다. 강한매는 이러한 시의 정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한 편의 시를 깊은 울림을 가진 가곡으로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기대, 비교와 끊임없는 경쟁의 소리.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노래는 바로 그 목소리를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삶에서만 들려오는 진실한 노래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노래는 기쁠 때만 부르지 않습니다.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각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는 삶을 담아냈습니다. 익숙한 언어를 들을 때, 고향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 고향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노래는 시간을 건너고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언어가 됩니다. 오장환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시를 통해 끊임없이 삶을 노래했는데요. 그는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는 화려한 노래가 아닙니다. 대신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한 곡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조금 삶이 힘드시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견뎌낸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만의 멜로디로 여러분의 하나뿐인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더 크게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살아낸 삶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 오장환 시인의 깊은 성찰과 강한매 작곡가의 따뜻한 선율이 만난 나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노래라고 생각하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곡 나의 노래와 함께 삶과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는 밝고, 어떤 노래는 잔잔하며, 어떤 노래는 눈물을 머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의 멜로디와 그 멜로디들로 이루어진 노래는 여러분만의 인생의 노래는 소중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멜로디를 잃지 않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노래를 끝까지 사랑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 하시죠. 우리 MC 크리스찬 우와 함께 합니다. K-Culture on K-Radio with MC 크리스찬 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네. Good morning, Washington.
0: 잘 지내셨어요?
1: 예, 네. 바빴어요.
0: 언제나 바쁘시죠. 일도 하시면서 예, 또 K-Culture를 또 알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1: 예, 맞아요. 바쁘고 또 뭐죠? 저기 7월달 벌써 시작하고 7월달은 summertime 때문에 뭐 바쁜 것도 많고 또 World Cup final 여분 일요일 날도 있고
0: 토요일 3-4위전 예, 그리고 예. 이제 준결승과 일요일이 지금 결승전이 예, 예. 있잖아요.
1: 아니 네. BTS도 퍼포먼스도 할 건데요.
0: 네, BTS 뭐 이번에 공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저스틴 비버, 예. 마돈나, 샤키라, BTS, 예. 버나보이. 예. 근데 뭐 그 중에도 이 분들 팬들이 워낙 많으시긴 하지만 가장 또 관심을 끄는 것이 BTS인 예. 것 같아요.
1: 네. 근데 월드컵 파이널은 선데이에서 할 거면 3시에서 시작했는데 네.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 제 생각은 스페인이 이길 거예요.
0: 아, 스페인이 이길 것 같아요.
1: 제 생각이요.
0: 왜 MC 그렇지
1: 않을까요? 아니 아르헨티나 언제죠? 2022년에서 그렇죠. 아르헨티나 이겼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혹시 메시도 진짜 욕심도 많고 꼭 다시 이기고 싶죠. 이거 마지막 월드컵 같을까요? 네. 메시 거.
0: 그렇죠.
1: 그래서 네. 혹시 but 스페인은 뭐 스페인도 욕심도 크고 꼭 하고 싶은 거 제 생각에는 스페인도 계속해서 봤는데 네. 진짜 잘 플레이하는 거는 잘 플레이해요. 준비도 되고 뭐 디펜스하고 오펜스 잘 되고 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스페인 좀 이길 거예요. But who knows? Who knows? 많이 보이죠.
0: 이번에 굉장히 좀 이변이 많았어요. 기대했던 팀들이 안 되고
1: 예, 맞아요.
0: 정말 너무나도 새로운 그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1: 아니 이번 이 월드컵은
0: 네, 좀 뭐죠, 저기 특이했던 것 같아요.
1: Controversy and scandal 같은 것도 많고
0: 네.
1: 뭐 이거 공도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고 어떻게 뭐 혹시 카메라에서 you know 뭐지 이렇게 만져고 이렇게 네. 막 몰리죠. 또 파울 같은 것도 레드 카드하고 옐로우 카드도 많이
0: 그렇죠. 네.
1: 몰리죠.
0: 네, 봐야 되죠. 뭐 이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1: 아니, 여번 일요일 날 제가 네. DJ 저기 업타운 유니언 마켓에서
0: 유니언 마켓에서요.
1: 예, 저기 애프터 파티 DJ 할 거예요.
0: 그래요?
1: 3시에서 시작했는데 네. 게임은 5시까지 하고 유니언 마켓은 저기 어디죠? 저기 다운타운 DC에서 네. 루프탑 있어요.
0: 네.
1: 유니언 마켓에서 저기서 제가 애프터 파티 DJ 5시에서 8시까지.
0: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애프터 예, 파티를 하는 거죠. 유니언 예, 마켓 이 예. DC에
1: 맞아요. 유니언 마켓에서 DC에서.
0: 근데 우리 MCO께서는요. 직업이 원래 이제 그 컴퓨터 쪽으로 하시잖아요.
1: 예, 옛날에는 제가 네. 뭐 턴테이블 두 개 있고 네. 믹스도 있고. 아이고 요즘에는 다 DJ는 쉽게 하는 거죠.
0: 요즘 쉽게 해요.
1: 아, 옛날에는 진짜 뭐 LP, 그냥
0: 바이너 앨범 다니셔야죠.
1: 너무 많이 가져와야 네네. 되는데 힘들었어요.
0: 네.
1: But 젊은 DJ도 몰라요. 저렇게 너무 힘들어
0: 가지고. 네.
1: 또 음악도 LP 켜면 맞추는 거.
0: 네.
1: 노래 그렇죠. 비트가 맞추는 거.
0: 네.
1: 요즘에는 컴퓨터 다 해 주죠.
0: 근데 AI가 그 지금
1: AI도 많이 해 주죠.
0: 네, 예, 많이 해 주고. 네. 예.
1: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 생각은 젊은 DJ는 옛날식 꼭 배워야 되고 요즘에는 뭐 컴퓨터도 안 가져와요. 이렇게 USB
0: 꽂아 놓고 그냥
1: 네. 미리 저기 플레이리스트 미리 만들었죠.
0: 그러니까 그것도 다 뭐 AI가 만들어주면 그냥 와서 틀고 조금만 그냥 손만 대면 된다는 거죠.
1: 저것 때문에
0: 쉽게 하시네요.
1: 조금 짜증난 네. 것도 있는데.
0: 아네.
1: 아, 뭐 쟤는 뭐 혹시 뭐 웨딩 같은 뭐 결혼식 같은 거 뭐 파티 같은 거는 네. 맨날 손님하고 뭐 컨설트 디스커션 해요.
0: 네, 네.
1: 어떤 음악을
0: 좋아하고
1: 어떤 네, 노래도 골라야 좋아하고, 되면. 네. 요번에 아니 요즘 있는 DJ는 다 미리 다. 섞고 네, 미리 네. 믹스하고
0: 네.
1: 조금
0: 전문성이 떨어진다.
1: 그래요.
0: 생각할
1: 그래요.
0: 수 있는 거죠. 프로페셔널한
1: 스킬
0: 네.
1: 같은 거는 별로 없고.
0: 아, 그렇죠. 예전에 다 손으로 다.
1: 근데 이거 다 해도, 이렇게 막 네. 움직이는, 스크래치 하는 것도, 아, 소리 만들어내는 것도.
0: 그렇죠.
1: 우리 옛날, 지금은 뭐, 쟤는 턴테이블도 없고, 믹스도 없고, 네. LP 앨범도 별로 없어요.
0: 아,
1: 조금
0: LP를
1: 있는데.
0: LP를 또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1: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도. 네.
0: 요즘 다시 또 저희 딸도 20대인데,
1: 진짜요?
0: LP판을 모으더라고요. 네. 그게 그렇게 좋대요. 소리가 좀. 그게.
1: 저기, 뭐, 깨끗한 것도 있고, 좀. 네. 어떤 때는.
0: 하지만은 그래도 네. 왠지 조금 더 자연에 가깝다는
1: 그래요.
0: 느낌이 드는지.
1: 재밌죠.
0: 우리가 똑같아요. 책을. 예. 요즘엔 그 컴퓨터로. 이렇게
1: 킨들.
0: 킨들로 예. 많이 읽죠. 저도 킨들로도 읽기도 했는데, 눈이 너무 피곤해요.
1: 아, 제주요. 제주 네. 킨들 보면 너무 안 좋아하고, 뭐, 셀폰한테도 네. 보면 너무 힘들고.
0: 힘들어요. 눈도 안
1: 좋아하고. 페이퍼
0: 네 페이퍼가
1: 기분도
0: 기분이 좋아요. 네. 책장을 이렇게 넘기는 것도 좋고 네. 참 저는 좀 아날로그적 감성이어가지고 그 책을 좋아하고
1: 아이고 요즘에 젊은 사람도 네. 책 별로 많이 안 읽어요.
0: 책 많이 안 읽죠. 뭐 쓰는
1: 다 인터넷에서 다 보는 거죠.
0: 그렇죠. 쓰는 것도 글 쓰는 게 편지도 사실은 손편지를 쓰고 받는
1: 예,
0: 게 굉장히 좋은데 예. 요즘 손편지 받아보셨어요?
1: 받아보고 또 쟤는 크리스마스 타임에서
0: 네.
1: 저번에는 안 했는데 원래 크리스마스 카드도 제가
0: 카드,
1: 보내줘요. 네. 네. 뭐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뭐 다른 거 네. 좀 길게 얘기해
0: 써가지고 네.
1: 네, 저기 했는데 아이 뭐 시간도 없어요 저것 때문에.
0: 맞아요. 참 이게 쓰는,
1: 요즘에는 네. 이메일 더 편한데
0: 이메일 네.
1: 이거 카드 쓰는 것도 포스티지도 돈도 들어가야
0: 붙여야 되고 또 가서 해야 되고 근데 받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1: 예, 예.
0: 근데 저는 이제 특별한 날은 그래도 좀 손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아, 예. 하거든요.
1: 예.
0: 선물보다도 그런 카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1: 예,
0: 물론
1: 맞아요.
0: 선물도 좋지요.
1: 아니 뭐 또 옛날 첫사랑도
0: 네, 연애편지 네.
1: 편지로 쓰고
0: 네,
1: 보내주는 거죠.
0: 네.
1: 지금은 뭐 이메일도 네, 텍스트로 보내야
0: 돼요. 네. 우리 MC 크리스찬 오우께서는 좀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브릿지인 것 같아요. 옛날 그런 아날로그 시대랑
1: 예.
0: 지금 최첨단에서도 일을 하시고
1: 제 생각은 뭐 1.5 제너레이션 네. 같아요.
0: 그러네요. 네.
1: 1전 네. 아니 1 제너레이션 아니고 2 제너레이션 네. 아니고 1.5 같은 네. 어, 제너레이션.
0: 커넥터.
1: 예, 커넥터.
0: 네, 네. 네. 이 그렇죠.
1: 음악도 참. 음악도 생각하면 뭐 80년, 90년에 있는 거 음악 저기
0: 네.
1: K-POP도 처음에서 K-POP 나오는 거는 한국에서만 있고
0: 네.
1: 중국에서도 갔는데 일본에서 갔는데 미국한테는 별로 안 들어왔죠.
0: 네, 그렇죠.
1: 아니 뭐 나중에는 뭐 누구죠? 저기 뭐 강남 스타일 싸이 때문에 네. 또 Girls Generation, Wonder Girls, 뭐 2PM, 뭐 다른 거 다 들어왔죠. 저기 네. 저렇게 더 크게 되고 너무 재밌게 되고 뮤직 비디오 때문에.
0: 네, 맞아요. 그 K-POP이 지금 뭐 BTS, 블랙핑크 그리고 너무 많은 그룹들이 지금 미국 분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옛날 한국 그 가수들 노래를 또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1: 맞아요. 또 다시 네. 커버 같은 거.
0: 네.
1: 저 리믹스 같은 거.
0: 맞아요.
1: 많이 해요.
0: 네. 드라마도 넷플릭스 보면 옛날 드라마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1: 맞아요. 80년 거, 뭐 90년 거,
0: 네.
1: 97년 거.
0: 97년 거네.
1: 저기 IMF 때문에.
0: 네. 맞아요. 그때 당시 배경으로 한 또 드라마들이 많이 있죠. 네. 네.
1: 저것 때문에 요번 뭐 7월 달에는 콘서트 같은 거 조금 있는데 8월달, 9월달, 10월달
0: 콘서트
1: K-POP 콘서트 엄청 많이 와요.
0: 엄청 많아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예, 저기 처음 거는 우리 저번 주 우리 얘기한 거는 K-ROCK 저기 누구죠? Rolling Quartz 들어봤고
0: 네, 네.
1: K-ROCK Rolling Quartz는 8월 3일 날 그래서 다음 아니 8월 3일 아니에요. 9월 19일 날
0: 네.
1: 저기 8월달 먼저 얘기할게요. 8월달에는 누구 오죠? 저기 BTS.
0: BTS
1: 오는 거죠.
0: 8월 달에는 8월 볼티모어에서 예,
1: 볼티모어에서 8월 10하고 12일.
0: 네.
1: 또 9월 달 아니 또 9월 달에는 누구죠? 에스파.
0: 에스파. 네.
1: 에스파는 22일 날. 9월 22일 날. 아, 제이 파크도 올 거고. 9월 10. And then 10월 달에는 라세라핌 October 10월 5일 날. 네. Epic High 10월 10일 날. 어, and then Monster X 저기 George Mason에서도 올 거예요.
0: 네.
1: 10월 3일 날요.
0: 아, 정말
1: so
0: 뭐
1: 진짜 많이
0: 지금 K-POP. 당장 뭐 8월부터 예. 90 뭐까지 꽉 찼네요, 스케줄이.
1: 예, 스케줄.
0: 이 굉장히 지금 본 BTS, 에스파, J-Park 그리고
1: The Seraphim,
0: Epic High 다 유명하신 분들이
1: and 있잖아요. And then K-Rock 제가 9월 19일 날 저기 Rolling Quartz 우리
0: Rolling Quartz 예. 그분들
1: 진짜
0: 보시고,
1: 엄청 많이
0: 맞아요.
1: 와요.
0: Rolling Quartz. 네, 지난번에 이제 또 이분 소개도 해 드렸고 노래도 들려 드렸죠.
1: 예. 네. 아니 옛날에는 뭐 K-pop 스타가 오는 거는 뭐 페스티벌에서만 왔죠.
0: 네, 그렇죠.
1: 뭐 Chorus Festival, 뭐 Maryland Festival에서.
0: 네, 그럴 때 초청해서 이제 예. 와서 노래 예. 하나 불러오고.
1: 어, 어떤 때는 카지노에서도 왔죠.
0: 카지노에서도 네. 맞아요. 예. 네.
1: 미스트롯 같은 거 다른 네. 거. 요즘에는 K-pop 진짜 이렇게 할 이유 때문에 너무 커지고
0: 네.
1: 또 손, I mean, 팬하고 손님들 너무 좋아하는 거 계속 K-pop 투어일까요?
0: 네, 관객들이 이제는 뭐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현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1: 네.
0: 또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만 또 이제 공연 수익도 또 이제 이익을 보는 거겠죠.
1: 맞아.
0: 네.
1: 맞아요.
0: 티켓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1: 아, 예, 저기, 뭐, VIP 티켓 같은 거는 비싸고,
0: 네, 비싸고
1: 또
0: 네.
1: 뭐, 미리 솔드아웃 되고요.
0: 네, 네.
1: 저것 때문에 힘들죠.
0: 뭐, BTS 같은 경우는 지금 표 구하는 게 뭐, 어렵고, 네.
1: 아, 이뻐, BTS는 뭐, 콘서트만 해놓은 거 아니고, 뭐, 월드컵에서만 해놓은 거 아니고,
0: 네.
1: 뭐, 맥도날드 하고, 뭐, 저기, 해피밀
0: 키즈도 그쵸, 또 내었죠.
1: 장난감 네, 같은
0: 네,
1: 것도
0: 들어가고, 네.
1: 지금은 BT21 네. 장난감, 지금
0: 맥도날드에 있어요.
1: 그 저거는 다 BTS에서
0: 협업해서 네, 네, 네, 맞아요. 네.
1: 네. 아. And then 들어봤죠. 한 달 전에는 BTS 오리오 쿠키에서
0: 아, 오리오 쿠키에서 그 미국의 같이, 유명한 네, 쿠키 오리오 같이, 쿠키에서 같이 또 협업했어요.
1: 네, 네. 저기 또 어떤 때는 사진 포토 카드 같은 거
0: 네.
1: 받고 싶을 때. 그래서 아. BTS 아미 팬은
0: 네.
1: 다 찾아갔죠. 다 뭐 네. 월마트에서 타겟에서 뭐 다 세이프에서 다 가서 찾아보고
0: 아, 그 굉장히 컬렉션 됐겠네요. 컬렉션 하려고 사람들이 또 많이 그 오레오 쿠키는 참 굉장히 오래된
1: 미국을
0: 예. 상징하는 아이들뿐만
1: 예.
0: 아니라 어른들의 간식이기도 하죠.
1: 예. 네. 아니 생각하면 BTS 뭐 롯데요 H마트 가면 BTS 커피도 있고
0: 네.
1: 뭐 BTS 이것도 있고 뭐 새우깍 새우깡에서 네. 사진도 붙이고.
0: 아, 새우깡에도? 네.
1: 아니, 뭐, BTS maybe 네. 말고, but 뭐 다른 K-pop
0: 그룹들, 네.
1: 그룹도.
0: 무슨 뭐 라면 같은 데도 보니까 네. 에스파.
1: 에스파,
0: 네, 라면.
1: 원래
0: 네.
1: Seraphim 같은
0: 네.
1: 거.
0: 네. 그렇죠.
1: 많이 뭐 타인, 요즘에 뭐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하고 이렇게 마케팅으로
0: 네.
1: 더 크게 되면.
0: 맞아요. 네. 요즘은 그런 식으로 또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예,
0: 네.
1: 예. 또 K-pop만 말고 저기 뭐지? 저기 이 영화하고
0: 네.
1: 또 드라마도 더 많이 생기 많이 뭐지? 어떻게 얘기하죠?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 많이 했고
0: 네.
1: 넷플릭스만 말고 뭐 훌루, 디즈니, 비키도 있고
0: 네.
1: 프라임 비디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하고 영화도 많이 나와요.
0: 네. 그렇죠. 한국 드라마가 K-드라마가 K-쇼, 드라마 쇼가 굉장히 또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넷플릭스나 뭐 다른 그 컴퍼니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아 요즘에 넷플릭스에서도 드라마만 말고 리얼리티 쇼도 있어요.
0: 리얼리티 쇼.
1: 유재석
0: 네.
1: 있는 거, 새로 생긴
0: 네.
1: 거, 뭐 B&B 같은 거 리얼리티 쇼도 있고 또 데이팅. 데이팅 같은
0: 네,
1: 쇼도
0: 지난번에도
1: 많아요.
0: 말씀하셨죠. 네.
1: 또 Love Lab, 뭐 Experimental Dating도 있고, 뭐 뭐지 Better Late Than Single, Better Late Than Single 저기 이 뭐 서현국 기능 나온 거 저기 이렇게 사람들 데이팅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람
0: 네.
1: 이렇게 도와주는 거.
0: 네.
1: 너무 재밌고.
0: 너무 재밌어요.
1: 네,
0: 네.
1: 너무 재밌어요. Better Late Than
0: Single. 싱글이시잖아요.
1: 아니 쟤네 싱글 아니죠.
0: 어머 싱글 아.
1: 아니 네. 원래 저기. 옛날에는 처음 생각하면
0: 네.
1: 여기서 미국 데이팅은 한국 데이팅보다 틀리죠.
0: 아, 네.
1: I mean, 한국은 더 conservative고 여기는 조금 더 뭐지? liberal하고 더
0: 네.
1: aggressive이고.
0: 그렇죠.
1: 아, so 쟤는 뭐 처음에서 뭐 16살에서 한국 여자는 없었어요. 다 아, 네. 미국 여자인데 저기 때문에 뭐 데이팅 조금 힘든 거 아니고 조금 뭐 까로 좀 있었어요. 조금 네. complex.
0: 아 네.
1: I but then 나중에는 한국 여, 아니 여기서 조지 메이슨에서
0: 조지 메이슨 오셔가지고 한국 분들 많이 만나셨죠.
1: 네. 저 조지 메이슨 다녀오면 저기 한국 여자도 많이
0: 네, 네. 데이트 많이 경험을 많으시군요. 근데 아이. 제가 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1: 뭐요?
0: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
1: 아니요
0: 2살 때 오셨잖아요. 예, 예. 태어나신 분들도 한국에 이제 부모님이 한국 분이시니까 미국에서 사신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 분들을 만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1: 아
0: 이 무슨 커넥션이 있어서
1: 어떤 미국, 때는 네. 젊었을 때 쟤도 똑같은데 젊었을 때는 한국 할리우드 같은 거는 진짜 싫었어요. 어머님은 뭐 한국
0: 드라마 비디오를 빌려서 보셔서
1: 그리고 네. 또 뭐 인기가요 탑10 네. 같은 네. 거 해서
0: 가요 무대
1: 저거는 다 싫었어요.
0: 네.
1: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은 한국 할리우드 때문에 더 뭐지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하는 거고 아, 어떤 사람은 네. 제게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0: 아 오히려
1: 어떻게 네. 그래서 제 조카도 있는데 조카는 지금 20살인데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진짜 김치도 안 좋아하고 이거
0: 네, 네.
1: 나중에 저기 학교 네. 하이스쿨에서 또 칼리지 들어가는데 머리 생각하는 거 바꿨죠.
0: 네.
1: 지금은 매운 것도 좋아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지금은 한국 여자친구도 만나는데
0: 아, 네.
1: 저기 VCU에서 다니는데
0: 네, 네.
1: 저것 때문에 저기 생각도 어떤 때 바꿔요. 쟤도 여기서 DC에서 들어왔는데 생각에는 다 바꿨죠.
0: 네.
1: 또 한국말도 더 배우고 싶고
0: 네,
1: 그래서 질문 물어본 거는 혹시 부모님은 잘 이렇게 오픈 마인드 하게 하면 근데 어떤 때는 한국 가고 싶다. 어떤 네. 젊은 사람은 한국 안 가고 싶고.
0: 아.
1: 요즘에는 할리우드 때문에 뭐 K-뷰티, 영화, 드라마, 네. 음식, 저기 K-팝 뮤직 때문에 옷도
0: 네.
1: 옷도 뭐 모자 같은 패션, 거, 뭐 패션 네. 같은 거 다 한국에서 가서 구경하고
0: 쇼핑도 많이 하시고
1: 쇼핑도 하고. 네. 근데 K-뷰티
0: 뭐 가서 얼굴도 네. 가서 하시고. 네.
1: 저것 때문에 지금은 좋은 타임이에요.
0: 아,
1: 진짜 저기 네. 옛날에는 뭐 한 10년, 20년은 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한 이름은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 만났는데 한국 여자도 싫었어요. 엄마 혹시 엄마 때문에 or 가족 때문에 네. 보는 거 or 뭐 저기 집에서 컬처로 네. 뭐 보는 네. 거 한국 여자 확실히 데이 안 하고 싶고
0: 네.
1: 결혼식도 한국 여자 안 하고 싶고 저것도 있었어요.
0: 아, 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1: 네.
0: 근데 뭐 누구를 만나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뭐 인종이랑 상관이 없죠.
1: 맞아요. 네. 아니 뭐 요즘에는 다른 나라도 한국말도 되게 잘해요.
0: 그렇죠.
1: 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0: 맞아요. 네.
1: 저것 때문에 and then 한국

0: 돈 줄게.
1: 네.
0: 결혼식, 아니 뭐 소울에서 사라면 네. 돈 줄게. 이렇게 막
1: 뭐 하는데도 여러 정책을 지금 돈을 엄청 쏟아부으면서 하는데도 지금 출산율이 회복이 안 되는 게 문제죠.
0: 맞아요.
1: 그래도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조금 예. 몇 퍼센트 오른 것 같아요.
0: 뭐 예, 맞아요. 네. 저기 제도 저기 신문에서 뉴스에서 봤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1: 네.
0: 생각하는 것도 요즘에는 뭐 페미니스트 무브먼트 괜찮은데 뭐 여자 일 찾는 거, 네. 뭐 거버먼트에서도 들어가는 거, 저거 다 좋은데,
1: 네.
0: but 이 패밀리 하는 거는 진짜 priority 아니고죠.
1: 네, 뭐, 맞아요.
0: I mean 배우하고 다른 셀레브리티 보면 뭐
1: 싱글이 굉장히 많죠.
0: 계속 막, 네. I mean 결혼식 안 하는 사람 뭐 나이도 뭐 40, 50, 60대 되는데 결혼식 안 해서요.
1: 네.
0: 보면.
1: 네. 아, 근데 아. 저는 또 이제 올드 세대여서 그런지 가정을 이루고 살면 좋죠.
0: 맞아요.
1: 네. 아, 다녀도 낫고. 근데 또 이제 개인마다 또 상황이 다르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순 없지만 이 출산율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결혼도 많이 하시고 자녀도 많이 낳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아, 또 드라마는 제가 아까 서은국 얘기했는데
1: 네.
0: 드라마 내일도 뭐지? See you tomorrow. 내일도 출근? 출근?
1: 아, 예. 새로운 드라마예요.
0: 예, 새로운 드라마인데 서은국 이거는 프라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프라임 비디오,
1: 아,
0: 넷플릭스
1: 네,
0: 말고.
1: 네,
0: 그래서 우리 노래도 지금 하나 준비했죠.
1: 네.
0: 아, 뭐죠? 저기 Hopping,
1: Hopping
0: by 5050.
1: 오, 5050 Hopping 이 노래를
0: 예.
1: 네, 나중에 한번 또 듣겠네요. 네, 들어볼게요. 네,
0: 예.
1: 제가 준비를 하고요. 네.
0: 예. 또 저 드라마도 있고 또. 김부장. 김부장도
1: 김부장?
0: 넷플릭스에서
1: 네.
0: 지금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가요.
1: 아, 저 봤어요.
0: 봤어요?
1: 마침내 다 봤어요. 지금 그게 지금 일 저기 시즌 1으로 끝난 거예요.
0: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1: 계속.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이거는 뭐 어떤 때는 이거는 어떤 때는 팬한테는 좋은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뭐 넷플릭스에서 다 시즌 에피소드 다 붙이고
1: 네.
0: 저거는 간단하게 다 볼 수 있죠. 원래 어떤 넷플릭스 쇼는 길어야 돼요.
1: 네.
0: Every week에서
1: 네,
0: 나오는
1: 네,
0: 거.
1: 네.
0: So, 김부장 에이전트 김 리액티브 길어야 돼요. 다 아직 안 나왔어요.
1: 아, 그러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0: 네.
1: 저도 그냥 사실은 제가 드라마를 시작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0: 예.
1: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0: 알겠습니다. 이거는
1: 네,
0: 길할 수 있어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그냥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MC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0: 재밌어요.
1: 재밌고 굉장히 극본도 거기에 가족의 아버지와 딸의 관계와
0: 맞아요.
1: 또 남북한의 상황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그 대치된 상황들
0: 예.
1: 거기서 참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0: 아, 예.
1: 네. 극본을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연기도 물론 잘하고 네.
0: 예, 저기 캐스트 다 잘 골랐어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0: And then so 저거 두 개 지금 인기 있고 또 영화는 Fairfax Regal Town Center
1: 네.
0: 이름은 누구 나온 거지? 저기 김미나? 아니 예 김미나 아니 김미나 아니고 누구지?
1: 지금 Fairfax Regal Town Center에서 영화 한국 영화가 상영되는군요.
0: 예. 한국 영화인데
1: 네. 여기서 한국 영화 가끔씩 잘 하더라고요.
0: 예, 아니 신미나 나오는 분.
1: 신미나 씨요. 저 신미나 씨 좋아해요. 네.
0: 아 눈, 한국 이름은 눈동 눈동자.
1: 눈동자. 네.
0: 예, 이거는 저기 좀 조금 미스터리하고 조금 무서운 건데,
1: 네.
0: 원래 옛날 영화 2010년 거 스페니쉬 영화 Julia's Eyes. 이거 리메이크예요.
1: 아, 네.
0: So 이 리메이크인데 저기 스타킹도 theme 있어요. 스타킹 theme.
1: 네.
0: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타킹 진짜 엄청 많이 있는데 김 신미나는 진짜 너무 잘하고 또 누구 나오지? 김남희 또 김영아 감독은 염지호.
1: 네.
0: 진짜 꼭 시간 있으면 Fairfax Regal Town Center 맨날 한국 영화 보여줘요.
1: 네.

0: 그렇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1: 아, 지금 언제 시작, 저번 주 시작했는데, 네. 언제까지는 혹시 end of the month까지.
0: 네, 여기 예,
1: 7월달 네. 끝나면 다른 영화도 나오고.
0: 네. 영화를 이제 한국 드라마 워낙 인기다 보니까 넷플릭스나 뭐 훌루나 여러 가지 위키 뭐 네. 이런 걸 통해서 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 지역의 실제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예. 볼 수 있는 것도 참 좋지요. 네. 예. 이렇게 지금 한참 또 신민아 씨가 주연하는 눈동자라는 영화를 지금 상영하고 예. 있다니까 예. 주말에 보시면 좋겠네요. 예. 네.
1: 그래서 저거 하핑 지금
0: 네네 하핑을 한번 들어볼까요?
1: 50-50
0: 50-50의 하핑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0: 네. 50-50가 부르는 호핑. 네. 아주 신선하네요, 노래가. 네. 네.
1: 아니, 이 드라마도 네. 재밌어요.
0: 네. 내일도 출근. 네. 네. 이거를 또 시작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1: 오늘 이거는 프라임에서 나와요.
0: 프라임에서.
1: 네. 프라임 네.
0: 아마존 프라임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우리 오늘도 우리 K-Culture on K-Radio with MC 크리스찬 오와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MC 크리스찬 오께서 오시면은 한국 한류에 대한 막 사랑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1: 아, 한류는 뭐 음악만 말고 드라마도 네. 있고 뭐 음식도 있고 다 좋아요. 또 K-Beauty도 있고.
0: 네. 할 게 얘기할 게 너무 많죠.
1: 엄청 많죠.
0: 네. 다음 주에 또 이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저기 다음 주도 우리 더 재미있는 거 얘기도 할 거고. 아, 혹시 시간이 있으면 이번 1월 꼭 저기 유니언 마켓에서 나와서요. 저기 제가 DJ 하고 저 월드컵 파이널도 보고 끝내고.
0: 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월드컵을 집에서 뭐 파이널을 혼자 보시거나 가족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함께 보는 거 너무 좋지요.
1: 예.
0: 네, 3시부터 5시 이제 경기를 보시고 예. 그 끝나고 나면 애프터 파티가 유니온 마켓에서 예. 우리 루프탑에서 하는데 MC 크루치안 오께서 DJ잉을 하시는 거죠.
1: 예.
0: 네, 하시고 무료입니다. 네, 입장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1: 날씨도 괜찮을까요?
0: 루프탑에서 너무 좋네요.
1: 예.
0: 주소 제가 한번 알려 드릴게요.
1: 예.
0: 1359 5th Street North East Washington DC
1: 예, 예.
0: 네, 우리 MCO 라디오에서만 목소리만 들으시다가 이제 실제로 한번 어떻게 멋지시게 더 하시는지
1: 예.
0: 함께 음악과 또 축구 경기와 주말을 좀 멋지게 보내실 수 있게
1: 예, 꼭
0: 바랍니다.
1: 나오세요. 쟤는 뭐 만난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요.
0: 그래서 네, 인사도 하시고
1: 인사도 해주세요.
0: 네, 네, 그럼요, 너무 좋지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크리스찬 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 주 봐요.
0: 네. 우리 크리스찬 오께서 또 좋아하시는, 저도 재밌게 봤던 우리 김부장 이 노래를 한번 듣고 다시 이어서, 우미노 시스쿠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과 식습관, 관리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을 찾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5년 이상 꾸준히 사랑받아온 오리지널 후코이단 브랜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를 모시고 오리지널 제품의 특징과 품질 관리, 그리고 고객들의 다양한 경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디 매니저님.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후코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3: 네, 후코이단은 그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말도 아니고 한 회사의 뭐 기업명도 아니고 바로 다시마, 미역, 그 모직구 같은 짙은 갈색을 띠는 해조류에서 추출되는 천연 다당류 성분이고요. 그 해조류 특유의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 속에 포함된 성분이 바로 후코이단인데, 이 최근에는 이 후코이단의 다양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으로 만든 후코이단 제품이 모두 다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후코이단을 제대로 만들려면 어떤 해조류에서 추출을 했는지, 아니면 후코이단 원료하고 품질, 그리고 후코이단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합률이거든요. 그런 배합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효능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후코이단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 원료의 출처 그리고 제조 과정을 꼭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우선 후코이단이라고 그 성분을 말씀하셨을 때 가장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해조류 특유의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3: 네, 네, 맞습니다.
2: 그렇다면 이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오리지널 후코이단이 25년 이상 사랑받아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일단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많은 분들이 오리지널 후코이단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2: 네.
3: 그래서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오랜 시간 이어온 이 원료 연구 그리고 품질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제품은 오키나와산 모주쿠 후코이단,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여기에 버섯 제품을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이 저희가 아가리쿠스 버섯, 그것도 뿌리 균사체를 배합해서 25년 이상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꾸준히 선택을 해 주신 제품인데요. 특히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이라는 성분 자체뿐만 아니라 저희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조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이렇게 한 제품을 유지해온 것은 결국 품질에 대한 고객분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그 25년 이상 꾸준히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3: 네.
2: 그렇다면 이 후코이단 제품은 원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오미노 시즈쿠는 원료 관리에서 어떤 점을 굉장히 중요하고 보고 있습니까?
3: 일단 좋은 후코이단 제품은요, 좋은 원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미노 시즈쿠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오키나와산 모주쿠하고 미역기 원료를 선택을 할 때 원산지하고 품질 기준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3: 특히 해조류 원료는 이 생산 환경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료의 출처 그리고 관리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고객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2: 네, 그렇군요. 네, 요즘 또 건강식품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 라벨에 표시된 함량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후코이단처럼 함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그 함량이 표시된 수치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3: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건강식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정확한 표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품질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 네.
3: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이 원료 입고 단계부터 원료 기준 확인 그리고 제조 과정 관리 완제품 품질 확인까지 저희가 단계별 관리 절차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 네.
3: 이 단계별 관리 절차를 소비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희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에 전화를 주셨을 때 이거를 다 고객분들한테 오픈을 하고 보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회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2: 네.
3: 일단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단순히 제조사의 설명만으로 소비자분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 그리고 품질 기준을 통해서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시켜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을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이제는 후코이단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요. 단순한 광고보다는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 원료 출처, 그리고 제조관리 시스템, 그리고 품질 검증 기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굉장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어떤 재료를 얼마큼 사용했는지부터 또 제조 과정 관리, 완제품 품질 확인까지 좀 단계별로 잘 좀 살펴보셔야 하겠네요.
3: 네, 맞습니다.
2: 그런 것들을 다 하신 게 지금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이라는 말씀이죠.
3: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굉장히 까다롭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 원료나 이 제품의 FDA를 통과해서 저희 오피스까지 들어올 때 이 모든 품질 검증 기준을 그거를 다 프로바할 수 있게 보내드렸을 때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아, 건강보조식품 회사, 특히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이 이렇게 오리지널로 많은 분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2: 네, 원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그걸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3: 그럼요.
2: 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건강식품 시장을 보면 다양한 인증과 또 품질 보증 문구를 내세우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인증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3: 요즘은 많은 제품들이 뭐 광고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인증, 검증, 고품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단순히 문구만 보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2: 네.
3: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증을 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2: 네.
3: 대표적인 객관적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후코이단 업계에서는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 JHFA 인증인데요. 이 JHFA 인증은 단순히 이 후코이단 제품 이름이나 뭐 광고 문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후코이단의 원료 기준 그리고 말씀드린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조 관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심사를 해서 그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만 그 JHFA 인증 마크를 부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도 후코이단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뭐 홍보 문구보다는 공식적인 검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확인 가능한 이 기준인지 그리고 제조사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JAFA, JHFA 인증을 갖고 있는 거죠. 원료 기준, 품질 관리 기준, 제조 관리 기준 등을 정말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이 모든 것을 충족한 제품에 주는 그 인증을 갖고 있는 제품이 또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경험하신 고객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많으시죠?
3: 굉장히 많죠. 하루에 솔직히 좋은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고객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손편지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직접 보내주신 고객님의 경험담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고객님께서는 평소 이제 위장이 약해서 조금만 피곤해도 속이 쉽게 불편해지고 또 식후에는 또 더부룩함과 불편함 때문에 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제품을 경험해 보셨다고 해요. 그러던 네. 중에 이 복용하던 영양제가 너무 많아서 잠시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섭취를 중단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 이제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셨다고 하는 케이스인데 고객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편지를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2: 네.
3: 저는 타고나기를 위장이 약해 조금만 피로해도 속이 쉽게 탈이 나곤 했습니다. 식후 더부룩함과 불쾌감이 일상이 되다 보니 건강을 위해 소문난 제품들을 이것저것 번갈아 복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먹고 있는 영양제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복용 중이던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잠시 쉬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끊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과거의 고질적인 속쓰림과 불편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을 하니 예전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속 편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짧은 문구를 보내주신 사례입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이분이 굉장히 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실제 경험을 하시면서 주변에도 좀 네. 소개를 하셨을 것 같아요.
3: 네. 어떻습니까? 특히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버지니아에 거주하시는 오빠가 기력과 입맛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번에 선물로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몸소 이제 차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한테 주저없이 권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2: 네, 본인이 만족하셨으니까 또 실제 이제 가족에게 네. 그렇게 권하셨네요.
3: 맞습니다.
2: 네, 이제 실제 고객분들마다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 고객 리뷰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저희가 이제 실제 이 사례는 이제 구글 리뷰에 남겨주신 고객님의 경험담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LA에 거주하시는 80세 제임스 리라는 고객분이세요. 근데 이 고객님은 코로나를 두 차례 겪은 이후 예전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건강관리 방법을 시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아내분의 권유로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캡슐을 드시기 시작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는데 한 약 두 달 정도 꾸준히 섭취를 한 후 본인이 느끼는 변화를 바로 구글 리뷰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구글에 찾으시면 이분 리뷰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신 후에 피부가 좋아지셔가지고 피부 관리 받으시냐는 이야기를 들으실 정도로 남자분인데도 외적인 변화를 느끼셨고요. 그리고 식생활과 일상 컨디션 관리에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화 주신 분인데
2: 네.
3: 이분은 80세가 된 지금도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오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꾸준히 섭취할 계약이라고 구글 리뷰에 남겨주신 사례입니다.
2: 네, 80세 어르신께서 이렇게 또
3: 네.
2: 경험담을 잘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누군가는 이제 무너진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 사실은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일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생생한 사례들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미노 시스코 후코이단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3: 우선 우미노 시스코 후코이단 제품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피로감이 줄었다, 위와 장이 편안하다는 말씀은 바로 해주시는데 이러한 작은 긍정적 변화들이 매일매일 쌓이면서 이제 아마 신체 전반의 컨디션이 회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을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을 하신 분들은 정말 만족도를 저희 회사에 이제 많은 감사 표현을 해주실 정도로 많은 고객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 한번 저희가 무료 샘플을 또 보내드리니까 위 안 좋으신 분들, 장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무료 샘플만 드셔도 바로 아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그렇군요.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네, 끝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 위해서 문의 방법 안내해 주십시오.
3: 네, 저희는 제품 문의 그리고 개인별 맞춤 건강 상담 다 해드리거든요. 바로 무료 전화 866-566-9099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 건강 상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료로 또 체험용 무료 샘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866-566-9099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고 혹시 워싱턴 DC 지역에서 좀 빨리 이거를 좀 경험해보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자파 인증을 받은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은 딱 세 군데거든요. 버지니아 지역은 웰빙 모아, 그리고 메릴랜드 지역은 엘리커 시티 약국, 콜롬비아 히커리 약국 요 세 군데에서만 구매 가능하십니다.
2: 네, 무료 샘플도 받아보실 수 있죠?
3: 네, 상담을 진행을 먼저 도와드리고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 샘플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미국은 물론 한국 지사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제품 받아보실 수 있고 저희가 배송은 또 한국,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저희가 지사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어디서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 우미노 시스코 후코이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신대 매니저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제품 문의 및 개인별 맞춤 건강 무료 상담 866-566-9099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싱턴 DC 웰빙 모아 엘리커시리 약국, 콜롬비아 히코리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건강식품 단순히 어떤 광고 이미지보다는 원료의 품질과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맞는 또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셔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신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 워싱턴 초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말 또 우리를 굉장히 흥미롭고 기쁘게 해줄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기다리고 있지요. 네, 경기도 보시면서 또 휴식도 취하시고 또 하지만 또 남들이 쉴 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도 응원을 드리면서 이번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잘 쉬고 경기도 보면서 네, 월요일 여러분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4.

K-Radio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대선 관련 기존 주장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 주요 방송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생중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면허 박탈까지 거론하며 언론계를 비판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에서 오만만을 항해하던 유조선의 승선에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에 대한 대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주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최근 물가 둔화에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유지하며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구매 금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 의존이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국과 공동 대응도 요구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 시험 비행이 발사 직전 엔진 이상으로 연기됐습니다. 기업 공개 이후 첫 시험 발사에 관심이 쏠렸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기술적인 문제로 제시도가 미뤄졌습니다. 석유기업 쉐브론이 이라크와 손잡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송로 구축을 추진합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해협 봉쇄 위험에 대비해 대체 송유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CEO와 직원들이 AI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정치활동위원회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업계 내부에서도 규제 필요성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메릴랜드주의 불법 체류 학생 대상 대학 학비 지원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16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메릴랜드주 대학 시스템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주내 학비와 재정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릴랜드주의 정책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는 제공하는 것으로 연방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의회는 오래전부터 메릴랜드가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교육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릴랜드가 불법 체류자에게 주내 학비를 제공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일 뿐 아니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육 비용을 불법 체류자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한 학년도에 약 9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부 차관보도 대학은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미국 학생들이 자국에서 2등 시민처럼 취급받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학생 대상 주내 학비 제도를 겨냥해 제기한 법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메릴랜드주는 이번 소송 대상이 된 13번째 주입니다. 텍사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하거나 시행을 막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일리노이, 미네소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뉴저지, 캔자스,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등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 주정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메릴랜드는 드리머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공립학교를 다녔으며 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리머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의 노인 청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주내 대학 학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주정부 모두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들 학생들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일자리를 채우고 지역 기업을 지원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메릴랜드 주민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 하원의장 조슬린 페냐 멜릭도 주의회가 해당 정책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공립학교를 다니며 주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브라운 메릴랜드 법무장관 역시 법무부가 메릴랜드에서 성장하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법무부의 소장을 검토한 뒤 법정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또다시 미 동북부를 뒤덮으면서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과 뉴저지 일부 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뉴욕시의 대기질 지수는 한때 270까지 올라가 매우 건강에 해로운 상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보건당국은 곳곳에서 무료로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캐나다 전역에서 100건이 넘는 산불이 계속되면서 발생한 연기가 미 동북부 지역으로 확산돼 뉴욕시와 뉴욕주 전역, 뉴저지 일부 지역의 하늘을 다시 짙은 연무로 뒤덮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과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는 시야를 가릴 정도의 뿌연 하늘과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뉴욕주 환경보전국은 뉴욕시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 대기질 건강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캐티오컬 뉴욕주지사는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로 뉴욕주 전역의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이라며 지혜롭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야외 활동 자제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2: We're in a very serious health situation right now in the state of New York. the smoke from the Canadian wildfires that covered the state. We want to make sure that, number one, be smart. Being smart means staying indoors. If you have to be outdoors or you're one of sensitive groups, please take advantage of our mass distributions or contact us, and we'll make sure you get it. So let's be smart, New Yorkers.
1: 특히 뉴욕시의 대기질 지수는 16일 저녁 한때 270까지 치솟으며 매우 건강에 해로운 very unhealthy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대기질 지수가 201 이상이면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현재 대기질이 모든 시민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장시간 또는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3: I do want to talk about the air quality. As New Yorkers can see and in some neighborhoods as New Yorkers can smell, smoke from the Canadian wildfires is over our city. The state has forecast air quality in the unhealthy range for the New York City region. At unhealthy levels, everyone, not just people with asthma and heart conditions, not just older adults, everyone may feel health effects. Limit your time outdoors.
1: 이어 도서관, 경찰서, 몇몇 소방서에서 무료로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다며 웹사이트 on.nyc.gov/freemask를 통해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곳의 지도를 직접 검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원 전화 311을 통해 마스크 무료 배포 장소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We have made free KN95 masks available at hundreds of locations citywide, including libraries, police precincts, and a number of firehouses. Go to on.nyc.gov/freemask and you'll find a map of where to pick one up or call 311.
1: 산불 연기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호흡곤란과 기침, 어지럼증,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장질환과 폐질환 등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질 악화 속에서도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공기를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해 대기질 지수가 202를 넘는 환경에서 몇 시간 동안 야외에 머무르는 것은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과 맞먹을 수 있다며 대기질 지수가 270까지 오른 만큼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 당국은 17일 금요일 오후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뉴욕시와 북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가 유입돼 대기질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뉴저지 대부분과 뉴욕시 남부 지역은 당분간 건강에 좋지 않은 공기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에 미국산 엔진을 도입하는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튀르키예 일간 사바흐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4: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방위산업체 제너럴 일렉트릭이 생산하는 F-110 엔진을 칸 전투기용으로 수출하는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이후 설정된 15일의 의회 검토 기한이 이의 제기 없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F-110 엔진의 튀르키예 판매를 위한 핵심 절차가 완료됐다고 이 매체는 평가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 의원 9명이 튀르키예에 대한 특정 군사 장비와 용역 등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공동 결의안을 냈지만 이 결의안은 하원이나 상원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무부의 수출 계획에는 이 엔진의 여러 세부 모델 중 F-110, G-129E/F에 대한 통합, 조립, 외부 개조, 인증, 시험, 용역 및 기술 데이터 이전 등이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F-110 엔진은 1980년대에 처음 개발돼 현재까지도 F-15, F-16 등 여러 주력 전투기에 쓰입니다. 이는 이달 초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방산 협력의 뜻을 함께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가 미국에서 도입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자국 방산 기업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을 통해 2010년 개발에 착수한 5세대 전투기입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은 2024년 2월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쌍발 엔진을 장착한 칸 전투기가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칸 전투기 양산은 2028년 시작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K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12불99, 파 다섯 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없이는 미국의 위대함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 시스템이 해킹과 외국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Because no country could be great without fair and honest elections. You have to trust your country because if there can be no trust, no greatness. Tonight I'm announcing the immediate declassification and release of critical intelligence revealing shocking vulnerabilities in our election infrastructure.
3: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될 정보가 미국 선거 시스템이 해킹과 외국의 개입에 예상보다 훨씬 취약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도 외국의 개입 시도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권자 신원 확인 강화와 시민권 증명 의무 확대, 우편투표 규제 강화 등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회 계류 중인 선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20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기존에 제기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며 당시 선거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과거 선거 관련 의혹과 정보 은폐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연설 말미에는 미국의 대일한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군사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선거 개입 및 2018년 중간선거, 2020년 대선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는 이번 연설에서 별도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연설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보안과 선거 신뢰 회복 문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현재 공부 중인 국제학생들에게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학업이 계속되는 한 별도의 종료 시점 없이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년 이후 추가 체류를 원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 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토안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서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F, J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DHS는 학생 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연장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DHS는 전공 변경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을 바꿔서 체류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DHS는 1978년 이후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면서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종 규정으로 이런 악용을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며 최종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HS는 최종 규정이 며칠 내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새 규정은 게재 후 60일 후 후에 발효됩니다. 60일 뒤면 9월 중순쯤입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규정 변경으로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0: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1,861명이며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입니다.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며 이들 가족은 3,180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공영방송 BBC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에 미 정부가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를 상대로 낸 소송에 미국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은 16의회 폭동에 대한 BBC 다큐멘터리가 왜곡 편집돼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BBC를 상대로 총 10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인용해 미 정부가 법원에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BBC가 미 공공기관을 포함한 여러 곳에 문서 제출을 48차례 요청했다면서 이를 정부 개입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BBC는 이에 관한 답변서에서 이에 상충이 명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능력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나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미 정보기관은 그의 지시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다큐멘터리 편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했으나 소송에는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방영되지 않은 만큼 미국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BC는 법원에 제출한 별도 서면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브랜드와 자산, 사업에 이 다큐멘터리가 미친 부정적 영향을 소송의 근거로 주장하면서도 BBC의 재정정보 제공 요청은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이란의 공항과 철도 등 민간시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매체는 17일 이란 샤르공항과 반다르 아바스 철도,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교량 두 곳이 밤사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텔레그램을 통해 공항 주변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미군 발사체 최소 한 발이 이란 샤르공항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도 텔레그램을 통해 몇 분 전 반다르 아바스의 철도역이 미군의 공격 대상이 됐으며 이로 인해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에 따르면 호르무즈 간주의 교량 두 곳도 공격을 받아 두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외교 해법으로 다가섰지만 최근 일주일 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물리적인 충돌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자국이 지정한 경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공격하자 그 책임을 물으며 8일부터 이틀간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 내 미군기지 시설에 보복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선적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며 11일부터 일주일째 공습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안쪽으로 공습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열리는 상하이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만나 기술 공유를 제안하는 등 AI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0: 아침 6일 오후 상하이 시자오 호텔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AI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중국은 디지털 경제와 AI 등 기술을 공유해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전환 실현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구조 최적화와 국경 간 전자 상거래 및 서비스 무역 육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국 간의 직항 항공편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에너지, 광물, 교육, 과학기술, 의료와 보건, 스포츠, 미디어 부분도 협력이 필요한 주요 분야로 꼽았습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무역 투자, 교통, 에너지, 농업, 디지털 경제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계기로 다른 우호국들과 AI와 디지털 경제를 주요 의제로 한 정상급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드론 중심의 군 전력 개편을 주도한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해임했습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우헨 흐바라 국가보안국 국장 권한대행을 국방장관 권한대행에 임명하고 의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사임의 뜻을 밝힌 페드로우 장관의 해임을 공식화한 겁니다. 35세인 페드로우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을 앞세워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 임명돼 중국산 전투 드론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드론을 개발하는 등 드론 전력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드로우 장관이 군 개혁 과정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 등 군 기득권 세력과 갈등하면서 개각 대상이 된 사실이 알려지며 반대 시위가 잇따르는 등 반대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뇌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외출하실 경우 우산을 준비하시고 갑작스러운 돌풍과 천둥, 번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체감 온도가 높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가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가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제공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 발표와 입장 표명에 활용해온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 운영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오는 8월 1일부터 기업 대상 데이터 서비스인 트루스 API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계정의 게시물을 대중공개 약 1000분의 1초 단위로 먼저 전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직접 확인하거나 수작업으로 수집할 필요 없이 실시간 데이터 피드를 통해 게시물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소셜미디어 데이터 API 서비스는 이미 X와 레딧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제공되고 있으며 주로 금융기관과 알고리즘 기반 투자 업체 등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루스 소셜을 통해 외교, 경제정책 관련 메시지를 직접 발표해왔으며 시장에서는 그의 게시물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관련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올리면서 국제 유가와 증시 변동성이 커졌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접근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현재 트루스 소셜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으로 약 1,29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의 계정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지분 약 41%를 철회 가능 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공식 업무와 개인 사업 간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측은 해당 서비스가 기업 고객을 위한 데이터 제공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스닥에 상장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주가는 16일 3% 하락한 주당 $9.28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약 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인수를 추진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우버는 16일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딜리버리 히어로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41.5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지분 100%를 기준으로 한 거래 가치는 148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번 인수 대상에는 한국의 배달의 민족을 비롯해 중동의 탈라바토와 헝거스테이션, 중남미의 페디도스야 유럽 아프리카의 글로버 등 50개 시장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는 배달의 민족과 새로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배달의 민족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브랜드이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달의 민족이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과 가치를 깊이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우버의 핵심 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의지는 변함없다며 배달의 민족의 우수한 인재와 브랜드 가치, 기술 역량에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버에 인수된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우버는 지난 5월 DH 이사회에 주당 33유로의 인상안을 전달한 뒤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우버는 그동안 DH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현재 의결권 지분 24.99%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거래로 DH는 분할될 예정인데 우버와의 지리적 중복을 줄이고 경쟁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터키의 예멕세페티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사업부를 미국 투자회사에 매각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FT는 이번 거래로 우버가 탈라바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헝거스테이션을 통해 중동에서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의 배달의 민족도 자연스럽게 인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수 합병은 음식 배달 시장의 통합 추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해 도어데시가 영국 기반의 딜리버루를 29억 파운드에 인수했고 프로수스는 저스트 이트 테이크어웨이를 41억 유로에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DH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니클라스 웨스트버그가 몇 년간에 걸친 주주 압박을 받은 끝에 내년 3월까지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 나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시가 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는 9월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4세 대상 프리케이 과정까지 확대 운영되며 시는 이를 위해 6,7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장애 아동을 위한 취약전 특수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조렌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를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은 오는 9월 새학기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장애 학생을 위한 주요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프리케이 과정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2026, 2027 회계연도 예산 6,75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뉴욕시 5개 보로의 14개 학군, 26개 학교에 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확대되는 프로그램은 현재 K-12 과정에 운영 중인 NEST, HORIZON, AIMS, PASS, ACES 등 5개 특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퀸즈에서는 30학군의 PS-152와 PS-171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뉴욕시는 장애 아동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먼 학교까지 이동하는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도 확충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언어평가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등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아 지역 평가센터 10곳에 전문 인력 35명을 추가 배치해 장애 평가와 개별화 교육 계획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이중 언어 평가 서비스와 부모 대상 교육 지원도 확대됩니다. 일반 프리케이 교실에서 특수교사와 전문가를 배치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도 늘릴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기존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네스트와 호라이즌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약 97%에 달하며 에임즈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교 참여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에서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군은 1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행 중인 대이란 해상 봉쇄와 관련해 유조선 한 척의 승선에 검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7월 16일 제11 해병원정대 소속 미 해병대원들이 오만만에서 유조선 MT 웬 야오호의 승선에 검문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까지 미군은 봉쇄선을 뚫으려던 상선 세 척을 회항시켰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한 척을 무력화했으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한 척에 승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해당 유조선을 납포할지, 회항시킬지 등 후속 조처를 설명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 해역은 미국의 철벽 봉쇄를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선박을 제외하곤 여전히 자유롭고 개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이 6월 물가지표 둔화에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거두지 않으며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16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물가상승률이 스스로 2%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정책적 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금리를 다소 높이는 것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와 관련한 전망 및 위험의 균형을 더 잘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지표 둔화에 대해 한 달간의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물가 안정 회복이라는 임무를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완화할 경우 물가가 추가로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단기적으로 추가 에너지 충격이 없고 중기적으로 수요 압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의존한다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깝다고 전했습니다.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이날 네브래스카주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나의 주요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라며 너무 뜨겁고 목표치를 너무 오랫동안 웃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미드 총재는 6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이를 추세의 시작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물가 압력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품을 포함한 상품, 서비스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식품 가격은 COVID-19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우리는 아직 원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슈미드 총재는 팬데믹이 남긴 교훈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결코 공급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라며 강력한 수요 또한 거의 항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미 경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성장세도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이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제조 총기, 이른바 고스트건 부품을 뉴저지 주민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펜실베니아의 총기 판매업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는 피고가 기존 소송 이후 회사를 파산시킨 뒤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왔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3: 버틀러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조던 빈로를 상대로 고스트건 판매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빈로는 자신이 운영한 JSD 서플라이와 이글 쇼즈를 통해 뉴저지 주민들에게 고스트건 제작 키트와 부품을 고의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스트건은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우며 구매 시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뉴저지 내에서 제조와 판매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저지주가 2023년 제기했던 기존 소송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주정부는 빈로의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필라델피아시도 같은 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빈로는 두 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를 밟았는데요. 하지만 뉴저지주 검찰은 이를 진짜 파산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븐포트 법무장관은 총기 폭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고스트건은 총기 규제를 피하고 신원조회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공공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3년 소송으로 그의 두 회사는 문을 닫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뉴저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빈로가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접경 지역에서 총기 박람회를 개최하며 뉴저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뉴저지 턴파이크에 광고판까지 설치해 뉴저지 주민들이 강을 건너 펜실베니아에서 고스트건 부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총기법 집행국의 제러미 어슈 국장대행은 기업의 파산이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며 뉴저지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해 불법 고스트건 제품을 판매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고스트건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 현장에서 회수된 고스트건은 2019년 55정에서 2022년 433정으로 약 8배 증가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2022년 고스트건 키트를 총기로 분류하도록 법을 개정한 이후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251정이 범죄 현장에서 회수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0: 미국 정상급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ABT의 수석 무용수에 한국인 박선미 씨가 올랐습니다. ABT 한국인 수석 무용수로는 서희, 안주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박 씨는 백조의 호수 공연 직후 승급 발표를 받으며 입단 4년여 만에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세계 정상급 발레단인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 한국인 수석 무용수가 또 한 명 탄생했습니다. 16일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ABT에 따르면 ABT 예술감독 수전 제피는 전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공연 직후에 솔로이스트 박선미를 수석 무용수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임명일은 9월 1일입니다. 박선미는 이날 공연에서 주역인 에데트 오딜 역을 맡았습니다. 제피 감독은 박선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무대를 장악한다며 모든 춤에 조용한 힘을 불어넣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가 제시한 모든 도전을 훌륭하게 극복해왔고 성장 속도는 놀라운 정도였다며 이번 승급을 통해 이를 인정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선미는 ABT 입단 이후 이례적인 속도로 최고 등급까지 승급했습니다. 10살에 발레를 시작해 선화예중고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서 201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한혜종 졸업과 함께 ABT 스튜디오 컴퍼니에 입단했습니다. 2021년 ABT 견습단원으로 합류한 이후에 2022년 2월 정단원이 됐습니다. 이후 7개월 만에 솔로이스트가 됐고 다시 약 4년 만에 최고 등급인 수석 무용수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또 2017년 한국인 최초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ABT는 1940년에 창단돼서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세계 정상급 클래식 발레단입니다. 2006년 미 의회로부터 미 국립 발레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승급으로 ABT의 한국 수석 무용수는 서희, 안주원에 이어 박선미까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미 의회 의원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핵심 부품에 대중국 의존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제품 구매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 위원장과 조지 화이트사이즈 하원의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기업의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 제품 구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서한에서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공급망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물레나 위원장은 글로벌 DRAM 공급 부족 속에서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모두 중국군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미국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구매는 군과 민간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개발을 직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애플이 중국 창신 메모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승인을 요청하며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뒤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창신 메모리를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렸지만 이 명단 지정 자체가 미국 기업의 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행정부에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이나 상무부의 수출 통제 대상인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미국 기업이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창신 메모리를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하고 이미 명단에 올라있는 양쯔 메모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국과 협력해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가 글로벌 메모리 부족 사태를 이용해 동맹국 공급망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는 각각 DRAM과 NAND 플래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국 업체로 현재는 주로 중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첨단 생산 능력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경쟁사에 미치진 못하지만 빠른 성장과 대규모 투자로 향후 수년 내 글로벌 메모리 가격과 공급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4: 매일 아침 찜질방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욕탕을 즐기는 뉴요커 썬킴 역사 스피털과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5: 아이 시원하다.
4: 정말 아유. 그런 소리 되시나요? 정말 클리셰 아닌가요? 목욕탕 클리셰?
5: 아 근데 예, 예, 예. 그 네. 알베르토 얘기에 따르면은
4: 아, 이탈리아 알베르토 씨.
5: 이탈리아 알베르토에 따르면 예, 예. 이탈리아도 우리 목욕 문화와 거의 비슷하대요.
4: 어 그래요?
5: 그니까 우리나라 목욕 문화가 뭐 약간 그 아직 아저씨들은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잖아요.
4: 그렇죠. 국룰이죠.
5: 예. 그 국룰이죠. 예. 이탈리아 사람들도 냉탕 온탕 냉탕 온탕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4: 어, 그래요?
5: 그러니까 온탕이 있는 거는 이른바 온천지대에는 뭐 각 나라에도 있지만 냉탕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4: 이태리도 있대요.
5: 일례로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료칸이라든지 온천 가면은 뜨거운 탕만 있지.
4: 그렇지.
5: 냉탕이 없어가지고 당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4: 그러네, 그러네.
5: 땀을 흘렸는데 이거 어디서 치냐? 이런 식으로.
4: 그렇죠. 번갈아서 들어가줘야
5: 되고. 왔다 갔다 되거든요. 해야죠.
4: 예.
5: 근데 이탈리아도 이게 왔다 갔다 냉온탕 문화가 있고, 우리가, 아이, 시원하다!
4: 그걸 한다고?
5: 이탈리아 사람도 한대요.
4: 아, 진짜 온탕에서?
5: 온탕에서. 맘마미!
4: 아, 온탕에서 시원하다고 하는 게 있다고?
5: 으라찌야찌야!
4: 아, 내적 친밀감 장난 아니에요.
5: 똑같아요, 진짜요. 네.
4: 예. 오늘도 뽀송뽀송하게. 잡지사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썬킴의 선문답 오늘은 잠들지 않는 도시죠. 미국 최대 도시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도시 뉴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시장이라는 자리는 뭐 어느 정도의 권한과 힘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5: 일단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지죠.
4: 그럼요.
5: 월스트리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뉴욕 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시장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힘든 자리다라고 불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4: 그러네.
5: 뭐 그대로 뭐 뉴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들지 않는 도시지 않습니까?
4: 아.
5: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거는 또 우리 프랑크 시나트라 선생님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4: 아,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5: 뉴욕, 뉴욕 노래요.
4: 뉴욕, 뉴욕.
5: 아, city don't never sleep. 뉴욕, 뉴욕.
4: 그러네, 그러네. 오늘 썸문답에서는 뉴욕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뉴욕의 운명을 바꾼 역대 시장 두 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누구를 골라오셨나요?
5: 뉴욕에는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4: 공항이요?
5: 공항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 범 수도권으로 봤을 때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김포국제공항이 있잖아요.
4: 그렇죠.
5: 뭐 일본도 하네다, 나리타가 있는 것 같이 뉴욕도 우리가 알고 있는 JFK공항.
4: 그렇지.
5: 뭐 우리 인천국제공항과 비슷한 레벨이죠.
4: 네.
5: 그리고 뉴욕시 안에는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있어요.
4: 아, 라구아디아 공항.
5: 우리 김포공항 같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라구아디아 공항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4: 네네.
5: 그 라구아디아 공항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냐? 바로 라구아디아 뉴욕시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4: 아, 시장 이름이군요.
5: 그 라구아디아를 이용하시는 미국 교민들과 유학생들도 안 궁금하신가? 이게 라구아디아가 왜 라구아디아인가? 에헤라디아에서 나왔나?
4: 예, 무슨 멕시칸 음식 같기도 하고.
5: 아까사디아.
4: 아, 네. 예, 네. 그런 느낌.
5: 라구아디아 시장이 얼마나 위대한 뉴욕 시장이었으면은
4: 그러네.
5: 뉴욕 시민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시장의 이름을 공항에 붙여줬을까?
4: 이 부분이 뉴욕 시장 세 번 연속 당선돼서 12년 동안 시를 이끌었는데 뉴욕의 축복이자 미국의 행운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인물인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인물인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장까지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5: 피오렐로 라구아디아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탈리아 이민 가정 출신이에요.
4: 예,
5: 라구아디아요. 예. 뭐 뉴욕 맨하탄의 전통적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밴드마스터로 미 육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밴드마스터로 근무하다가 이제 불량식품을 먹고 돌아가세요.
4: 아, 불량식품 드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5: 유통기간 지나! 이렇게요. 이걸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다. 어떻게 이런 식품 유통조차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냐.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심히 법 공부를 해가지고
4: 예.
5: 일단 변호사가 되고 이제 판사가 돼요. 그러니까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뉴욕에서 이제 판사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를 여러 가지 남깁니다.
4: 아, 그래요.
5: 굉장히 미국판 포청천.
4: 이라고 미국에서는 안 그러죠.
5: 미국에서는 안 그러죠.
4: 미국에서는 안 그러죠. 예.
5: 정말로 뭐라고 할까, 그, 미스터 대쪽, 원칙주의자.
4: 명판결.
5: 명판결 라구아디아.
4: 어떤 일화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예.
5: 일단 1930년에 라구아디아 판사가, 그러니까 뉴욕의 이제 야간 법정의 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4: 예.
5: 야간 법정이요. 예. 근데 한 노파가 이제 그 법정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할머니는 어떤 혐의로 여기 오셨습니까? 했더니 지금 한 식료품 가게에서 빵 한 덩어리를 이제 훔쳐 드신 거예요.
4: 아,
5: 약간 장발장 같죠.
4: 예, 예.
5: 아니 할머니 그럼 그 빵을 왜 훔쳤습니까? 했더니 지금 사위란 놈은 도망을 가고 딸은 지금 아파서 누워 있고 지금 손자 손주가 손녀가 있는데 지금 일주일째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다.
4: 아.
5: 너무 지금 아이고 당연히 할머니가 지금 딸은 아파서 누워있지 손자 손녀는 아 할머니 배고파요 그러면 어찌됐거나 내가 철컹철컹 하는 있더라도 빵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4: 딱하네
5: 딱하죠
4: 예, 예.
5: 이래서 내가 빵을 한 덩어리 훔쳤다 근데 더 나쁜 삐삐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었어요
4: 왜요 왜요
5: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에요
4: 아 그렇죠
5: 끝까지 아 할머니가 법적 책임져야 돼 이거
4: 아 뭐 범법은 범법이지만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이거예요.
5: 그래가지고 다시 네. 야간 법정이 그 빵집 주인이랑 같이 온 거예요.
4: 아유.
5: 그래서 라구아디아 판사가 이제 그냥 어떻게 합의 보라고 얘기해요. 아, 딱 한 사정 들었지 않냐. 그냥 합의 좀 보시라고 식료품 주인분.
4: 네.
5: 절대 안 된다고.
4: 아,
5: 법대로 하시라고.
4: 독하네.
5: 독해요.
4: 네, 어떡합니까? 네.
5: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지금 어차피 어쨌든 빵 한 덩어리 훔친 거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벌금 10달러를 내시든지 일주일 동안 지금 구치 그러니까 유치장에 들어가셔야 될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전 잘 모르겠다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할머니.
6: 뭔데요?
5: 내가 그냥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러면 빵 안 훔칠 자신 있으시냐고. 나랑 약속하실 거냐? 했더니 약속을 못해요.
4: 아, 그치.
5: 그치, 지금
4: 손주가 손주들이, 뭐 먹었어, 지금.
5: 손주들이 빵 달라고 하니까, 밥 달라고 하니까.
4: 나도 약속 못하지. 오히려 솔직한 거죠, 그게.
5: 난 장담 못하겠다고, 판사님. 네. 지금 손주들이 굶고 있다고. 그러면서 딱 판결 내립니다. 지금 할머니 현행법 위원입니다. 판결 내리겠습니다. 땅, 땅, 땅. 그 유치장 들어가는 건 좀 오바고 벌금 10달러. 땅, 땅, 땅 하면서 일어나요. 라거디 판사.
4: 라거디가 일어나요? 예.
5: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가지고 아하. 자기 벗은 모자에 넣어요.
4: 예.
5: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자, 또 다시 판결 내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손자가 배가 고픈다고 하는데도 밥을 못 준 거는 동료 뉴욕 시민인 나에게도 잘못했습니다.
4: 아~
5: 나에게도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땅땅땅 퓨레롤 라구아디아 10달러. 자기가 돈을 꺼낸 다음에 넣는 거예요.
4: 벌금 낸 거예요.
5: 자기도 벌금을 내요. 그리고 지금 저 할머니가 지금 그 1930년대 일이거든요. 예. 대공황 때 일이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지 빵 한 덩어리 때문에 이 법정에 끌려온 야간 법정에 이 밤늦게 끌려온 거는 동료 뉴욕 시민들 여기 오신 방청객들 다 연대 책임이 있다고.
4: 어? 10달러씩 또?
5: 10달러는 오바고 예. 각자 50센트씩 다 내라고.
4: 아.
5: 그래서 모자를 벗어요.
4: 예예예. 예.
5: 자기 10달러 있잖아요.
4: 어.
5: 옆에 있는 경관 예. 법정 그 경관 있잖아요. 예. 줘요. 경관도 얼떨결에 50센트 줘요.
4: 예, 예, 예.
5: 그리고 그, 예. 그 할머니 끌고 온 그 식료품 주인 있잖아요. 얼떨결에 50센트.
4: 아, 다 50센트씩?
5: 딱 50센트요.
4: 예.
5: 그래서 싹 거드니까 57달러가 나와요.
4: 와, 아, 식료품 주인다.
5: 내가, 야, 50센트 당신도 넣어!
4: 분위기가 예. 안 낼 수가 없어, 이거.
5: 그러니까.
4: 예, 예.
5: 57달러가 거쳐져요.
4: 예.
5: 그러면서 그 라거드의 판사가, 당시 판사죠. 자, 여기서 할머니 벌금 10달러는 제가 제하겠습니다. 57달러에서
4: 거죠.
5: 10달러는 예. 이제 그
4: 할머니의 벌금이죠.
5: 지불해요.
4: 예, 예.
5: 47달러를 할머니한테 줘요.
4: 와, 이거 되게 감동, 약간 뮤지컬 장면 같아요.
5: 그렇죠.
4: 저도 유죄입니다!
5: 유죄!
4: 저도요! 저도요!
5: 47달러! 50센트!
4: 진짜 그 정도 장면이네.
5: 그러니까요.
4: 명판관이네.
5: 57달러, 57달러.
4: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다음날에 뉴욕타임스의 대서특필이 됩니다.
4: 네.
5: 그 감동적인 스토리로.
4: 그러네.
5: 이러면서 라구아디아 판서? 그런 판사가 있었어 하면서 묻혀 있었던 그 선행과 그 미담인지 약간 발굴이 되기 시작해요. 이런 선행이 있었다 하면서 뉴욕시에 정말 인기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4: 이때 이분이 작은 꽃, 리틀 플라워라는 별명을. 키가 좀 작았나봐요.
5: 키가 네. 작았어요.
4: 네.
5: 그러면서 정말 인기가 폭발을 했죠. 그러면서, 나 그러면, 본격적으로 뉴욕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발벗고 일을 하겠다 해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돼요. 당연히 압도적인 그 지지를 얻고 당선이
4: 바로
5: 되죠.
4: 바로 됐구나, 예.
5: 당선되자마자 뭐 하냐면요.
4: 예.
5: 축하 파티 보통 하잖아요.
4: 예.
5: 안 해요. 바로 라디오 부스로 갑니다.
4: 라디오 부스 가서 뭐예요?
5: 라디오.
4: 예.
5: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가 아니라,
4: 라거디아입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라거디아. 라거디아 밤의 디스크쇼.
4: 메시지가 뭐예요? 네.
5: 별이 빛나는 밤에가 아니라 예. 생방송 라디오 부스에서 뭐하냐면 취임식한 다음에요.
4: 예.
5: 아, 뉴욕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 이번에 새로 시장이 된 퓨렐로 라과디아입니다. 오늘부터 마피아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4: 아, 취임하자마자?
5: 취임하자마자요.
4: 범죄와의 전쟁?
5: 그게 일성이었어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find it and destroy it 정책을 펼쳐요.
4: 찾아서 괴멸시킨다.
5: 그러니까 영어 잘하신다.
4: 감사합니다.
5: 네. 당시 이제 뉴욕 시내가 이제 마피아가 뭐 거의 밤의 황제였거든요.
4: 아, 대공황 직후니까요.
5: 그렇죠.
4: 예.
5: 특히 이제 불법 슬롯 머신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라과디아 공항이 이제 공항이란다. 시장에 한 말이 뭐냐면
4: 네.
5: 마피아들의 돈줄인 불법 슬롯 머신 철컹 이거 찾아내서 부서라예요.
4: 아, 그걸 디스트로이해라?
5: Find it and destroy.
4: 아, 구체적이네.
5: 라구아디아 시장이 시장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4: 아, 그래요? 예.
5: 마피아, 특히 이탈리아계 마피아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해가지고 대놓고 사람들 톰슨 기관총이라고 있잖아요.
4: 네.
5: 그 우리 깽 영화에 자주 나오고 따라라라라 따발총. 이거 가지고 백주 대낮에 그냥 사람들 죽이고 하던 그런 무법천지 시대였거든요.
6: 아, 그래요. 예.
5: 특히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6: 예.
5: 우리 대부
6: 갓파더
5: Never go against the family, Don Corleone.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뉴욕 이탈리아 마피아잖아요.
6: 아, 그렇죠. 악명 높죠.
5: 그렇죠. 예. 이거 내가 소탕하겠다. 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해
6: 취임 일성이었다.
5: 버립니다.
6: 아, 예.
5: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라과디아 시장도 이탈리아계잖아요.
6: 어, 그러네. 어떻게 보면 같은 동향인데 어떻게 보면.
5: 그렇죠.
6: 어?
5: 여기에 이탈리아계 뉴욕 마피아들이 너도 같은 동향.
6: 어.
5: 너 어디야? 너 경상도 산청? 나도 산청이야.
6: 이태리 아이가.
5: 네가 이태리,
6: 이태리 아이가.
5: 아이가. 내가 너가 시장이랑 남천동에서 사우나다가.
6: 어? 그렇지, 그렇지.
5: 했다 아이가.
6: 어, 마피아 입장에서 얘기 나오겠네.
5: 나오죠.
6: 예, 예, 예.
5: 야, 그때 라과 대상이 딱 이런 말을 합니다.
6: 예.
5: 나는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다.
6: 아, 그것도 라디오에서?
5: 아, 그냥 얘기,
6: 아, 그냥 얘기를 해요.
5: 얘기를.
6: 예, 예. 프레스.
5: 이런 말이 들렸다고
6: 어,
5: 하니까.
6: 예, 예, 예.
5: 요게 그 찰스 루치아노라고 그 이탈리아계 마피아를 얘기하면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찰스 루치아노라고 해서 진짜 악명 높은 마피아 대부예요. 이 찰스 루치아노와 이 라과디아 시장의 대결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6: 아, 찰스 루치아노가 보스인가요?
5: 당시 아. 뉴욕 이탈리아계 마피아 보스였어.
6: 아, 예, 예.
5: 이 찰스 루치아노가 찾아가요.
6: 라과디아 시장을.
5: 라과디아 시장을.
6: 오, 예.
5: 시장님.
6: 대범하네.
5: 대공한테요. 아, 그 같은 이탈리아 사람들끼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요번에 우리 그, 우리 불법 슬롯 머신 사업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다음 시장 재선 캠페인.
6: 두둑하게 제가.
5: 두둑하게 우리가.
6: 밀어드리겠습니다.
5: 사과 상자 보내드릴게요.
6: 어, 역시 빅 애플 시티답네요.
5: 어, 그치. 예. 빅 애플이니까. 빅 애플 상자
6: 예, 보내. 큰 상자로 보내겠네요.
5: 어, 뭐 우리 저기 그 스케일 작게 우리 저 음료수 500 상자 삐삐삐 500 그거 아니야?
6: 지금 안 한다.
5: 지금 안 합니다.
6: 예. 안 넘어가지 라가디아 내가 볼 때.
5: 안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와가지고 찰스 루치아노가
6: 예.
5: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는데
6: 네.
5: 같은 이탈리아계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다.
6: 어...
5: 여기 찰스 루치아노가 격분해요.
6: 어...
5: 그래서 뭐하냐면. 어, 이제, 라과디아 시장의 부인과 어린 자녀들.
6: 네.
5: 유치원 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6: 예.
5: 몰래 가서 도착을 해요. 착착착착착. 찍은 다음에 시장실로 사진을 보내는데,
6: 네.
5: 붉은 페인트 칠하고 보내요. 피같이.
6: 경고인가요?
5: 그렇죠.
6: 어...
5: 계속 우리 마피아, 이탈리아계 마피아 손 건드리면은 당신 가족들 죽인다.
6: 야... 아, 이거는 좀 떨릴 것 같은데요.
5: 여기서 떨리면은
6: 라과디아가 아니지.
5: 라과디아가 아니지.
6: 라과디아 공항 없지.
5: 아, 에헤라디아지. 아,
6: 없지, 없지.
5: 여기에
6: 에헤라디아. 예.
5: 더 강수를 넣어버립니다.
6: 어?
5: 지금 당장 특검 실시하라고.
6: 아, 특검.
5: 예. 특검 소집.
6: 예.
5: 해가지고 특별 검사를 도입을 해가지고 일망타진해버려요.
6: 어.
5: 특히 찰스 루치아노 쟤 잡으라고.
6: 어.
5: 그러니까 잡았는데도 그 알카폰이랑 똑같아요.
6: 예.
5: 뭐 이제 살인 무슨 뭐 이런 거는 증거가 다 없잖아요.
6: 어, 그렇죠.
5: 일단 증거 잡을 수 있는 거 뭐가 있냐?
6: 네.
5: 알파치노는 탈세로 잡혔어요.
6: 아, 예, 예, 예.
5: 살인 이게 아니라
6: 예.
5: 탈세로 잡혀가지고 알카트라즈,
6: 예, 그렇죠.
5: 끌려가잖아요.
6: 예.
5: 얘 아무리 봐도 살인 증거가 없어.
6: 어.
5: 다 처리했으니까.
6: 예.
5: 뭐하냐? 매춘업으로 딱 걸린 거예요.
6: 아, 그건 증거가 있다. 어.
5: 딱 잡혀 매춘업.
6: 예.
5: 좋다. 이거 가지고 특검 이것저것 다 붙여서 최대 형량으로 선고 때려버려라.
6: 아.
5: 해서 땅땅땅. 피고
6: 예?
5: 찰스 루치아노 징역 50년.
6: 50년이면 뭐 이거 종신이지 종신.
5: 종신이죠.
6: 예.
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찰스 루치아노 때문에 이탈리아 마피아가 뉴욕에서 몰락을 해버려요.
6: 야.
5: 아, 이게 50년형을 맞으면서.
6: 어.
5: 그리고 찰스 루치아노는 나중에 미국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6: 어.
5: 쫓겨나요 이탈리아로 추방.
6: 아 추방까지 당해요. 야, 야 이탈리아계 시장이 이런 걸 해내네.
5: 그렇죠.
6: 대단하다. 예.
5: 그러면서. 어, 당연히 이제 뉴욕 시민들의 그 가운데서 인기는 폭발했겠죠.
6: 물론 당연하죠. 예.
5: 네, 3선을 합니다.
6: 3선은?
5: 문제는 진짜 라구아디아가 뉴욕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6: 뭐 때문이죠?
5: 라구아디아 시장이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거든요.
6: 공화당이요? 예, 예.
5: 그런데 갑자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6: 예.
5: 나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나는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겠다.
6: 아.
5: 이거 쉽지 않아요.
6: 그때 집권당이 민주당인가요?
5: 어, 그죠. 루즈벨트 대통령.
6: 아, 오, 이거 쉽지 않죠.
5: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이른바 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6: 예, 예, 예.
5: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거에 방임주의. 야, 굶어 죽든 말든, 그거는 시장 뭐 보이지 않는 손에 알아서 하고, 정부는 빠져.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고.
6: 그쵸, 그쵸.
5: 그러니까 공화당 정책이었던 반면에,
6: 네, 네.
5: 루즈벨트의 민주당 정부는 사람들 굶어 죽게 놔두면 안 된다.
6: 개입해야 된다.
5: 정부가 적극 개입해가지고
6: 그렇지.
5: 무슨 공장을 짓든 댐을 건설하든 네. 토목 공사라든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살리고 보자. 적극적으로 경제 개입하자 이거거든요.
6: 거기 라가디아가 찬성한다고요?
5: 이거에 찬성을 해버려요.
6: 공화당인데?
5: 공화당인데.
6: 이건 진짜 대단하다.
5: 그래서 공화당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어요. 라가디아 너 우리 공화당이 밀어져가지고 지금 시장을 했는데 뭐 루즈벨트와 손을 잡아? 그때 공화당과 민주당을 떠나가지고 난 뉴욕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
6: 예.
5: 그래서 나는 민주당 루즈벨트를 지지하겠다.
6: 아, 이건 뭐 이 지지도가 천정부지죠.
5: 루즈벨트가 4연임을 하거든요.
6: 예, 예.
5: 그래서 요 라구아디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루즈벨트가 또 연임을 성공을 해요.
6: 아.
5: 그럼 당연히 루즈벨트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뉴욕 시장이 이뻐요, 안 이뻐요?
6: 이쁘죠. 땡큐죠.
5: 땡큐죠.
6: 예, 예, 예.
5: 그러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6: 아, 뉴욕에?
5: 뉴욕에.
6: 어,
5: 그러면서 지금 알고 있는, 어. 지금 알고 있는 뉴욕의 이른바 고층 건물들, 인프라, 이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다 만들었어요.
6: 아, 진짜 축복이네. 뉴욕 시민 입장에서는 특히. 어.
5: 그렇죠.
6: 예.
5: 그래 정말로 제가 그 라구아디 시장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6: 어, 예, 예, 예.
5: 이 정도는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잖아요.
6: 다음 수순이죠, 사실.
5: 그렇죠.
6: 이 정도 인지도면, 지지도면.
5: 우리 편집장님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6: 저는, 만약에, 그다, 거기까지 가면 생각하죠.
5: 생각하죠.
6: 예, 거기까지 갔는데.
5: 양쪽에서 러브콜이 오겠죠?
6: 예, 예.
5: 야, 우리 당 쪽에서 오라고 우리가 밀어주겠다.
6: 예.
5: 쿨하게 무슨 말 하냐면, 나는 뉴욕 시민들의 행복을 담당하는 것이 내 천직이다.
6: 캬, 거기까지. 캬! 행복지킴이.
5: 그러면서, 예. 그 뉴욕 시장을 마무리, 그, 3 연임하고 퇴임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겨요.
6: 어, 뭐.
5: 정치인이란
6: 어.
5: 정치인이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권력을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6: 예, 좀 받아 적으세요 지금.
5: 적으세요.
6: 정치하는 분.
5: 적으세요.
6: 예, 예.
5: 한판 승부 예. 그 청취 여러분들.
6: 아, 예, 예.
5: 아, 예. 네. 적으세요.
6: 네.
5: 정치인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이면 안 된다.
6: 아,
5: 뒤에 빠져가지고
6: 티가 안 나야 된다.
5: 가장이 편하게 나가서 돈 벌고
6: 어.
5: 집에 돌아와서. 저녁 테이블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 따뜻한 저녁을 먹고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임무다. 나는 그 역할을 뉴욕에서 했다.
6: 뉴욕에서 했다. 라고 말해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5: 그렇죠. 그리고 오. 45년도에 이제 그 뉴욕시장을 물러난 다음에
6: 네.
5: 안타깝지만 47년도에 이제 췌장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세요. 금방요.
6: 오, 예.
5: 그러면서 뉴욕 시민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해서 우리 저기 라구아디아 시장을 영원히 기억할 방법이 뭐가 없냐 해서 공항 이름을 그러면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하자 해서
6: 감동적이네. 예, 존경할 만합니다.
5: 그렇죠.
6: 물론 좀 성격이 다혈질이고 지나치게 노동자 편에 선다 이런 비판도 있긴 있었으나 이거는 뭐 사실 그 세운 업적에 비하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5: 그렇죠. 예.
6: 뉴욕시장, 아, 이분이 퇴임 후에 또 일찍 생을 마감했다고 하고, 또
5: 네.
6: 예도하는, 애도의 물결도 굉장히 강했다고 하고요.
5: 뉴욕시 내에서 공공 건물에 한 달 동안 조기가 개양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6: 한 달이요?

0: 트럼프에 비하면 트럼프는 네. 그냥
1: 아유, 네, 아직, 저희가 그런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0: 그렇죠. 예. 저희가 그런 얘기는 그렇죠, 입장이 예.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뉴욕을 지금의 뉴욕으로 그러니까 범죄를 없앤 시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 아 이분도 범죄를 없앤 시장으로. 예.
0: 뭐 약간 안 좋은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이제 나는 정말로 뉴욕시에서 그 이제 범죄를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영장 없이 뉴욕 NYPD가 딱 봐가지고 이제 범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프리스크라고 해서 몸 수색 있잖아요. 아, 예. 이걸 허락을 해요.
1: 아 영장 없이?
0: 네. 잠깐만요.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잠깐 몸 좀 수색해 봅시다. 총 있는지 뭐 마약이 있는지. 뭐 범죄와의 전쟁에서 뭐 있을 수는 있다 쳐요.
1: 예.
0: 근데 당시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네. 백인들보다는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더 이걸 당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해가지고 인종 차별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았었죠.
1: 아, 그렇구나. 이분이 2002년에 취임한 시장이었는데요. 근데 시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일단 기업가잖아요.
0: 기업가죠. 예, 예, 예.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하버드에서 MBA를 마칩니다.
1: 네.
0: 하버드 MBA를 마친 다음에 살로몬 브라더스에 취직을 해요. 근데요, 이 어린 마이클 블룸버그가 정말로 일은 열심히 했지만 사내 정치력은 떨어졌어요.
1: 아, 사내 정치에 좀 약했다.
0: 그런데 그 15년 동안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른바 이제 구조조정에 빠져요, 살로몬 브라더스가.
1: 아, 그래요? 예.
0: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사들, 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 날릴까?
1: 예, 예.
0: 아, 그래, 마이클 블룸버그가 잘려요.
1: 1981년인데, 이게.
0: 잘려요.
1: 잘려요.
0: 그 살로몬 예. 그 브라더스에서요.
1: 예.
0: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취직을 또 시도를 했어요.
1: 나와서?
0: 나와서.
1: 예, 예, 예.
0: 근데 약간 그게 월가가 약간 이너서클이 소문이 빨라가지고 네. 제가 평판이 어떻더라는 게 금방 퍼지거든요. 그래서 제 정말로 약간 뭐라 할까 일만 열심히 하지만 꽉 막힌 친구가
1: 융통성이 없어.
0: 융통성이 없어. 예,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냐. 야, 그럼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내가 아예 회사 한번 차려볼까? 해서 차려요.
1: 퇴직금도 많이 받았잖아.
0: 퇴직금도 많이 받고. 예. 그래서 뭐 하냐면요. 투자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해주는 회사를 차립니다.
1: 아, 투자 정보.
0: 근데 이게 소문이 퍼져요.
1: 예.
0: 블룸버그가 대여하고 있는 요 투자 정보 곡을
1: 예.
0: 요걸 보면은 정말로 종목이 잘 나온다고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이 단말기들을 대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 예.
0: 그러다가 투자 정보뿐만 아니라 요걸 좀 확, 요걸 좀 확대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뉴스도 한번 넣어볼까? 하다가 종합 뉴스 정보 채널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룸버그
1: 통신이군요. 아, 그렇구나.
0: 그러면서 떼돈을 벌어요.
1: 떼돈을 벌었다.
0: 24시간 방송하는 블룸버그 통신이 되어버린 거죠.
1: 아, 그럼 이제 사업그로스 다 이뤘으니 정계로 눈을 돌린 건가요?
0: 정계로 눈을 돌리면서 이제 그 뉴욕시장으로서 성공했어요. 뉴욕시장을 성공하고 다시 이제 대선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딱 대선에서 막혀버린 거죠.
1: 아하, 그렇군요. 근데 그때가 2002년에 시장 취임을 했으니까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0: 이제 9.11 테러가 이제 발생한 직후에 그러니까 혼돈의 뉴욕시를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가 인수해가지고 예. 굉장히 처리를 잘했어요.
1: 아,
0: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뉴욕은 정말로 범죄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1: 아, 테러의 공포 없이.
0: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안심하고 활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해서 약간 범죄와 전쟁을 시작을 한 거죠.
1: 예. 자, 이렇게, 라과디아에 이어서, 예, 피오렐로 라과디아, 마이클 블룸버그 두 명의 뉴욕을 대표하는 역대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예, 11월 뉴욕 시장 선거도 참 궁금해지네요.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니 김밥. 니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누구에게나 명과 암이 있죠. AS 기사님으로 변신해 조선왕들의 명을 조명하러 오신 빛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제 스패너 카드 들고.
2: 화장품 들고 오셨네요.
3: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그렇게 좀 보완, 보수.
2: 그렇죠, 그렇죠.
3: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2: 예. 일단 저희 마이크 나사 같은 거 한번 조여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이 코너. 그동안 저희가 안 좋은 면모 위주로 다뤘던 조선 왕들의 어떤 공적을 평가해보는 조선 왕 애프터 서비스 시리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 영조의 AS편 반응이 아주 뜨거웠고, 이제 시청하신 분들도 이제 댓글로 이제 각자의 근거를 달아서 네. 영조는 이런 면은 정말 호평할 만하다.
3: 네. 뭐
2: 비평할 만하다. 이런 걸 이제 달아주시니까.
3: 그렇죠.
2: 오랜만에 좀 교양 프로 느낌 난 것 같고.
3: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어떤 왕이 되었던 어떤 정책이 되었던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이해를 해버리는 순간, 조금 더 다른 면, 그리고 또 그걸 보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묻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2: 네.
3: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서 조금 더 살펴볼 만한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역사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또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죠.
2: 네, 건강한 토론의 장 이번에도 기대해보고.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AS 기사님이라고 하는데 인조 고종 AS 가능하면 인정이다. 인조 고종 언젠가 가능할까요?
3: 네, 네. 최대한
2: 그분들도 명이 있겠죠.
3: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AS 해드릴 왕은 누구인가요?
3: 네, 참 이분 이 임금님 얘기하면은 아 그래도 좀 심하지 않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세조.
2: 세조는 좀 심하지 않아요? 세조 AS가 되나?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아마 임금들 중에서 국왕들 중에서 네. 가장 비판의 강도가 높은 임금이 바로 이제 세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계유정난 먼저 일으키고.
2: 그렇죠.
3: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나서 2년 뒤에 조카였던 단종을 쫓아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종을 죽이고, 그리고 단종을 복위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이제 사육신들을 죽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일반적인 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린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2: 네.
3: 더 나아가서 이때 만들어진 공신들이 조선 전기 역사에서 공적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사적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훈구파.
2: 훈구파, 그렇죠.
3: 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네. 조선 전기 역사의 암울한 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 그리고 막 사화로 이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3: 그렇죠.
2: 피바람 나고.
3: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훈구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사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선비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사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4대 사화의 발현도 이 훈구파 때문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2: 네네.
3: 그렇기 때문에. 세조에 대해서 이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2: 명예 회복? 이거 굉장히 리스크 걸고 오늘 방송하시는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영역에서 좀 찾아봤더니
2: 네.
3: 눈에 띄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골라봤는데
2: 세조의 공적이라 할 만한 거?
3: 그렇습니다.
2: 두 가지? 예.
3: 하나는 이제 한글 보급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한글을 널리 이제 알렸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법전의 편찬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 한 법전 편찬은 뭐 그렇다 치고 네. 한글 보급에 기여를 했어요?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글 창제, 한글 반포를 얘기를 하고 예. 그 때문에 사실은 좀 세종대왕이 좀 억울한 면도 있죠. 뭐 공법이라든지 여러 과학 기구 제도 이런 걸 만들었는데 세종대왕 하면은 한글로
2: 아, 한글이 더
3: 네, 그래서 다른 공적들에 대해서 접근할 여지를 좀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경향이 있을 정도로 한글은 어마어마한 어떤 한국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네. 더 나아가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글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어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본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2: 불가능하죠. 한글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3: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한글을 만들 때 최만리의 상소처럼 그게 꼭 필요합니까? 라고 했던 당시 지식인들의 저항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한글을 창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창제하고 반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보급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2: 그렇죠.
3: 거기에 세조가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2: 그래요? 그럼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조가 어떤 식으로 한글 보급에 역할을 했습니까?
3: 네, 이제 훈민정음이 이제 그 반포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자 쓸 수 있는 글자다. 라는 쉽게. 것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책 두 권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
2: 아,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
3: 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님일세 그렇죠, 고태웠고 그렇죠. 여름 하나니라고 하는
2: 한글 이미지가 딱.
3: 네, 네,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가 있어서 우리가 한글을 한자처럼 쓸 수 있구나 글자로.
2: 아, 그거를 근데 인식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었겠구나. 진짜.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서. 반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쓸 수 있다.
2: 아,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자구나.
3: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를 보여줬는데 용비어천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2: 뭐죠?
3: 이게 시예요.
2: 네.
3: 시는 우리가 일상 용어로 쓰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으니 산문으로 된 또 하나의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 산문으로 된 최초의 문장이 바로 이 석보상절인데
2: 예.
3: 이 석보상절을 지은 인물이 왕이 되기 전 세조 수양대군입니다.
2: 아, 대군 시절에 세조가 지었어요, 이거를.
3: 그렇죠.
2: 석보상절을.
3: 네. 그래서 이제 석보상절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 예.
3: 이게 이제 석가모니의 일생을 적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석가보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불교의 경전이죠. 묵법 연화경, 지장보살 원경, 아미타경, 약사경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거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석보상절을 지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원왕후 심씨의 어떤 명복을 빌어준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어머니 그리고 세종으로 볼 땐 왕비의 명복을 길어준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2: 아.
3: 이걸 바탕으로 세종이 보니까 석보상절을 네. 정말 잘 지은 거예요.
2: 세종이 그럼, 보니까?
3: 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도 한번 그러면은 글을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했던 게 월인청강지국.
2: 아, 월인청강지국, 그 유명한.
3: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석보상절이 먼저 있는데 네. 그걸 보고 나 그러면 월인청강지국을 세종이 한번 지어보겠다.
2: 우리 아들한테 자극을 받았네요.
3: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나중에 세조가 왕에 올라가서 이 두 책, 석보상절하고 월인청강지국을 참고해서 월인석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개의 책을 통해서 네. 당시 한글의 변화가 어떻게 빠른 시기에 왜냐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 예. 그 세조가 대군 시절에 지었다는 석보상절이 이제 석가모니 일대기 정리한 책이다라고 하셨는데 세조가 실제로 한글도 한글이지만 불교에 관심이 많았나 보네요.
3: 네. 그 세종도 말년에 다시 이제 불교에 좀 깊이 귀의를 하고
2: 예.
3: 그다음에 이제 그 세조 역시 처음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2: 네, 유교 국가인데 왕실 사람이 그래도 됩니까?
3: 예.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바라볼 때 약간 기계적으로 바라볼 때 나타날 수 있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전이 이제 숭역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패불론 불시잡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다라고 깃발을 딱 올렸잖아요.
2: 그렇죠.
3: 그런데 500년 동안 불교 국가였어요.
2: 한 번에 그게 모두 전환이 안 되나?
3: 전환이 안 되죠.
2: 안
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양반들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2: 네.
3: 할 때 윤회봉사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2: 예.
3: 그럼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언뜻 생각하면은 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큰 집에서 오래 지내고 네. 내년에는 작은 집에서 지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 네.
3: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지금처럼 교통이 편하지 않은 시기에는. 그러면 그때는 어디서 제사를 지내냐면은 큰지. 절에서.
2: 아, 절에서.
3: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무슨 제라고 하는 아이를 쓰는 불교의 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를 기신, 지금은 어이를 쓰는 제를 쓰지만 네. 불교에서는 제라는 의미로 아이를 아이 쓰는 제를 쓰거든요. 예.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당시에 불교가 많이 퍼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불교에 굉장히 왕실이 깊이 관여됐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세종 때 이제 내원당 내불당이라고 해서 궁궐 안에다가 이제 불당을 조그맣게 짓기도 했었지만
2: 아, 세종 때요?
3: 네. 그런데 세조 때는 아예 더 나아가서 예. 간경도감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2: 아, 관청을 만들 정도였구나.
3: 네. 탑골공원의 원각사가 이제 세조가 발원해서 만든 큰 절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강경도감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강경도감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약간의 또 오차가 있는 게 간경, 경전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초기에 불교가 아직까지 중요하게 다뤄졌구나 였는데 네. 이 강경도감의 핵심이 뭐냐면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2: 아, 그런 작업을 핵심적으로
3: 이게 했던... 중심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새로 간행한 것도 있지만 기존 예.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2: 왜 그랬을까요? 한글 보급에 중요했기 때문에.
3: 그렇죠. 한글 보급에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아니 그러면 이왕 불교 경전만 번역할 게 아니라 유교 경전도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예, 예. 라고 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세종 때 사서, 그러니까 논어맹자 중용대학을 네. 번역을 해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아, 야. 그런데 명을 내렸는데 불교 경전은 뭐 세종 때도 그렇고 세조 때도 그렇고 특히 세조 때 쭉쭉쭉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
2: 한글로.
3: 네. 네. 그런데 얘는
2: 사서는
3: 100년 지나서 완성이 됩니다.
2: 번역에 100년이 더 걸립니까?
3: 그렇죠. 논어맹자 중용대학이 제가 보기엔 더 쉬워 보이는데.
2: 왜 그럴까요?
3: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논어맹자 중용대학은 당시 선비들 기준으로 이걸 한글로 공부한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한문으로 공부하는 거죠. 학이시 수준 불형 열화를 한문으로 배워야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하겠는가로 한글로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2: 납득이 안 된다.
3: 그렇죠.
2: 과거 준비만 해도 이거 한문으로 다 배워야 되는데.
3: 그렇죠. 논어맹자 중용대학 보고 그다음에 뭐 보겠어요. 시경, 서경, 역경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 공부를 한다고? 그리고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한다고? 반대할 거다. 최말리를 비롯해서 지식인들이 이미 성리학자들이 한글 창제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한글로 유교 경전을 번역하는 거는 거부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불교 경전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을 가리킬 때 여래라는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부처라는 표현도 쓰는데 네. 이게 전부 다 음가를 가지거나 뜻으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라는 개념을 불타로 표현한 게 불이 된 거고요. 이건 음을 가져온 거고
2: 그렇죠.
3: 열에는 두루 통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뜻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또는 빨리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2: 이미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거친 느낌이네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한문도 사실은 중간 과정이죠. 왜냐하면은 그걸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음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2: 그렇죠, 그렇죠.
3: 아니 이건 해석이 가능해. 그래서 뜻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2: 예, 예, 예, 예.
3: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새로운 번역의 여지가 필요한데 이거 한글로 번역하자. 그러면은 쉬울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팔짱 끼고 있는 선비들 있잖아요. 예. 성리학자들이 볼 때 한글로 뭐 유교 경전을 번역해 난 반대일세 이랬던 분들이
2: 예, 네, 네.
3: 불교 경전은 뭐 내가 안 볼 건데. 그거 뭐 요즘에
2: 불교 정도야 뭐.
3: 뭐 절에 가는 사람들, 뭐 승려들, 또 왕의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이렇게 왕비마마나 공주들 이런 분들이 볼 거니까 하면 좋겠고. 요런 톤이 여기에 적용이 되면서 주로 불교 경전이 번역이 됐을 거로
2: 그게 더 빠르고 편했겠네요.
3: 있습니다.
2: 예.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세조가 불교 경전을 한역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이제 불교를 접했던 많은 관련자들이 네. 이제 한글을 쉽게 그리고 또 친숙하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2: 거는 그때는 일반 민중들도 불교를 많이 믿을 때였겠죠.
3: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끼쳤을 걸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2: 심지어 세조가 이제 뭐 절을 하나 다시 리모델링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한 한글 기록도 있나 보네요.
3: 네, 굉장히 중요한 문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용비어천가라든지 월인석보라든지 석보상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쇄된 한글인데
2: 네.
3: 손으로 직접 쓴 한글이 세조 때 만들어집니다.
2: 세조 손으로?
3: 세조 손은 아니에요.
2: 아, 세조 손은.
3: 세조는 이제 그 권선문이라는 걸 지었는데 그거를 이제 번역해내는 과정에서 누군가 한글로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 아, 예.
3: 이게 상원사라는 절을 중창 새롭게 다시 짓는 것을 권선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주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지은 아. 문헌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2: 한글로 돼 있어요.
3: 그래서 하나는 한글과 한문, 그러니까 한문이 원문이 있고 한글로 번역한 게 있고요.
2: 예.
3: 하나는 한문으로 만든 것, 번역본, 네. 그 다음에 한문본 이렇게 이제 그 가볍게 보면은 두 개로 된 것이 남아 있는데요.
2: 예.
3: 이게 이제 상원사 중창 권선문인데
2: 상원사는 오대산에 있다고 합니다.
3: 맞습니다. 예. 오대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한글 번역이 있는 것은 32페이지고요. 한문만 있는 거는 64페이지입니다.
2: 한문이 두 배네요.
3: 왜냐면은 네. 원문이 있고 한글 번역이 있으면 네. 이게 더 길어야 되거든요.
2: 번역한 게 더 길.
3: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돼 있어요.
2: 한문... 한글이 더 많아야 되는데.
3: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글도 번역한 거는 32페이지고 네. 한문만 있는 건 64페이지인데 어? 그 이유가
2: 왜 그러죠?
3: 여기에 보면은 예. 그 끝에 부분에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2: 아, 예.
3: 그런데 한글로 번역된 부분에는 왕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네. 16명의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시주자 이름이 16명이다라는 게 이 상원사 중창권선문 한글 번역본에 들어가 있고요.
2: 그러니까 절 재건에 보탬을 준 사람이
3: 기부자, 도네이션
2: 그
3: 명단이
2: 그런 거죠. 예.
3: 도네이션 명단이 16명이
2: 예.
3: 있고
2: 예.
3: 그런데 그 한문본은 네. 시주자가 233명입니다. 그 이름이 쭉 적혀 있다 보니까 페이지가 늘어난 거예요.
2: 아니, 근데 한글이든 한문이든 시주자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달라요. 한글 번역본에는 네. 왕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세조를 제외하고는 16명이 다 여자고요.
2: 예. 예, 예.
3: 한문본은 233명이 전부 다 남자입니다.
2: 왜, 어떻게 봐야 되나요?
3: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 당시 이 시주자들은 뭐 예를 들어 뭐 효령대군도 있고 그래서 왕실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명회라든지 신숙주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볼 때는 한글이 필요하지 아는 거예요.
2: 아, 아직도 좀 안 좋게 보고 있었네.
3: 그러니까 안 좋게 본 게 아니라 난 필요하지 않아. 번역해.
2: 아, 진짜 말 그대로 필요가 없어서?
3: 번역 필요하지 않아. 예, 라고 예. 생각을 해서 그냥 한문으로 쭉 적은 거고 한글 번역본에 가장 앞에는 물론 이제 그 저기 세조가 있긴 하지만 예. 이 문서의 핵심 시주자가 누굴까? 상원사를 짓는데 예. 가장 큰 돈을 기부한 사람이 누굴까를 봤더니 예. 자성왕비. 즉 네. 당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정희왕으로 시호가 붙었던 네. 세조의 왕비입니다. 이분이 한문을 모릅니다.
2: 왕실 여성 한문 모르나요?
3: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2: 아 그래요?
3: 그 그러니까 소양호 한씨라고 하는 네.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소양호 한씨가 세자빈 시절에 네. 이름이 있기는 한데요.
2: 네.
3: 소양호는 한문을 압니다만은 네. 어차피 핵심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정희왕후이기 때문에 네. 정희왕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왕실 여성들은 네. 한문을 잘 못 씁니다.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문서는 왕실 여성, 특히 정희왕후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글로 된 번역본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글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아, 그러니까 이 시주 명단... 이 쫙 있고 그거를 다 통째로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3: 네.
2: 한글 번역본에 그러니까 사인처럼 이렇게
3: 그렇죠.
2: 그걸 달았다는 거죠.
3: 그렇죠.
2: 한글 따로 한문 따로.
3: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가 두 개 있어서
2: 예.
3: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읽어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정희왕후가 딱 읽어보고 아 그래 하고면서 정희왕후라는 란이 있으면은 네네. 거기에 이제 도장을 쾅 찍어서
2: 그래서 여성들은 한문 한글에만
3: 그렇고 남성들은 이렇게 쭉 보고 나서. 거기 이름 있으면 거기 사인하세요. 예, 보셨으면은
2: 예.
3: 해서 이제 사인하는 용도인데
2: 네.
3: 여기에도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2: 뭐가요? 예.
3: 남성들은 그 자기 이름을 적어놨거든요. 예. 인쇄처럼 아주 예쁘게 썼어요.
2: 예.
3: 누가 아마 이제 그 사자하는 글자를 쓴 사람이 쓴 것 같아요.
2: 네.
3: 그럼 그 밑에다 사인을 합니다.
2: 남자들은
3: 수결, 수결이라는 사인이 있잖아요.
2: 수결, 예. 예. 배웠죠.
3: 예. 예. 근데 여성분들은 도장을 찍어요. 왜냐하면 사인이 없어요.
2: 아, 그래요?
3: 왜냐면 문서를 계속 다루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사인이 없어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 도장할 때
2: 예, 예,
3: 어보할 때 얘기 잠깐 드렸던 것처럼 또 인감 문제할 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을 도장으로 했던 것은 여성들이었고 아. 남성들은 전부 다 사인으로 처리한 것들이 이 문서에도 그대로 아, 남아
2: 수가
3: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인터넷 같은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이 두 개의 중창권서문 번역본하고 한글 번역본하고 그다음 한문본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시주자 명단, 즉 기부자 명단들을 네. 쭉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이점이 명확하게 아.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한글 문서를 많이 썼던 이유는 당시 세조가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2: 아, 그렇죠.
3: 더불어서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불교라든지 또 여성들을 통해서 퍼져나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어.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조선시대에 한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2: 양반들.
3: 조선 안에 사대부들이 그랬다라고 그러네요. 보는 것들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 세조의 이런 노력 덕에 한글이 좀 더 빨리 자리를 잡고 이제 백성들도 우리 글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거.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 또 다른 업적으로 아까 꼽아주셨던 게 법전 편찬이라고 하셨는데요.
3: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2: 왜 아이러니합니까?
3: 법을 무너뜨린 양반이.
2: 아, 그러네.
3: 나 다음부터는 지켜라.
2: 나 때부터는 잘하자.
3: 뭐 이런 느낌이네요.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을 그 이전에 고려 또 주변의 다른 나라랑 견줘서 조금 높은 평가를 받는 것들이 바로 이제 법치를 실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현대사회에서의 법치와 정근대 국가에서의 법치는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법치는 법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권리를 법으로 보호를 하겠다라는 개념이라면 네. 정근대에서는 그래도 이것보다 좀 소극적인,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왕권을 좀 제약하겠다 그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주권자인 왕권을 제약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이념으로서는 만들어졌지만 네. 실제 중국이나 또 주변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2: 진정한 법치는 실현된 적이 없습니까?
3: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때 뭐 이렇게 신하들이 뭐 시무조 올리면은 아, 열심히 해볼게라고 하지만 이건 권고사항이지 아. 강제사항으로는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었죠. 네네. 그런데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선은 적어도 이 법을 벗어날 때는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고요.
2: 왕이라 한들.
3: 예. 그리고 대부분의 관료들은 그 경국대전의 체계 안에서 자신의 행정 또는 때에 따라서는 뭐 사법적인 절차를 취해야 했다는 부분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시작을 세조가 했던 거죠.
2: 아, 근데 조선 건국할 때부터 뭐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전 이런 거 만들잖아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이 처음에 이제 그 조선을 건국하면서 네. 이 나라는 고려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불교 국가가 아니라 유교 국가가 돼야 된다. 네. 당시에는 유교가 이제 실학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왕의 권한이 무한대로 가면 안 된다. 왕을 제약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그걸 어디에서 가져오냐면은 유학자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나라가 중국의 주나라잖아요.
2: 예, 예.
3: 그래서 그 주나라의 예법을 적은 게 주례라는 책이 있는데
2: 아, 주례. 예.
3: 이 주례가 원래는 주관, 그러니까 주나라의 관료 제도를 가리키는 낱말이었습니다.
2: 아, 네.
3: 그러니까 요 법전이 있으니 네. 어떤 제도를 적은 책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도 한번 정치를 법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총론을 한번 작성을 해요.
2: 아, 예.
3: 이게 조선 경국전입니다.
2: 조선 경국전.
3: 그러니까 이 조선 경국전은 말 그대로 총론만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 뭐냐면 왕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법의 질서에 좀 따라야 되고 왕의 권한을 무한대로 줄 수는 없고 하면서 왕도 정치의 기본 방향을 정도전이 제안을 하는 거고 요걸 네. 바탕으로 아마 경제 육전이라고 하는 네. 실무적인 법전이 좀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2: 왜 같아요라고 하시죠?
3: 왜냐하면 이게 원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2: 아,
3: 이름만 남아있어요.
2: 약간 강론에 가까운 건가요?
3: 그렇죠. 강론에 있었지만 아마 세밀한 부분까지라기보다는 좀 크게 강론을 잡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3: 그래서 이런 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이것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필요했는데
2: 네.
3: 그 제도 정비의 완성을 세조가 이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2: 아.
3: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2: 진짜 법전.
3: 그렇죠.
2: 제대로 된 법전.
3: 그래서 법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통하면 여기에서도 통해야 돼요.
2: 그럼요. 예.
3: 그러니까 법 앞에 많이 평등해야 되잖아요.
2: 예.
3: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조가 볼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에서는 통할 것 같은데
2: 네.
3: 지방 가면 안 통할 것 같은 거예요.
2: 아, 나라 전체에 통할 수 있는 거.
3: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객관적인 조건이 세조 때 만들어집니다. 이제 경국대전이 한번 만들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국대전을 가리키는 약칭 네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두 글자로 줄여서 부를 때 네.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2: 아, 대전. 예.
3: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전을 이어서 편찬했다.
2: 대전.
3: 속대전.
2: 아, 속대전. 아, 네. 속대전.
3: 대전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편찬했다. 네. 대전 통편.
2: 어허.
3: 그다음에 고종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를 다시 한번 시대에 맞춰서 정리를 했으니까 모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를 정리를 했다. 대전 회통.
2: 다 세조 때 한 거를 기반으로 확장을
3: 그렇죠.
2: 하네요.
3: 그러니까 예. 조선은 경국대전의 나라입니다.
2: 아.
3: 그런데 그 기초가 반포는 성종 때 됐지만 그 시작은 세조 때 만들었다는 점에서
2: 야.
3: 아이러니하게도
2: 네.
3: 자신은 법과 정치체제와 그동안의 모든 세종까지 쌓아놨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2: 예.
3: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했는데
2: 네.
3: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법과 제도 속에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는 점에서 세조는 정말 양면을 가지고 있는
2: 그러네.
3: 그런 어떤 예.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오늘 영상 댓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우려를 했으나 아무리 그래도 세조를 지금 칭찬하냐? 근데 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인정해야 되지 않나.
3: 네, 그럼에도 이제 제가 뭐 그 영화를 장르 가면은 이제 세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할 수밖에 없어요.
2: 단종 유배진가요?
3: 네, 거기 가면은 굉장히 가식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2: 그렇죠. 양면이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볼 때 선악의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좋고 나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가식적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나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였는지를 전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 네.
3: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왕과 그다음에 이제 통치자 한 나라를 운영하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왕을 또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것도 조금 역사를 이해하시는데
2: 그렇죠. 예.
3: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 그게 더 깊이 있는 이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왕위 찬탈과 단종사사로 뭐 비판을 피하긴 당연히 어렵습니다만 한글 보급과 법전 정비라는 큰 발자취를 남긴 세조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아,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전에도 세조의 좋은 면모를 하나 다룬 적이 있었더라고요. 예, 세조는 술자리에서만큼은 굉장히 마음이 넉넉해져서 예, 신하 신숙주가 술에 취해서 자기 팔을 막 잡고 꺾어서 굉장히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문제 삼지 않았던 뭐 미담 아닌 미담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너튜브에서 잡지사 금주령 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해당 에피소드를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졌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표결을 거쳐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유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일부 한판 브리핑에서 준비하고요.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주요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승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아,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김용호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또 휴일날 세 분 나와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이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헌절을 맞아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라고 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나침반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상기시키며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라고 했고요.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는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위인 이른바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1: 빛의 위원회, 그러니까 빛의 혁명 위원회를 좀 줄여서 빛의 위원회, 뭐 이런 느낌이겠군요.
3: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른바 빛의 혁명의 어떤 여러 뭐 자료라든지 네. 이런 것들 취합을 하고 기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 자, 한편 이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왔던 국민의힘, 제헌절 기념식도 불참한다라는 방침이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는 없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3: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 기간 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는 입장을 선회해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국회 일정에 협조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에 제헌절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반면 장동혁 대표는 기존 입장대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하는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 예,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저희가 일단 잠시 후에 좀 준비를 하고 일단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빛의 위원회 등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그러니까 현 정부의 그 명칭이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1: 예.
4: 현 정부가 내세우는 어떤 정치적 가치, 이걸 이제 국민 주권으로 두고, 그리고, 지난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우리 헌정체제가 중단이 될 뻔했던 위기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4: 그걸 네. 시민들의 힘으로 막았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기념할 만한 그런 그, 날짜이고 기념할 만한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통령령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1: 예.
4: 법정 기념일을 지정하는 건. 그래서 행정부의 권한이어서 뭐 대통령께서 저렇게 생각하면은 되겠죠. 다만 이제 야당에서는 아주 반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매년 12월 3일 날 예. 이 내란당 이게 기억이 되잖아요. 영원히 내란당 굴레 속에 지금 국민의힘은 아. 갇히게 되는
1: 예.
4: 또 그런 어떤 일종의 프레임이 될 수 있어서 야당에서 반대를 할 텐데 뭐 이게 행정부 권한이고 국회가 그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 예.
4: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김용호 의원님.
5: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하려고 그러는지도 알겠고.
1: 예.
5: 근데 제가 볼 땐 좀 과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주권의 날은 누가 보더라도 저는 제헌절이면은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헌절 자체가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고 헌법 공표된 날이고요. 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헌절날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화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국민주권이라는 가치도 제헌절날 충분히 다 같이 기념할 수 있는 날인데 역사적으로.
1: 예, 예.
5: 굳이 아마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네, 그것을 이겨내고 탄생한 정권이다라는 약간 좀 정권 홍보적인 그 뉘앙스 이미지가 부각될 것 같아요. 부각시키고 싶겠죠.
1: 예.
5: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괜히 진영 간의 놀림,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등 이게 여야 간의 갈등에 괜히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잘못됐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 거고요.
1: 예.
5: 또 탄핵 당했고요. 그거는 역사적인 팩트인데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자꾸 기념일이나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면은
1: 예.
5: 그러면은 60대회나 뭐 부마 행쟁이나 모든 역사적인 사례에 사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이 생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권에 따라서.
1: 예.
5: 그래서 그거는 좀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국민주권의 날인데 이게 공휴일로 하자는 거 아니죠? 김승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3: 네, 일단 뭐 공휴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주권의 예. 날이라는 명칭이
1: 명칭만
3: 그런
1: 보자.
3: 날들은 꽤 있으니까 예, 예. 그런 날 중에 하나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조금 예. 더 엄밀히 해야 될 거는 좀 민주주의라든지
1: 예, 예.
3: 뭐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혼용해서 쓰이는데
1: 예.
3: 그럼 왜 민주주의라는 단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국민주권을 쓰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1: 예.
3: 왜 주권이라는 것이 더 강조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정치학계에서 예전에 나왔던 얘기를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는 부모 자식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1: 예.
3: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국민 주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태어나긴 하지만
1: 예.
3: 민주주의가 언제까지나 국민 주권에 의존할 수는 없다.
1: 그러니까
3: 주권이라는 건 특히 선거 때 국민들이 행사를 하는 건데
1: 예.
3: 이걸 사시사철 일상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개념인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때는 이제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리는 것이고
1: 예. 예,
3: 이런 부분들이 또 정치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1: 예.
3: 국민주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또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말씀하셨던 그 단어의 정의가 너무 광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좀 좁혀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정정유식 원내대표는 제헌절 행사에 참여했는데 장제혁 당대표는 올림픽 공원 갔단 말이죠?
4: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여하신 건 잘한 것 같아요.
1: 예, 예.
4: 그러니까 제헌절 기념 행사는 국회가 주체입니다.
1: 그렇죠.
4: 그렇죠.
1: 예,
4: 헌법을 만든 기관이
1: 조정식 국회의장이
4: 예, 국회고 예. 그리고 국회가 주인공인 이제 그런 날인데 아무리 지금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 뭐 반이 정치적으로는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의미에서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이 참여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 좀 과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1: 예.
4: 협상은 협상이고 그리고 국회가 주인공인 기념일은 기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4: 때문에 저는 보이콧을 했더라면 오히려 야당이 좀 비난을 받을 소지가 된 있었다고 보고요.
1: 예. 그러니까
4: 장동혁 대표 행보는 아쉬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걸 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1: 예.
4: 지금 장동혁 대표를 보고 있으면은 국민의힘의 당 대표인 건지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의 당 대표 직함만 가지고 일종의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1: 예.
4: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내놓은 느낌 뭐 알아서 하고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여야 협상이나 원내 대응이나 예. 일종의 정치적 기획은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태인 걸로 보여요.
1: 당대표는 존재할 뿐 지도력은 발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김용호 의원님?
5: 그렇게 얘기하니까 멋있게 들리네.
1: 근데 아, 미화했습니까?
5: 그 마치 이제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의 정말 대표인데
1: 예.
5: 제헌절에 가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 예.
5: 오히려 자꾸 그렇게 되면은 대여 투쟁력의 예봉이 무뎌지죠. 명분을 계속 잃는 거죠.
1: 예.
5: 그리고 리더십에 손상이 가죠. 물론 리더십이 지금 많이 뭐 손상이 갔죠.
1: 예.
5: 지금 리더로서의 어떤 그 품이나 품격은 없고 여러 곳에서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1: 예.
5: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자꾸 그렇게 되면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을 판이에요. 예.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대표로서보다는 자꾸 이제 어떤 전국 재선거 투쟁위원회 위원장처럼 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1: 예.
5: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일정이 겹쳐서 못 간 것도 아니에요. 재원절 행사에 보니까.
1: 예.
5: 시간도 달랐던데.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아, 물론 부실 선거의 잘못된 점은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전국 재선거를 명분으로 전제로 하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움직임은 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네, 대책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꾸 올림픽 공원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은신처처럼 지금 느껴진단 말이죠.
1: 맞아요. 예.
5: 뭔가 애매하거나 뭐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고 이거 대인기 피증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1: 예.
5: 다른 정치인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걸 우리가 6.3 지방선거 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못 보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5: 계속 피하고
1: 예?
5: 텔레그램방에서 그냥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대여 투쟁이라고 하는 그 명분조차도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계속 조롱받는 당대표로 남을 것인지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우리 김수인 평론가도?
3: 네. 사실 제헌절은 야당이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날짜상으로 정부 수립 기념일이 8.15잖아요.
1: 아.
3: 제헌절이 더 이릅니다.
1: 예.
3: 그리고 그 앞에 총선하고 제헌국회 개헌이 있었고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 나고 정부 났지 정부 나고 국회 나지 않았다.
1: 아.
3: 이렇게 주장해볼 수 있는 날이거든요.
1: 제헌절의 선문장으로 김수인 평론가를... 예, 계속해 보세요.
5: 네, 그, 아깝네요.
3: 네, 근데 정 아까워.
1: 인재영이 위원장.
3: 일단 아까워.
1: 그럼. 일단 아까워. 그래가지고. 네,
3: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그런 전략을 한 것이다.
1: 아.
3: 네, 이 참석을 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1: 예.
3: 장동혁 대표는 거기서 좀 아예 그냥 벗어난 행보를 해버린 게 아닌가. 좀 야당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좀 부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사실 새로운 초식이어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4: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네.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갈 건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고민은 한 지는 한 6개월 넘고
4: 당대표가 리더십을 많이 잃은 건 사실인데
1: 예, 예.
4: 그렇다고 아예 당대표라는 사람은 젖혀놓고 없는 셈 치고 우리끼리 당을 운영하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1: 예.
4: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그걸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1: 예.
4: 본인 나름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될 그런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행위를 하잖아요.
1: 예.
4: 올림픽 공원이 일종의 약간 그 정치적 개토 비슷하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 부실 선거에 대한 정당한 이 항의 시위가 점점 변질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부정 선거, 그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의 선거 불복 시위 비슷하게 돼 있는데 자꾸 당대표가 거기 나가서 전국 재선거를 외치면 저게 과연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정치적 방향이냐. 그런데다가 당내에서 선거 이후에 선거 책임론 물어서 물러나라는 주장이 있었고 지금도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1: 예.
4: 마무리를 못 짓고 있잖아요.
1: 맞아요.
4: 그렇게 되면은 좀 당이 모처럼 정치적 기회를 잡은 건데 지방선거 이후에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1: 예.
4: 그 기회를 지금 못 살리고 있잖아요.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될 상황 아닐까요?
1: 만약에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자 이런 건데 2차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영장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종합특검 실력이 있는가? 예, 수사에 대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3: 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 예.
3: 전무고은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종합특검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총 18명이었는데요.
1: 예.
3: 그중에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 18명이 6명이면 3분의 1 정도.
3: 네.
1: 638이니까. 예. 자, 일단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종합특검 연장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가만히 있지 않고 필리버스터한다는 거죠.
3: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 예.
3: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게 원 구성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은 의원들에게 국회 상황이 엄중한 만큼 20일 오전부터 경내에 대기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정해달라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1: 예, 일단 종합특검 이제 구속영장이 좀 줄줄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합특검이 뭐랄까 좀 수사에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법원이 오판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 가능할 것 같은데
4: 뭐 특검 측의 입장은 해비테일 전략이라 그러더라고요.
1: 해비테일.
4: 수사 막바지에
1: 예.
4: 말하자면 이제 무거운 영장 청구를 집중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영장이 성공하면
1: 네.
4: 그 전략이 통한 거지만 최근 사흘 사이에 뭐 연달아 지금 계속 기각이 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좀 특검이 이게 이제 한번 3대 특검이 수사한 거를 다시 수사하는 건데 그러다 예. 보니까는 성과를 의식해서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고요.
1: 예.
4: 이게 3대 특검이 이제 기소한 사건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4: 그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 유지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 3대 특검에서 혐의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거나
1: 예.
4: 그래서 지금 그 3대 특검 재판에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참고인으로 서고 있는
1: 예.
4: 이를테면 군 관계자나
1: 예.
4: 이런 분들을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나 뭐 부하 임무 수행 이런 혐의로 지금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1: 홍장원전 차장이라든지
4: 대표적으로 조성현 대령이
1: 조성현 대령도
4: 소방대교에서 멈추라고 예. 했던 예. 그 수방사
1: 예.
4: 그 조성현 대령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자기가 이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 예.
4: 지금 참고인이 돼 있는 사건에서 진술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대 특검 쪽에서는 오히려 그 공소유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종합특검이.
1: 예, 예.
4: 이런 그 양자 사이의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거든요.
1: 예.
4: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의혹이 있는 건 좋고 연장도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안 예. 끝났는데 그럼 다시 이걸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검경 간에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 가지고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수사 예. 남기면 수사 잘 안 돼요.
1: 예.
4: 그 특검이 마무리 지어야 되고 30일 수사 연장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다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과를 물론 내야 되겠죠. 근데 성과를 너무 의식해가지고 이게 무리익지 않은 그런 수사를 하거나 혹은 기진행 중인 재판에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세심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1: 김영호 의원님.
5: 그래서 지금 종합특검이 이거 너무 이렇게 가면은 정치특검 아니냐. 아, 이런 그 비판을 자꾸 받게 되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5: 어떤 근거나 증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모든 사건들을 몰아가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원래는 객관적이어야 될, 공정해야 될 종합특검이 지금 뭐 18명을 영장을 신청했는데 6명만 발부됐다는
1: 예,
5: 거는
1: 예.
5: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거죠.
1: 예.
5: 그래서 이것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것을 뭐 130명에서 150명으로 그 파견 공무원들을 다시 늘리고 계속 이러면은 또 국민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신뢰는 더 떨어지고 그러면 정치 특검이라는 아마 오명은 더 거세질 것이고 그러면은 명분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때 사실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그 대여 투쟁력이 지금 거의 없어요. 장동혁 대표는 계속 올림픽공원으로 가죠.
1: 예.
5: 그 다음에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오로지 법사위원장 자리만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원내 교섭을 하려고 하는 제가 볼 땐 너무 유연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당 정말 그 국정 운영에 발목 잡네 이런 얘기 또 나오거든요.
1: 예.
5: 실익이 없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끝이 딱 있는 보이는 거 아닙니까?
1: 예.
5: 결국은 필리버스터는 문 닫아야 되잖아요.
1: 무제한이 예. 아니에요. 무제한이
4: 예. 24시간짜리예요.
5: 예. 결국은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이 없어요.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더라도 뭐뭐 조건을 가지고 넘겨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당 원내조차도 분열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은 다선 의원들은 또 상임위원장 하고 싶은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시간이 갈수록 그다음에 여론이 좋게는 안 가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폭주하는 민주당에서 공격을 더 예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내대표하고 다선 의원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의 문제가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6.3 지방선거,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6.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심, 개혁과 어떤 그 혁신의
6: 예?
5: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을 점점점점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반성해야 될 거죠.
6: 예, 김수진 평론가도 짧게
3: 주시죠.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속영장 다수가 기각됐다는 거는 특검의 뭐 수사력 부진이든 혹은 오판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는 되기 때문에 예. 좀 특검 입장에서도 더 유의했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물론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유죄가 나온 사례들도 다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은 못 하는데 이것도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데
6: 예.
3: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염려가 크지 않을 때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6: 예.
3: 이 부분은 특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도 혹시나 이제 법정으로 안정적으로 가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좀 과도하게 영.

0: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 위해 유지 의견인지 기소 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 의견인지 물었더니
1: 예.
0: 유지 의견이 61%, 폐지 의견이 23%로 유지 의견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참고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26%였는데요. 유지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2.3배 정도가 나왔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해서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쪽이 더 많았다라고
1: 그렇죠.
0: 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나타났고요.
1: 예.
0: 호남 지역에서도 55-28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자,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작년에 검찰청법 개정할 때 그 비슷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여론이 80%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보안수사권이 이게 그토록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뭐 실제로 그렇고요.
1: 예.
2: 또 최근에 그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들,
1: 예.
2: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여론도 바뀌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도 바뀌고 있고,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의견도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1: 예.
2: 저는 이걸 너무 서둘러 가지고 8월 17일 전에 폐지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 여론을 좀 이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김용호 의원도 말씀 주시죠.
3: 예.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 무리하게 그냥 한 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외 조항을 좀 두고
1: 예.
3: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입장이잖아요. 그게 저는 많이 퍼졌다고 봅니다.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나 친명 그 당원들에게는. 그래서 여론이 예, 좀 보안수사권 유지 쪽으로 서서히 돌아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장윤기 그 살인사건. 그게 컸죠, 이번에.
1: 예. 예.
3: 그런 것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제 정청래 의원 등 예, 강성,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마치 무슨 어떤 그 과거 운동권식으로 어떤 혁명하듯이 하나의 깃발을 들었단 말이죠. 검수완박에서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검찰개혁의
1: 예.
3: 상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건데, 근데 정책이라는 게 어떤 이념을 그대로 정책으로 만드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예, 이념과 정책은 분명히 다릅니다.
1: 예.
3: 그 이념 이상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 때는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소위 686 운동권 이 화염병 짱돌 출신의
1: 예.
3: 어떤 정치인들이 그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생각이 되는데
1: 예.
3: 어쨌거나 지금 이건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3: 그래서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 맞는 거예요. 예. 예외를 좀 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쪽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뭐 일단 민주당 밖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1: 예, 예. 자, 일단 뭐 관련해서도 이제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관태 의원 간의 토론이 다음 주 목요일날 예정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 토론 네. 전망을 좀 사실 해보시면.
0: 근데 사실 구도가 차라리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민주당의 찬반 의원끼리 토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
1: 아.
0: 왜냐하면 지금 보안수사권 유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1: 그렇죠.
0: 그거를 실익을 정치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당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토론해서 성동격소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야권 쪽으로 시선이 못 가도록 민주당에서 먼저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 일 같은데.
1: 그렇죠.
0: 근데 이게 묘한 것이 지지층에서는 다수가 유지 의견인데
1: 예.
0: 당내 의원들 중에 유지 의견을 낸 사람들은 당원들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1: 예, 예.
0: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여론 때문에 좀 한동훈 의원한테 유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어떤 정치인이든 뭐 토론 실력을 떠나서
1: 예.
0: 여론 다수가 등 뒤에 있으면
1: 예.
0: 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점들을 어떻게 또 그러면 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1: 예.
0: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도 또 또 여러 가지 고심이나 또 어떤 카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또 생각해 봅니다.
2: 저 왜 수용했는지 모르겠어요.
1: 아니 저 이건태 의원이
2: 아니 저 여론을 보세요. 저 토론 수용하면 100% 불리하죠. 게다가 이분이
1: 예, 예.
2: 대장동 변호사 본인은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1: 네.
2: 그 이미지가 그렇게 네.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이미지일 수가 없거든요.
1: 예, 예.
2: 그리고 저는 검사 토론은 좀

0: 그래요. 차라리 경찰 출신하고 검찰 출신하고 토론을 하면 모르되.
1: 예.
0: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가 이것 때문에
1: 예.
0: 교통정리가 안 되고
1: 그렇죠.
0: 내부가 막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
1: 예.
0: 굳이 한동훈 의원하고 토론해서 한동훈 의원 좋은 일을 시켜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사실 한판 승부에서 거의 성사가 될 뻔하다가
0: 예.
1: 아.
2: 이건태 의원 측에서 이제 JTBC에서 하겠다라고 아. 해가지고 이제 JTBC 목요일로 하게 됐는데
0: 예. 놓쳤네. 아이.
2: 지켜보시죠.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한판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K라디오.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할 분, 소중한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엘레강스정 조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 김유정 의원님 잘 아시죠? 우리 정옥 의원님?
2: 네.
1: 예.
2: 되게 좋아하는 정옥이 뭐.
1: 아, 좋아하십니까?
3: 아, 우리 서로 되게 친해요.
1: 어, 그러시군요. 네. 아유, 좋아요. 좋아요. 오늘도 멋진 토론 부탁드리고.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어제 밤에 이 또 갑자기 송영길 의원이랑 김영전 부원장 후보 자격 없다, 출마 자격 없다 하면서 충돌을 했어요. 결국 이제 오늘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두 분에 대한 후보 자격 일단 투표를 통해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실 차례인데 마이크 가까이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네. 오셔가지고 예, 자, 민주당 괜찮습니까?
2: 네. 어, 글쎄요, 이거를 그 사전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예, 미리 조금 얘기를 했었어야지. 매번 뭐 할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1: 그러니까
2: 무슨 선호 투표제 가지고 얘기하다가 네. 청년 최고위원 선출 중 얘기하다가 또 네. 이제 후보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러면은 집권 여당이 이게 뭐가 됩니까?
1: 네.
2: 당의 위신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왜 이제 와서 뒤늦게 이렇게 네. 문제 제기를 하며 이러는 네. 건가? 그리고 문제 제기한 쪽이 이제 이를테면 소위 친천계 최고위원들인데
1: 맞아요. 네.
2: 최고위원들은 문제 제기하고 정청래 후보는 뭐 대승적으로 뭐 동지들이고 다 포용하고 뭐 본인들이 역할 분담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1: 굿카 베드카.
2: 네, 그래서. 누가 다 뻔히 보이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그냥 어제 결론 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1: 예, 예. 그렇죠.
2: 굳이 뭐 이렇게 오늘까지 갈 문제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누가 봐도 이거는 김영전 부원장이나 송영길 후보나 마찬가지로 늘 뭐 정치 검찰의 폐 이런 얘기 해 왔어 놓고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문제 삼는다 자격을 문제 삼는다라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1: 예.
2: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사실 이게 선호 투표제 갖고도 다음 단계 위반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자격 후보 자격 논란이 있으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이번이 지나갔지만. 선거 끝나면 이것도 이거 사실 이거 좀 불공정한 선거였다 가처분 막 할 것 같은 느낌 들긴데 우리 정욱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3: 그 선호 투표제도 네. 그렇고 이번에 자격 논란도 그렇고
1: 네.
3: 외의 현상 보기에는 지금 친천계가 이렇게 한 발 양보한 것 같은
1: 네.
3: 그런 모습을 계속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그 단어가 짜고 치는 고수도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서로 그러니까는 뭐 그 문정복 의원의 주장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요번에 그 대승적 그다음에 동지 굉장히
1: 예?
3: 이렇게 귀에 지금도 이렇게 메아리처럼 들리는데요. 그 이렇게 해갖고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1: 예.
3: 하잖아요.
1: 예, 그렇죠.
3: 근데 다들 민주당 사정을 아는 분들은
1: 네.
3: 결국은 다 인정할 거라고 이미 얘기했었고
1: 예.
3: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 그다음에 동지 그 발언이 이렇게 오래 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약간 의도한 것 같아요. 정청래는 이렇게 계속 두들겨 맞고 2대1로 맞고 3대1로 맞아도 내가 이렇게 넓은 가슴의 소유자다 뭐 이런 이미지 메이킹도 조금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1: 예.
3: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 잡고 이러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피로감? 이런 것들은 표출이 되는데
1: 예.
3: 가관인 것 같아.
1: 가관이다. 가관이다. 가관소 의원님.
4: 그 지난번 선호 투표제에 대한 신경전
1: 예.
4: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1: 아, 그러니까
4: 이게 예외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예외 규정
4: 원칙적인
1: 있죠.
4: 규정인 원칙, 이러하지만 예외 예. 규정이 있는 거여서 그 예외 규정에 해당 안 될 그 이 사례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논란을 그렇게 크게 벌인 문제가 아니었는데
1: 예.
4: 최고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한 게 일종의 신경전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그만큼 지금 그 전당대회가 감정적으로 지금 과열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1: 예.
4: 그리고 정청래 후보 측의 언더독 전략도 있는 거죠.
1: 예.
4: 내가 이렇게 좀 불리하게 대통령도 나를 핍박하고
1: 룰도 계속 양보하고 있고
4: 후보들도 협공하고 그리고 룰과 관련해서도 우리 쪽에서 계속 양보를 하고 그런 이제 결집해달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당원과 지지층한테 보내는 게 아닌가 싶고.
1: 예.
4: 실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이제 주도할 때는, 이번 전당대회를 사실 대비하고 준비한 거잖아요.
1: 예.
4: 그리고 최대한 당원들의 말하자면 표를 결집해서 지금 이 당내 분위기를 뚫고
1: 예.
4: 이 전당대회에서 이기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선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4: 투표율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 원래 이게 전당대회 민주당 어느 정도 투표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절반 정도 하죠.
2: 50%
4: 제가 알기로는 높아도 한 5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이번에 좀 높아질 것 같아요.
4: 이번에는 높아지기도 할 거고 정청래 대표 입장은 높여야 되는 거죠.
1: 아.
4: 최대한 어쨌든
1: 나오라.
4: 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투표율일 것 같아요.
1: 자 우리 김영호 의원님.
5: 그러니까 뭐 6개월 당비 뭐 이런 거가 지금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1: 예.
5: 그러니까 민주당 밖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런 때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죠.
1: 아.
5: 당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1: 예.
5: 저는 저런 거는 문제 삼아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뭐 6개월 당비보다는 예를 들면 김용 부위원장 이분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 아니, 대법원 판결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완전히 피의자 지금 그 2심까지 징역형이잖아요.
1: 예.
5: 이거 지금 선고를 받고 지금 보석 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더 문제 아닌가요? 뭐 당비 이런 것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1: 예.
5: 야 이렇게 요새 그렇지 않아도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도 지금 굉장히 뜨겁고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라는 막 용어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런 판에
1: 예.
5: 야 징역형을 선고 받아도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1: 예.
5: 저는 이런 거에 대해 더 분개해야 되는데,
1: 예.
5: 뭐 당비 이런 거는 예.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1: 아.
5: 아, 민주당은 예전에도 사실 원칙이 좀 없어 왔어요 이런 데는. 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1: 아, 여야 모두라고. 네,
5: 정치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정치니까.
5: 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정치인데
1: 예. 예.
5: 어떻게 하겠어요?
1: 예. 유연함의 김영호 의원님.
5: 아, 그럼 정치 그걸 해결하는 게 더 정치고.
1: 예.
5: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그 어떤 피의자 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공천도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못 받은 거 아닙니까?
1: 그렇지, 너무 받고 싶다고
5: 네, 그럼 그 원칙으로 쭉 나갔어야 되는데
1: 예, 예.
5: 당비 가지고 얘기하길래 저는 뭐 치사하게 이런 것 가지고 또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되는데 최고위원은 되냐 뭐 이런 말씀.
5: 그렇죠. 네. 지도부인데.
2: 오세훈 시장은 피의자 상태에서 서울시장에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당선이 됐고 다음 주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1: 예.
2: 그런데 적어도 김용 부원장은
1: 예.
2: 이제 본인 매우 억울하고 뭔가 총선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했지만 당에서 이제 말렸죠.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제가 당을 위해서 접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당내 최고위원 당내 선거잖아요.
1: 예.
2: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1: 예.
2: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그래서 이제 결과를 두고 봐야죠. 선택을 예. 어떻게 받는지 예. 아닌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본인은 그런 점에서 조금 그 억울함을 좀 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1: 예.
2: 오세훈 시장도 지금 서울시장 하면서 뭐 일타 강사까지 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5: 오세훈 시장이 그 선거 전에 저기 유죄가 났었나요?
6: 유죄는 안 났는데.
2: 피의자였죠. 네.
1: 기소됐죠.
5: 아, 그거는 좀 다르죠.
6: 어.
5: 아, 이거는
1: 김용
5: 같은 분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인데.
2: 같은 피의자한테 뭘 또 그게 다릅니까?
6: 아니, 거긴 피고지.
5: 다르죠.
6: 피고지, 거기.
2: 피고인 이 상황에서.
5: 유죄 확정, 이거 다르죠.
1: 네, 잠깐만요.
5: 뭐, 네.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1: 이런 일이.
5: 제가
1: 예.
5: 볼 때는. 그리고 예.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1: 예.
5: 그런 정도의 도덕적인 잣대라면은. 민주당이 더 점수를 잘 받았겠다라는 거였어요.
1: 알겠습니다.
5: 제가 말씀드린 이유.
1: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본인의 출마를 반대하는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을 끌어놓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문정보 의원이 이제 이거 당의 최고 어른이신데 육선이시고 좀 느긋하게 당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송영길 의원이
4: 설마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1: 해석한 것이다.
4: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 워낙에 이제 말을 좀 직선적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5: 목도 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2: 역정.
4: 그렇다 보니까 네. 상대가 듣기에는 저거 위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들었을 수 있는데
1: 검찰이 권한 수사 때문에 검찰이 필요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4: 이러면서. 다른 진위는 그게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예. 근데 저는 그 송영길 그 대표께서도, 전 대표께서도. 예. 이게 전당대회가 좀 과열되는 건 맞는데. 예. 근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은. 예. 전직 당대표를 지내신 그렇죠. 큰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다소는 조금 정제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위태위태한 언어들이 좀 있었어요.
6: 아니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1: 그래요?
6: 옛날에 2010년 기억나요? 연평도 폭격사태 때 예. 인천시장으로 연평도 가가지고 그 포탄에 그슬린 소주병을 보면서 이게 바로 폭탄주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 폭탄주. 설화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
4: 근데 아니 근데 그 당시에 포탄 껍데기 때문에 다 묻힌 거 아닙니까?
6: 그러니까 한나라당 보험병 때문에 묻혔지. 근데 그 한나라당 대표는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물러날 예. 수밖에 없었죠.
2: 황운하 의원이었죠 그때 누구였나요?
4: 황운하 의원이 안상수 대표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네. 얘기했더니
1: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지금 강성당원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문자폭탄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정홍 의원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아니 근데 한동훈 의원이랑 토론을 하는 이건태 의원은 왜 토론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청취자 중에 한 분이 백주희님이 전에 그 질문하셨는데 아니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고 네. 친명 의원인데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허락하자는 쪽이신 것 같은데 왜 이분은 친명 의원이고 대통령 뜻을 반영한다는 사람이 보안수사 완전 폐지 토론을 한동훈 의원과 나오는 거예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라고 질문 글을 올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이게 말이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2: 그러니까 저도 반대예요.
5: 그렇죠. 아니 이 토론 정치하실 분이네요.
2: 이 토론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은 지금 친명 의원이고 대장동 변호사면 대통령의 뜻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인데 왜 이 토론에 나가느냐.
2: 한동훈 의원한테 말린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처음에 이건태 의원한테 토론하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1: 아니죠, 아니죠.
2: 다른 사람들 네. 다 지금 다 거부하고 네. 그럼 막판에 이제 이건태 의원이 나선 건데. 네. 그냥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건태 의원이 네. 최고위원 출마하거든요. 그럼 지금 본인 선거 전략인가?
4: 그럴 수 있겠죠.
1: 최고위원 출마. 네. 네.
2: 그렇지 않고는 잘 해석이 안 네. 돼요. 네. 저희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서 이거를 잘 하셔야 될 텐데 혹은 취소하거나.
6: 취소하면 네. 더 우습죠.
2: 지금 취소할까? 어떤 입장을 가지고
4: 김일정 의원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취소되겠네요.
1: 아, 그러니까.
5: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조건 달아가지고. 네.
4: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어느 의원이 됐든 네. 지금 한동훈 의원하고 이 토론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2: 그렇죠.
4: 당내 의견도 정리가 안 되고.
6: 아니 왜 하기 때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4: 여론이 지금 유지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6: 하겠다는데.
1: 아니, 하겠다는데.
6: 내비둬요.
4: 제가 보기에 성사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성사
6: 성사가 되면 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네.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네. 성사가 안 되더라도 네. 이건태 의원한테는 플러스가 안 되는 상황
1: 플러스 안 될 것 같아요. 아, 당도
6: 네 오. 성사가 안 되면 아 쫄았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네.
5: 아니 이거 지금 김민석 그 의원도 그렇고 다 네, 네. 이걸 빨리 저기 뭐야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 이슈가 되면은 네. 이게 핵폭탄이기 때문에. 근데 네. 제가 볼 때 이거를 이건태 이분이 앞으로 이제 큰 정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1: 큰 정치라고
5: 정의론. 근데 이게 전당대회의 그 핵을 핵폭탄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엄청난 부담이죠.
2: 그렇죠. 부담이죠. 그런데
6: 이건태 의원이 그 저 정청래 대표 시절에 월드 클래스 지도자라 그랬다고 한마디 한 분이 이분인가 아닌가. 나 기억에 어때요, 의원님? 이건태 의원이었나? 월클이라 그랬다고.
1: 그랬나요?
6: 아니, 월클 아닌데 월클이라 그랬다고 막 뭐라 그런 사람이 누구였죠? 갑자기 이건태 의원인가? 아 요새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1: 아무튼 뭐 시간과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토론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로 정해졌으니까.
6: 아 이번 주 다음 주요?
1: 다음 주 목요일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아무튼 진행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건 이제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 나오는 유시민 작가의 네, 입, 요 입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박원성 의원님도 한번 하셔야죠.
4: 글쎄요, 뭐 이걸 또 얘기해야 되나요? 예. 한판소에서 이미 많이 얘기들 하신 것
1: 예,
4: 같은데.
1: 네, 뭐 짧게. 예.
4: 근데 지난번에 ABC론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거나. 예. 아니면 다스베이다 가서. 그, 뭐, 건축학 개론 이거 얘기했을 때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냉담한 것 같아요. 반응이. 아. 좀 아, 피곤하다 이제는. 예, 예. 이런 반응이 민주당 안팎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예. 그러니까 선의를 갖고 얘기한다고 본인이 얘기하지만 예. 저게 진짜 선의일까. 필연적 실패, 참혹한 실패로 가는 거다라는 식의 그 예단 같은 게. 게다가 예. 그 근거가 대통령의 내심에 대한 추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몇 가지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내심을 추정하고 또 그 내심의 의도를 그 현상들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이제 순환 논법 같은 건데 예?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오죽하면 정청래 대표가 그에 예.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고 있겠어요. 그게 별로 예.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고 그 유시민 작가도 어떻게 보면 그 법률권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랄까 말의 힘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예. 그런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어제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그 월드클래스 발언 이건태 의원이 한 게 맞아요. 정청래 의원이 월드클래스 정치지도자 역대급 외교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태 의원이 아 그런 거 우리 이 대통령은 질색하신다.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 그 활란한 정기 기술이 별로다. 이렇게 못하는 게 있네.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은 강일정 대변인이 별도 대응 없다. 아, 별도 대응 없다. 그리고 굉장히 차갑게. 그리고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류한 적 한 번도 흔적이 없다. 라고 이제 바로 이제 잘라버렸긴 했거든요. 김영우 의원님은 이 논쟁 계속 갈까? 라고 보십니까?
5: 지금 논쟁이라는 게 그
1: 뭐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 전당대 이슈를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5: 뭐 유시민 작가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은 계속 민주당 내에서 어쨌거나 반응하는 분들이 또 나올 거고.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정 운영에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굉장히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외로운 싸움 하지만 외로운 싸움 나름대로 예. 예, 그런 걸 깃발을 들고 이렇게 쭉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무슨 김어준 유튜버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예.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지금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면에서 여기도 저기도 도움이 안 된다. 유시민 작가의 이런저런 얘기는. 예. 예, 그게 뭐 이렇게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일까?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네.
2: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악플보다 무풀이 더 싫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청와대에서 예. 무풀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2: 이제 그 정도의 예. 감정을 드러낸 거라고 아, 생각을 하고요. 예. 유시민 작가는 나는 뭐, 좋은 취지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듣는 사람들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정말 동지의 언어인가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예. 저도 그렇게 뭐 강하게 비판을 해 왔는데 근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긴 할 건가 봐요. 왜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고 뭐 나라 안 망한다 예.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뭐 그런 식의 망한다 이런 표현은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예. 만 36세에 예. 김대중 정부, DJ 정부 예. 실패한다 이렇게 예. 했었는데 예. 실패했나요? 그러고 나서 30년 후에 만 66세에 지금 이재명 정부 이렇게 가면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냥 아 돌아올 수 없구나. 그냥 마음 편하게 비워야겠다. 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졌어요.
3: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 소 뒷걸음치다 쥐잡는다고 어쩌다 맡기더라고.
2: 왜 그러세요?
1: 어쩌다 한번 망할 수도 있다. 예, 예.
3: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니 그 농담이고요. 그 저는 유시민 작가가 한 번 더 폭탄을 터뜨릴 것 같다라는.
1: 아, 또 있다. 또 있을
3: 것 같다. 왜냐하면 8월 17일까지 벌써 한 달 남았는데.
1: 아, 한 달 딱 한 달 남았어요.
3: 제가 볼 때는 이래도 안 해?
1: 한 번 더. 이래도 내 말을 주목 안 해?
3: 아,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 다음에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작가의 지금 접근은 조금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정청래 후보를 돕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몇 가지 방증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청와대 실장이나 그 정부 관계자들이 김어준 방송에 가서 뭘 하는 게 예. 사실 보는 사람도 되게 불편한데 예. 그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1: 있다는 거죠.
3: 김어준 예. 씨가 사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프랑스 그 요리점도 뭐 여러 예. 그 소위 뭐라 그래 그런 거 체인 뭐 비슷하게 뭐 한다고.
2: 가게 이름이 금요 미식회래요.
3: 아, 그래요?
2: 네. 그걸 네. 불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저는.
3: 아, 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본인의 어떤 그런 우려. 네. 우려라고 본인은 표현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다음에 얘기할 때는, 그 시민 파트. 시민 파트를 어떻게 말할지. 예. 네.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는 그 민주당의 어른 내지는 멘토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예, 예. 이제 그 정도 되는 식자라면 예. 어떤 이너서클이든 좀 이렇게 통합이라든지 또는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4: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유시민 작가가 저 정도의 울분, 어쩌면은 집착. 어쩌면 강박. 예. 그걸 가질 만한 그 문제가 지금 뭘까. 이를테면 대통령이 뭐 정계 개편,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그럴 만한 그 근거나 예.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보수 인사 몇 명 데려다가 쓴 게 본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증축에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 아니, 증축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 무슨 재건축을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인데다가 예.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청법 개정이 됐겠어요? 다만 보안수사권이라는 예외적 장치를 필요 최소 범위에서 남겨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하고 그조차도 당에 맡긴 거예요. 예.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걸 두고 검찰개혁이 이렇게 1년간 지체되는 거는 원래 이 스케줄대로 하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예. 작년에 검찰청법 개정하면서 올해 7, 8월 때 형사청법 개정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지체되는 게 대통령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관계가 너무 틀리고 결국 그 이 민주당 내에 이른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어떤 부족적인 가치나 정체성 예. 혹은 지위, 영향력 이거 훼손되는 게 지금 싫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예. 아, 이 조합 너무 좋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여의도 회전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재원절에 보내드린 CBS 박종현 판승부 휴일에도 많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월요일에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8: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9: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10: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캣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난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런가 요즘 계속 건강이 좋지가 않네. 그래서 후코이단을 먹고 있는데 잘 못 느끼겠어. 자네가 먹고 있는 후코이단은 어디 거라고 했지?
2: 요즘 가짜가 많아 잘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고. 조금 싸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오리지널 구원구원 후코이단으로 바꿔봐. 의사가 권해서 먹는데 아주 좋더라고. 전화하면 샘플도 주니까 먹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할 수 있을 걸세.
1: 866-566-9원9원 바로 알아보고 바꿔봐야겠네. 고맙네.
3: 866-566-9원9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한국의 지상파 방송의 시상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소식부터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차트를 점령한 K-드라마의 돌풍, 그리고 어제 한국에서 막을 올린 미디어아트 축제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페이지에서는 도대체 캐나다 산불이 왜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터지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손을 놓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연예계 핫 이슈를 세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오랜 전통을 이어온 시상식에 아주 놀라운 개선 소식인데요. 한국의 대표 방송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한국방송대상. 이 시상식이 올해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무려 53년 역사상 최초로 주요 부문의 수상자 선정에요. 온라인 시청자 투표 결과를 100% 반영하기로 한 건데요. 한국방송협회는 어제 제53회 한국방송대상에서 남녀 최우수 연기자, 남녀 최우수 예능인, 그리고 최우수 가수를 뽑는데 심사위원의 점수 없이 오직 시청자들의 100% 표로만 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나 작품상 같은 나머지 부문은요, 기존처럼 심사위원 심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협회 측은 방송 콘텐츠의 최종 평가자인 시청자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그 배경을 밝혔는데요. 늘 시상식은 뭐 그들만의 잔치, 혹은 심사위원들의 경직된 기준, 이런 식으로 여러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대대적인 메시지를 들이댄 셈인데요. 지난해에는 성별을 하나로 통합해서 줬던 최우수 연기자상, 또 최우수 예능인상을 올해는 다시 남녀 부문으로 세분화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니까 수상의 기회도 넓어지고 또 팬들의 관심도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청자의 투표는요. 바로 어제인 7월 16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는 8월 5일 자정까지 모바일 앱인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최대 100회까지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자에게는 시상식의 티켓 리워드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1973년도에 시작해서 매년 방송의 날인 9월 3일을 기념해서 열리는 한국방송대상. 올해 시상식은 9월 3일 MBC 공개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이 시상식은 MBC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안방극장으로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시청자들이 직접 선택한 수상자는 누가 될지, 어제부터 시작된 투표에 여러분도 한 표씩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분 좋은 K-컨텐츠의 흥행 소식인데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SBS 금토 드라마이자 또 넷플릭스 동시 공개작, 바로 드라마 김부장의 흥행세 소식입니다. 배우 소지섭 씨가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요. 2주 연속 전 세계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쇼 부문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넷플릭스의 공식 순위 집계 사이트인 투둠에 따르면요,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김부장의 주간 시청 수는 무려 910만을 기록하면서 비영어권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첫 공개된 이후에 단 2주 만에 1위에 올라서더니 2주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필리핀, 싱가포르, 카타르 22개국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전 세계 72개국에서 탑10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면은요, 평범한 은행원으로 조용히 살아가던 전직 특수요원 김 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납치된 딸을 찾기 위해서 숨겨왔던 그 가공할 만한 정체를 드러내고 악의 무리들과 거침없이 맞서 싸우는 아주 통쾌한 액션물입니다. 배우 소지섭 씨의 액션 연기가 국내외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흥행이 더 이례적인 이유는요. 이 작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독점작이 아니라 지상파인 S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라는 점인데요. 안방극장에서의 시청률도 첫 방송 이후에 단 4회 만에 20%의 벽을 가뿐히 넘어서더니 최근 6회 방송에서는 무려 22.3%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측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는 7월 31일과 8월 1일에는 특별히 편성된 스페셜 방송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 부장의 뒤를 이어서 공교육의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은 김무열 주연의 드라마 참교육 역시 시청수 360만으로 2주 연속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10에 여러 한국 콘텐츠가 이름을 올리면서 K-드라마에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아주 특별한 전시 페스티벌 소식인데요.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이자 세계 미술사에 거대한 발자국을 남긴 예술가 바로 고 백남준 작가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백남준 작가의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백남준의 예술적 영혼 그리고 우주적 세계관을 총망라한 최초의 글로벌 미디어 아트 축제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백남준 아트센터는요. 7월 1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제1회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을 개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장의 이름을 내걸고 열리는 최초의 정기적인 글로벌 미디어 아트 축제라는 점에서 국내외 미술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는요. 백남준 작가가 생전에 별, 행성, 우주선, 그리고 미디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상상을 했던 거대한 우주적 세계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백남준에게 우주라는 것은 단순히 지구 바깥의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과 문화, 그리고 첨단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열린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백남준의 대표적인 야외 조각 작품이죠. UFO를 기다리며 이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광활한 자연 속에서 덩그러니 놓인 낡은 텔레비전 수상기들 그리고 청동 불상 또 작가 자신의 얼굴을 본뜬 청동 가면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기술과 인간, 자연 또 우주를 연결하는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백남준의 우주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별, 괴, 그리고 달들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획전이 열리고요. 총 21점에 달하는 백남준의 명작들, 또 동시대 아티스트들의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대거 전시가 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그런 전시를 넘어서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도 있고요. 최신 기술 랩, 또 학술 행사까지 다채롭게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번 전시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할 일정이 있으시다면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시청자들의 손으로 100% 직접 결정되는 지상파 시상식의 변화부터 또 전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 액션 드라마의 흥행, 마지막으로 거장 백남준이 남긴 예술적 유산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 일요일 7월 19일 오후 3시 미국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의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마침내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 2026 월드컵 37일간의 그 대장정의 마지막 무대에서 유럽의 황제 스페인과 남미의 지배자이자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마침내 세계 축구의 정점을 두고 격돌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대회보다 화려한 경제적인 이 성공의 무대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판의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하프타임 쇼로 인한 월드컵 결승전 경기 지연 논란, 개최국의 문화적 패권주의가 투영된 미국 국가연주, 그리고 정치 권력의 직접적인 개입까지 전통적인 축구 질서와 미국식 비즈니스주의가 월드컵 축구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오랜 역사에서 승리의 증표는 언제나 순금빛 트로피와 목에 걸리는 메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6 FIFA는 유구한 그 관행을 깨고 메이저 스포츠의 우승 반지 전통을 피치 위로 이식합니다. 이른바 FIFA 월드컵 챔피언십 링의 최초 등장은 미국식 스포츠 문화가 세계 축구의 심장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면입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챔피언십 링은 대회의 역사적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2026개로 제작 수량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 중 단 30개만이 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팀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손가락에 끼워지게 되며 나머지 1996개는 전세계 자산가와 극성 팬들을 위한 공식 인증 라이선스 기념품으로 한정 판매됩니다. 전통적인 축구의 신성함은 이제 최고급 명품과 호화로운 보석의 광채 뒤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 축구 전문가들의 비판이 가장 격렬하게 쏟아지는 지점은 바로 월드컵 사상 최초로 강행되는 슈퍼볼 스타일의 대형 하프타임 쇼입니다. 골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총지휘하고 방탄소년단, 마돈나, 저스틴 비버, 샤키라 등이 출연하는 이 초호화 이벤트는 경기 자체보다 더 큰 주목을 받으며 피치 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의 헌법과도 같았던 국제축구평의회의 경기 규칙 7조에 따르면 하프타임 휴식 시간은 엄격하게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결승전의 하프타임 쇼는 순수 공연 시간 11분에 무대 구조물의 피치 진입과 해체 작업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전체 휴식 시간이 최소 25분에서 최대 30분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경기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상업주의적 전행입니다. 선수들의 신체 제어와 생략적 리듬을 연구하는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은 이 30분에 육박하는 대기 시간이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프타임 동안 급격하게 식어버린 선수의 근육은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지기 마련이며 이는 후반전 시작 직후 햄스트링 파열이나 관절 인대 부상 등의 치명적인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경기 전후반 3분씩 기계적으로 선언되는 의무적 수분 섭취 시간 역시 축구팬들의 강력한 야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 휴식 시간이 강제되는 실제 이유는 선수들의 안위보다는 중계방송 시간에 3분짜리 광고 슬롯을 두 차례 더 끼워 팔기 위한 교묘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외신의 분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자극 중심주의 연출 또한 전세계 축구팬들의 거센 비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결승전 시작 직전 미국의 유명 팝스타인 제니퍼 허슨이 미국 국가를 재창하게 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축구계의 역사적 원칙과 관례에 따라 월드컵 결승전 경기 직전에는 오직 결승에 진출한 국가 당사자인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국가만이 연주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국은 이번 월드컵의 단순 공동 개최국 중 하나의 나라일 뿐 결승 무대에 오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가연주를 강행하는 형태는 축구를 NFL이나 슈퍼볼처럼 미국인들만의 잔치로 사유화하려는 천박한 문화적 패권주의라는 무서운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가연주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러한 미국의 독점적인 권위의식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또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승전 당일 VIP석의 모습을 드러내 우승국 주장에게 직접 황금빛 트로피를 수여하는 장면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이미 결승전 이틀 전인 7월 18일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대규모 FIFA 리셉션이 개최되는 등 미국 정치권과 축구연맹 간의 밀착 행보는 공공연한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이처럼 탐욕스러운 비즈니스적 훼손 속에서도 녹색 잔디 위에서 뛰는 선수들이 빚어내는 서사만큼은 여전히 세계 축구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우승 경쟁을 넘어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세대교체의 서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39세에 도달해 인생의 마지막 월드컵 대관식을 꿈꾸는 황제 리오넬 메시와 그가 바르셀로나 시절 갓 태어난 아기였을 때 목욕을 시켜주며 축복을 건넸던 운명의 아이, 이제는 19살이 되어 스페인의 에이스로 우뚝 선 라빈 야말의 역사적인 이 공식 첫 맞대결에 전 세계 15억명 이상의 눈과 마음이 이번 일요일 뉴저지 맨나이프 스타디움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멋진 월드컵 결승전 경기와 함께 이번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3: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요즘 부모님 얼굴 확 달라지셨다고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끄이단.
7: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는 브랜드.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6: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프리미엄 후끄이단.
7: 네이처메딕 후끄이단으로 부모님의 오늘을 더 젊게, 내일은 더 건강하게.
6: 네이처메딕 후끄이단. 888-761-1188. 888-761-1188.
0: 에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8: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9: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8: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7월 17일 금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나요? 유독 하늘이 뿌옇고요. 또 잿빛이 도는 데다가 태양은 평소와 다르게 좀 오렌지빛으로 타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코끝을 스치는 이 공기 역시 텁텁하고 매캐한 뭔가 나무 타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불청객, 바로 캐나다발 산불 연기가 우리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서 미 북동부의 하늘을 다시 한번 집어삼켰는데요. 저번에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또다시 이렇게 대책 없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또 분통 터뜨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캐나다 산불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터지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17일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을 살펴보면요. 현재 캐나다 전역에는 무려 850개가 넘는 활성 산불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와 비교적 가까운 온타리오주 북서부 지역에서만 180개가 넘는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북서부 지역에서 136개, 북동부 지역에는 44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북서부 63개, 북동부 9개, 이렇게 총 72개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산불지대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연기 기둥이 제트 기류와 바람을 타고서 남동쪽으로 그대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같이 미국 내 최소 17개 주에 공기질 경보가 동시에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그저께와 어제, 그러니까 15일과 16일 이틀간은요, 정말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일시적으로 다소 개선은 됐지만 오늘 밤부터 또 내일까지 연기가 다시 짙어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일대의 대기질 지수는요,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수준을 넘어서서 일시적으로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치까지 치솟았고요. 특히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는 위험 기준인 300을 한참 초과를 해서 약 600까지, 또 미네소타주 덜루스는 902까지 치솟아서 그야말로 숨을 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나무가 매년 그렇게 타는데도 아직 탈 나무가 더 그렇게 남아있다는 말이야? 왜 하필 이맘때면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걸까 하고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캐나다 고유의 지형적인 특성, 바로 보레알림 때문입니다. 캐나다 국토의 절반 가까이를 뒤덮고 있는 북방 침엽 수림지대, 즉 보레알림은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사는 침엽수들은 송진 같은 이런 가연성 물질을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불이 붙으면 그 자체로 정말 거대한 원료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한 원시림지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함량만 그으면 바로 터질 수 있는 거대한 화약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구의 평균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건조 뇌우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천둥 번개만 치는 건조 뇌우 현상 때문에 한 번 번개가 칠 때마다 수십 군데, 아니 수백 군데의 숲속 깊은 곳에 동시에 불씨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험난한 오지 한가운데 이렇게 번개로 시작된 불들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통제 불능에 산불로 확산을 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자연의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 손 놓고 이렇게 연기만 마셔야 하는 걸까요? 사실 캐나다와 미국 당국이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캐나다 소방 당국은 물론이고요. 군 병력, 심지어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동맹국들의 소방대원들이 산불 현장에 투입이 돼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넓은 원시림에 불을 다 끄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민가와 주요 인프라 또 전력망 주변의 불을 우선적으로 먼저 진압을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의 불은 자연적으로 비가 내려서 꺼질 때까지 그저 모니터링만 하면서 통제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불이 난 뒤에 달려가서 끄는 이런 사후 진압이 아니라 겨울과 봄철에 좀 미리미리 낙엽이라든가 죽은 나무를 태워놔서 불씨의 연료를 없애버리는 그런 예방적인 조치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 역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우리들의 생존 문제가 됐고요. 캐나다의 산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국 당장 숨을 쉬어야 하는 뉴욕과 뉴저지 우리 워싱턴 DC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킬 자구책을 철저히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연기 사태는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 폭염과 겹치면서 호흡기 환자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가능하시면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야외 활동 또 야외 운동 같은 거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외출 전에는 항상 대기질 지수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일반 비말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N95 또는 KF94 이런 등급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코에 좀 밀착을 해서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외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또 에어컨을 트실 때는 내기 순환 모드로 바꿔서 가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집 안에 실내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필터 상태를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목과 기관지가 건조해지면 미세먼지 침투에 더 우리 목과 기관지가 취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물을 좀 자주 마셔서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연기가 다시 짙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소나기와 뇌우가 지나가야지 이 대기가 좀 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비가 오면 꺼지겠지 하면서 방관하기에는 이제는 기후 위기가 우리의 일상 또 숨쉴 권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기상예보와 산사태 위험 예측 정보를 고려해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내려집니다. 산림청은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활동을 자제하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강원도 대관령 4터널 내에서 교통사고 차량 화재가 발생해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또 부산의 아파트와 전북 군산의 한 목재 공장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연휴 사건 사고 소식 엄승영 기자입니다.
1: 차량이 비상등을 켜며 갑작스럽게 서행하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뒤이어 다른 차들도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더니 희뿌연 연기와 함께 불길이 일어납니다. 오전 11시 50분쯤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4터널 내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즉시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소방차의 터널 진입이 제한되면서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고 차량 4대에는 1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 진압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낮 1시 30분쯤에는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25명이 구조돼 이 중 13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목재조각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한계동과 목재조각 등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비체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시민들을 초청한 행사도 열렸는데요. 불법 비상경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2: 대통령이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감사장을 건넵니다. 대통령 직속 비체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체 혁명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들과 123 비상계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난 123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3: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민주주의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일깨워줬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같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123 계엄 해제는 국민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가 헌법을 지켜낸 민주주의의 승리였다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지입니다.
0: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예외를 적용해서 출마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친청계와 일부 당권 주자들은 기준이 무너졌다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장한별 기자입니다.
4: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 중 갑작스레 불거진 출마 자격 논란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제헌절 휴일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당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권리행사 6개월 전까지 입당하고 1년 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난 2월 복당한 송 의원은 복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고 김 전 부원장은 복역 과정에서 계좌가 정지돼 당비가 미납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단 친명계인 두 후보자들은 검찰의 피해자였음을 강조하며 출마 자격을 요구했습니다.
5: 그 검찰의 상징적인 피해자 송영길, 김용을 이렇게 취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논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결국 민주당 최고위는 찬반 투표를 거쳐 예외 적용 여부를 당무위에 부의했고 당무위에서 최종 의결돼 출마가 허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청계는 표결에 불참하는 등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6: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원칙과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의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저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4: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회 의장은 686 기득권 특혜 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당권 주자들의 당심 공략 행보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특히 2002년 후보 단일화와 탈당 과정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사모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자신의 오판을 시인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광주 북구갑 지역 당원대회 등을 찾아 자신의 당대표 재임 중 도입한 1인 1표제를 내세우며 호남 당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0: 대국민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2억 명이 넘는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연설 대부분을 이 주장을 펴는데 할애했는데요. 중국은 중상모략이라며 즉각 반박했고 미국 민주당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
7: 저녁 황금 시간대 연단의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약 30분간 이어진 대국민 연설,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의 선거 개입 주장이었습니다.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대선이 조작됐으며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한 겁니다. 특히 중국이 2020년 대선 기간부터 2억 2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역설했습니다.
8: First, they show that over a period of years, starting during the 2020 election cycl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7: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과거 미 정보 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도 정보를 숨겼다면서 기밀로 분류됐던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미 연방수사국 FBI에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무부와 협력해 책임자들을 기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선거 개입설에 즉각 반박 메시지를 냈습니다.
9: 美方的有关说法纯属无中生有恶意抹黑早已被证明是无稽之谈中方历来坚持不干涉内政原则没有兴趣也从未干涉美国大选
7: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기 없는 정책들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선 중국 말고도 미국의 적대국으로 꼽히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이 추가로 거론됐습니다.
8: As one assessment states, we judge that the United States adversaries, including at a minimum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s well as non-state groups have the capability to compromise U.S. election infrastructure.
7: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ABC와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자신의 연설을 생중계하지 않자 방송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사실 확인을 진행한 뉴욕타임스 등은 연설의 상당 부분이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며 명확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서도 크게 승리하고 있다며 곧 그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시 후 석 달여 만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전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강하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불행히도 지금은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서도 승리를 거뒀다고 언급하며 수천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만든 군함을 살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우리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현행법이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만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 부분 제작한 뒤 미국에서 조립을 하는 분산형 조선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세룡 기자입니다.
7: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함정 확보를 통한 해군력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미국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미국 밖에서 만든 군함을 살 수 있다며 그 대상으로 한국을 직접 거론한 언급이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10: They look at some of these companies that are coming in from South Korea and other places and they're working with us on ships and we're going to also build, we're going to also buy some ships that are made outside of the area.
7: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과 방산, 조선업계 인사들은 분산형 조선을 미국 내 건조 원칙의 우회 방안 중 하나로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미국에서 열린 2026 한미조선협력전략대화에서 선박의 상당 부분 75~80%를 한국에서 건조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 민감한 군사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마이클 쿨터 한화 디펜스 USA 최고 경영자 역시 세계 최대 항공우주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도 전투기의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만 생산하지 않는다며 부분 건조 후 미국 내 조립 방식의 유용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방식이 미국의 조선 역량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협력 초기 미국 직원들이 한국 내 건조 공정을 보며 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험이 쌓이면 추후 빠르게 미국 내 조선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방식이 미 의회와 조선업 노조 등의 지지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분산형 조선이 신속한 해군력 확충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0: 취업시장에서 문과와 죄송하다는 말을 합쳐서 문송하다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쓰이고 있죠. 이런 시장에 인문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기업 공고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지원 기자입니다.
11: 여러 채용 공고들 중 인문대학생 신입사원 채용이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국내 대기업 중 효성그룹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인문계 채용입니다. 효성으로서도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문학이나 어문계열 학위 소지자나 관련 전공 8월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나 상경계열 지원자를 주로 모집하는 기업들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효성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어학 능력, 글로벌 사업장에서 근무하려는 열정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효성은 중공업 등 주력 사업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베트남과 인도, 중국 등의 글로벌 생산기지와 판매 법인을 두고 있어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소통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내 제조업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다른 기업들 역시 인문계 인재들을 수시로 찾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재편과 관세 이슈 등으로 해외 사업 환경이 복잡해지며 현지 정부와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재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도 경영 지원이나 글로벌 사업 등의 직무 채용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등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계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엔지니어 중심으로 제조업이 성장해왔지만 앞으로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0: 중국에서 AI를 친구나 연인처럼 이용하는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현실 인간관계 단절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AI가 사람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이용 시간과 미성년자 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첫 규제를 내놨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12: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AI 동반자 서비스이고 사용자가 성격과 말투, 목소리를 설정하면 AI가 대화를 기억하며 친구나 연인처럼 반응합니다. 이용자가 이름을 붙이고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면서 정서적 의존 우려도 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AI 의의나 상호작용 서비스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2시간 이상 이용하면 경고를 표시하고 실제 사람으로 오인시키거나 정서적 의존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안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가상연인 등 친밀관계 서비스 제공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서비스 중단 뒤 일부 이용자들은 몇 달, 몇 년씩 이어온 관계가 끊어졌다며 상실감을 드러냈습니다. 연인과의 강제 이별을 겪는 듯한 수준의 충격을 호소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13: 可能产生情感依赖的初期，能够更好的提醒自己，其实自己不是在一个真正的人际关系之中，去与一个信赖的朋友进行交互，这样呢，有利于去缓解相应过程之中可能产生的情感的沉迷。
12: AI가 인간관계와 결혼, 출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란 평가입니다. 몸을 가진 AI, 감성교류 반려형 로봇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남유TV 배삼진입니다.
0: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무적함대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준비 중입니다. 피파랭킹 1위의 1, 2위의 대결인 데다가 메시와 야말, 두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두 나라의 역사적인 관계까지 여러 요소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최후의 승부를 앞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훈련장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7경기에서 19골을 몰아친 창 아르헨티나는 2연패를 노립니다. 현재 8골 4도움으로 골든부트에 도전하는 해결사 메시는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 중입니다. 일시점에 그친 최강방패 스페인은 2014 발롱드르 수상자 로드리, 초신성 야말 등 슈퍼스타들의 완벽한 조화로 16년 만에 정상을 노립니다. 역대 전적에선 스페인이 6승 5패 2무로 약간 앞섰지만 마지막 대결이 8년 전이었던 만큼 승부는 예측불허. 특히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이 전후반 가리지 않고 꾸준한 경기력을 보인 것과 달리 아르헨티나는 후반전에 유독 막강한 화력을 보인 만큼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9년 전 특별한 사진으로 맺어진 메시와 야말, 스승과 제자인 델라푸엔테 스페인 감독과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감독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3세기 가까이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식민지배했던 역사가 있고 축구의 신 메시의 업적들이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다수 이뤄졌던 것처럼 이번 결승전은 다양한 서사까지 갖췄습니다. 월드컵 트로피의 주인을 가릴 세기의 승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20일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연합뉴스 TV 신현정입니다.
0: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람도 동물도 지치고 있습니다. 말의 고장 제주에서는 경주마들도 이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김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 푹푹 찌는 더위 속 경주마 한 마리가 연신 입을 벌린 채 시원한 물줄기를 맞습니다. 목욕을 마친 뒤엔 선풍기 바람을 쐬고 관리사는 목에 아이스팩을 올려 체온을 낮춰줍니다. 이번엔 여름철 뱀인 수박이 등장합니다.
15: 연이은 폭염으로 사람뿐 아니라 말들도 더위와 싸우고 있는데요.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를 식혀보겠습니다.
14: 커다란 수박 조각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한 입에 베어뭅니다. 사람도 한 입, 말도 한 입. 아삭한 수박으로 잠시 더위를 달랩니다.
16: 요즘 같은 경우는 37도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습도가 같이 해서 한 7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늘 음수대나 아니면 수박 같은 걸 통해서 수분을 보충해주고 냉수로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얼음찜질을 해준다거나.
14: 실수말들이 있는 마방에는 커다란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말들은 바람을 쐬기 위해 선풍기 앞으로 하나둘 고개를 내밉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이 30도를 웃돌자 관리사는 말 다리에 얼음팩을 부츠처럼 감아 열기도 시켜줍니다. 운동 뒤 다리에 열이 오래 남으면 발목과 힘줄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냉각은 필수입니다. 사람도 지치는 한여름 폭염. 마르고장 제주에서는 경주마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4: 연합뉴스 TV 김마영입니다.
0: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호우주의보가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시에 서울과 경기 양주, 의정부, 파주, 오전 2시에는 경기 동두천, 포천, 하남과 강원 철원, 화천, 순천 등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합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이 밖에 서해 5도와 충남, 경북, 전북 등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북상하는 장마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최대 300mm의 물벼락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대비가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13: 장마 구름이 북상하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한반도 남서쪽에서 몰려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정체전선에 공급돼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특히 작은 소용돌이인 중규모 저기압이 대기의 불안정도를 더욱 키웁니다. 여기에 최근 수온이 높아진 서해에서 비구름의 재료인 수증기를 뿜어내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17: 19일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이틀간 수도권과 강원에 최고 300mm, 충청 북부에 250mm의 물벼락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150mm, 전북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비가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는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수준인 시간당 최고 80mm의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급격히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이나 계곡, 지하 공간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0: 영남권에서도 국제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대구 수성구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성 호우 문자는 시간당 100mm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85mm가 넘고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이 동시 관측될 때 발송됩니다. 기존 호우 문자보다 더 강한 비에 대해 추가 경고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된 상위 단계의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 1동 인근에서는 시간당 89mm의 폭우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정체 전선 영향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된다면서 재난 문자를 받는다면 안전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영남권 등의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현장상황관리관도 급파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18: 정부는 새벽 취약 시간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중대본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나섰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도 긴급 파견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기록을 보면 인명피해 발생의 90%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휴가철이 시작되는 때이고 비가 새벽에 집중되는 만큼 여러 취약 요인이 겹친 엄중한 시기라며 확고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이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호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Namane 명품샵 라일락 뷰티, 샤넬, 루비통, 헤르메스, 가방, 옷, 보석, 롤렉스 시계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명품을 이제 라일락에서 만나보세요.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하여 더 많은 명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명품을 최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지고 계신 명품을 위탁 판매도 해드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라일락 뷰티 애난데일에 위치해 있습니다. 703-593-9858 593-9858 라일락 뷰티
2: K라디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 구입과 융자는 실과 바늘과 같이 함께 가는 것이죠. 간혹 풀 캐시, 빌리는 돈 없이 집값을 현금으로 다 지불하고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 구입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손님을 모시고 주택을 보러 다니다 보면 집에 관련한 얘기만큼이나 융자에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융자에 관련한 기초적인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융자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즉 loan amount는 소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 연봉이 아니고 매달 지불해야 할 부채를 빼고 순수하게 나오는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0불을 버는데 자동차, 크레딧 카드, 학비를 갚고 나면 한 달에 4,000불만 남는 사람과 한 달에 6,000불을 벌지만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 중에서는 연봉으로 따지면 첫 번째 사람이 높다 하더라도 빚을 빼고 남는 금액이 두 번째 사람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융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융자에서 프로그램이나 이자율은 크레딧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흔히 내 크레딧은 700점이야 600점이야 하면서 점수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이 크레딧도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700점의 크레딧도 점수가 형성된 내용에 따라 융자 심사에서는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그동안 페이먼트를 해오던 기록과 부채 비율입니다. 이외에 크레딧을 어떤 용도로 계속 뽑아왔는지, 몇 개의 어카운트가 있는지, 그 종류들은 무엇인지, 얼마나 오랜 동안 거래를 했는지도 점수를 형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쉬운 예로 한국에서 오신 지 1년 되신 분이 크레딧 카드 단 한 개만을 사용하시면 점수가 700점도 될 수 있습니다만 융자 심사에 있어서는 크레딧의 종류와 기록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크레딧 라인 3개 정도와 가급적 2년 이상의 좋은 거래 기록, 그리고 될수록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융자 심사의 또 하나의 퍼즐은 고객의 손에 얼마가 있는가입니다. 다운 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앞으로 2, 3개월 월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저축된 돈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두 달치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머니 마켓에 있는 자산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까요?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한가요? 융자 상담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거꾸로 손님에게 질문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짜리 집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더 쉽게 말해서 한 달에 얼마를 집값으로 지불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융자가 50만까지 가능하다고 50만을 다 빌려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융자는 30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집값으로 내고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시고 융자가 50만까지 가능하더라도 40만 정도만 빌린다든지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니 50만 맥스멈으로 빌려도 부담이 없고 편안한지 아니면 아예 더 줄여서 50만까지 융자가 가능하지만 20만불만 빌려서 작은 집을 사고 돈을 조금 더 모았다가 몇 년 후에 70만을 빌려서 큰 집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많이 하실수록 좋고 빠를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뉴저지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가운데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라민 야말의 스페인이 맞붙는 이번 결승전에 월드컵 최초의 하프타임 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도 예정돼 전 세계의 관심이 뉴욕 뉴저지 일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또다시 미 동북부를 뒤덮으면서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과 뉴저지 일부 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 유입으로 미 동부 지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진 상황과 관련해서 캐나다가 추가로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이 장기간 심한 설사 증상을 겪는 기생충 감염병, 사이클로스포라증 확산과 관련해서 타코벨에 공급된 양상추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7일 인공지능 반도체 업종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애플이 엔비디아를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일반 공개 전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가 다음 달 출시됩니다. 뉴욕주 사업체들이 부담하는 종업원 상해 보험료가 오는 10월부터 22% 크게 인하됩니다. 뉴저지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반려동물 세액공제 법안이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학생에게 주내 학비 혜택을 주는 메릴랜드주 정책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025 피파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뉴저지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가운데 평균 티켓 가격이 미 스포츠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라민 야말의 스페인이 맞붙는 이번 결승전에는 월드컵 최초의 하프타임 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도 예정돼 전 세계의 관심이 뉴욕 뉴저지 일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19일 일요일 오후 3시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 메트라이프 스테디움 월드컵 공식 명칭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에서 열립니다. 결승전에서는 2022년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맞붙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꺾고 결승에 올랐으며 스페인은 프랑스를 2-0으로 제압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리오넬 메시와 라민 야말의 신구 에이스 맞대결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9세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고 아르헨티나는 1962년 브라질 이후 첫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합니다. 반면 스페인은 19세 떠오르는 샛별 라민 야말과 페드리, 로드리 등을 앞세워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와 야말 사이의 특별한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 바르셀로나 선수들과의 자선 화보 촬영 행사에서 당시 20세였던 메시가 생후 6개월이었던 야말을 안고 목욕시키는 사진이 촬영됐고 이 사진은 이번 대회의 대표적인 스토리라인으로 떠올랐습니다. 결승전 열기는 티켓 시장에서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티켓 플랫폼 틱픽에 따르면 이번 결승전 평균 구매 가격은 11,327달러 약 1,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 슈퍼볼 평균 가격인 9,411달러를 넘어 미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평균 티켓 가격으로 기록됐습니다. 가장 저렴한 입장권도 7,402달러 약 1,110만 원 수준이며 일부 해외 리셀 시장에서는 한 장당 가격이 1억 원 이상에 거래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틱픽 측은 메시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가능성과 스페인 황금 세대의 부활, 그리고 미국 내 축구 열풍이 가격 폭등의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도 열립니다. FIFA는 BTS와 저스틴 비버, 마돈나, 샤키라 등이 공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경기장을 찾아 우승팀에 직접 트로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는 오전 9시 30분부터 뉴저지 트랜짓 열차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운영되며 경기장 게이트는 오전 11시에 개방됩니다. 결승전 킥오프는 오후 3시입니다. 한편 개최지인 뉴욕 뉴저지 일대는 캐나다 산불 연기의 영향으로 최근 짙은 연무와 대기질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당국은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지만 기상 당국은 대기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비 예보가 연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까지 결승전은 일정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경기 전망에서는 스페인이 우세하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업체인 옵타는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스페인의 정규 시간 승리 확률을 45%, 아르헨티나를 26%, 연장전 가능성을 29%로 제시했습니다. 스페인이 우승한다면 16년 만에 정상 탈환, 아르헨티나가 우승한다면 월드컵 역사상 세 번째 2연패 국가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통산 네 번째 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미 동부 시간으로 방송 프라임타임인 오후 9시 생방송으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미 정보기관의 기밀보고서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약 26분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지난해 초 자신이 집권 2기를 취임한 뒤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인플레이션과 국경 안보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언급으로 시작됐습니다. 감세 정책, 약값 하락, 국경 안보 강화, 낮은 범죄율 등을 집권 2기의 성과로 부각했습니다. 올 초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작전 성공을 거론한 뒤 현재 가장 뜨거운 글로벌 이슈인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있으며 곧 미 국민이 그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20분 넘는 연설 시간을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펼친 주장은 중국이 2020년 선거 기간부터 2억 2천만 건 이상의 미 유권자 데이터를 확보해 자신의 낙선을 꾀했고 이를 딥스테이트로 불리는 연방정부 내 기득권 집단이 은폐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또 2020년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된 사례를 들면서 미국의 투표기기와 개표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 부패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대표적인 미 적대국들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조작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투표 시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유권자 아이디 법안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 통과 전 다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서명하지 않겠다면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필승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의회에 표류 중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여름 프라임타임 생방송 연설을 활용해서 부정선거론을 다시 한번 펼친 것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대다수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팩트체크하며 허위 주장,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밝혀지지 않았다 등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12불99, 화 다섯 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육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 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549.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문배술, 문배술.
8: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9: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또다시 미 동북부를 뒤덮으면서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과 뉴저지 일부 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뉴욕시의 대기질 지수는 한때 270까지 치솟아 매우 건강에 해로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보건당국은 곳곳에서 무료로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0: 캐나다 전역에서 100건이 넘는 산불이 계속되면서 발생한 연기가 미 동북부 지역으로 확산돼 뉴욕시와 뉴욕주 전역, 뉴저지 일부 지역의 하늘을 다시 짙은 연무로 뒤덮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과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는 시야를 가릴 정도의 뿌연 하늘과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뉴욕주 환경보전국은 뉴욕시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 대기질 건강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캐듀컬 뉴욕주지사는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로 뉴욕주 전역의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이라며 지혜롭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야외 활동 자제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11: We're in a very serious health situation right now in the state of New York. The smoke from the Canadian wildfires that covered the state. We want to make sure that, number one, be smart. Being smart means staying indoors. If you have to be outdoors or you're one of the sensitive groups, please take advantage of our mask distributions or contact us and we'll make sure you get it. So let's be smart, New Yorkers.
10: 특히 뉴욕시의 대기질 지수는 16일 저녁 한때 270까지 치솟으며 매우 건강에 해로운 very unhealthy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대기질 지수가 201 이상이면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현재 대기질이 모든 시민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장시간 또는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12: I do want to talk about the air quality. As New Yorkers can see and in some neighborhoods as New Yorkers can smell, smoke from the Canadian wildfires is over our city. The state has forecast air quality in the unhealthy range for the New York City region. At unhealthy levels, everyone, not just people with asthma and heart conditions, not just older adults, everyone may feel health effects. Limit your time outdoors.
10: 이어 도서관, 경찰서, 몇몇 소방서에서 무료로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다며 웹사이트 on.nyc.gov/freemask를 통해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곳의 지도를 직접 검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원 전화 311을 통해 마스크 무료 배포 장소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12: We have made free KN95 masks available at hundreds of locations citywide, including libraries, police precincts, and a number of firehouses. Go to on.nyc.gov/freemask and you'll find a map of where to pick one up or call 311.
10: 산불 연기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호흡곤란과 기침, 어지럼증,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질 악화 속에서도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공기를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해 대기질 지수가 202를 넘는 환경에서 몇 시간 동안 야외에 머무르는 것은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과 맞먹을 수 있다며 대기질 지수가 270까지 오른 만큼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 당국은 17일 금요일 오후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뉴욕시와 북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가 유입돼 대기질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뉴저지 대부분과 뉴욕시 남부 지역은 당분간 건강에 좋지 않은 공기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 유입으로 미 동부 지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진 상황과 관련해 캐나다가 추가로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캐나다가 자국의 산림과 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미국이 불필요하게 더럽고 오염된 건강에 해로운 공기로 침해받는 사실에 대해서 캐나다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오늘 중으로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는 기본적인 산림 관리 및 잔해 제거를 거부해왔고 이런 거부가 정확히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고 있었다며 이는 고의적인 과실이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필연적으로 캐나다가 현재 지불하는 관세에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미국이 손해를 본다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 관세로 위협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관세 전쟁 국면에서 수시로 활용했던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따른 관세 부과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차단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시 트럼프타워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뉴욕시로 이동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캐나다 산불연기 유입으로 대기질이 매우 악화했지만 오늘 오후 들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계정의 게시물을 대중공개 약 1000분의 1초 단위로 먼저 전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직접 확인하거나 수작업으로 수집할 필요 없이 실시간 데이터 피드를 통해 게시물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소셜미디어 데이터 API 서비스는 이미 X와 레딧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제공되고 있으며 주로 금융기관과 알고리즘 기반 투자업체 등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루스 소셜을 통해 외교, 경제정책 관련 메시지를 직접 발표해왔으며 시장에서는 그의 게시물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관련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올리면서 국제 유가와 증시 변동성이 커졌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접근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현재 트루스 소셜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으로 약 1,29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의 계정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지분 약 41%를 철회 가능 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공식 업무와 개인 사업 간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측은 해당 서비스가 기업 고객을 위한 데이터 제공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스닥에 상장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주가는 16일 3% 하락한 주당 $9.28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약 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의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습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최고 기온 78도, 섭씨 26도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95도, 섭씨 35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흐리지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96도, 섭씨 36도,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몇 차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오전에 비 내리고 오후 들어

0: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뿌연 햇빛이 낀 날씨입니다. 대기질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주요 뉴스와 귀에 쏙쏙 박히는 실전 영어를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은 America's Enterprising Spirit is Booming After Decades-Long Slump. 수십 년간의 침체 이후 미국의 기업가 정신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입니다. 전직 승무원이었던 26세 여성 캐시디 씨는 어느 날 문득 집 근처에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없다는 점을 알고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챗 GPT를 가상 동업자로 삼아 브랜드 이름부터 마케팅, 로고까지 단순하게 기획했고 현재는 직원 65명을 둔 성공한 CEO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전역에는 캐시디 씨만이 아닌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역대급 창업 르네상스 시대를 누리는 기업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After a prolonged dry spell, the United States is witnessing a massive resurgence in startup activity, with millions of citizens filing new business applications. 오랜 침체기를 지나 미국에서는 창업 열기가 다시 크게 살아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Dry spell, 직역하면 비가 오지 않는 기간, 즉 건조한 시기, 가뭄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침체기, 부진한 시기, 오랫동안 성과가 없는 기간을 비유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수십 경기째 안타를 못 치고 슬럼프에 빠졌거나 영업사원이 한 달 동안 계약을 한 건도 못 따냈을 때 I'm going through a dry spell. 나 요즘 지독한 슬럼프, 가뭄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 massive resurgence. Resurgence는 부활, 재도약, 다시 활기를 띠는 것을 뜻하는데 massive가 붙으면 대규모의 부활, 큰 폭의 회복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할 때 There has been a resurgence in tourism. Resurgence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cting as a catalyst for this boom by removing traditional obstacles and making it significantly cheaper to get a new venture off the ground.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비용을 크게 낮추면서 이러한 창업붐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act as a catalys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catalyst는 원래 화학용어로 촉매란 뜻입니다. 그래서 act as a catalyst라고 하면 촉매 역할을 하다, 변화를 앞당기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et something off the ground. 비행기가 땅을 차고 하늘로 이륙하듯 계획이나 사업을 순조롭게 출발시키다, 궤도에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는 좋은데 돈이나 기술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I need more funding to get this project off the ground. 이 프로젝트를 궤도에 올리려면 투자금이 더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미국에서는 AI 덕분에 1인 창업가들이 아주 쉽게 사업을 off the ground 하고 있습니다. Economic data reveals that a large portion of these new startups are solo operations, suggesting that AI tools are now replacing tasks that once required a team of human employees. 경제 통계를 보면 새로 생긴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1인 창업입니다. 이는 AI가 예전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했던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Economic data reveals that. Economic data는 경제 데이터, 경제 통계라고 할 수 있고요. reveal, 드러내다, 보여주다, 밝혀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solo operation,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1인 기업, 독자 운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many restaurants started as solo operations 라고 하면 많은 식당이 1인 사업으로 시작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중에 혼자서 기획, 촬영, 정산까지 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격식 있는 표현으로 solo operation이라고 부른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 전해드린 기사는 한마디로 AI is turning individual imagination into immediate execution. AI는 개인의 상상력을 즉각적인 실행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창업하려면 수억 원의 자금과 수많은 인력이 필요해 상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AI라는 비서와 함께 단돈 몇만 원으로도 비즈니스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창업 대호황은 결국 기술이 인간의 도전 정신에 날개를 달아준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혹시 지금은 내 삶이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비행기도 활주로를 한참 달린 뒤에야 하늘로 떠오릅니다. 우리들의 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큰 도약이 되어 여러분의 계획과 꿈이 모두 get off the ground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인 뉴였습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
7: 뱅크오퍼 홈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8: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9: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8: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9: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8: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9: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8: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0: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학생에게 준의 학비 혜택을 주는 메릴랜드주 정책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법무부가 메릴랜드주의 불법 체류 학생 대상 대학 학비 지원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16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메릴랜드주 대학 시스템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준의 학비와 재정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릴랜드주의 정책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는 제공하는 것으로 연방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의회는 오래전부터 메릴랜드가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교육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릴랜드가 불법 체류자에게 준의 학비를 제공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일 뿐 아니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육 비용을 불법 체류자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한 학년도에 약 9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부 차관보도 대학은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미국 학생들이 자국에서 2등 시민처럼 취급받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학생 대상 준의 학비 제도를 겨냥해 제기한 법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메릴랜드주는 이번 소송 대상이 된 13번째 주입니다. 텍사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하거나 시행을 막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일리노이, 미네소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뉴저지, 캔자스,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등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 주정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웨스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메릴랜드는 드리머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공립학교를 다녔으며 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리머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의 노인 청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준의 대학 학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주정부 모두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들 학생들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일자리를 채우고 지역 기업을 지원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메릴랜드 주민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 하원의장 조슬린 페냐 멜릭도 주의회가 해당 정책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공립학교를 다니며 주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브라운 메릴랜드 법무장관 역시 법무부가 메릴랜드에서 성장하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법무부의 소장을 검토한 뒤 법정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교육 복지 혜택 제공 범위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충돌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 우선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일부 주정부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청년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8: 미국에서 수천 명이 장기간 심한 설사 증상을 겪는 기생충 감염병 사이클로스포라증 확산과 관련해서 타코벨에 공급된 양상추가 원인으로 지목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타코벨에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공급한 식품업체 테일러 팜스 제품이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일 가능성을 놓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7천 건에 가까운 환자가 확인됐거나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1,645건은 확진을 받았으며 5,100여 건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염은 미시간주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16일 기준 약 4,30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 가운데 100명 이상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는 미시간을 비롯해서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인디애나 등 5개 주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 질환으로 감염될 경우에 수주 동안 지속되는 심한 설사와 복통, 메스꺼움, 피로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복기가 최대 2주에 달해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코벨은 의심되는 양상추를 전국 공급망에서 자발적으로 제거하고 관련 지역에서는 대체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고객 보호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일러 팜스는 과거에도 식품맥의 감염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이 업체가 생산한 샐러드 믹스와 관련해서 25개 주에서 600명 이상이 사이클로스포라증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2024년에는 맥도날드 햄버거에 사용된 양파와 관련된 대장균 감염 사태에서도 공급업체로 지목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양상추 외에도 다른 식품이 원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국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설사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탈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업종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애플이 17일 장중 엔비디아를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9: 로이터에 따르면 17일 뉴욕 증시 개장 초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전장 대비 3.7% 급락하며 시총이 4조 8천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반면 애플은 개장 초 전장 대비 0.4% 상승하며 시총이 4조 9천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애플이 글로벌 시총 1위 지위를 되찾은 것은 작년 4월 엔비디아의 1위 자리를 내어준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AI 기술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는 AI 열풍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며 시총이 5조 달러를 돌파하는 사상 첫 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I 관련 종목의 주가 랠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투자자들이 AI 투자 열풍의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하면서 최근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반도체 관련 종목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폭은 지난 5월 중순 고점 이후 전날까지 12%에 달합니다. 반면 애플은 그동안 AI 경쟁에서 뒤처진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선 오히려 AI 모델 개발 및 데이터 센터 건립에 막대한 자본을 지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 즉 초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사 업체들은 매년 막대한 자본 지출이 재무 구조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BRI 웰스 매니지먼트의 토니 메도스 투자 책임자는 로이터에 애플은 막대한 자본 투자에 덜 노출돼 있다며 또한 애플은 서비스와 닫힌 제품 생태계,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AI를 수익화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6: 뉴욕주 사업체들이 부담하는 종업원 상해 보험료가 오는 10월부터 크게 낮아집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평균 22% 인하안을 승인하면서 고용주들의 보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최근 새로운 보험료율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이후 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사업체부터 인하된 요율이 적용됩니다. 뉴욕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보험료 인하에 따른 전체 절감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근로자 1명 기준으로 평균 약 1,779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하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보험료 하락 흐름 가운데 가장 큰 폭입니다. 뉴욕주의 종업원 상해 보험료는 202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10.3%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는 보험료 인하 배경으로 직장 내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 감소를 들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정책과 작업장 안전기준 강화가 사고 발생과 보험 청구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창고 노동자 보호법 등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주정부 정책이 현장의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뉴욕주 내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한 고용주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보험기금도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보험 비용 절감은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며 앞으로도 작업장 안전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입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종목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7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77% 하락한 52,146.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01 내린 7,457.6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 내린 25,520.2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뉴욕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역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워싱턴 일원 대기질 지수가 매우 나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 참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진짜 갓생 살아야지 완벽한 하루를 보내겠어 라고 다짐하면서 출근하신 분들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꼭 약속 시간이 코앞일 때 대중교통이 말썽을 부리고 주말 내내 머리 싸매고 기획한 프로젝트는 상사 한마디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악마 같은 고속도로 트래픽에 꼼짝없이 갇히거나 기름 불 들어온 걸 깜빡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소한 꼬임들 말이죠. 큰맘 먹고 요리 한번 해보겠다고 유튜브 켰다가 주방을 난리법석으로 만드는 건 또 어떻구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계획은 몇 번이나 물거품이 되셨나요? 사소하게 시작된 스텝이 꼬여서 하루 종일 삐걱대진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원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아 맞다 깜빡했지 연속이거든요. 오늘 저녁 퇴근길만큼은 그 킹받고 속상했던 순간들 여기 다 털어놓고 유쾌하게 비웃어주자고요. 원래 소리내서 웃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자, 저희 꽉 막힌 도로 위 볼륨을 더 높이세요. 지금 바로 제이든의 K-Play DMB 시작합니다. 여기는 꿈을 외쳐라 K라디오 방송국입니다.

0: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제이든의 K-Play D&B 첫 곡으로 PH1의 널디 러브로 문을 열었습니다. 백예린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1: 너무 좋아요.
0: 네, 따뜻한 햇살에 약간 미소를 머금은 천사 같은 목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참 백예린님이 2025년 단독 콘서트에서 약간 하늘하늘한 시스루 원피스 입고서 이제 눈웃음 치면서 노래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엄청 조회수가 엄청난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잠시나마 여러분들 또 이 좋은 노래 들으면서 또 금요일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계획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셨을 분들 많을 거예요.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정까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순간들의 답답함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잠시나마 웃어 넘길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볼게요. 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는요. 이번 주 나를 혹은 평소에 나를 힘들게 한 작은 실수들 혹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았던 삐걱된 순간들입니다. 참 신기해요. 아침에는 분명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출근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스텝이 꼬여있단 말이죠. 열심히 준비했던 요리가 폭망했다. 약속 시간은 코앞인데 하필 내 눈앞에서 버스가 떠났다. 아니면 오늘 회사에서 하찮은 실수를 저질러서 하루 종일 이불킥하고 있다. 다 좋습니다. 혼자 앓으면 속상하고 짜증나지만 여기 K-Play D&B에 다 털어놓고 함께 피식 웃어 넘겨버리면 그냥 그거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그냥 유쾌한 에피소드가 되는 거니까요. 저도 뭐 그럴 때 있어요. 내일은 이거 입고 이거 입고 이거 양말 신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다음날 되면 또 그 느낌이 아니에요. 밤에 이렇게 입었을 때는 아 되게 좋다 이랬는데 다음날에는 또 그 느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머리 싸매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감독님 저 오늘 이런 실수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삐걱댔어요 하는 분들 지금 실시간 문자창과 오픈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 사정없이 예,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칼퇴하고 6시 반 약속 갔었는데 사고 내비에 온통 빨간불이 뜹니다. 약속 시간은 코앞인데 6시가 아니라 5시인 것 같은데 난 도로에 갇혔고 발만 동동 구르는 중이라고 오늘 부장님에게 기획서 컨펌 받으면서 긴장했는지 대답을 내비 아니라 냉 하고 콧소리를 내버렸어요. 퇴근했는데 아직도 등에서 땀납니다. 진짜 스레드에서 제가 그 글을 봤거든요. 어떤 분이 뭐라고 했더라? 진짜 회사에서 엄청 쌀쌀 맞은 상사님인데 뭐 애교를 부리면서 그 문자를 해가지고 되게 당황했다는 애교를 다시 답하기는 또 이제 처음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댓글이 되게 재밌었어요. 똑같이 대답하세요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뭐 퇴근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네 안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얘기가 없으셨다고. 아침에 비몽사몽 출근했는데 회사 화장실을 보니까 양말 짝짝이로 신고 왔네요. 이거 난데? 심지어 하나는 네이비 하나는 블랙. 저도 약간 그 급하게 나오면 양말을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신는데 똑같은 색깔을 맞았는데 안에 있는 그 캐릭터가 달랐어요.
1: 아,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0: 어제 카이로프랙틱을 갔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서 그 신발 벗고 근데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네. 창피함이 있습니다. 차에서 신나게 혼자 소리 지르면서 락발라드 부르고 있었는데 옆 차선 차가 창문 딱 내리면서 엄지척 해줍니다. 지구멍 어디죠? 라고 하시면서 같이 즐겨주면 또 네. 오늘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리자마자 턴하면서 멋있게 내리려다가 문틀에 백팩 걸려서 그대로 슬라이딩 했어요. 바닥에 마침 안에 타고 있던 같이 일하던 분이랑 눈 마주쳤는데 내일부터 회사 어떡하죠? 그 유튜브에 그분 그거 있잖아요. 이게 뭐 그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여행을 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친구랑 까불면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안에 한국 분이 있었다는. 그래서 벽 보고 있었다는.
1: 그때 그, 얘기할 때 엘리베이터 네. 너 노래들 너무 흥얼흥얼 거리는데 갑자기 프로그램 매니저
2: 왜 있어? 그래서 갑자기 조용해지고 창피할 때도 있는 것 같아.
0: 그러니까요. 또 노래 부르거나 뭐 이럴 때.
2: 어.
0: 같이 룸메 하거나 이런 분 있을 때 뭔가 거울 보면서 이제 우수에 젖어 있을 때.
2: 맞아요.
0: 그럴 때 좀 약간 미망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재택근무하다가 너무 졸려서 무선 키보드도 베개 삼아서 침대에 잠깐 누웠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 회사 전체 단독방에 키키키키키 트트트트 느느느느가 3,000장 정도 전송되어 있네요.
2: 어, 창피하겠네요.
0: 사표 쓰러 갑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잘못 보내가지고. 아, 거래처 메일로 급하게 확인 후 회신 부탁 바랍니다. 라고 써야 되는데 오타나서 확인 후 변신 부탁 바랍니다. 라고 보냈어요. 답장으로 파워레인저로 변신하면 될까요? 라고.
2: 아, 해리포터.
0: 저는 어제 급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알리고즘 막 이렇게 잘못 썼는데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잘못 써가지고. 사연과 신청 후 보내실 곳은요. 저희 카카오톡 K-Radio디스 열려 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Radio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코너가 좀 많아요. 네, 방송 듣는 방법은 kradio.us 혹은 그 am으로 1310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kradio.us는요. 우측 상단에 온웨어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서 뉴욕이랑 DMB 있는데 저희가 DMB라서 DMB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이 바로 나옵니다. 방송 참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입담이 더 좋으시면 좋고요. 소개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광고하시고 싶으신 분들 다 환영이니까 여러분들 떠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셔서 재밌게 놀아주시면 됩니다.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소소한 모든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는요. 첫 번째 코너인데요. 노래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드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한 명씩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래를 만들어주는 그런 코너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요.
2: 네,
0: 그러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요즘에 또 인기 있는 그 코너 Who is this? 누군지 맞추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은 가수가 아니라 연기자입니다. 이게 그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쉬우면 또 안 될 것 같고 너무 요즘 친구들이면 또 못 맞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좀 제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2: 아니, 연기자들은 네. 이게 그 드라마를 보면 아, 이 사람인가 아는데 네. 그거를 설명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랭킹 토크 여러분들 사연 여러 가지 또 오늘은 이거 실화냐 코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 옆에는 지금 또 이따가 2부에서 또 확실하게 소개시켜드릴 비누님이 와 계시는데 네, 비누님 이따가 만나뵙는 시간 갖도록 하고 종종 중간에 마이크로 출연해 주실 거니까 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응원해 주세요.
0: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김미델 러브.

0: 비주의 러브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 그런 노래인데 옛날에는 참 저 프랑스 랩이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자 오늘은요. 이번 주 나를 삐걱대게 한 일상 속 작은 실수 탑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부터 7위예요.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건망증 빌런 10위. 마트 카트에 코인 없어서 차로 다시 걸어갈 때 어떤 마트는 이제 동전을 넣나 보죠. 알디나 마트 장보러 카트 보관소까지 아주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데 앞불사 주머니에 커터 동전이 없는 겁니다.
1: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가방도 없고
0: 동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희는 많이 없는데 카트 없으면 좀 불편하죠.
1: 미국은 요즘 다 크레딧 카드니까
0: 맞아요.
1: 동전도 없고 한국은 있겠죠.
0: 그 제가 약간 카트 갖고 가기가 귀찮아서 오늘은 한 두 개 세 개만 사야겠다 해가지고 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마트로 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무겁더라고요. 계속 늘어나니까 이거저거 담게 되면은 무거워져요.
1: 아 저도 뭐지 맨날 그냥 한두 개 이거만 사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가면 이게 계속 무거워져서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들고 있는데 다
0: 양손으로.
1: 넘어지고 걸려고요.
0: 맞아요. 넘어진 적도 많고. 진짜. 9위는요.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스마트키 안 들고 나와서 경고음 삑삑 울릴 때 저는 사실 그 옛날 차 그 아예 그 차 삐삐라고 하죠. 그것도 없는 차가 있었는데 아버지 차를 이제 처음에 끌었을 때 거기에 차의 문을 잠그고 키를 놓고 온 적이 좀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1: 그때는 차들이 네. 있었어요?
0: 거기서 제가 근처에 이제 제가 그때 뭐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 사람들 마트여가지고 근처에 흑인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흑인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옷걸이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옷을 또 드리고 해서
1: 줬는데 좀 이상하겠네. 이게 도와주긴 했는데 네, 좀 의심스럽고 이걸
0: 그리고 되게 진짜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저희 친구분들이 되게 또 이제 또 라한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차가 부식돼가지고 그런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1: 아,
0: 저보고 약간 콜라를 가져오래요.
1: 에?
0: 그러더니 그걸 배터리 있는 데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침식했던 그 혼합물들이 제거가 되면서 예, 또 민간요법으로 또 미국 친구가 이렇게 예,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1: 스트릿 스마트하네.
0: 그러니까요. 8위는 텀블러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득 담아놓고 주방 식탁에 그대로 그대로 들고 출근하기 맞아. 항상 여행 갈 때는 뭔가 들떠가지고 한두 개, 세 개는 꼭 빼먹고 좀 나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1: 진짜 그리고 맨날 갈 때 그거 네. 필요하니까 사야 그러니까. 되고 너무 낭비잖아요.
0: 전날에 막 설레가지고 이것저것 나 챙겼나 보다가 네. 마지막에는 이제 정성스럽게 담아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안 갖고 온 거야. 아, 너무 아쉽다. 이런 느낌.

0: 담배로 아주 정중하게 내 자신을 버려달라고 외쳤을 때 캐셔분이 흠칫 놀라면서 쳐다보는 눈빛이 예, 이분
1: 저 버려주세요.
0: 6위는요 빨래 다 돌렸는데 세탁기 안에 둔 일회용 영수증이나 휴지가 같이 세탁됐을 때 되게 신기한 게요 세탁까지 되고 드라이까지 되면 뭔가 그 돈 지폐 있죠.
1: 아, 예.
0: 그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그게.
1: 아 맞긴 해요. 맞긴
0: 예. 동전도 나와 어떻게 신기하게.
1: 근데 다 쭈글쭈글해서.
0: 그러니까 바지 주머니 확인 안 하고 세탁기 돌렸을 때 그때 문 열었을 때 하얀 눈꽃 더미처럼 부서진 휴지 조각들이 아, 온 옷에 박혀 있을 때.
1: 그게 제일 싫어요 진짜.
0: 그거 하나 하나 털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깊은 자책 타임입니다.
1: 아, 지금 벌써 짜증난다.
0: 내비가 분명 0.5마일 뒤라고 위에 나가라고 했는데 엉뚱한 엑스로 먼저 탈출하기. 아 이거 진짜 공감하네요. 출구가 연속으로 두 개 붙어있는 지옥의 구간들 있죠. 내비 형님이 조금만 기다렸다 나가라고 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엄한대로 쏙 빠졌을 때 다시 고속도로 올려고 로컬길 돌아오면서 10분 날릴 때 진짜 혈압을.
1: 버지니아는 네. 진짜 뭐 3,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아 너무 헷갈려서
0: 저는 이제 DC 가면은 네. DC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DC에 그 굴다리가 있어요.
1: 아,
0: 굴다리에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끊깁니다. 근데 거기서 엑스로 나가는 그런 길들이 좀
1: 아,
0: 많아요.
1: 잠깐만 저 알아요. 어딘지 딱 알아요 진짜. 아 진짜
0: 거기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네. 힘들어하는 게 많은데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런 것들. 4위는요 약속 시간 다 돼서 나가려는데 스마트 배터리 4%인 거 발견했을 때. 분명 충전기 꽂아놓고 잔 것 같은데 헐겁게 꽂아가지고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당장 차에 타서 카플레이 켜고 내비 찍어야 되는데 4%. 차에 타자마자 충전선 붙들고 심폐소생급으로 기도하게 되죠. 근데 저는 요즘에 그 랩탑 충전기를 갖고 다녀요.
1: 어, 왜요?
0: 그게 충전하면 금방 이제 고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충전이 항상 잘 안 돼 있어요.
1: 맞아요. 아, 저도 그래요. 지금 몇 프로예요?
0: 지금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 오, 네. 나이스.
0: 25%.
1: 오. 25%가 저는, 좀 있는 거라고요?
0: 저는 25%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많이 보고 이래서. 3위는요. 찌개 요리하다가 간 본다고 숟가락으로 국물 떠서 입에 넣었다가 입천장 닦아질 때. 보글보글 끓는 국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면서도 성격이 급한 거죠. 호호 불지도 않고 입에 쏙 넣었다가 아 뜨거! 하면서 이제 발 동동 구르고 다음 날까지 입천장 이제 허물 벗겨져서 까끌거릴 때 하찮지만 또 이제 유독 속상한 실수입니다.
1: 진짜 그거는 뭐 얼마나 나이 들어도 픽스되지 않을 것 같아요.
0: 이게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야.
1: 그러니까 특히 솔직히 보글 네. 레스토랑에 보글보글 나오면 더 맛있게 보이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뭐 발을 먹고 싶어서.
0: 2위는요 온라인 쇼핑 결제 다 하고 주소 확인했더니 아 예전 집 주소는 엉뚱한 주소로 저 이거 했었어요.
1: 아 했었어요.
0: 제가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브 해가지고 한 것들이 그 쓰레기 봉지
1: 아,
0: 큰 거, 예 검은색 막 100개씩 시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전 주소로 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1: 그럼 어떻게 갔어요? 그 전 주소 가서 픽업했어요?
0: 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갔는데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 자동 완성 주소 기능 때문에 저도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 투어 갔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보냈어야 되는데 저희 집으로 보낸 거죠 그거를. 네. 당장 필요한 거였는데.
1: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없이.
0: 또 다시 오더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대망의 1위는요. 출근길에 가스불이나 아 주차장 문 닫았는지 기억 안 나서 차 돌릴 때. 가스불은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1: 맞아.
0: 이미 고속도로 올렸는데 머릿속에서 야 아까 가스불 내렸 이 순간부터
1: 맞아.
0: 지금
1: 아니 가스불 생각할 때부터 짜증나. 아,
0: 이제 이거는
1: 어떡하지가
0: 이제 나온 거지.
1: 진짜 가야 되나 네. 나 말아야 되나. 아, 저는 최근에 네. 이제 네. 가라지 도로 이렇게 했어요. 나왔을 때 아 내가 가라지 도로 닫았나 열었나 했는데요. 네. 다시 돌아왔거든요.
0: 네.
1: 근데 위에 제 가라지 도어를 컨트롤하는 이런 박스가 있거든요. 네. 위에 보니까 새 집이 생긴 거예요. 새 둥지가. 그래서 그 새가 있는 거예요.
0: 뜻밖의 발견. 아 그게 멀리서 보인 거야.
1: 네, 아니, 딱 들어갔을 때 새 둥지랑 그 네. 새가 이렇게 엄마 새가 앉아 있는 게
0: 열렸네,
1: 열려 있었어요. 계속.
0: 큰일 났다.
1: 와, 그래서 그거 버리느라.
0: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약간 이런 발명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집에서 CCTV로 이렇게 그 아내를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네. 아, 아니다. CCTV 있으면 그 해결되는 거구나.
1: 아, 그래. 아 네. 그냥 다 보이니까.
0: 네, 저는 이제 끝나면 그걸 사진이 딱 와서 전송이 돼가지고 안심시켜주는 뭐 그런 걸 생각했는데.
1: CCTV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CCTV만 네. 있으면 네. 보이는데 이 컨트롤 못 하잖아요.
0: 아, 그쵸, 그쵸.
1: 스마트 컨트롤도 필요하고.
0: 아, 그러네. 근데 스마트 컨트롤이 좀 약간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1: 그래요?
0: 해킹이나 뭐 그런 거 노출되지 않을까요? 괜찮나?
1: 그렇죠. 집이고.
0: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네. 이렇게 탑10 만나봤고요. 노래 금방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5: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6: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0: Radio. Radio. Monday to Friday, 6 to 8K, play DMV.
1: 세상엔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신기한 일들도 많고요. 우리가 경악할 만한 사건도 많습니다. 해서 준비한 코너, 이거 실화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군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3일 뒤 시신 수습을 하던 병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군인이 시신 안치소에서 멀쩡하게 걸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입고 있던 군복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 있던 이것이 총알을 막아주어 목숨을 건졌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2: 오, 아멘.
1: 당시 가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금속제 성경책이 총알을 정확히 막아냈던 사례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총알이 성경책을 뚫고 들어가다가 책의 두께와 금속 장식에 걸려서 멈춘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미국의 한 공원 관리인 로이 설리번도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1942년부터 1977년까지 35년 동안 무려 7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가다가, 두 번째는 트럭을 타고 가다가, 세 번째는 비 오는 날 집 앞에서, 심지어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낚시하다가 맞았죠. 사람들은 그를 인간 피뢰침이라고 불렀고, 그는 결국 평생을 병원비로 다 쓰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당연히 에펠탑이겠죠? 그런데 이 엄청난 에펠탑을 자기 것인 양 고물상에 팔아넘긴 사람이 있습니다. 1925년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빅토르 루스티그라는 한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펠탑이 지어진 지 좀 오래되고 녹슬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 사람, 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다음 파리에서 제일 큰 고물상 사장들을 비밀리에 호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은밀하게 말하죠. 정부에서 에펠탑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철 덩어리를 처리할 수 있는 독점권을 당신들에게 경매로 넘기겠습니다. 사장들은 파리의 랜드마크 고철을 독점할 생각에 눈이 뒤집혔고 그중 가장 어리숙해 보이는 한 사장에게 막대한 뇌물과 함께 에펠탑 매각 그 대금을 통째로 받아 챙깁니다. 돈을 챙긴 빅토르는 당연히 바로 해외로 튀었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기당한 이 고물상 사장이 자기가 에펠탑을 샀다고 동네방네 떠들다가 사기인 거라 깨달았는데 너무 창피해서 경찰에 신고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나라의 상징을 통째로 훔쳐판 이 남자 진짜 실화냐고요? 예, 역사상 가장 대담한 사기꾼으로 꼽히는 100% 실화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거 실화냐? 코너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제일 이야기가 제일 와닿으세요?
2: 저는 파리가 그거 제가 샀다는 거 창피해서 망했다는 게 거의 없었어요.
1: 그래, 그런 것도 저는 봤어요. 없는 내가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거를 뭐를 팔았어요. 어떤 물건을. 근데 그 물건을 팔았는데 자기는 갖고 있지 않은 그 물건을 다른 경쟁 업체한테도 연락을 해서 나 이걸 팔았다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투자를 받게 해가지고 사기를 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2: 아, 진짜.
1: 또 말로도 이렇게도 속을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또 사기를 당한 적이 좀 있어요.
2: 아, 진짜요?
1: 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남들한테는 아, 그거 왜 사기 당하냐 하고 하면서도 제가 막상 당했던 것도 좀 있고 좀 막상 앞에 있으면 또 그런 또 잘 대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예. 그리고 총탄을 맞고 쓰러졌는데 살아났던 알고 봤더니 이제 성경책이었다는 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대단한.
2: 근데 해피엔딩이 네. 아니었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요. 이 성경책은 잘 살아났고요.
2: 아,
1: 제가 해피엔딩 아니었던 거는 이제 일곱 번이나 벼락 맞고 살아난 그런 케이스. 네. 잠시 후 노래 잠깐 듣고요. 제 노래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너, 노래 드림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주말 내내 기획하, 아, 네, 아, 진짜 큰맘 먹고 새로 산 흰색 셔츠를 입고 출근했거든요. 점심에 짬뽕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물이 딱 튀어버린 겁니다. 셔츠 한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붉은 점이 찍혔는데 오후 내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부분만 손으로 가리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오늘 같은 날은 짬뽕 말고 맑은 국물을 먹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하루 종일 후회했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데 비밀번호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세 번 틀려서 계정 잠기고 본인 인증하느라 이메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30분을 허비했거든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비밀번호 메모지에 다 적어놨는데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몰랐던 거 있죠? 정말 제 머릿속에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빨리 뭔가를 확인해야 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 확인했는데 아 맞다 이거 빨리 로그인해가지고 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저만 그런가요? 이번 주 내내 일기예보 보고 비 온다고 해서 우산을 꼬박꼬박 챙겨왔거든요. 근데 들고 나간 날은 해가 쨍쨍해서 우산이 짐만 되고 오늘처럼 아 오늘은 비 안 오겠지 하고 우산 놔두고 나왔더니 퇴근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비닐 우산 사면서 아 내가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얼마나 혼자서 웃었는지 몰라요. 인생이 꼭 제 계획이랑 반대로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사회초년생 때 월급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큰맘 먹고 부모님에게 드릴 고급 이어폰 샀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하철에 잠깐 있다가 깜빡 졸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가방 옆 주머니가 텅 비어있더라고요. 아, 새 물건은 뜯어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려서 그날 밤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세상 참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적 한 번씩 있죠. 정말 되게 뭐랄까 기다렸다가 산 물건들이 있는데 어디다 놓고 왔다거나 막 그런 것들. 아 내가 또 가슴이 아립니다. 특히 좀 비싼 것들 이런 것들.
1: 특히 뭐 여행 갈 때 네. 뭐 여행 가기 전에 아 나 이거 꼭 가져가야지 하는데 딱 막상 비행기 탈 때
0: 심장이 뭔가 쿵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옛날에 독하게 마음 먹고 한 달 동안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했거든요. 거의 성공하나 싶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식욕이 폭발해서 냉장고 있는 거 다 꺼내 먹고 새벽에 라면까지 끓여 먹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거울 보는데 얼굴 퉁퉁 부어있고 결국 제 의지력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한참을 웃었네요. 아 진짜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있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럴 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여자친구랑 1주년 기념일이라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한 달 전부터 예약했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종업원이 예약자 명단에 제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한 달 뒤 날짜로 예약해놨더라고요. 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여자친구가 그냥 근처 분식집 가자고 해서 떡볶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 먹은 떡볶이가 그 어떤 레스토랑보다 맛있었다는 게 함정이네요. 아 여자친구가 되게 센스가 있으시다 이거는.
1: 아 너무 착한데요 그냥.
0: 네 정말.
1: 이게 실망하고 네. 너무 준비했는데 이게 안 된 거 알고.
0: 그러니까요. 너무 착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눈이랑 목이 너무 따가웠어요. 빨리 공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 코너는요 노래 드림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함께 하는데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은 저마다의 한 편 영화 같고 드라마 같고 소설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아주 특별한 코너죠. 노래 드림. 당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음표와 선율을 입혀서 가슴을 울리는 맞춤형 노래로 직접 배달해 드릴게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음악 선물, 노래드림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이번 첫 번째 손님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내 눈앞에서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설레는 첫 번째 주인공, 2020년도 6월에 태어난 아주 특별한 꼬마 탐험가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웃음이 나는 짱구 판박인데요. 이분이 무시무시한 할로윈 괴물도 안 무서워하는 용감한 꼬마가 요즘에 꽂힌 거는 바로 코스트코 커다란 폭죽과 디즈니랜드라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설레는 축제 같은 우리 아이가 언제나 밝게 웃길 바라는 부모님의 소중한 마음 예쁜 멜로디에 담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0: 자, 노래 드림에서 들려드렸던 노래, 짱구를 닮은 작은 모험가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1: 너무 감동이었는데요.
0: 그죠?
1: 네.
0: 노래 마디마디마다 그 아이를 향한 엄마 아빠 사랑이 좀 눈부시게 좀 넘쳐나는.
1: 진심 느끼고, 네. 아니, 요즘에 그런 노래도 없잖아요.
0: 그쵸.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노래 드림. 에서 만들어 드리면 할로윈을 또 이제 사랑하는 또 용감한 모습도 코스코 폭죽이 좀 특이하지만 그런 엉뚱하고 귀여운 목소리도 이제 선율을 타고 흐르니까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소중한 천사야 이런 느낌. 아, 너무 예. 새로운 꿈을 꾸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드림 당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드립니다 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받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노래를 선물 받고 싶으신 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일은 다가오는데, 기념일은 다가오는데 돈은 없거나 타이밍이 안 좋은 분들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성심껏 만들어 드립니다. 무료예요.
1: 네. 좋은데요. 네. 저도 요청해도 됩니까?
0: 요청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바로 나왔죠? Who is this? 코너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음악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누구인지 맞춰보시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Who is this?
1: Who is?
0: 자, 오늘 이분은요, 가수는 아니고요. 가수가 맞습니다. 가수도 맞아요. 수영선수에게서 모델로, 그리고 눈물의 신인. 오늘의 주인공은요, 연예계에 더 데뷔하기 전에 11년 동안 수영선수로 활동했던 운동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데뷔 초 그의 연기는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았어요. 선배 배우들에게 연기를 그만두라 라는 독설을 듣기도 했고요. 드라마 현장에서 주연 배우들의 뒤에서 있는 단역을 전전긍긍하며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눈물의 신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1: 벌써 답이 나오는데요.
0: 파리봉이 김선달 나왔고요. 네, 그리고 포카츠님이 노래 너무 좋다고. 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답 안 나왔어요. 네. 긴 무명을 견뎌낸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린 것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깊고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2004년 드라마 땡땡땡땡에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라는 명대사를 날리고
1: 이거 많이 봤는데.
0: 대한민국 여심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죠. 그 시절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를 땡땡아리의 주인공으로 기억할 겁니다.
1: 혹시 조인성? 네. 아닌데?
0: 조인성 아닙니다.
1: 누구지?
0: 배우인가 래퍼인가 반전의 사나이. 배우로서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카리스마 넘치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힙합을 사랑하는 래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앨범을 여러 장 발매했고요. 힙합 무대에서 진지하게 랩을 뱉는 모습은 팬들 사이에도 유명한 전설의 반전이죠. 최근에는 품절남이 돼서 더욱 성숙한 연기를 보여준 이 사람은 눈빛으로만 서사를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최근에 김부장으로 나온 소간지, 소지섭입니다.
1: 아, 맞잖아요. 아, 진짜. 네. 깜짝 놀랐네.
0: 네, 오늘 그, 처음으로 맞추신, 네, 코코몽님, 오늘 또 맞추셨기 때문에. 선물 보내드렸습니다.
1: 소진 나왔네요.
0: 네, 웬만하면 처음에 이게 맞추시면은 제가 모른 척 하고, 이렇게. 네,
1: 좋아요, 좋아요.
0: 이런 느낌. 밥 먹을래? 나랑 살래? 이러면서, 예. 네. 그럼 누구지? 포카칩님 하는데, 소지섭이었습니다. 예, 네, 굉장한 또 분이시죠. 소지섭 노래 하면은 또 소지섭 하면 또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있고 네
1: 저는 소지섭 시대다 잘 아니었나 봐요. 전 소지섭 노래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소지섭이 네. 노래를 만든 적이 하나 있어요. 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DMV 이분은요 누구보다도 MG인데 감성적입니다. 자연 좋아하고요. 생각보다 진중하시고 너무 착하고 그러지만 센스도 있는 분 비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0: 비노님 아니에요?
1: 아니 설명이 다른 네. 사람 같아요.
0: 본인이 또 저는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자연과 뭐 와이너리 이런 거 좋아하시고 네. 캠핑 좋아하시고 사실 오늘 네, 일단은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MBTI는 ESFP고요. 생일은 1월 1일이에요.
1: 맞습니다. 1월 1일이 2001년도입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 말하는 나의 성격이 경청하고 분석함, 분석을 하는구나.
1: 네, 제가 엄청 네. F인데도 네. 이게 특히 일에 중요한 게 있으면 엄청 분석하고 티적인 모멘트 있는 것 같아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 저를 만난 사람들이 T라고 생각하는데 알수록 뭐지 F 감성적인 게 나온다고 해요. 신기해.
0: F 감성이 그렇게 나오신다고 한다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세 가지 요즘 제일 핫한 거제 야호.
1: 거제 야호. 이거 맞나?
0: 그리고 이제 카톡 프로필 배경 화면이나 상태 메시지가 특이합니다. 자연과 기타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생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이제 최근 몰입해서 본 게 힐러라고.
1: 네 보셨어요?
0: 어떤 영화죠? 드라마인가요?
1: 네 이게 드라마인데 네. 어떤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네. 뭐 아드 잡을 하는 거예요.
0: 뭘 한다고요?
1: 아드 잡. 어떤 뭐 은밀한 비디오를 옮기는 거. 그런데 그걸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면.
0: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건가요?
1: 그런 잡이고 그 여성분은 그 박민영 씨인데 그 여성분은 기자.
0: 기자.
1: 네. 그래서 그 기자가 그 힐러에 대한 걸 리포트 하려고 하는데 얘는 이게 그 숨어야 되고. 그리고 지창욱 식스팩도 나오고.
0: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고 괜찮으면 추천해드릴게요. 저 또 나름 힐러 좋아요라고 이제 포카치님 재밌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스트레스 풀거나 에너지를 얻는 취미가 캠핑하고 자연 와이너리에 가서 기타 치고 감상하기. 사실 저희가 오늘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일들이 안 돼서 그런 거였거든요. 원래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캠핑 가가지고 하루 있다가 오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예, 좀 아쉽습니다.
1: 그 오늘 네. 그 연기 캐나다 불 때문인가?
0: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예, 에어 폴루션이 안 좋아서 너무 아쉽게 됐는데 다음에 또 가면 되죠.
1: 그렇죠. 예.
0: 그러면 뭐 내일 그냥 예, 저희 편하게 이제 보드 게임하고
1: As always.
0: 그런 느낌으로.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방문하는 단골 스팟이 고향집.
1: 거기 가보셨나요?
0: 센틀리 있는 건가요?
1: 네.
0: 거기 감자탕 막 거의 깃발로 엄청 크게 해서 주시는.
1: 맞아요. 그냥 그 넘어뜨리셨던 거.
0: 거의 젠가하는 그런 정도로 크게 주시네요.
1: 그 거기 설렁탕 순대국밥? 네. 그것도 은근히 맛있어요.
0: 아, 그래요? 고향집 듣고 있으시면 저희에게 광고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휴가나 비행기 표가 생긴다면 콜로라도 가신대요.
1: 네.
0: 거기가 좀 약간 자연을 좀 또 되게 어리신 분인데 자연을
1: 저 25입니다. 이렇게
0: 신기해요. 이렇게 네. 콜로라도 뭐가 좋은가요?
1: 그게 락키 마운틴스라고 네. 락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엄청 높고 그러면서 자연도 엄청 이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0: 거기
1: 다 있어요.
0: 락키 마운틴이 또 여기서 한 3시간 걸리는 곳인가요?
1: 아, 절대 아니에요. 거 비행기 타서.
0: 아, 비행기
1: 여기에서 타세요? 비행기 타서 가야 돼요. 네, 콜로라도.
0: 그런 곳으로. 예, 낭만은 뭐 어쩔 수 없는 걸로. 그리고 이제 핸드폰 잠금 화면이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존재라고.
1: 그렇죠. 감사하죠.
0: 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인플루언스는 서륜.
1: 네.
0: 엠믹스 서륜. 네,
1: 서륜 같은 네. 이상형입니다. 네, 서륜 이상형인데
0: 서륜이 혹시라도 이 그 라디오를 듣는다면 그 음성 편지 한번 해주세요.
1: 네, 연락해 주세요. 네.
0: 아, 그게 다요?
1: 네.
0: 성의가 없는데? 나의 레드 플래그는요, 나누고 희생할 법을 모르는 거, 약간 배려가 없는 분들을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 말 이분이 되게 소소. 저는 저희 그 게스트로 오신 분들이 좀 되게 많이 소소하신 것 같아요. 예, 하루에 뭐 지구 멸망한다고 하면은 이분은 또 순대국밥 적어놨어요. 순대국밥 맛있죠. 아니,
1: 그것보다 네. 그냥 느낌 있는 게 없잖아요.
0: 느낌 있는 게 없다고요.
1: 아, 그 한국 사람으로서 먹어줘야죠.
0: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 추천에 힐러를 예,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예, 별로 막 되게 뭔가 특이한 그런 것들은 없어요, 사실.
1: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평범합니다. 뭐 자연 좋아하고, 네. 뭐, 순대국밥 좋아하고.
0: 신기한
1: 진짜.
0: 것 같아요. 네. 소소한, 생각보다 소소한 친구. 네. 네. 이분이 사실 그,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다른 게스트한테 굉장히 깐죽거리고 잘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MZ스럽다, 아, 네. 젠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저와 같은 약간 결을 가진 저는 이제 아니지만 옛날에 제가 애늙은이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1: 아 진짜요?
0: 그런 느낌으로.
1: 아, 예, 힘든 좀, 것 같은데.
0: 그렇군요. 네. 오늘 사실 좀 밖에 좀 덥잖아요. 굉장히.
1: 아니요, 네.
0: 아까 뭐 너무 더워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오늘만큼은 또 여러분의 차 안을 아주 에어컨 18도 파워 냉방으로 이제 맞춘 것처럼 뼛속처럼 서늘하게 또 오늘 얼려드리는 시간이 또 있을 거고요. 남량 특집이죠.
1: 예, 1박 2일 스타일 같은 거.
0: 닭살 쫙 도들 준비하시고 여러분 귀 단단히 열어주시고요. 평소에 그 무서운 거 좋아하세요?
1: 아, 저 무서운 거 네. 보는 건 좋아해요.
0: 영화 이런 거.
1: 근데 이게 네. 완전 뭐 점프스케어? 그런 거는 좋아하는데 이게 신비스럽고 뭐 마귀, 뭐 악마 그런 거는 그건 상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0: 아, 그런 것들을 또 싫어하는구나.
1: 네.
0: 사람들마다 그 공포에 대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 너 너무 싫어, 무서워 이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얕게, 라이트하게 준비했기
1: 오케이,
0: 때문에
1: 오케이.
0: 도망 안 가셔도 된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은 또 그 추리 퀴즈 시간 있고요. 이따 또 새벽님 또 나오십니다. 네, 새벽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1: 좋아요.
0: 네, 그리고 남량 특집 스케리 라디오 역시 있으니까 또 완벽한 코스로 또 저희가 달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제이든 씨는 네. 뭐지 무서운 거 좋아하세요?
0: 저 무서운 거 좋아하는데 약간 그 오버 떨고 주접 떨면서 뭐 그런 힘들어하면서 좋아해요.
1: 좀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고
0: 소리를 안 지를 줄 알았는데 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1: 아 그래요?
0: 네, 친구들이랑 6명이서 갔는데 네. 그 심지어 제 앞에는 그 한국 영화였거든요. 살목지라고
1: 네. 네.
0: 한국 영화여서 그 영어 뭐 자막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심지어 제 앞에는 백인들 분들 여자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1: 네.
0: 조용히 앉아서 보시는데 저는 그냥 난리 났죠. 금강막기 하고 핸드폰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1: 사람들이 다 뒤돌아보고 이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0: 아, 그분들이 좀 착해가지고 예, 뒤돌아보시지는 않았는데 제 왼쪽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창피했던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점프스케어리.
1: 아, 근데 완전 안 그럴 것 같은데요.
0: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1: 무덤덤하고 남성적이고 그런 느낌인데.
0: 아, 저요?
1: 네.
0: 아,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네.
1: 반전 매력이네.
0: 아, 자존심 상하는데.
1: 네?
0: 네. 제가 그 뭐지? 그래서 어제 밤에 그 살목지를 봤거든요. 영화를. 밤에 이제 컴퓨터로.
1: 아, 그래요?
0: 네.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영화로 보는 게 조금 더 약간 무서운 게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영화는 또 이제 소리도 크고 화면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살면서 좀 제일 무서웠었던 순간이 뭘까요?
1: 무서웠던 순간?
0: 네.
1: 이거 말하면 진지충하니까 할 거니까.
0: 어떤 거죠? 어떤
1: 뭐
0: 건데요?
1: 부모님이 뭐 편찮았을 때.
0: 아,
1: 근데 무서운데.
0: 어.
1: 근데 뭐 그 이 공포 무서운 말할 때는 버드박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0: 버드박스?
1: 버드박스.
0: 벌박스.
1: 네,
0: 오케이.
1: 벌박스.
0: 어떤 영화죠?
1: 미국 영화인데 이게 네. 인류가 갑자기 어떤 네. 안 보이는 괴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지? 그
0: 영화에서?
1: 네, 영화에서. 세계에서. 근데 이 영화 이 그 안 보이는 그 괴물을 보면 눈을
0: 네.
1: 보면
0: 네.
1: 눈이 갑자기 빨개지고 검해지면서 퍼세스 되는 거예요.
0: 그러면
1: 뭔가 씌는 거예요.
0: 그럼 눈을 안 보면 되는 건가요?
1: 그러긴 한데 이게 안 보이니까
0: 네.
1: 그 정체가 안 보이니까 이게 눈을 뜨고 그 밖에 그 자연 밖을 보면 얘네들 다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돼요. 눈 뜨기만 하면
0: 실눈 뜨면 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네. 눈 뜨기만 하고 이거 조금만 그 괴물이 보이면 바로 퍼졌어요. 진짜.
0: 네. 그 두더지님이 금강막기를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생 난리를 치셨죠. 펀치 날리고 뒤돌아보셨어요. 한 번. 아, 그 백인분들이 뒤돌아봤다고. 아, 너무 창피하다. 그렇군요. 네.
1: 맞아, 샌드라 블락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리고 달콤 그 토프님이 사연이요. 달콤 간장 계란 덮밥을 하겠다고 유튜브를 5분 정도 했어요. 설탕 대신 소금을 넣었어요. 네? 물을 급히 넣어보는 봤는데 이미 바닷물이에요. 실화인가?
1: 그냥 먹어요.
0: 저거 못 살리나요? 요리 잘하세요 평소?
1: 아, 저는 요리 보는 걸 좋아하죠. 다른 사람이 요리하는 걸. 잘 못합니다.
0: 보는 거는 잘하고 잘하지. 네,
1: 먹는 거를 잘합니다.
0: 다음에 캠핑 가면은 또 이제 뭐 삼겹살이나 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서 또 심층 있는 또 얘기하는 걸로.
1: 제이든 씨 요리 잘하지 않아요?
0: 저는 요리를 잘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면은 잘하는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 아... 저는 그대로 합니다. 거의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은 실패할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그 소금을 설탕을 넣고 이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지. 저는 저런 거 안 합니다.
1: 좀 완벽주의자 그런 스타일.
0: 그런 건 또 아닌데 네? 저렇게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설탕으로. 자, 방송 들으시는 곳은요. 구글로 K라디오라고 치시거나 웹사이트 kradio.us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온에어 눌러주시면 되고요. 사연 신청곡은 카톡 K라디오 DC 혹은 오픈톡에서 K라디오 치시면 됩니다. 많은 사연과 신청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래를 좀 많이 틀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 이분 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는 시간은 또 심리 테스트만큼 또 괜찮은 또 그렇죠. 네, 소스가 없는데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네. 비행기를 타고 긴 여행을 떠나는 길입니다. 내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첫 번째, 쉬지 않고 흥미진진한 여행담을 들려주는 유쾌한 모험가.
1: Not bad.
0: 두 번째, 조용히 책을 읽으며 간간이 따뜻한 잠깐만요. 이게 그 답이 안 나왔네요. 잠깐만요. 이거 어쨌든 한번 제가 답은 제가 찾아볼게요. 네. 네, 노래 나갈 동안 두 번째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간간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지적인 분위기의 사람.
1: 그분이 서륜이에요?
0: 그것도 중요하긴 하다.
1: 아, 중요하죠.
0: 짐 올리는 것을 또 묵묵히 도와주고 비행 내내 배려해주는 젠틀하고 다정한 사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세련된 스타일과 눈에 뜨는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매력의 소유자.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답을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알려드리고 두 번째 심리 테스트 할게요.
1: 네, 네. 네,
0: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깊은 정글을 탐험하다가 거칠게 흐르는 강을 만났어요. 다행히 강 위에는 건널 수 있는 돌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발을 디디려는 순간 당신의 눈에 들어온 강물의 상태는 어떤가요? 라는 게 심리 테스트예요. 첫 번째는 물살이 아주 빠르고 세차게 휘몰아치며 흐르고 있다. 두 번째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시커멓고 고요하게 고여 있다. 세 번째는 바닥의 자갈과 물고기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맑고 투명하다. 일본의 어떤 마을이 이렇게 돼 있다던데. 네. 네 번째는 흙탕물이 잔뜩 일어 속이 전혀 보이지 않고 탁하다. 정글 탐험하다가 이제 강을 만난 건데 강 위에는 징검다리가 있는 거고요.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발을 디디려는 순간에 이제 눈에 들어온 강물의 상태입니다. 정글 탐험하다가 어떤 거 고르셨어요?
1: 저는 신기하게 이걸 네. 짐을 딱 들었을 때 상상한 게 있었는데 그게 딱 시였어요. 진짜로 뭔가 뭐지 엄청 얕고 네. 그게 뭐지 스트림처럼 엄청 잔잔하게 하는데 그게 조그만 물고기랑 미꾸라지도 뭐 그런 거, 미꾸라지 그런 친구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물결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
0: 세 번째죠?
1: 네. 네.
0: 세 번째고 저는 강 위에서 징검다리면은
1: 강을 많이 안 가보셨나요?
0: 강은 보통 흙탕물이 좀 많긴 한데. 아 근데 이게 좀 물을 강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는 너무 투명하니까 좀 아닐 것 같고 저는 그냥 두 번째 할게요. 네.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시커멓고 고요하게 고요했다. 정글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아마존 이런 느낌인데 네. 제가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봐요. 네. 아마존 나오면 좀 그런 무섭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 그냥 좀 상상력이 네. 좀 있으신 편이네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 테스트 무슨 테스트인가요?
1: 이거는
0: 네. 내 앞에 이제 장애물이 닥쳤을 때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테스트인데요. 거기 안 나왔나 보다. 네. 아, 답이 그쪽이 안 나왔었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첫 번째는요. 세찬 물살을 선택한 당신입니다. 정면 돌파 및 속도 주의형 문제가 생기면 속도 주의형이고요. 문제가 생기면 피하기보다는 빠르게 해결해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 질질 끄는 상황을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스트레스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부수는 타입이래요. 아, 약간 그런 느낌. 두 번째는 시커멓고 고요한 물을 선택한 당신인데요. 제가 했죠. 심사숙고 및 신중형,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머리를 굴리는 편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우리 또 비누님이 골라주신 맑고 투명한 물을 선택한 당신은요. 단순 명쾌 및 긍정형, 어떻게든 되겠지.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상황을 비교적 단순하고 낙관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1: 오, 그래요? 기분 좋은데요?
0: 마지막, 탁한 흙탕물을 선택한 당신은요. 감정몰입 및 걱정인형형, 뭐 그렇게 어려워. 문제가 생기면 상황 자체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적 혼란에 먼저 휩싸이기 쉽다고 합니다. 일을 본질을 보기 전에 걱정부터 앞서는 편이라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맞춰봤는데 뭐 맞는 것 같네요.
1: 저는 꽤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최대한 잘 해결하려고 하고
0: 단순하게
1: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거를 맨날 learning 기회로 배우는 기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훈훈하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퀴즈까지. 그러면 노래 한번 듣고 저희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들으실 곡은요. 선미 Forever July 새로 노래가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듣고 올게요.

0: 오늘 추리 퀴즈 사건 번호 K.
1: 네, 오늘의 추리 퀴즈 사건 번호 K의 새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간담을 오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럼 긴 말 없이 바로 첫 번째 퀴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 남자가 한밤중에 외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 났습니다. 마침 근처에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한 남자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 여보, 나 차가 고장나서 좀 늦을 것 같아. 한 시간 뒤쯤 데리러 와줘.
0: 아내는 상냥하게
2: 알겠어요. 조심히 기다려요.
0: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남자는 아내의 마지막 말 한마디를 듣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으며 아내가 범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아내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3: 자, 다들 들으셨나요?
4: 네.
3: 네,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저기 집중하셔야 돼요.
4: 네.
0: 한 남자가 한밤중에 외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 났습니다. 마침 근처에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한 남자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 여보, 나 차가 고장 나서 좀 늦을 것 같아. 한 시간 뒤쯤 데리러 와줘.
0: 아내는 상냥하게
2: 알겠어요. 조심히 기다려요.
0: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남자는 아내의 마지막 말 한마디를 듣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으며 아내가 범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아내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3: 자, 이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생각보다 좀 어렵나요?
4: 네. 와, 감이 안 오는데요?
3: 네, 첫 번째, 혹시 새벽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추셨나요?
5: 제가 사실 근데 중간중간 잘 안 들려서 어떻게 했는데,
3: 네.
5: 그냥 예상해보자면 주소를 얘기 안 해줬는데 찾아간다고 해서?
3: 맞습니다.
4: 와.
5: 맞아요?
3: 네, 비슷한데요. 남자는 아내에게 차가 고장나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죠. 정상적인 아내라면 어디로 데리러 가면 돼? 라고 묻거나 차가 없으니 기다리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히 와요. 라고 말한 것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거나 아내의 목에 칼을 겨누고 억지로 대답하게 만든 괴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4: 와, 살인범 똑똑하다.
3: 자, 두 번째 퀴즈 만나보시죠.
5: 네, 두 번째 퀴즈는 사막의 소포라는 질문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한 남자가 죽어 있습니다. 남자의 주변에는 뜯지 않은 소포 하나가 떨어져 있고 발자국이나 다른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남자는 왜 죽었을까요?
3: 사막 한가운데 한 남자가 죽어 있고요. 남자 주변에 뜯지 않은 소포 하나가 떨어져 있고 발자국이나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습니다.
4: 요즘 뭐 비행기로 딜리버리가 되나요? 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
3: 사막에
4: 모르겠는데
3: 사막에서 떨어졌으니까 뭔가 정말 그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4: 아, 떨어뜨린 거. 아. 네. 그런가? 그 비행기 아니면 소포. 어디 가다가
3: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 거 아닐까요?
4: 진짜 누가 밀은 거 아니에요?
5: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소포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소포?
3: 같이 그냥 소포 배달하러 가는데
5: 떨어져서. 소포 배달하다가

0: 네. 왜 시신 같은 거 이게 시신이었는데 어디에서 떨어져야 돼야 뭐 발자국이랑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 떨어지는 때는 살아 계셨습니다 이분.
2: 아 떨어졌을 때는 살았어요?
1: 소포가 네. 뭔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소포
1: 이게 가장 키 포인트.
2: 생화학 네. 무기.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 아닙니다.
2: 전갈.
1: 소포 때문에 이 남자분이 죽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0: 아, 네. 그 요즘 그런 거 비디오 있잖아요. 그 소포에 그 이상한 변신을 해서 그 범인들 그거 소포 뺏은 사람들을 놀리키려고 하는 그런 소포 아니에요?
1: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뭐 비행기 이런 것도 관련 있고.
2: 꼬봉님이 그 목말라 죽었다고.
1: 아 목말라 목 마르시기 전에.
0: 네. 아 저 극 S여서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아.
1: 상상이 안 돼?
0: 그래서
1: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우리가 뭐를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2: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요? 용기, 네. 희망.
1: 용기 필요하죠. 뛰어내릴 패슈. 용기 필요하죠. 그리고 또 그냥
2: 패슈트? 낙하산?
1: 정답.
2: 어?
0: 아,
1: 뜯지 않은 소포는 바로 네. 낙하산이었습니다.
2: 아, 낙하산을 했었는데 근데 그 내렸을
1: 낙하산이
2: 때
1: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서
2: 내렸을 때 살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닌가?
1: 아, 뛰어 내렸을 땐 살아 계셨죠.
2: 아, 뛰어 내렸을 때 땅에 닿지 않고.
1: 아, 네, 뛰어 내릴 그때에서 파라슛을 이렇게 펼치셔야 되는데 이게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냥 추락해서 추락사를 당하신.
2: 오늘 그 라디오 그 주제랑 굉장히 똑같은 것 같아요. 계획한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소포를 그러니까 먼저 뜯었어야지.
0: 그러니까.
1: 아,
2: 어떻게
1: 아, 먼저
2: 그렇지?
1: 네.
2: 네, 실험 좀 먼저 해보고 했었는데 급했나 보다.
0: 그래서 소포 네. 올 때 바로 뜯어야 됩니다.
2: 맞아요.
0: 한 주, 2주 기다리면 안 돼요.
2: 제가 봤을 때는 비행기 타다가 화장실이 너무 외려서 그래가지고 소포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그 새벽님의 또 이제 추리 또 잘 들었고요. 잠시 후에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저희 스케리 라디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세라핀 제이홉이 부르는 스파게리 듣고 올게요.

0: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퀴즈를 하던 이야기였다면 잠시 후에는 이 오싹해진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려줄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진짜 무서운 이야기 스케리 라디오.
1: 그 층간 소음이 좀 심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집에서 가구 끄는 소리, 사람 뛰는 소리가 새벽 3시까지 들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윗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죠.
2: 띵동 띵동 띵동.
1: 한참을 기다려도 이기척이 없길래 이 시간에 다들 자나 보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비실에 물어보니 윗집은 지난주부터 해외여행을 가서 집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제 새벽에 제 머리 위에서 가구를 끌고 쿵쿵거리던 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3: 제 친구가 심야에 운전하다가 너무 졸려서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5분만 눈을 붙이기로 했대요. 뒷좌석에 짐을 가득 실어놔서 백미러로 뒷좌석을 볼 수 없는 상태였죠. 한숨 자고 일어나 백미러를 무심코 봤는데 짐 더미 위로 아주 창백한 손가락 하나가 살며시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답니다.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다시 백미러를 봤는데 손가락이 점점 더 많이 나와서 시트를 움켜쥐고 있더래요. 친구는 그대로 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0: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나서 클라우드 자동 백업 기능을 켰거든요. 며칠 뒤에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찍은 적 없는 사진 수십 장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사진들은 다 자고 있는 저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화질이 너무 좋아서 제 얼굴 표정까지 다 보였죠. 더 소름 돋는 건 사진 속에 제가 자고 있는 위치가 매일 조금씩 달랐는데 그건 제가 실제로 그날그날 잠버릇으로 이동했던 위치와 똑같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잘 때 꼭 카메라를 가리고 잡니다.
1: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어제 거기서 뭐 했어? 하는 짧은 문자였죠. 스팸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날 저녁 제가 폰으로 찍은 사진을 열어봤거든요. 근데 배경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제 쪽을 빤히 응시하면서요. 그 다음날부터는 그 사람이 제 사진을 항상 찍혀있었어요. 아주 조금씩 제 쪽으로 가까워지면서요.
2: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섰는데 제 앞에 제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뒤통수부터 입고 있는 옷, 가방까지 완벽하게 저였죠. 너무 놀라서 쫓아가려는데 그 가짜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매끈한 피부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복제본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0: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은 여러분들도 이런 기묘한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자, 오늘도 남량 특집으로 찾아주신 새벽님 감사드립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또 새벽님 또 다음 주에 또 뵙길 바라면서 인사도 빠르게 한번 해주세요.
1: 이번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아주 재밌는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새벽님 보내면서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큐피트 50-50예요.

0: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죠. 네. 50-50 큐피드 듣고 왔습니다.
1: 아니 여기 채팅 네. 보는데 네. 다들 큐피드가 무섭대요. 무서운 노래 꺼주시라고
0: 전에 하고. 브금이 좀 안 꺼졌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공포를 좀 오늘 어떤 것 같아요? 사연 공포 사연이라는 게 좀 라이트하게 저희가 가지 않았나요?
1: 너무 이게 라이트였어요?
0: 이 정도는 좀 그래도
1: 제가 네. 쫄보인가 봐요.
0: 오늘 좀 무서웠어요, 그 사연.
1: 아니 그냥 그 상상해야 네. 되는 것들이 네. 좀
0: 어떤 게 무섭어요?
1: 저는 그 얼굴이 안 보이는 거 제가 읽었을 때.
0: 아, 네. 잠깐 얼굴이
1: 사람일 것 같은데.
0: 약간 그 어둠 속에서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형이랑 같이 잤는데 네. 그 어둠 속에서 가끔 이제 얼굴이 보이는 게 있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거든요. 근데 얼굴에 피에로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얼굴에.
1: 진짜요?
0: 그래서 그거 그게 아니고
1: 잠깐만.
0: 천천히 이게 윤곽이 보일 듯 말 듯 이러면서 피에로가 보일 때가 좀 있어가지고 좀 무서워. 그 이세 나오는 그 삐에로 있잖아요.
1: 네.
0: 거기 나오는 좀 와. 그런 것들이.
1: 아, 저 오늘 잘 때 찬양 틀고 자야 되겠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더운 날씨에 네. 또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좀 궁금하게 합니다.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는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요 정도는 그래도 또 덜 무섭지 않나.
1: 네, 나 빼드렸어요. 내가.
0: 제가 아는 분 중에 포카칩님이 그래도 무서운 거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분이.
1: 맞아요.
0: 저분이 얘기하기를 실제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투나님이 저는 제 얼굴이요. 핸드폰에 비친 초췌함에 깜짝 놀라요. 그 있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혹시 영화를 보다가 이제 로딩 화면을 보게 되면
1: 네. 갑자기 까마지다가
0: 자기 사진 얼굴이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1: 맞아. 엥?
0: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청곡이나 이런 걸 좀 틀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지 2주 차인데 이게 시간 게스트마다 또 다르고
1: 맞아요.
0: 또 이제 계획을 짰을 때 어쩔 때 이제 끊으면 노래를 틀고 못 틀고 저번에는 저희가 클로징을 못 했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좀 최대한 이 클로징 전에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요 정도 시간에 예, 끝내는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있으면 빨리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정식 첫 번째로 방송하셨는데 네. 오늘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1: 아, 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네. 색다른 이런 코너들이 있었는데
0: 네.
1: 제가 재밌었어요, 특히 그. 무서운 거?
0: 무서운 거?
1: 오랜만에 그 제 좋았습니다. 상상력을 돌아던 것 같아요.
0: 네, 좋았습니다. 네. 네. 그, 오늘 또 저희가 사실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못 가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주제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잡는 또 좋은 기회가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캠핑 가려고 했는데 캠핑 네. 갈 때 이런 스토리를 들었으면 진짜 네. 못 잤을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거가 틀어졌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1: 맞아요.
0: 평소에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인가요?
1: 저 많이 받죠.
0: 아 그래요? 피 네. 아닌가요? 피?
1: 피인데요. 제가 네. 제 친구들이 틀피라고 해요. 틀피? 어감이 조금 이상한데
0: 탈피?
1: 아 틀피.
0: 틀피.
1: 네, 막 틀딱처럼.
0: 네. 뭐죠 틀피가?
1: 이게 틀이 있어야 되는 피.
0: 아 틀이 있어야 되는 피.
1: 네.
0: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굵직굵직하게 잡아주는 그런 피 말씀하시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이게 안 네. 그러면 뭔가 네. 뭐 여행 갈 때 네. 틀이 없으면 뭔가 끝나고 내가 뭐 했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는 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0: 그런 거에 이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인가요?
1: 야, 특히 네. 뭐 가족 때 뭐 사람 친구들이랑 같이 갈 때
0: 네.
1: 친구들이 뭐 아 이거 하자, 너 저거 하자 할 때 제가 계획하고 있고 제가 그거를 해봤고 그래서 아 이거 하면 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친구들이 하고 싶으니까 아 알겠어. 하는데 막상 해보면 대부분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저희 포카치님이 캠핑할 때 저녁에 무서운 이야기하면 재밌잖아요라고 그쵸. 하는데 저희 그러면 저희 캠핑할 때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 들고 오는 걸로 합시다.
1: 오케이.
0: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네. 무서운 거.
1: 이제. 아, 제 얼굴이 무섭잖아요.
0: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네, 저 너무 초대해서 감사했고 그냥 너무 재밌게 놀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렇게 좋은 뭐지 왔다 갔다 인터랙션 해줘서 더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0: 아 좋아요. 네. 저희와 함께 또 이제 한글 배우는 그런 시간 너무 좋을 네. 것 같고요.
1: 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비누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노님이 오늘 신청하신 노래는 뭐죠?
1: 네, You Can by Justin Bieber라고요.
0: 네.
1: 한 몇 달 전에 그 노래를 라이브 한 게 있거든요.
0: 아, 네. 네.
1: 그것 때문에 또 바이럴 됐었어요. 너무 좋았었습니다.
0: 그 뭐 다른 내용은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이제 노래 좋았어가지고
1: 노래 좋았고 그리고 네. 이 라이브 됐을 때 그 헤일리 비버한테 하는
0: 헤일리 비버가 저기 와이프인가요?
1: 네 와이프 아. 와이프가 딱 잡혔는데 헤일리 비버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뿌듯하고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브 한번 네.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몇 점짜리였나요? 아침에 다짐했던 완벽한 하루는 어디에로 갔는지 여전히 꼬이고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남아있지 않나요?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유튜브 보고 따라한 요리가 비주얼은 망했어도 맛은 의외로 괜찮았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완벽한 하루가 무너진 그 틈으로 생각지도 못한 소소한 즐거움들이 비집고 들어왔을지도 모르니까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우연히 발견한 좋아하는 노래,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며 느꼈던 찰나의 평온함 같은 것들 말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짜 재미는 그렇게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삐걱거림, 이제는 다 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세요. 내일은 또 내일이 해가 뜨고 오늘은 또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삐걱거리는 일상을 응원하는 K-Play DMB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여기는 꿈을 외쳐라 K라디오 방송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K-Play DMB.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생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7월호 13번째 페이지 그리고 잡지사 대망의 1000회입니다. 잡지사 1000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하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저희가 1000회에 모셨는데요. 혹시 중동문화권에서도 우리처럼 천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2: 네, 일단 뭐 꾸란에서도 그 이제 권능의 밤이라고 그러는데요. 라일라틀 카드라고 권능의 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권능의 밤.